너무

맞네? 이빠 친구들, 어디 검사 좀 해볼까? 어디 아픈 데 없어? 입 좀 벌려봐. 어디 보자. 입술, 이빨, 그리고 혀.

감사합니다.

2차예요. 무산방이면 병이 깨끗이 사라질 거예요.

지금 당장 칠해줄게. 이뻐, 어딜 가려고? 치료효과는 있어? 이놈, 환자들이 도망쳐버렸네. 넌 혼자서도 잘할 수 있지?

오래된

0: 이게 뭐지? 수프인가? 이런, 아니지.
1: 기다려봐. 새로 만들어줄게.

볼게. 어?

싶어. 뭐야, 또야? 다른 건 없을까? 이런, 1년은 먹고도 남겠네.

여기 숨었구나. 찾았다, 찾았다, 내가 찾았다. 찜, 찜, 고마. 이제 네가 찾을 차례야. 어서, 어서, 어서. 빨리 벽에 붙어. 잡지는 나중에 보고, 훔쳐보면 절대 안 돼. 꾹꾹 잘 숨어야지. 절대로.

어떻게 찾아냈지? 이건 나중에 해도 되잖아. 다시 시작한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꼬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꼬일라. 이제 다 숨었지? 찾는다.

나보고 다시 찾으라고? 그래, 다시 하자. 다시 해, 어서 숨어.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볼라.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볼라. 좋아, 그래, 알았어.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볼라.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볼라. 이제 다 숨었지?

뿅.

그렇게 숨으면 금방 찾지. 한번 다시 숨어봐. 찾았다. 고마, 거기 숨었어?

너도 알다시피 그냥... 그게...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 어? 썰매 타기 아주 좋은 날씨인데?

0: 이런 또잖아.
1: 누가 좀 건지게 도와줘. 고마, 나 좀 세워줘. 이제 무섭단 말이야.
2: 멈췄네.

멋있는데? 브릉 브릉.

가져.

0: 잘못했지 뭐.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지성.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줄무랑
3: 덕분만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7: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성.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식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숲속에 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 마을의 뒷장소.
2: 2층입니다.
1: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0: 키키키키.
3: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식물엔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으차!
1: 우와! 대단하다!
0: 근데! 얍!
2: 아유, 뻔하다, 뻔해!
0: 먹혀버렸나?
3: 이번엔 내 차례. 야!
2: 어린 거 없지?
1: 내가 잘할 수 있을까?
4: 팀이 화이팅!
1: 화이팅!
2: 이번에도 다 막아주겠어!
1: 난 몰라.
3: 팀이 괜찮아?
2: 쥐시한데?
4: 잠깐! 어? 이제부터가 진짜라고! 간다!
5: 와! 공수이 화이팅!
2: 나한텐 특별한 안경이

0: 아니지.
1: 너의 슛이 날 더 강하게 만들었거든.
0: 공순이 너 때문에 동그란 것만 보면 다 축구공처럼 보였다니까. 하지만 이걸 봐. 이건 슛을 다 막을 수 있는 로봇팔이라고.
2: 과연 그럴까? 야!

0: 게임은 끝이로군.
1: 아휴! 저 로봇 팔보야! 이쪽 저쪽 다 먹어버리잖아!
2: 공순이도 골을 못 넣으면 이제 우린 어떻게 코디를 이기지?
3: 아하! 그러면 우리가 함께 골을 넣으면 어떨까?
1: 함께? 어서 일어나, 콩순아. 이렇게 포기할 거야.
0: 그치만 코디를 어떻게 이겨? 너도 아까 봤잖아.
4: 걱정하지 마, 콩순아. 다 같이 힘을 합치면 코디도 우리를 절대 못 막을 거야.
0: 다 같이?
2: 야! 으쌰! 공순아, 너만 믿을게. 예.
0: 좋았어. 자, 간다. 울트라 파워. 공순이 슛.
5: 너무 쉬운 거 아니야?
2: 골을 넣었어.
3: 우리가 해냈어.
0: 야호! 우리 팀 최고!
5: 막을 수 있었는데. 하지만 아직 로봇팔은 끝나지 않았어. 야! 나랑 배드민턴 칠 사람 여기 여기 모여라.
0: 나나!
3: 뭉치가 꼭 보여주고 싶은 게 뭘까?
5: 엄청난 거라고 해서 카메라도 가져왔지.
1: 뭉치, 우리 왔어.
2: 얘들아, 여기야.
1: 안녕, 뭉치.
2: 여기는 뭉치의 파프리카 밭입니다.
0: 파프리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채소잖아.
1: 파프리카 자랑하려고 부른 거야?
2: 그냥 파프리카가 아니라 으쨔.

0: 눈껏 질렀더니 이렇게 커졌어.
1: 이렇게 큰 파프리카는 처음 봐.
0: 그치. 따는 것 좀 도와줄래?
1: 좋아.
2: 나는 그럼 너희들이 따는 모습을 멋지게 찍어줄게.
3: 하나, 둘, 셋!
2: 조금만 더!
0: 파프리카.
1: 거기서 파프리카야.
4: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이러다 놓치겠어.
0: 내가 잡아볼게. 이리 와. 야, 아무래도 파프리카를 앞에서 막아야 할 것 같아.
4: 그 파프리카. 어?
0: 와, 이러다 깔리겠어. 피해. 공순이 괜찮아?
1: 괜찮아. 저기!
4: 범이 살려!
1: 범이! 이제 어떡해, 팀이!
0: 멈출 수 없다면 우리가 올라가서 구해야지! 자, 꽉 잡아!
1: 우와! 팀이 대단해!
0: 이제 포미를 구해야 해. 포미, 날 잡아.
1: 와,
4: 고마워, 얘들아. 바로 그거야. 거두, 포미를 꽉 잡으라고.
1: 드디어 멈췄네.
0: 다들 무사했구나.
1: 대왕 파프리카도 완전 멀쩡하다고. 정성껏 키운 대왕 파프리카인데.
0: 우와, 맛있겠다. 뭉치의 대왕 파프리카 요리 나왔습니다.
1: 나는 파프리카 절대 안 먹어. 그렇지만 특별히 한 입만 먹어볼게. 우와! 분명 파프리카인데 달콤 짭짤 맛있어.
4: 나도 먹을래.
1: 앞으로 뭉치가 키운 대왕 파프리카만 먹을 거야.
2: 새로운 발명품 보물찾기 드론. 자, 날 보물이 있는 장소로 안내해줘.
5: 왜 이러지?

0: 실패인가 봐. 어? 이게 뭐지?
1: 실패가 아니야! 보물지도를 찾았어!
2: 우와, 보물지도라고? 그건 어디서 난 거야?
0: 내가 만든 보물찾기 드론으로 찾았어. 망가져버리긴 했지만.
2: 대단하다. 그럼 보물 찾으러 가는 거야?
0: 응!
2: 우와, 나도 같이 갈래. 나도 보물 찾고 싶어.
0: 같이 가자고? 보물을 팀이랑 나누긴 싫은데. 어쩌지? 아하, 그러면 되겠구나. 좋아, 같이 가자.
2: 신난다. 그럼 코디가 앞장서
0: 보물을 담을 배낭을 가져가야지.
2: 아, 맞다. 금방 다녀올게.
0: 가짜 보물지도 완성. 이걸 팀이에게 주고 난 진짜 지도로 보물 찾으러 가야지.
2: 코디.
0: 왔다.
2: 코디, 뭐 해?
0: 어, 팀이 왔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은 보물 찾기 못할 것 같아. 미안.
2: 어쩔 수 없지. 그럼 다음에 같이 하자.
0: 안 돼! 누가 먼저 보물을 가져가 버리면 어떡해. 너 혼자라도 다녀와. 자, 여기 보물지도.
2: 하지만
0: 빨리 가. 보물 찾으면 알려주고. 미안 팀이. 아, 어느 쪽이지? 아하, 이쪽이군. 보물이 있는 장소는 여기인데 이 동굴 안에 있는 건가? 아, 너무 깜깜한데. 팀이랑 같이 올 걸 그랬나? 보물 상자다! 구멍난 양말? 터진 곰? 냄새! 이게 다 뭐야! 치, 이게 무슨 보물지도야?
2: 코디.
0: 어? 팀이?
2: 나 보물을 찾았어.
0: 뭐? 보물이 보였는데? 보여줘.
2: 좋아. 짜잔.
0: 엄청 큰 사과네.
2: 보물지도를 따라가니까 이렇게 큰 사과가 달린 나무가 있지 뭐야.
0: 정말 멋진 보물이네. 좋겠다, 팀이.
2: 이 사과는 코디 거야. 자, 받아. 원래 보물지도의 주인은 코디잖아.
0: 팀이, 난 받을 수 없어. 보물을 혼자 갖고 싶어서 팀이에게 가짜 보물지도를 주고 나 혼자 보물을 찾으러 갔었어.
2: 뭐? 내 건 가짜 지도였다고?
0: 응.
2: 그럼 이 사과는 내가 우연히 찾은 거고?
0: 맞아.
2: 코디는 보물을 찾았어?
0: 찾긴 했는데 보물이 아니라 잡동사니 뿐이었어.
2: 그럼 이 사과는 코디랑 나누지 않을래?
0: 응.
2: 코디랑 다른 친구들이랑 다 같이 나눠 먹을 거야.
0: 와? 팀이!
2: 어쨌든 보물을 찾은 건 코디 덕분이니까.
0: 고마워!
2: 그럼 사과 파이 만들러 가야겠다. 코디, 파이 만드는 거 도와줄래?
0: 물론이지.
2: 큐리. 무슨 일 있어? 보물지도를 잃어버렸다고?
0: 보물지도? 잠깐만! 혹시 이 지도

0: 그 잡동사니들이 큐리의 보물이었어? 응? 어떻게 그게 보물이야? 무슨 보물이 그러냐고!
1: 하나, 둘, 셋.
2: 잘 나왔어요? 우와, 예쁘다.
0: 천천히가, 큐리.
2: 얘들아, 안녕.
3: 공순이 안녕. 콩콩이도 있네.
2: 재미.
4: 안녕하세요.
1: 안녕, 얘들아.
2: 어디 가는 거야?
3: 큐리가 무지개 끝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대서
5: 우리가 같이 가보는 중이야.
2: 우와, 무지개 끝? 그게 어딘데?
4: 모르지. 일단 가보는 거야.
1: 그러고 보니 무지개 끝엔 보물이 있다고 하던데.
2: 보물이요?
1: 그래, 위험한 쪽으론 가지 말고.
2: 무지개 보물 내가 꼭 찾을 거야.
0: 나도 찾을래.
6: 무지개를 따라서 신나게 가보자.
2: 무지개가 자꾸 멀어지는 것 같다고?
4: 어? 저기 좀 봐. 무지개가 언덕 위에 있어.
0: 진짜네. 일단 언덕 위로 가보자.
2: 힘들어. 이제 좀 가까워진 건가?
5: 저기 봐.
4: 어? 뭐야? 무지개가 나무에 걸려있잖아.
3: 내가 한번 잡아볼게. 야, 야, 야, 안 잡혀.
4: 아하, 다 같이 올라가 보자.
5: 잠깐만, 무지개가.
2: 뭐? 무지개가 사라지고 있다고? 진짜잖아.
0: 어쩌지?
3: 빨리 가보자.
2: 기다려! 무지개야!
4: 나도 같이 가!
2: 무지개가 완전히 사라졌어!
5: 그럼 보물은?
3: 설마 아무것도 없는 거야?
2: 보물은 원래 땅속에 숨겨져 있는 거라고! 우리 다 같이 찾아보자!
4: 좋아!
5: 자, 여기.
2: 다 같이 무지개 보물을 찾는 거야. 시작! 아무리 찾아도 보물은 없는 것 같은데.
3: 우와, 찾았다. 우와, 잃어버렸던 목걸이야.
4: 나도 보물 찾았다. 내가 여름에 갖고 놀던 비치발리볼. 여기 내가 그린 그림도 있다고.
2: 위용 위용 위용 위용. 큐리, 그건 뭐야? 위용 위용 위용. 직접 만든 보물 같은 장난감이라고? 그렇구나.
5: 나도 찾았어. 진짜 아끼던 건데.
0: 어디든 그림 그려, 크레파스. 이것만 있으면 모래사장에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2: 멋지다. 나만 보물을 못 찾았네. 돌아가기 전에

0: 만들어주면 어떨까?
1: 우와!
2: 공순아!
1: 어? 왜 그래?
2: 우리가 공순이를 위해서 만든 버블이야!
0: 바로바로 우주의 유람선!
1: 우와!
0: 공순이도 어? 우리에게 정말 보물 같은 친구야.
2: 맞아.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길게.
3: 주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8: 키키키키.
7: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음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9번 간다. 3인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카베 가족.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순물엔?
8: 덕분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비어의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칠성.
2: 얼굴엔
0: 순한 킹킹.
2: 눈물엔
0: 덕분말.
3: 순하게
0: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다녀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흥미진진한 경기가 펼쳐질 텐데요. 팀을 만드는 규칙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숫자를 터치하면
1: 이 팀으로 변신!
0: 여러분과 같은 숫자로 만들 수 있고 한 팀이 되는 겁니다. 시작합니다! 큰 수에게는 먼저 도망치고 숨을 기회를 드립니다. 24를 노리는 넘버블럭들이 상당하겠는데요. 다음은 20에서 22! 이번에는 16에서 19네요. 시비가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추격자인데요. 24와 팀을 만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2, 3, 4, 6을 잘 피해 다녀야겠군요. 오! 시비는 벌써 21을 찾았네요.
1: 11팀으로 변신!
0: 11은 성공입니다.
1: 예헤이!
0: 작은 숫자들도 입장합니다. 오! 11 로켓이 나와서 날아가네요. 20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와우!
2: 10팀으로 변신? 안돼!
0: 10은 10초간 움직이지 못하니 20은 이제 안전하네요. 이럴수가! 5의 기습 공격입니다!
2: 5팀으로 변신!
3: 아!
2: 5팀으로 변신!
0: 5가 환상적인 출발을 하고 있군요. 이제 15만 있으면 세트가 완성됩니다.

0: 오모는 열심히 게임 중이고 6과 7도 인정했습니다.
1: 럭키 럭키 럭키.
0: 그리고 4가 나왔네요. 그런데 이 두 챔피언은 팀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매우 많답니다. 게다가 아무도 쫓는 숫자가 없으니 아주 유리하겠죠?
1: 럭키 럭키 럭키. 7팀으로 변신. 7팀으로 변신.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0: 와우. 아쉬워하는군요.
2: 안녕. 달려 달려 최대한 빨리. 아무도 날 잡을 수 없지.
3: 굴팀으로 변신.
0: 성팀으로 변신. 16이 쫓기고 있네요. 바로 쫓아갑니다.
4: 4팀으로 변신.
5: 2팀으로 변신.
0: 24는 아직 끝딱 없는데요. 끝까지 살아남는 직사각 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다고. 밤 새워서도 할 수 있지. 난 최고야.
6: 그거야.
5: 이 팀으로 변신.
0: 너 제법인데. 내가 졌네.
7: 11팀으로 변신. 만세.
6: 6팀으로 변신. 6팀으로 변신. 만세.
5: 2팀으로 변신.
0: 3팀으로 변신.
5: 2팀으로.
0: 3팀으로.
5: 2팀으로.
0: 3팀으로.
5: 2팀으로.
0: 직사각형이 마지막 하나 남은 것 같군요. 팀을 만들 수 있는 선수가 딱 하나 남았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8: 마지막으로 남은 게 직사각형인 거 확실해?
9: 쉬쉬?
0: 마지막 남은 직사각형은 바로 시버입니다.
8: 아하! 변신해라!
7: 우와! 팀으로 하이파이브!
0: 경기가 끝났네요.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승자는 누구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직사각형이 아닌 넘버블록들만 살아남았네요. 오늘의 우승은 이가 차지했습니다.

0: 너희도 할 수 있어, 16. 내면을 잘 들여다보는 거야.
1: 둘이 한 팀으로 할 수는 있는데.
0: 춤을 춰보는 건 어때? 두 개로 분리해볼 수 있을까?
1: 해볼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이 두 개 있으니까. 외우기엔 게임 너무 긴데?
0: 우후후, 정말 재미있었어. 행운을 빌게.
1: 13이 두 개, 13이 두 개. 저는 26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2: 그러니까.
1: 웁스!
2: 또 뭐였지?
1: 맞다!
3: 말하지 마!
4: 13이 두 개!
5: 난 마음에 들었어. 이거 내 의자거든.
0: 칩 두 개와
5: 삼 두 개가
1: 26을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6: 저기 21? 거기 있어?
1: 엘리베이터를 탔을 거야.
7: 잠깐만, 이게 뭐야?
8: 난 15 요원이야. 너희들이 내가 찾던 숫자인 것 같은데. 따라와. 장기자랑은 그냥 눈속임이야. 진짜 작업은 이 아래에서 진행되지.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숫자 기지야. 이곳 15숫자 연구실에서는 우리 요원들이 항상 재능 있는 숫자를 열심히 찾는 중이지.
9: 난 숫자 요원을 찾고 있어. 유능한 요원을.
8: 일단 찾기 시작하면 큰 숫자 안에 있는 작은 숫자를 찾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 큰 숫자 요원들은 필요한 곳에 작은 숫자 팀을 데리고 다닐 수 있어. 서커스에서 레인보우 자글러의 공연이 필요할 때나 탐험가에게 트리플 럭키가 필요할 때, 혹은 1부터 6까지 완벽한 한 세트가 필요할 때도
10: 계단을 활용할 수 있지.
6: 21,
1: 여기 어떻게 내려왔어?
0: 계단으로 왔지. 사실 내가 계단이거든. 그럼 난 이만 해.
8: 너희 같은 숫자를 찾고 있었어, 26. 이쪽으로 와. 나의 최종의 요원을 소개해주지. 요원 13.
4: 웁스, 난 괜찮아.
8: 우리 13 요원이 큰 숫자 속에 있는 작은 숫자들을 아주 잘 찾아내.
11: 이렇게도 가능하지?
12: 이것도 좋지만 잠깐만.
8: 문제는 누군가가 말을 하게 되면 13이라고. 13 요원은 분리된다는 거야.
1: 알겠어. 데리고 다닐 누군가가 필요한 거구나. 13을 말이야. 하나의 숫자 13이 아닌 하! 숫자 두 개가 합쳐져 만들어진 13팀. 왜냐하면 나는
4: 13이 두 개니까.
1: 그래, 내 스스로 알아냈어.
9: 나는 요원 26이야. 그리고 나는
4: 13이 두 개.
8: 내가 볼 때 요원 26은 말이야,
4: 13이 두 개.
13: 숨겨진 숫자들을 잘 찾아낼 것 같군.
14: Welcome, Color Blocks. I imagine you're wondering why you're here. I, Purple, have had an amazing idea. You can all help me decorate my castle gardens in a style fitting for royalty. I've made a little practice space for each of you to invent a wonderful new pattern. Whichever one I like the most, I shall use to decorate my gardens.
15: It's a competition!
16: Ooh.
14: Let the pattern competition begin!
16: Check this out, Red. Blue. Stripes. Stripes. Stripes.

0: Somebody do something. Eep. Eep.
1: E-P.
0: I like peas.
2: A. Please help us.
3: Hooray!
0: Kraken landing. Thanks for saving us, Ape. Still wondering what's up there?
4: No. I'm just glad to be back home.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눈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2: 다들 뭐 먹는 거지?
13: 이게 뭐예요?
1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눈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직동.
1: 얼굴엔
2: 순한 킥킥.
1: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퍼피 구조대 스카이다이버를 구해라.
5: 오호, 보기만 해도 벌써 짜릿해. 우리 치카레타도 너무 설렌대요.
6: 안전수칙 전부 다 꼼꼼히 확인했고 첫 스카이다이빙할 준비는 되셨죠, 여러분?
5: 그럼, 언제든 말만 해. 근데 살짝 무섭긴 하네. 혹시 떨리지 않으세요?
7: 저야 뭐 곡물탑 청소하러 높은 데 하도 많이 올라가서 이 정도는 괜찮아요. 팁 하나를 드리자면 절대 밑을 안 보면 될 거예요.
5: 진정하시고 저 용감한 데니엑스가 한 말을 떠올려봐요.
8: 더 높을수록 좋은 건 더 오래 떨어지기 때문이죠.
7: 그래도 더 올라가는 건 아니죠.
9: 내 거라고.
10: 무슨 내 거야.
9: 저 정도면 금방 내려.
10: 비켜봐, 내가 해볼게.
11: 와, 재밌어 보이는데? 우리도 해볼래. 내가 한번 보여줄게.
12: 역시 스카이야.
13: 너 표정이 왜 그래?
9: 이 놀이 진짜 재밌는데 장난감을 내렸으니까 이제 또 못하잖아.
10: 갑자기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불면 뛰어내리기 좀 많이 위험한데. 기다리세요. 지금 뛰어내리는 건 안 돼요.
5: 지금 뛰어내려? 좋았어.
7: 실장님, 이제 낙하산을 좀 펴야겠어요. 내려야 할 땅이 거의 코앞이거든요.
5: 산에 내리게요? 좋아요, 한번 해보죠 뭐.
7: 네?
5: 이런 코스도 짜릿한데요.
7: 예전에 제 말이 볼통을 깔고 앉았을 때처럼 진땀이 쫙 나네요.
5: 전 다시 타고 싶어요. 근데 우리 지금 여기 산턱에 갇힌 거 맞죠?
7: 거기다 다른 친구도 있네요.
5: 저 사자 아무래도 보통 성질이 아닐 것 같은데요. 라이더를 불러볼게요.
9: 우리가 재밌는 게임 만들었는데 한번 볼래? 일단 장난감을 나무에 걸고.
11: 뭐야?
9: 미안해 마셜. 다시 걸어볼게. 좋아, 됐다.
11: 내 꼬리가 아주 큰 역할을 했어.
14: 네, 구대시장님, 웬일이세요?
5: 문제가 있어서. 셋이 스카이다이빙을 하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바람에 이 산턱으로 내렸거든.
7: 아직도 바람이 심하게 불어. 우리를 계속 노려보는 사자도 있고.
14: 사자요? 지금 바로 갈게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15: 라이더가 부른다!
9: 마셜!
11: 어디 갔어? 여기 배달이요.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어, 빨리 와줘서 고마워. 구대 시장님이랑 알 아저씨가 스카이다이빙을 하다가 산통에 잘못 내리셨대.
2: 와, 진짜 위험한 상황 아니야?
1: 맞아. 길이 없어서 직접은 못 내려오실 거야. 더 심각한 건 근처에 사자도 있다고 하셨어. 그래서 이번엔 누가 가냐면 스카이? 넌 벨트로 시장님이랑 아저씨를 저 산턱에서 땅으로 옮겨드릴래?
3: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그리고 한 명 더. 스파이 체이스. 찍찍이 신발을 신고 산에 올라가서 확성기로 사자가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해줘.
0: 특급 스파이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위치 보여, 스카이?
1: 아직! 저기 계셔! 산꼭대기 바로 밑이야!
2: 우리 여기 있어, 스카이!
3: 라이더, 찍찍이 신발을 신더라도 여긴 사자를 피해서 올라갈 만한 데가 안 보여.
0: 그럼 찍찍이 신발은 빼고 확성기만 쓰자.
4: 응?
3: 확성기? 저리 가, 사자야! 어서! 아기 사자들을 돌보는 엄마 사장곡 같은데?
0: 그럼 누구든지 가까이 오는 게 엄청 싫겠네. 우리가 사자 가족을 피해서 구하자. 차를 타고 저쪽으로 가면 어때? 시장님이랑 알 아저씨는 보이면서 사자하고는 거리를 충분히 벌릴 수 있잖아. 스카이, 이제 거기서 한 분씩 구조해줘.
1: 알았어!
5: 오, 반가운 우리 헤리콥터가 왔어요. 구대인 시장님, 먼저 가시죠.
2: 참 친절하기도 하시지. 자, 가자, 치카레타. 오, 조심해, 치카레타.
5: 어디가요, 깜찍이. 좀 위험한데. 살았네. 고맙다, 스카이.
2: 오, 내 새끼 잘 좀 부탁해.
1: 걱정 마세요. 구대인 시장님도 금방 내려드릴게요. 여긴 안전한 곳이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5: 치카레타는 털끝 하나 안 다치고 잘 왔어요, 시장님.
2: 고마워요. 치카레타, 엄마는 금방 갈게. 기다려.
0: 네, 저희가 시장님도 금방 내려... 사자가 구대 시장님 계신 데로 올라가고 있어. 얼른 시장님을 구해야 돼.
1: 지금 바로 갈게.
0: 뒤로 물러나, 스카이! 바람이 너무 심해서 물이야!
1: 그럼 구대의 시장님은 어떡해?
0: 우리가 구할게! 체이스, 저쪽으로 짚라인을 쏴줘!
3: 어, 알았어! 랩! 짚라인!
0: 딱 좋은데?
3: 랩! 확성기! 구대의 시장님, 그 앞에 있는 짚라인을 타고 내려오세요!
2: 오! 스카이 다이빙에 이어서 이제 짚라인까지 타는 거야? 꼭 모험가가 된 기분인데? 근데 아무리 모험이 좋아도 사자는 좀 그렇다.
5: 짚라인을 저렇게 타는 건 처음 보네. 걸어서 여기를 어떻게 오시려는 거야?
3: 구대인 시장님,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2: 근데 이 방법이 과연 최선이었을까?
6: 벌써 왔잖아. 쟤도 짚라인을 타면 어쩌죠?
5: 에이, 사자는 절대 그런 짓 안 하니까 걱정 마. 그 대신 저런 짓을 하는 애들이라 문제지.
2: 오, 아기 사자들이네. 깜찍해라. 간지러워. 요 귀염이들. 정말 무섭게 왜 그래?
6: 라이더, 이젠 어떻게 구하지?
0: 마셜이 사다리 뻗으면 될지도 몰라. 마셜, 지금 바로 산으로 와줘.
1: 바로 갈게.
0: 좋아, 일단 저 엄마 사자를 시장님한테서 멀리 떼어놓자. 체이스, 공 던지게 준비해줘.
3: 알았어. 발사 준비.
0: 테니스 공으로 아기 사자들의 관심을 끄는 거야.
3: 그거 좋은데?
2: 그래, 잘한다. 매달린 시장보단 테니스 공이 훨씬 재미있지.
0: 마셜, 시장님 계신 대로 사다리 뻗어줘. 주변의 사자들 조심하고.
1: 사다리! 사자!
0: 그대 시장님, 사다리 꼭대기 잡으세요.
2: 오, 안 돼, 오지 마. 너 그러다 다치면 어쩌려고. 오, 어쩜 이렇게 또 품에 쏙 하고 안기니?
1: 제가 엄마 사자한테 데려다 줄게요. 자, 여기 귀여운 아가.
0: 정말 잘했어, 마셜.
2: 맞아, 구해줘서 고맙다. 저 사자들이 아무리 귀여워도 저한텐 역시 달기 최고인 것 같아요. 이리 온 귀요미.
7: 안녕, 라이더. 구대의 시장님이랑 알아저씨가 깜짝 선물을 준비하셨대.
0: 우와.
2: 어떤 일, 라이더? 산턱에 갇혔던 우리를 구해줘서 고맙다는 뜻으로 방금 너희만을 위해 특별히 시도한 점프였거든. 여기 아이씨랑 치카레타랑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0: 별 말씀을요. 혹시 또 센 바람에 밀려 날아가시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2: 칼레타만 내려오면 끝인데. 오! 아까 엄마하고 연습한 대로만 해야지. 뭐 내렸으면 됐다.
7: 알렉스의 컵케이크. 자, 누구 나랑 이거 할 친구? 꾹꾹꾹이 댄스!
4: 얼른 하자!
7: 알았어, 날 따라해봐. 신나게 흔들다가 오른쪽 팔짝, 반대로 팔짝.
0: 얘들아, 아침 먹자! 꾹꾹꾹이 하는 날은 항상 왜 이렇게 밥이 당기는지 몰라.
8: 저 포터 씨, 제가 원리 주려고 부탁드린 생선 간식은 다 준비됐나요?
9: 네, 그럼요. 거기 밖에 있는 탁자에 놨어요.
8: 어, 네. 고마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9: 알렉스, 양치는 했니? 가방에 도시락은 담았고?
7: 네, 다 했죠. 참, 깜빡할 뻔했다. 오늘 학교에 컵케이크 가져가야 하는데 제가 블루베리들로 장식해놓은 거야.
9: 저 상자에 담아놨단다.
7: 우와. 시간이 좀 남는데 버스 오기 전에

0: 놀아도 되죠?
1: 물론 되지. 멀리 가지는 마라.
0: 우와, 저 나비 예쁘다. 응? 무슨 냄새지? 비린내. 컵케이크가 아니네. 그럼 내 꿈? 그래, 걔네 부르면 되겠다. 미니 고전에 누가 내 컵케이크를 가져가고 대신 이 생선 간식을 남겨놨어.
2: 미야옹.
0: 우린 어서 그 컵케이크를 찾아야 돼. 학교에 가져갈 수 있게. 그럼 미니 구조대 출동하자!
3: 미니 구조!
0: 마지막은 나? 준비는 됐지? 예! 왜 그래, 치카레타?
4: 블루베리?
0: 나도 내 컵케이크에다 블루베리 장식했는데! 저 앞에도 있네? 저기에도! 좋아! 다 같이 저 블루베리들을 따라가자!
1: 월리랑 월린다가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내 정신 좀 봐! 걸레를 가져가야 등대 렌즈에 낀 때를 박박 닦을 텐데!
0: 블루베리가 도다리 요한으로 줄줄이 이어져 있어! 가자! 저기도 블루베리가 있잖아. 출동하자. 우리의 컵케이크를 찾으러.
1: 어? 오, 이런. 갑판문을 활짝 열어놓고 물개성까지 갈 뻔했네.
0: 갑자기 뭐야? 우와, 우리 지금 바다로 나가나 봐, 얘들아. 이거 진짜 짜릿한 모험이 될 것 같지 않아?
1: 알렉스, 스쿨버스가 왔어. 알렉스? 알렉스! 어? 자전거가 없네. 허피 구조대를 불러야겠어.
5: 네, 포터 할아버지. 웬일이세요?
6: 어쩜 좋지? 알렉스가 스쿨버스도 안 타고 사라졌거든.
5: 걱정 마세요. 허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허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7: 라이더가 부르자! 신나게 흔들! 우와!
4: 조심해, 마셔!
0: 누가 봐도 춤에 참 진심인 것 같지 않아?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모두들 빨리 모여줘서 고마워. 알렉스가 스쿨버스도 안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대.
2: 저런.
3: 이거 큰일이네.
1: 우리들이 찾아내면 되지. 그래서 누가 가냐면 제이스. 확성기를 이용해서 알렉스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한번 찾아봐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그리고 스카이.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에서 고글로 알렉스가 어디 있는지 찾아볼래?
3: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라이더, 웬만한 곳은 다 찾아봤는데 아무데도 안 보여.
1: 저희가 찾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세발 자전거라 근처일 거예요.
2: 단서가 있나 볼게. 비린내.
0: 터보 선장님이 부탁해서 내가 만든 간식이야. 이게 왜 여기 있지?
1: 누가 떨어뜨렸나 봐요. 스카이, 다른 흔적은 없어?
3: 지금 하늘에서 계속 훑어보는 중이야.

0: 이상하다. 알렉스 나무집에 무슨 케이크 상자가 놓여있는데?
1: 오늘 알렉스가 학교에 컵케이크를 가져간댔지.
0: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 안에 생선 간식이 꽉 차있어.
2: 내가 올라가 볼게. 단서 같은데?
1: 터보 선장님 거잖아. 오늘 아침에 컵케이크 상자랑 같이 탁자에 둔 거야.
3: 상자가 똑같이 생겼어요?
1: 맞아, 똑같지.
2: 그럼 터보 선장님이 들고 가신 게 알렉스 컵케이크 상자였나 봐.
3: 그 추리가 맞는 것 같아, 제이스.
0: 라이더, 바닥에 블루베리가 꽤 많아. 혹시 블루베리 컵케이크였어요?
1: 아, 맞아. 알렉스가 직접 장식한 거야.
0: 오, 블루베리를 따라왔더니 선착장이 나왔어. 알렉스도 이걸 따라왔겠지?
3: 거기서 만나자, 스카이.
1: 혹시 또 모르니까 난 식당에 있으마.
3: 네, 좋아요. 선장님 상잔 저희가 갖다 드릴게요.
0: 라이더, 알렉스의 자전거하고 짐수레가 선착장에 있어. 알렉스는 안 보이고.
3: 도다리 호가 없는데? 아마 알렉스도 그 배에 탔겠지? 한번 여쭤봐야겠다.
4: 안녕 라이더, 웬일이야?
3: 터보 선장님, 혹시 거기에 알렉스 있나요?
4: 아니, 오늘 난 그 천방지축 알렉스를 한 번도 못 봤는데.
5: 그럼 대체 어디 갔지?
6: 선장 알렉스 또 선언! 아우, 다 같이 항해해. 찍찍이 선언! 낯갈렸어, 뭐란 거야? 내 컵케이크네? 학교에 가져가기로 한 거? 학교! 터보 선장님! 여기 간판 문 좀 열어주실래요? 터보 선장님! 내 소리가 안 들리시나? 후티, 네가 선장님한테 가서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알려줘.
7: 후티? 대체 이렇게 먼 바다엔 어떻게 왔어? 알렉스! 동물들이랑 그 아래에 내려가서 뭐하고 있는 거야?
6: 선장님이 제 컵케이크 상자를 가져가셨어요. 생선 간식인 줄 알고서요.
7: 오, 그럼 두 상자를 원래대로 바꾸고서 얼른 돌아가자. 할아버지가 기다리시겠어.
6: 찍찍아!
7: 생쥐하고 저 상자는 내가 잡을게.
6: 빨리 도다리호를 세워야 돼. 근데 어떻게 세우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0: 찾았어, 라이더!
6: 여기!
0: 근데 알렉스네 구조대가 탄 도다리호가 너무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 오, 저런. 터보 선장님하고 토끼 찍찍이가 물에 빠져있는데?
3: 지금 갈게. 구명조끼 작동! 스카이, 벨트로 알렉스랑 동물들을 그 배에서 들어줄래? 주마, 지금 호버크래프트를 타고 물개섬 근처로 와줘.
8: 해안구조 주마 출동!
0: 알렉스, 금방 구조해줄 테니까 준비해.
7: 점점 팔이 아파서 이 상자를 그렇게 오랜 못 들어.
8: 제가 구하러 왔어요. 큐브.
7: 고맙다, 주마. 덕분에 동물 친구들이랑 컵케이크 모두 바닷물에 안 빠졌어.
3: 선장님, 여기 뒤에 타세요.
7: 고마워. 근데 내 도다리호 좀 세워줄래? 물개섬에다 부딪히기 전에.
3: 너한테 부탁할게, 주마.
8: 알았어. 아까 스카이하고 점프 연습한 걸 지금 잡지에서 써먹으면 되겠다. 호버크래프트 자동운전 모드. 헛차. 이걸로 뱃머리만 돌리면 되겠지? 물개섬에서 다시 멀어지게.
1: 완성!
8: 예!
6: 케이크 그대로 학교에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7: 난 드디어 원리랑 원린다한테 이 생선 간식을 줄 수 있게 됐고.
6: 아, 할아버지, 아깐 아무 말도 없이 가서 죄송해요. 이 컵케이크랑 우리 미니 구조대 구해줘서 고마워.
3: 에이, 고맙긴 뭘. 혹시 또 문제가 생기면 우릴 불러줘.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스마!

0: 안전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설.
2: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2: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3: 또 졌네.
4: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키키키키.
5: 하는 아이도.
4: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술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뿌르고 동안하라 키스. 환영합니다.
6: 어서오세요, 공주님.
5: 동안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안하라 키스. 키키키키
7: 하는 아이도
5: 키키키키
7: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첼로의 주인.
9: 화창한 오후 운행을 하던 피넛이 마지막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8: 도착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10: 고마워.
11: 고마워 피넛.
8: 뭘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11: 어?
8: 어서 차고지로 돌아가야겠다. 와! 이게 무슨 소리지? 어? 가방이잖아. 누가 두고 내린 거지? 아! 강아지랑 같이 탔던 승객이 두고 내렸구나. 빨리 찾아줘야겠다. 자. 아까 여기서 내렸는데. 어? 벌써 가버렸나 보네. 가방을 잃어버려서 걱정하고 있을 텐데.
12: 안녕 피넛.
8: 안녕.
10: 고마워.
12: 안녕히 가세요.
8: 와. 누리야.
12: 왜?
8: 혹시 오면서 큰 강아지 데리고 있는 선글라스 낀 남자 못 봤어?
12: 글쎄, 못 본 것 같은데.
8: 어쩌지, 가방을 찾아줘야 하는데.
12: 아, 오늘은 못 봤지만 그 사람 몇 번 태웠던 것 같아.
8: 정말?
12: 응, 항상 시청 앞에서 내려줬었어.
8: 시청이라고?
12: 응, 그곳에 가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8: 얼른 가봐야겠다. 고마워.
12: 잘 가.
13: 뭐? 첼로를 잃어버렸다고?
11: 아무래도 연주에 참여는 어려울 것 같아.
13: 어쩌지. 네가 이번 연주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데.
11: 정말 미안해.
8: 이쪽인가?

0: 얼른 전해줘야지. 안녕하세요. 혹시 아까 버스에서 가방 두고 내리지 않았어요?
1: 가방?
2: 어? 아, 정말 고마워, 피넛.
0: 뭘요?
1: 악기가 없어서 공연을 포기해야 하나 했는데 정말 다행이다.
2: 아, 그러게.
0: 아, 그게 악기 가방이었구나.
1: 그럼 이제 연습하러 갈까?
2: 그래. 그럼 또 보자.
0: 네.
3: 다음 날 운행이 없는 피넛이 신나게 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0: 어? 어제 그 아저씨네.
2: 피넛, 안녕. 또 만났구나.
0: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으로 연습하러 가세요? 그럼 제가 태워다 드릴까요? 마침 오늘 운행도 없거든요.
2: 그래 줄래?
0: 물론이죠. 어서 타세요.
2: 고마워. 참, 내 이름은 한스라고 해. 그리고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
0: 뭘요? 그런데 한스는 항상 강아지랑 같이 다니네요.
2: 얜 해피라고 하는데 해피는 맹인 안내견이라 항상 내 옆에 있어.
0: 맹인 안내견이요?
2: 난 시각장애인이거든.
0: 그런데 절 먼저 알아보셨잖아요.
2: 난 보지 못하는 대신 소리를 잘 들어. 차 소리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0: 아, 그랬군요. 도착했습니다. 안 내리세요?
2: 저기 피넛, 미안하지만 남산으로 가줄 수 있겠니?
0: 남산이요?
3: 한스의 부탁을 받은 피넛은 함께 남산으로 왔어요.
0: 도착했습니다.
2: 상쾌하다.
0: 그런데 한스, 연주회 연습에 안 가도 괜찮아요?
2: 솔직히 나 연주회 무대에 서고 싶지 않아.
0: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2: 무대에 서는 게 무서워.
0: 무섭다고요?
2: 얼마 전 정말 중요한 연주회가 있었어. 그런데 많은 사람 앞에서 연주를 하려니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 결국 공연 중 큰 실수를 하고 말았어. 결국 나 때문에 공연을 망쳐버렸지. 그 뒤론 무대에 서는 게 너무 무서워.
0: 그랬구나.
2: 그래도 남산에 오니까 좋다. 이렇게 자연의 소리를 듣고 있으니 걱정도 사라지는 것 같아. 데려와줘서 고마워, 피넛.
0: 기분이 좋아졌다니 다행이에요. 꼬마 버스 타요!
2: 이제 그만 돌아갈까?
0: 네. 아저씨, 이게 뭐예요? 되게 크다.
2: 여긴 첼로라는 악기가 들어있단다.
0: 우와, 나도 보고 싶어요.
2: 그래? 자.
0: 우와, 이거 소리 들려주시면 안 돼요?
2: 그건...
0: 네?
4: 갑자기 그런 부탁을 하면 어떡하니?
5: 죄송해요, 당황하셨죠?
0: 난 그냥 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런 건데.
2: 알았어, 꼬마야. 내가 연주해 줄게.
0: 정말이야? 우와, 기대된다.
2: 저렇게 기대하는데 실수하면 어떡하지?
0: 한스가 긴장했나 봐.
2: 그래도 남산에 오니까 좋다. 이렇게 자연의 소리를 듣고 있으니 걱정도 사라지는 것 같아.
0: 그래, 한스,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여봐요.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걱정이 사라진다면서요.
2: 자연의 소리?

0: 한스, 아까 첼로 연주 정말 멋졌어요.
1: 고마워. 네 덕분에 무사히 연주를 마칠 수 있었어.
0: 아이, 뭘요.
1: 이제 연주회에서도 당당히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아. 키넛, 며칠 뒤에 연주회가 있는데 와줄 수 있니?
0: 네, 꼭 갈게요. 아, 정말 기대된다.
1: 그래?
2: 며칠 뒤 연주회 날이 되었어요.
0: 한스, 화이팅!
3: 한스, 시작해.
1: 어떡하지? 너무 긴장돼서 연주를 못하겠어.
4: 왜 연주를 안 하는 거지?
5: 그러게 말이야.
3: 한스, 왜 그래?
0: 한스. 한스.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여봐요.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걱정이 사라진다면서요.
1: 그래, 해보는 거야.

0: 피넛!
1: 한스! 오늘 연주 정말 멋졌어요.
0: 다 피넛 덕분인걸.
1: 네?
0: 피넛의 조언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난 오늘 연주를 시작도 못했을 거야. 이리 와봐. 내가 꼭 안아줄게.
1: 한스! 조심해요.
0: 정말 고마워, 피넛.
1: 저도 한스가 연주회를 무사히 마쳐서 너무 기뻐요.
2: 한스는 피넛의 도움을 받아 연주회를 멋지게 해냈어요. 밝게 빛나는 보름달처럼 둘의 우정도 밝게 빛날 거예요.
1: 환상의 짝꿍.
2: 화창한 아침, 꼬마 자동차들이 체육 수업을 하고 있어요.
3: 자, 오늘은 앞에 있는 친구와 함께 타이어 주고받기를 해볼 거예요.
4: 재밌겠다.
3: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5: 예!
6: 미안, 괜찮아?
5: 야!
6: 마지막이야, 스피드! 흐차! 문제 없지! 좋았어!
3: 와, 잘하는데? 둘은 정말 환상의 짝.

0: 얘들아!
1: 어? 아, 샤인!
0: 이것 봐라. 멋지지?
1: 어? 그게 뭐야?
0: 스피드가 선물해준 우정 배지야.
2: 호호호.
3: 우정 배지? 그냥 보물 같은데?
0: 뭐? 보물이라고?
1: 어? 피치 선생입니다!
0: 치? 어?
4: 여러분에게 전할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샤인?
0: 네?
4: 앞으로 나오세요.
0: 네.
1: 스피드, 무슨 일이야?
2: 모르겠는데.
4: 여러분, 우리 반의 샤인이 멋진 자동차 무대 선발 대회에 나가기로 했어요. 샤인이 우승하면 앞으로 해외에서 모델로 활동하게 될 거예요.
1: 샤인 정말이야?
5: 진짜?
4: 샤인,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할게.
0: 네, 열심히 준비할게요.
2: 이 샤인이 해외로 간다고?
0: 스피드, 나 대회 준비하러 갈 건데 같이 갈래?
2: 어? 그래. 샤인, 그 대회는 언제 지원한 거야?
0: 얼마 전에 대회 포스터를 보고 지원했어. 사실 내 꿈은 레오 같은 스타가 되는 거거든.
2: 레오?
0: 응. 예전에.
6: 오, 레오!
0: 도로를 달리다 환호 소리가 들려서 무슨 일이지?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봤더니 글쎄, 레오가 있는 거야.
7: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합니다.
8: 여러분 사랑합니다.
0: 그날 레오의 모습을 보면서
2: 우와, 멋지다.
0: 나도 레오처럼 멋진 스타가 되겠다고 결심했어. 이번에 꼭 우승해서 모델이 되고 말 거야.
2: 그렇구나.
0: 그러려면 근사하게 꾸며야 해. 서두르자, 스피드.
4: 스피드와 샤인은 대회 준비를 위해 하나를 찾아갔어요.
5: 대회 준비를 도와달라고?
0: 네. 대회에 나가려면 멋지게 꾸미고 사진도 찍어야 하거든요.
5: 그래? 좋아, 내가 도와줄게.
0: 우와, 고마워요, 하나 누나.
5: 어떻게 꾸미는 게 좋을까?
1: 아, 그게 좋겠다. 잠깐만.
0: 네.
1: 샤인에게 잘 어울리는지 한번 달아볼까?
0: 네! 스피드, 잠깐만 기다려.
1: 샤인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 안 그래, 스피드?
2: 어? 그래.
9: 샤인이 해외로 가고 나면 지금처럼 같이 놀 수 없겠지.
0: 여러분, 사랑합니다!
2: 아니야. 설마 샤인이 우승을 하겠어?
0: 스피드.
2: 어?
0: 나 어때?
1: 샤인 정말 멋져. 그렇지? 네, 샤인이 우승할 것 같아요.
0: 고마워.
2: 어떡해, 너무 멋지잖아.
0: 스피드, 어? 나 어떠냐니까. 멋지지 않아?
2: 멋있어. 에?
0: 고마워요, 하나 누나. 마음에 쏙 들어요.
1: 다행이다. 근데 하나 언니,
5: 어?
1: 저 배지는 계속 달고 있는 거예요?
5: 글쎄, 대회 때는 떼지 않을까?
4: 멋지게 꾸민 샤인은 하나의 도움을 받아 사진을 찍고 있어요.
1: 정말 잘한다.
10: 이러다 정말 우승하는 거 아니야?
2: 그러게.
9: 저렇게 멋지니 샤인이 당연히 우승하겠지.
2: 신난다.
0: 나도.
2: 자, 이렇자. 자, 야호.
9: 샤인이 해외를 떠나고 나면 다신 볼 수 없을 거야.
5: 샤인, 잠깐만.
0: 네? 왜 그러세요?
5: 이 배지는 떼는 게 어때? 지금 모습이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
0: 아, 네. 그럼 떼주세요.
5: 아.

0: 우리 우정 배지를 뗀다고? 이제 샤이는 우리 우정보다 대회가 더 중요하구나.
1: 어때? 훨씬 나아 보이지? 네, 더 멋있어요.
0: 난 갈래.
2: 어? 벌써? 어? 아, 내가 너무 멋지니까 샘이 나서 그렇구나.
0: 샤인, 정말 너무해.
2: 어, 스피드. 어디 가? 어?
1: 꼬마 버스, 타요!
3: 촬영을 마친 샤인은 하나와 하트를 따라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2: 스피드가 왜 화난 거지?
1: 자, 자.
2: 어?
1: 많이 낡았네. 샤인, 이건 버려도 되지?
2: 어, 안 돼요.
1: 어?
2: 그건 스피드와 나눠 가진 우정 배지거든요.
1: 아, 그랬구나. 미안.
2: 괜찮아요.
4: 그런데 샤인, 어? 우승하면 정말 해외로 가는 거야?
2: 응.
4: 샤인이 떠나면 스피드가 많이 서운하겠다.
2: 스피드가?
4: 응, 너희 둘이 항상 같이 다녔잖아. 샤인이 없으면 스피드가 외롭겠는걸?
1: 그러게.
0: 샤인, 우리 앞으로도 항상 함께하는 거야. 알았지?
2: 당연하지. 스피드는 나랑 헤어지게 될까봐 속상했던 거구나. 저 하나 누나, 부탁이 있어요.
1: 뭔데?
3: 다음 날 꼬마 자동차들은 학교에 모였어요.
5: 여러분, 샤인이 대회에 나가기 전에 인사를 하러 왔어요.
1: 어떻게 꾸몄을까?
4: 내가 어제 봤는데 정말 멋졌어.
5: 샤인, 들어오렴.
2: 얘들아, 안녕.
0: 조금 우리 우정 배치잖아. 샤인,
1: 저게 뭐야?
6: 이상해.
2: 얘들아, 나 열심히 해서 우승하고 올게. 다들 기대해. 스피드.
0: 샤인, 갑자기 왜 장식을 바꾼 거야?
2: 우리 우정보다 멋진 건 없잖아.
0: 샤인, 역시 넌 정말 멋져. 우승해서 해외에 가도 날 잊으면 안 돼?
2: 당연하지. 내 맘속엔 언제나 네가 있는 걸.
0: 샤인.
2: 스피드.
1: 저 모습으로 우승할 수 있을까?
6: 안 될 것 같은데.
3: 다음 날 꼬마 버스들과 스피드가 차고지에 모여
7: 자, 이제
3: 대회를 지켜보고 있어요.
7: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이 멋진 차들 중 누가 우승을 하게 될까요?
1: 진짜 저 모습으로 대회에 나간 거야?
0: 조용히 해. 이제 발표하잖아.
7: 우승차는 바로
0: 제발 샤인.
7: 에이스입니다.
0: 에이스?
7: 축하합니다. 자, 에이스는 앞으로 나와서.
6: 봐봐, 내가 안 될 거라고 했잖아.
0: 말도 안 돼.
2: 얘들아.
0: 샤인. 수고했어, 샤인.
2: 응, 고마워.
6: 내가 뭘 했어? 그 배지 달면 절대 우승 못 한다니까.
2: 난 오히려 우승 못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0: 정말?
2: 우승하면 너랑 한 약속을 지킬 수가 없잖아.
0: 약속?
2: 잊었어? 우리 항상 함께 하기로 한 거.
0: 샤인!
1: 정말 저 둘은 환상의 짝꿍이라니까.
0: 넌 정말 소중한 내 친구야.
1: 못말려 정말.
3: 스피드와 샤인이 헤어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그 우정 변치 말아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진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1: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9: 키키키키.
1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또래보다 키가 작으면 키가 크고 싶다.
1: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2: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여기서도 싱싱. 둥글둥글 날라라.
3: 시속을 알려라.
2: 재밌다. 잠깐 쉬자.
3: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2: 글자도 돌려볼까. 데이터 놀자. 안녕.
3: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2: 원더키드.
4: 넘버블럭스 친구들.
5: 고이라.
4: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5: 20까지 합해.
2: 우리 같이 놀자.
4: 5와 3이 만나면
2: 8이야.
4: 변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2: 함께 놀아요.
4: 넘버블럭스. 4대 가족.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줄무랑
7: 덥덥한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6: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7: 안녕!
6: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키키키키
5: 하는 아이도
6: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좋아. 맞아. 이렇게 예쁜 트리도 만들고 멋진 선물도 받잖아. 난 그게 제일 좋아. 나도.
1: 장난감, 장난감.
0: 달타야, 안 돼. 망가져.
1: 싫어, 싫어.
0: 안 된다니까. 저리 가서 놀아. 달림아, 소원 카드는 안 달 거야. 달아야지.
2: 우린 카드 준비 안 했는데.
0: 내가 특별한 카드를 준비했어. 크리스마스 소원을 녹음할 수 있는 녹음 카드가 있거든.
2: 녹음 카드?
3: 어떻게 하는 거야?
0: 내가 보여줄게. 안녕, 나는 달림이야. 자, 안녕, 나는 달림이야.
2: 우와, 신기하다.
0: 이번에는 진짜 소원을 빌어봐야지. 산타 할아버지, 이번 크리스마스엔 예쁜 캐릭터 자전거 선물로 보내주세요. 네, 꼭이요.
1: 사과, 사과.
0: 달콤아, 안 돼. 이거 사과 아니야.
1: 사과 줘, 사과 줘.
0: 사과 먹고 싶어? 이따가 엄마한테 달라고 할게.
3: 달림아,
0: 어?
3: 우리 카드 같이 만들자.
0: 응, 알았어.
1: 어? 어?
0: 나는 카드에다가 예쁜 스티커를 붙여야지.
2: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 스티커는 어때?
3: 우와, 완전 예쁘다.
0: 그치?
4: 달림아, 무슨 일이야?
0: 아, 달콩이가! 아, 달콩이가!
4: 응? 달콩이가 뭐?
0: 엄마, 이것 좀 보세요!
4: 어떡해. 엄마. 달콩아, 뭐 하는 거야?
0: 아, 내 가방!
4: 아이고, 이게 잘 안 지워지네.
0: 달콩이, 너 나빠!
5: 달콩아, 언니 거에 막 낙서하면 안 되지. 빨리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해.
1: 오, 미안. 미안해.
5: 달림아, 달콩이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거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4: 그래, 달림이가 언니니까.
0: 치!
2: 달콩이가? 너
0: 달콩이 정말 미워. 어제도 트리 다 망가뜨리고.
3: 응? 그래도 귀엽잖아.
0: 아니, 하나도 안 귀엽거든. 맨날 내 거 다 망가뜨리고 방해하고. 얼마나 귀찮은.
2: 나도 동생은 사양할래. 동생이 있으면 엄마 아빠도 나랑 조금밖에 못 놀아주잖아.
0: 맞아. 너인 좋겠다. 동생 없어서.
6: 자, 어? 오늘은 우리 가족 그리기를 해볼까요? 스케치북에다 가족의 얼굴을 그리는 거예요.
0: 그림 그리는 건 좋은데 달콩이는 그려주기 싫어. 엄마,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요!
1: 너굴, 너굴!
6: 우리 달콩이 너굴 인형이 좋구나.
0: 어? 저거 내 건데! 내 거야! 줘!
4: 달림아, 넌 이제 안 갖고 노는 거잖아.
0: 아니에요! 가지고 놀 거예요.
4: 아니 제가
0: 다 됐다.
1: 나도
0: 너도 나 방해하러 온 거지?
1: 나도
0: 안돼, 얼른 가. 달콤아 괜찮아?
4: 왜들 그래? 무슨 일이야?
0: 아니 그게
4: 달림아, 네가 그랬어?
0: 아니, 일부러 민 게 아니라...
4: 달림이, 너 정말 계속 이럴 거야? 아무리 달콩이 때문에 화가 났어도 그렇지, 계속 그렇게 못되게 굴면 어떡해?
0: 아니, 그게 아니라...
4: 언니가 돼가지고 그럼 되겠어?
0: 엄마, 나 아빠!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내 얘기 듣지도 않고...
4: 뭐?
0: 나 언니 안 할 거야!
4: 달림아!

0: 그래, 크리스마스 소원이 바꾸는 거야. 산타 할아버지, 캐릭터 자전거 선물 말고 달콩이를 데려가 주세요. 저도 써니랑 별이처럼 동생이 없으면 좋겠어요.
1: 뭐? 달림이가?
2: 속이 많이 상했나 봐. 달림이도 아직 어린데 언니라고 맨날 양보하고 참으라고 했으니.
1: 어떡하지? 달림이 마음 풀어줄 방법 뭐 없을까? 똑똑. 달림이 자.
2: 달림아, 아직도 화났어?
0: 몰라요.
1: 그래, 엄마랑 아빠도 달림이 마음 알아.
2: 달콩이 때문에 속상한데 엄마가 달림이한테만 뭐라고 해서 정말 미안해.
0: 치.
2: 내일 우리 겨울 캠핑 가는 거 어때?
0: 겨울 캠핑이요?
1: 그래, 멋진 캠핑카에서.
0: 우와, 캠핑카. 좋아요.
1: 여보, 준비 다 됐어?
2: 어, 다 됐어. 달림아, 안전벨트 매야지.
0: 네. 아빠, 빨리 빨리. 늦겠어요.
1: 그래 그래. 자, 그럼 출발해 볼까?
0: 출발! 출발!
1: 자, 출발!
0: 우와, 캠핑카 멋져! 우와! 침대도 있고. 크리스마스를 캠핑카에서 보내다니. 우와.
1: 아빠도 크리스마스에 캠핑은 처음인데 너무 멋지네.
2: 날씨도 좋고 말이야.
1: 자, 그럼 우린 본격적으로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를 해볼까?
0: 우와. 재밌겠다. 그럼 준비하는 동안 저기 가서 놀아도 돼요?
1: 그래.
3: 달콩이도

0: 안 돼. 넌 아직 어려서 위험해.
1: 싫어, 싫어. 달고기도 딸래.
0: 아이, 참. 위험하다니까. 이러면 나도 못하는데.

0: 넌 여기서 너구리 썰매를 끌어주는 게 좋겠다. 너구리도 썰매 타고 싶대.
1: 너구리, 너구리.
0: 나도 이제 타러 가야지.
2: 자, 어? 안녕. 너도 썰매 타러 왔구나.
0: 아, 안녕.
2: 괜찮아? 난 올라가서 썰매 더 탈 건데 같이 가자.
0: 괜찮겠지? 그래, 같이 타러 가자.
2: 자, 하나, 둘, 셋 하면 출발하는 거야.
0: 오케이.
2: 하나, 둘, 셋!
0: 완전 재밌다!
2: 맞아, 맞아. 자, 간다! 달리마, 괜찮아?
0: 괜찮아. 엄청 재밌어.
3: 엄마, 밥 먹을 준비하자.
2: 네, 엄마. 나 이제 가봐야 해.
0: 어?
2: 나중에 또 놀자.
0: 그래, 나중에 또 놀자. 맞다. 달콩이. 어디 갔지? 달콩아. 달콩아! 저건... 달콩이가 갖고 놀던 썰매인데... 아,

나 때문이야. 어? 이 소리는 맞아, 달콤이 웃음소리야.

0: 얘는 다람쥐가 아니야. 다람쥐 아니고 청설모. 언니가 유치원에서 배웠다고.
1: 엄마.
0: 달콩아, 다신 혼자서 가면 안 돼. 늦었다고.
1: 눈 뜨면 탔다.
0: 안 된다니까.
1: 언니, 눈 뜨면 나랑 같이.
0: 좋아, 잠깐만이다.

0: 얘들이 대체 어디 간 거? 어?
1: 어?
0: 달림아! 달콤아!
2: 엄마! 아빠!
0: 뭐야, 괜히 걱정했네. 둘이 이렇게 잘 놀고 있는 걸.
1: 그러게, 역시 캠핑 온 보람이 있는 걸.
0: 멋지다.
2: 아, 맞다. 달콩아, 어? 너 이거 가져. 너구이, 너구이. 이젠 네 거야. 언니, 고마워.
0: 예쁜 우리 딸들. 메리 크리스마스.
2: 엄마, 아빠도요. 달콩아. 너도 모두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덤덤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0: 킥킥킥킥.
1: 하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3: 예.
2: 포켓몬 태그스타.
4: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클릭소! 클릭소! 몰라내가!
2: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 클릭소!
2: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3: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 클릭소!
3: 놀이가 교육이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들 가죠!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눈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4: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6: 안녕.
7: 재밌게 공부해요.
8: 와, 놀이터다.
9: 빙글빙글 쌩쌩.
10: 정면 버스 돼지간 놀이터. 뽀로로 빠방.
11: 스쿨버스 내일 떠놀자.
12: 키키키키.
0: 타는 아이도
12: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4: 마데카 솔메이트
15: 출동.
13: 얼굴엔
16: 순한 킹킹.
13: 주물엔
17: 순하게
18: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보니와 친구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왔어요.
1: 다녀왔습니다.
2: 어서 와.
1: 오늘은 내가 먼저 될 거야. 내가 먼저야. 그렇게 낫대지.
3: 보니 너 진짜 빠르다. 한 번도 보니를 이겨본 적이 없어.
4: 저녁 준비 다 됐어요.
1: 잘 먹겠습니다.
3: 반찬 이거밖에 없어요?
4: 당연히 더 있지. 당근 볶음, 가지구이, 양파튀김. 골라드세요.
3: 전부 채소잖아요.
4: 어서 먹어봐. 몸에 좋은 영양만점 채소라고.
3: 브로콜리는 싫은데.
5: 아니 한번 먹어보시지.
0: 정말 신선한데요?
4: 그쵸?
3: 잘 먹었습니다. 어?
4: 벌써?
3: 네, 배불러요.
0: 모두 잠든 밤. 하지만 보니는 잠들지 못하고 있어요.
3: 아, 배고파서 잠이 안 와. 바로 이 맛이야. 골디? 이거 줄 테니까 제발 조용히 해줘. 우리끼리 비밀이다.
0: 다음 날 아침, 밤에 케이크를 잔뜩 먹은 보니는 입맛이 없었어요.
3: 엄마!
4: 우리 연이 잘 먹네.
3: 유치원 버스 왔다!
4: 보니야, 가방 가져가야지. 응? 또 다 남겼네?
3: 다녀오겠습니다!
4: 잘 다녀와.
3: 빠빠, 빠빠!
4: 어? 골디도?
0: 그날 이후 보니는 매일 몰래 간식을 먹고 밤늦게 잠이 들었어요.
3: 잘 먹었습니다.
4: 어? 어디 아픈가? 보니야, 아직 멀었어?
3: 잠깐만요.
4: 곧 유치원 버스 올 시간인 거 알지?
3: 네. 이상하다. 배가 아픈데 왜 응가가 안 나오지?
6: 이번 시간에는 꼬리 잡기 놀이를 할 거예요.
1: 우와, 정말 귀엽다.
7: 꼬리 좀 봐. 난 꼬리다.
6: 친구를 쫓아가서 꼬리를 잡았대면 이기는 놀이예요. 다들 꼬리가 잡히지 않게 잘 도망다녀야 해요.
8: 네.
6: 준비, 시작!
3: 좋아! 배가 더부룩해.
1: 보니 꼬리는 내 거다! 야! 거기 서라!
3: 준이한테 달리기를 치다니 말도 안 돼. 다시 빨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1: 그래, 그 방법이 있었지. 도와줘요, 부부맨.
4: 이게 다 뭐야?
7: 도와줘요, 부부맨.
4: 이 소리는 부부맨 변신.

0: 오늘은 무슨 일이야?
1: 부부맨! 저 로켓 신발 좀 만들어주세요.
0: 로켓 신발? 그건 왜?
1: 중요한테 달리기를 줬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진 적 없었는데.
0: 그랬구나.
1: 로켓 신발을 신으면 빨리 달릴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는 중요한테 지는 일도 없을 거예요.
0: 좋아. 한번 만들어보자. 이것 좀 눌러줄래?

0: 여기 우릅 우릅 빵빵 나만 그런가 감사.
1: 우와 멋지다. 어디 지금 한번 해볼까. 우와 진짜 빨라요 뽀뽀맨.
2: 괜찮아?
1: 어? 이건 너무 빨라요. 다른 걸 만들어봐요.
2: 뭐가 좋을까?
1: 프로펠러 모자나 롤러스케이트 어때요?
2: 그러면 준이가 반칙이라고 하지 않을까?
1: 아휴, 그럼 그냥 달리기 연습이라도 해야 하나?
2: 그거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지. 빨라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부부맨과 함께 뿡뿡빵빵 달려봐요. 하나 둘 오 잘하는데요. 그럼 속도를 좀 더 높여볼까요?
3: 보니야
2: 달리기 대장 보니가 어쩌다 이렇게 기운이 없어졌을까?
1: 모르겠어요. 속도 안 좋고 이상하게 힘이 나지 않아요.
2: 정말 이상한데? 요새 무슨 일 있었어?
1: 혹시 과자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2: 과자?
1: 네, 요즘 밥 먹기 싫어서 원래 간식을 먹었거든요.
2: 뭐?
1: 엄마 아빠한텐 비밀이에요?
2: 쉿. 근데 대체 왜 밥이 먹기 싫은 거야?
1: 아빠가 자꾸 채소 반찬만 해주시니까요. 채소는 냄새도 이상하고 맛도 이상하고.

0: 싫어서 진짜 먹기 싫어요.
1: 그랬구나. 하지만 건강해지고 싶다면 채소를 먹어야 하는데.
0: 그래도 채소는 너무 맛이 없어서 꼭 괴물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1: 괴물? 채소가 얼마나 착하고 멋진 친구인데. 아, 그렇다면 컬러방귀 캔디머신.

0: 이름이 뭘까? 참 좋은 채소 친구들.
1: 아빠, 빨리 밥 주세요.
2: 우리 분이 오늘은 신나게 뛰어놀았나 보네. 빨리 밥 달라고 재촉을 다하고.
0: 자, 갑니다. 오늘의 특별 메뉴.
2: 정말 예쁘네요. 아까워서 못 먹을 정도예요.
0: 아빠의 특별 비법이 담긴 오므라이스야. 어서 먹어봐.
1: 특별 비법이요?
0: 짠! 바로 이거야.
1: 어?
3: 여기서 나올 줄은 몰랐지롱.
0: 보니야, 보니가 좋아할 수 있게 아빠가 열심히 만든 거니까 한 번만 먹어볼래?
1: 맛있어요. 채소가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안 그래 죽어요. 아, 시원하다.
4: 오늘도 보니 꼬리는 내 거다. 와, 저 그게 그러니까 야, 안 돼.
1: 어림없지. 준이 꼬리는 내 거다.
4: 안 돼. 나 안 돼.
5: 보니 진짜 빠르다.
1: 잡았다.
4: 갑자기 다시 빨라졌잖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1: 그건 비밀.
2: 달리기 대장 보니의 비밀. 친구들은 알겠죠? 아니, 사자가 아니라 골드였네요. 그러고 보니 여긴 정글이 아니라 샛별 마을 놀이터 같은데요.
1: 대원들,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한다.
2: 아하, 탐험대 놀이를 하고 있었군요.
1: 아빠 곰이 깨지 않게 조심히, 조심히. 야.
6: 우리만의 비밀 장소로 하면 어떨까?
4: 비밀 장소?
1: 응! 우리 탐험대만 아는 비밀 기지를 만드는 거지!
4: 우와, 두근두근한데?
1: 비밀 기지라니 정말 근사하다!
0: 얘들아! 어딨니? 이제 집에 가자! 으아, 깜짝이야!

0: 응? 지팡이가 어디 갔지?
1: 으차, 으차. 어휴. 얘들아, 여길 우리 보물창고로 하면 될 것 같아.
2: 좋아.
3: 어? 빨간 스카프가 어디로 갔지? 분명히 이 근처에 뒀는데.
4: 깃발 완성!
1: 셋이 함께 만든 탐험대 깃발 정말 멋진 것 같아.
2: 맞아!
1: 얘들아, 이제 깃발도 생겼는데 우리 탐험대 이름도 만들까? 어?
2: 이름?
1: 샛별 탐험대는 어때? 우리 유치원도 샛별 유치원이고 우리 동네도 샛별 마을이잖아.
2: 별로야?
1: 아니, 맘에 쏙 들어.
5: 샛별 마을에 살고 샛별 유치원에 다니는
6: 우리는 샛별 탐험대!
7: 다음 날, 보니와 친구들은 유치원이 끝나자마자 비밀기지로 다녀갔어요.
1: 비밀기지? 어차!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보물창고도 엉망이 됐어.
5: 대체 누가 이런 거지?
1: 우리 과자도 먹어버렸어. 이것 봐! 동물 발자국이야!
5: 어? 정말이네? 설마 동물들이 이런 건가?
1: 그런 것 같아. 안 되겠어. 동물들이 못 들어오게 비밀기지를 더 튼튼하게 만들자.
5: 하지만 어떡해? 우리 힘만으로는 지금보다 더 튼튼하게 만들긴 힘들 텐데.
1: 그럼 부부맨한테 도와달라고 하자.
2: 부부맨?
5: 에이, 부부맨을 어떻게 불러?
1: 내가 부부맨이랑 얼마나 친한데. 내가 부르면 금방 올 거야.
2: 진짜?
1: 그렇다니까. 도와줘요, 부부맨!
8: 도와줘요, 부부맨!
9: 이 소리는? 부부맨 변신! 뽕뽕빵빵!

0: 구부맨 오는 거 맞아?
1: 언제 오는 거야?
2: 기다려봐. 어, 저기 온다!
3: 우와!
4: 자!
3: 우와, 진짜 구부맨이다!
2: 구부맨, 제 친구 준이랑 누나예요.
4: 안녕, 만나서 반가워.
3: 안녕하세요, 구부맨.
2: 봐봐, 내가 진짜 온다고 했지?
3: 우와!
2: 우와, 신기해.
3: 폭신폭신하다.
4: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이야?
2: 여기에 샛별 탐험대 비밀기지를 만들었거든요.
4: 오, 대단한데?
0: 그런데 동물들이 다 망쳐놨어요.
2: 동물들이 못 들어오게 더 튼튼한 비밀기지를 만들고 싶어요.
0: 엄청 엄청 튼튼하게요.
4: 튼튼한 기지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2: 벽돌로 만들면 어떨까요? 동화책에서도 벽돌집이 제일 튼튼하던데요.
4: 오, 좋은 생각인데?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볼까?
3: 좋아요.
4: 자, 이것 좀 눌러줄래?
3: 네.

0: 재밌다.
1: 보니와 친구들은 튼튼하고 폭신폭신한 비밀기지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2: 네. 야! 끼어버렸네.
0: 오만 좀 봐. 이번엔 늑진의 모험이다. 예. 우와, 깜짝이야.
3: 나는 정글 악어다.
0: 원달, 무시무시한 악어가 나타났다. 모두 긴장해라.
4: 네, 본인의 갈등.
1: 며칠 뒤, 새별마을에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5: 비밀기지는 괜찮을까?
6: 어떡해, 무너지면 안 되는데.
0: 비가 그치면 비밀기지에 가보자.
6: 응.

0: 만든 건데.
1: 그래도 다른 곳은 더 무사해 보이는데. 휴, 다행이다.
2: 어?
1: 이게 무슨 소리지? 저기다!
0: 동물들이잖아.
1: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숨었나 봐. 다들 떨고 있어. 비 맞아서 추운가 봐.
0: 불쌍하다. 동물들이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1: 안 되겠어.
3: 오늘 밤엔 더 큰 태풍이 올 예정이니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4: 더 큰 태풍이라니 걱정이네.
5: 도와줘요, 구구맨!
4: 어?
6: 자, 안녕하세요, 구구맨.
4: 안녕? 오늘은 무슨 일이야?
1: 저기 좀 보세요.
4: 어?
1: 태풍 때문에 갈 곳을 잃었나 봐요.
4: 저런, 오늘 밤에도 태풍이 온댔는데.
1: 정말요? 어떡해요?
0: 동물들한테도 튼튼하고 안전한 집이 있으면 좋을 텐데.
1: 어쩌지? 하! 비밀기지가 있잖아! 저기라면 태풍에도 끄떡 없을 거야!
0: 하지만 우리가 만든 기지를 동물들이 좋아할까?
1: 비밀기지를 동물들의 집처럼 꾸며주면 되지. 먹을 것도 갖다 놓고.
4: 그거 멋진데? 지금 보니까 탐험대가 아니라 꼭 동물구조대 같은데?
0: 구조대요?
1: 좋았어! 샛별 마을의 동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자! 우리는 샛별 동물구조대!
7: 친구들은 동물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비밀기지를 채워갔어요.
1: 자,
0: 초코과자도 주면 좋아하겠지?
4: 아, 동물들은 자연에서 자란 열매를 더 좋아해.
0: 어? 그렇구나.
4: 그럼 마지막으로.
6: 잘하겠다!
1: 동물들이 들어갈까?
0: 제발.
1: 마음에 들어봐. 다행이다.
4: 모두 수고했어.
7: 그날 밤 엄청난 태풍이 몰아쳤답니다.
1: 어떡해.
7: 친구들은 밤새 동물들을 걱정했죠.
1: 무사히 할 텐데.
7: 날이 개자마자 보니와 친구들은 비밀기지로 달려갔어요.
0: 다들 들어왔잖아.
4: 그러게.
1: 어디로 갔을까요? 설마 태풍에 날아간 건 아니겠죠?
0: 어? 어?
1: 와. 어? 얘들아, 다들 무사했구나.
0: 어?
1: 이거 잃어버렸던 우리 깃발이잖아.
0: 이걸 찾으러 갔던 건가?
4: 동물들이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나 봐.
0: 고마워, 얘들아.
1: 우리 비밀기지인 동물들에게 양보할까?
0: 그래.
4: 그럼 너희는?
0: 새로운 비밀기지를 찾으면 되죠.
1: 맞아요. 우린 탐험대니까요. 자, 그럼 새로운 기지를 찾아서 떠나볼까?
6: 좋아.
1: 우리는 새별 탐험대.
7: 보니와 친구들, 정말 용감하고 멋진 새별 탐험대죠.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진동!
8: 얼굴엔
6: 순한 길길.
8: 진물엔
6: 덥덥한 말.
3: 순하게
6: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키키키키.
10: 사는 아이도
1: 키키키키.
1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뮤즈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키키키키.
4: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포켓몬 테크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테크스타!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1: 얼굴엔
12: 순한 킬킬.
11: 눈물엔
12: 덥덥한
13: 순하게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욕먹는 거 하나도 무섭지 않지?
1: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6: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7: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8: 호비는 아프대요.
7: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9: 시원해.
10: 언제나 신나는
7: 뽀로로 유치원.
11: 키키키키.
12: 하는 아이도
11: 키키키키.
1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전에 봉사활동 갔다 올 테니까 가게 잘 보고 있어.
1: 네, 다녀와요, 언니. 날씨 좋다. 이렇게 햇볕 받고 있으니까 졸려죠. 아야야야, 뭐지? 어? 왕국의 마법 택시?
2: 보고 싶었어, 로니.
3: 잘 지냈지?
1: 응. 근데 갑자기 여긴 웬일이야?
4: 누구야, 방글?
1: 아, 소개할게. 얘는 제니. 이모션 왕국의 공주야.
4: 아, 공주가 또 있었어?
1: 말하자면 조금 복잡해. 아무튼 우린 사촌이지만 친자매처럼 지냈어. 내가 하모니 마을에 온 뒤로 거의 못 만나게 됐지만.
5: 아하, 로미 사촌이구나.
1: 오빠들 언제 왔어요? 아차, 얘는 제니라고 해요. 제니, 여기는 하트로즈 직원인 이안 오빠, 카일 오빠, 준 오빠야.
6: 안녕.
7: 잘 부탁해. 혹시 로미하고는 동갑이야?
1: 네?
2: 네. 12살이에요.
1: 아이, 참. 제니가 당황해 하잖아요. 숙녀한테 나이를 물어보는 건 실례라고요.
7: 아, 미안. 궁금해서 그만.
5: 여기 서서 이러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자. 뭐야?
1: 제니!
4: 제니에게 무리하게 굴어선 안 되지. 다 해.
1: 오빠들, 일단 빨리 들어가요.
4: 누군가 했네. 오랜만이야, 하츠핑. 마법은 좀 늘었니, 다해? 오랜만에 한번 겨뤄볼까?
2: 그만해, 다해핑. 난 오랜만에 로미와 시간을 보내고 싶을 뿐이야. 마법은 사용하지 말아줘.
1: 죄송합니다, 다해.
2: 도대체 쟤는 누구야, 좋아?
1: 저 아이는 다해핑이라고 해.
4: 왕미핑이 핑색벌 친구였어, 츄.
2: 감사합니다.
4: 거의 헐!
2: 저기, 하츠핑과 같이 학교 다닌 게 정말이야, 좋아?
4: 우리도 왕립 티니핑스쿨 학생이야, 방글! 훌륭한 로열 티니핑이 되기 위해 지금은 하츠핑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어, 믿어!
1: 그럼 너인 로열 티니핑이 되긴 힘들겠네.
4: 난 왕립 티니핑 스쿨을 1등으로 졸업했지만 하츠핑은 겨우겨우 졸업했거든, 다해? 하츠핑한테 배울 건 하나도 없을걸, 다해?
1: 무슨 말이야, 츄! 그때 너랑 난 항상 1, 2등을 다퉜잖아!
4: 난 항상 1등이었거든?
1: 그때와는 달라졌다고! 츄!
4: 해보잔 거야, 다해?
1: 정 원한다면, 츄!
2: 다들 진정을 좋아.
1: 근데 누가 이길까, 방글?
2: 얘네 또 시작이네. 있잖아, 나 로미 네 방 가보고 싶어.
1: 근데
2: 괜찮을 거야. 어디야? 그게
1: 여기가 내 방.
2: 와, 정말 예쁘다.
1: 많이 좁지?
2: 아니야, 진짜 멋져. 이 방은 너 혼자 써?
1: 그럼, 오로지 나만의 공간이지.
8: 로미야, 사랑한다.
2: 로미는 좋겠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방이라니.
1: 혹시 다해핑 때문에 그래? 걔가 널 힘들게 만들어?
2: 그런 게 아니라 난 그 아이가 아주 좋아. 항상 날 먼저 생각해주고 의지도 되거든. 그렇지만 가끔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잖아.
1: 오늘 둘이서 오랜만에 밤새 이야기할까? 옛날처럼 나란히 누워서.
2: 코코아랑 마카롱도 먹으면서?
1: 응, 카일 오빠가 만든 마카롱 진짜 맛있거든. 기대해.
2: 신난다.

0: 로미, 슬슬 어두워질 텐데 어딜 가는 거야?
1: 그냥 따라와 봐. 이제 그만 좀 따라오시지 다해.
2: 너 따라온 거 아니거든. 우리 친구 맞아 방금? 다 왔어. 여기야.
0: 로미, 여긴 어디야?
2: 이번 주는 마을 축제여서 재밌는 게 엄청 많아. 어쩜, 너한테 소개시켜줄 친구들이 있어. 짜잔! 소개할게. 내 단짝 친구 메리로랑 마야야.
3: 안녕.
2: 반가워.
0: 안녕.
2: 어? 회전목마가 멈춰있네? 제니 태워주려고 했는데. 아까 갑자기 고장났대.
3: 아, 로미 사촌이면 혹시 너도 마법 같은 거 쓸 수 있어?

0: 너도 인정하라.
1: 이런 건 별거 아니야.
2: 무슨 소리야. 지구에서 온 진짜 대단한 거라고.
0: 자, 어서 타러 가자.
3: 감히 너희 제니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다해?
4: 위험하지 않아. 내버려둬, 쭈.
3: 그건 내가 판단해, 다해.
4: 아니, 괜찮다니까, 쭈.
0: 저기 비켜.
2: 야호! 이거 엄청 신나는데?

0: 맛있겠다.
1: 어? 제니는?
0: 없어? 제니! 제니! 어디로 간 거지?
2: 아! 빨리 찾아! 다리움이 너 때문이야, 다해! 제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가만 안 둬, 다해!
0: 무슨 말을 그렇게 했죠? 야해팅 너도 놓쳤잖아!
2: 뭐라고?
0: 아직 이 근처에 있을 거야. 우리 나눠서 찾아보자.
3: 로미, 어디 있어, 로미? 날 혼자 두지 마. 도와줘, 다이핀.
4: 어머나, 저기 좀 봐.
3: 아이스크림 떨어져서 울고 있나 봐. 애기도 아니고, 뭐야.
4: 땅바닥이 아이스크림을 먹어버렸죠요. 우구우구, 어떡해요.
2: 제니!
3: 다이핀!
2: 이런 무례한 것들! 제니를 놀리다니! 가만 안 둬, 다해!
0: 마법으로 소동 일으키지 말라고 제니가 말한 거 잊었었죠?
2: 방해하지 마, 하츠피!
3: 뭐야, 저거?
4: 역겨봤자 피곤해지겠어! 얼른 달려!
2: 너네 늘 착한 척 잘난 척이지, 다해!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다해!
0: 다이핑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쭈! 난 그냥 널 걱정하는 것뿐이야, 쭈!
2: 네가 나를 왜?

0: 이제 됐어. 그만 돌아가는 게 좋겠다. 안녕, 로미.
1: 제니, 어제 일은 신경 쓰지 마. 다행히 애들도 다 괜찮고. 또 놀러와?
0: 잘했어.
2: 이제 어떻게 할 거야?

0: 네모핑의 메모 메모.
1: 야, 여기 여기.
2: 세게 던진다. 자, 받아봐.
0: 야구 모자를 쓴 남자아이가 던진 공이 가로등 위에 찐다. 네모.
1: 에이, 이게 뭐야? 끼었잖아.
0: 여자아이가 들고 있던 화분을 떨어뜨려 깨진다, 네모. 네모핑의 다이어리는 마법의 다이어리. 쓰기만 하면 뭐든 이뤄진다니까, 네모.
3: 니가 그랬어?
4: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3: 니가 그랬어?
4: 장난을 이제 그만하자.
0: 잔소리를 시끄러워! 메모! 여기는 잔소리 들을 필요 없이 다이어리도 마음껏 쓸 수 있어. 다음은 누구를 놀려줄까, 메모? 배고프네. 메모핑 앞에 맛있는 것이 나타난다, 메모.

0: 제대로 이루어지는 마법 다이어리를 갖고 있어, 방글. 보석숲에서 장난꾸러기로 아주 유명했어, 빈더.
1: 어? 유명하긴 뭘.
0: 칭찬한 거 아니거든.
2: 네모핑, 급방 돌려줘. 그거 배달할 거란 말이야.
1: 에, 싫은데, 메롱. 아, 이,
2: 하츄핑, 이 변신이야.
3: 메모핑!
1: 어?
3: 싫다고 해도 소용없어. 이 프린세스 다이아트가 널 캐치할 거거든.
1: 프린세스?
4: 그동안 낯선 지구에서 힘들었지, 좋아?
0: 우리랑 같이 보석숲으로 돌아가자, 방글!
1: 싫어! 메모!
0: 뭐?
1: 여기가 훨씬 자유롭고 더 재밌는걸?
0: 응? 메모?
1: 그런 따분한 숲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메모!
0: 우리 숲이 따분하다니! 용서 못해, 빈다!
3: 도망가면 못 잡을 줄 알고!
1: 프린세스가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집니다, 메모!
0: 프린세스, 괜찮아!
1: 이제 안 봐줄 거야. 프린세스의 머리에 포화 여객선이 떨어진다, 메모.
3: 무슨 소리야? 하늘에서 포화 여객선 같은 게 떨어질리나?
0: 위험했죠.
1: 이것도 메모핑의 마법이야.
0: 프린세스, 정신 차려!
3: 할 수 없지. 찾아서 한 곳으로 몰자. 야, 너 거기 안 서!
0: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 방글!
1: 아고에라, 믿어! 이렇게 되면 최후의 수단이다, 메모!
0: 지금이야!
1: 야!
0: 잡았다, 믿어!
1: 얌전히 있으라고, 방글!
4: 사라졌어, 좋아.
1: 낭낭낭낭. 우히히. 내 다이어리만 있으면 메모핑은 절대

0: 아까 분명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는데 믿어.
1: 어떻게 빠져나간 거지 방금?
0: 이건 레오피의 다이어리야.
1: 뭐? 뛰었더니 또 배고파졌어 메모. 뭔가 먹을 것 좀 싸볼까? 없어! 없어! 다이어리가 없어졌어 메모! 그게 없으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단 말이야 메모!
2: 어쩐지 이 다이어리에 메모핑은 잡히지 않는다라고 써놔서 도망칠 수 있던 거였어.
0: 얄미운 녀석이야 믿어.
1: 그래도 이젠 다이어리가 있으니까 유리한 건 우리야 방금.
3: 무슨 꽁꽁이야 좋아.
1: 한번 시험해볼게 방금. 리더핑이 지체기를 한다 방금. 진짜 되네. 재밌다 방글.
0: 이번엔 내 차례다. 방글핑이 날 꼭지를 한다 믿어.

0: 너지? 이런 걸 재미삼아 쓰다간 나중에 그대로 되돌려받는다.
1: 장난은 그만하고 진짜 필요한 걸 써보자. 쭉 예를 들면 메모핑은 이미 프린세스에게 접혔다.
0: 어? 그럼 벌써 주얼 하트윙 폰에
2: 없는데?
1: 어? 이상하다. 다이어리에 제대로 적었는데. 쭉
0: 왜 메모대로 안 되는 거지?
1: 어? 여기!
0: 이 다이어리는 눈앞의 상대를 보면서 써야만 마법이 실현된다 라고 적혀있어.
2: 그럼 이제 어떡하지, 미더?
0: 아! 이럴 땐 머리를 써야지.
1: 냄새가 난다, 메모. 메모핑의 다이어리는 분명 이 근처에. 있다, 있어, 메모.
0: 찾으러 올 줄 알았어, 메모핑.
1: 얌전히 캐치되라고, 방글. 이 다이어리만 있으면 이제는 문제 없어, 메모. 너 따끔하게 알려줄까, 메모?
0: 따끔한 게 누가 될지 어디 볼까? 좋아, 핑. 변신이야. 따뜻한 친절해 조합핑 탑!

0: 친절해 프린세스 에메랄드.
1: 정말 끈질기게 따라오네. 놀아주는 것도 이쯤에서 멈춰야겠군. 메모핑은 프린세스에게 캐치되지 않는다. 메모? 어때? 이제 메모핑은 절대 안 잡혀.
0: 메모핑도 정말.

0: 기분이 안 좋았어. 우쭐대지 말라고, 메모!
1: 이쯤 되면 뭔가 잘못됐다고 느낄만도 한데.
2: 네 다이어리 잘 살펴보라고, 좋아.
0: 뭐? 다이어리에 메모를 쓰면 전부 반대로 된다. 반대라면 개치 된다. 이거 대체 언제 적은 거야?
1: 아까 널 보고 바로 적었지. 자, 이제 같이 가자. 피리피리 캡처링 다이아 큐브 속으로.

0: 다이어리는 늘 중요한 순간에는 도움이 안 돼, 매무.
1: 무슨 말이야?
0: 난 매무핑이 모두에게 사랑받는다라고 몇 번이고 적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매무.
2: 그래서 장난을 쳐서라도 관심받고 싶었던 거였지?
1: 네가 다이어리로 마법을 쓰지 않아도 우린 메모핑 네가 좋은 아이란 거 알아.
0: 어? 어떻게?
1: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 다이어리에 정말 나쁜 것만 썼다면 누구도 널 막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넌 그러지 않았잖아.
3: 놈이 말이 맞아, 믿어.
1: 그리고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게 훨씬 더 재미있지 않을까? 네 다이어리에 쓰지 않아도 말이야.
4: 다이어리에는 우리가 친구가 될 거라고 써있지 않지만
2: 봐! 우리 이렇게 친구가 됐잖아, 방금!
5: 앞으로 사이좋게 잘 지내자, 좋아.
0: 고마워, 모두들. 메모.
3: 미더핑에게 초코볼 한 바가지가 쏟아진다.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진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키키키키.
10: 사는 아이도
9: 키키키키.
1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12: 예!
11: 포켓몬 태그스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글릭소 글릭소 얼마세가?
3: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2: 클릭소
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4: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클릭소
4: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3: 키키키키
5: 사는 아이도
3: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식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3: 꾸룩꾸룩 떠나요 미치고 캠핑카.
4: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보로로와 신나는 캠 한 시간
3: 지도이자 즐거운 캠핑 여행.
4: 보로로 렛츠고 캠핑카.
5: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6: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식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어때? 기지도 새로 단장했어.
1: 진짜 멋져. 최고야.
2: 여기서 함께 출동할 생각을 하니까 벌써 두근거려.
3: 잭, 저게 뭐야?
0: 인공지능이 우리의 지난 활동을 분석하는 중이야.
1: 우와, 역시 내가 제일 돋보이네. 앞으로 날 중심으로 작전을 짜야 해.
2: 그게 무슨 소리야? 슈퍼제트의 귀여운 마스코트 나 원더비키를 중심으로 해야지.
1: 지난번 네오 박사가 쳐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못했으면서.
2: 넌? 나?
0: 얘들아, 이제 그만 싸워. 이제부터는 슈퍼제트의 대장 말을 잘 들어야지. 바로 나 말이야.
4: 어? 대장?
0: 어?
2: 말도 안 돼.
1: 무슨 소리야?
2: 왜 대장이
5: 나한테? 다들 여기 있었구나. 어? 왜들 그러니? 너희 싸웠니?
0: 아니요. 아, 그런데 무슨 일로 다 모이라고 하셨어요?
5: 그건 말이지. 짜잔! 드디어 완성됐단다. 플래시카와 원더에어야.
0: 우와! 그럼 슈퍼카, 플래시카, 원더에어가 이제부터 다 함께 출동하는 거예요?
5: 네.
1: 당장 타보고 싶어요.
2: 저도요.
5: 좋아. 하지만 먼저 너희 모두 특수훈련을 받아야 해.
0: 특수훈련이요? 그게 뭐예요?
5: 슈퍼제트로 활약하려면 꼭 받아야 하는 훈련이지. 만약 통과하지 못한다면 탈락할 수도 있어.
4: 네? 탈락이요?
5: 자, 슈퍼제트 활동을 위한 특수훈련을 시작한다.
6: 먼저 개인 기초 훈련을 실시할 테니 모두 잘 따라오도록. 알겠습니까?
4: 네.
6: 어허, 목소리가 작습니다. 알겠습니까?
4: 네, 네.
6: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0: 기초 훈련은 모두 잘 끝냈구나.
1: 아휴, 끝났다.
0: 그럼 이제 단체 협동 훈련을 시작하겠다.
1: 네? 또 있어요?
2: 자, 첫 번째 협동 훈련은 함께 통나무 굴리기다. 셋이서 함께 통나무를 굴려 저기 보이는 깃발까지 3분 안에 도착해야 한다.
3: 알겠습니다!
4: 얘들아, 더 빨리 굴려 마이크로가 늦겠어.
5: 최대한 빨리 굴리고 있는 거야.
4: 안 되는데. 에이, 나라도 속력을 높여야겠다.

0: 우와. 마지막 협동훈련은 함께 암벽 오르기. 호흡을 맞춰서 꼭대기까지 같이 올라가야 해.
1: 얼른 저 바위를 잡아. 이쪽 말고. 비키, 이 바위 말고 거기 그 바위를 밟아.
2: 너무 어렵다.
1: 이러다 또 망치겠어. 나한테 맡겨봐. 야, 쟤 같이 움직여야지.

0: 단체 협동 훈련은 모두 실패했구나.
1: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2: 이대로라면 슈퍼제트 팀은...

0: 오레오레요. 이리 탱, 저리 탱, 탱탱골 공격.
1: 매우 박사! 이런 나쁜 짓은 당장 그만둬!
0: 드디어 나타났구나, 슈퍼잭!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의 위대한 발명품을 소개해주도록 하마! 자, 갔더라! 탱탱볼 발사!
1: 야! 이런 것쯤이야! 야! 이 정도는 별거 아닌데? 이번엔 쉽게 물리칠 수 있겠어. 나 혼자서도 충분해. 하, 내가 먼저야. 얘들아, 안 돼.
0: 저 녀석들이. 그렇다면 고대의 설계도로 더 강하게 업그레이드 시킨 유도탄 탱탱볼 공격이다.
1: 소용없다니까. 뭐야. 이것쯤이야.
2: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양팔의 힘을 더욱 강화시키는 거야.
3: 팔의 힘을 강화시키려면 참치가 필요하지. 참치의 단백질, 양파의 퀘르세틴, 참기름의 아미노산을 조합한다. 오이야! 바다의 기운을 듬뿍 받은 참치. 신선한 양파 한 개, 참기름 약간, 슈퍼 냠냠 그릇에 차례로 얹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 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 냠냠 참치 비빔밥.

0: 프로젝트 협동훈련을 떠올려라. 힘을 합치지 않으면 레오 박사를 이길 수 없어.
1: 그래 맞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만 해.
2: 알았어.
1: 플래시룸, 레오봇의 주의를 끌어줘. 그리고 원더비키는 탱탱볼을 모아줘. 알겠지?
2: 좋아.
3: 응? 뭐 하는 거야? 야, 어지럽잖아.
1: 이번엔 서두르지 않고
2: 침착하게
1: 힘을 합치는 거야. 슈퍼 냠냠 파워.
0: 드디어 모두 한 마음으로 협동하는 법을 깨달았구나. 잘했다.
1: 그럼 특별 훈련은?
0: 그야 물론 당연히 통과지. 모두 수고했다.

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일까?
1: 레오 박사, 도대체 왜 슈퍼제트에게 당하기만 하지?
2: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두고 봐, 이번에야말로 그 녀석들이 혼내줄 테니까.
1: 큰 소리만 뻥뻥 치지 말고 결과를 보여줘.
2: 안 그래도 이번엔 녀석들이 꼼짝 못할 발명품을 준비했다고. 오잉?
3: 꼬꼬꼬. 레오 박사님. 레오 박사님.
2: 뭐야 저건?
3: 레오 박사님.
2: 설마. 야, 가스가 새고 있다. 이 기계는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
4: 죄송해요 박사님.
2: 하지만 그 덕분에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이 발명한 머리 빵빵 가스의 효과를 직접 확인했으니 이번만은 용서해 주지. 자, 그럼 마을로 출격해 볼까나? 오래 오래요. 야, 뭐야? 나도 머리 빵빵 가스를 마신 거야?
5: 우와, 저 구름은 꼭 솜사탕처럼 생겼다.
6: 하늘을 날아서 구름을 한번 먹어보고 싶어. 짬짬짬.
7: 나는 타고 내 고향 아프리카에 가고 싶어.
6: 와, 깜짝이야. 넌 누구야?
7: 나는 타고 내 고향 아프리카에 가고 싶어.
6: 어? 같은 말만 반복하네. 타군, 길을 잃었어?
7: 나는 타군, 내 고향 아프리카에 가고 싶어.
6: 그래, 알았어. 가자, 아프리카로. 내가 데려다 줄게.
8: 쟤, 아프리카가 얼마나 먼 곳인데 데려다 준다는 거야. 아프리카는 저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곳이라고.
6: 그렇게나 멀리 있다고?
9: 그럼 날개로 날아가면 되잖아.
8: 타고는 타조야. 타조는 날개가 있어도 하늘을 날 수 없어.
9: 정말?
6: 왜?
8: 그거야 당연히. 날개 힘이 없어서.
6: 아닌 것 같은데. 비키, 사실은 너도 모르지?
8: 잠깐 기억이 안 나는 것 뿐이야.
6: 그럼 이건 어때? 짜잔! 타고 이 부채를 날

어떠냐, 이 천재 레오 박사님께서 만드신 머리 빵빵 가시의 위력이 마을 녀석들 모두 높이 날려주겠어. 올해

0: 원더비키! 레오 박사는 우리가 맡을 테니까 넌 공중에 떠있는 주민들이 멀리 날아가지 않도록 구해줘.
1: 그래, 알았어. 가자, 원더에어! 초강력 날개바람 발사!
0: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그만둬!
2: 슈퍼젯 또 방해를 하다니! 하지만 이번엔 어림없다! 머리 빵빵 가스 공격!
3: 이걸 내가 막을게! 어?
4: 플래시 파워! 이야!
0: 우와, 넌 대단하다!
4: 어떠냐, 레오 박사!
2: 딜 한번 보라고.
5: 나는 타군. 내 고향 아프리카에 가고 싶어.
0: 타군! 이야! 도와줄게!
2: 슈퍼잭! 드디어 일레오 박사가 이겼다. 오레오레오!
6: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폐활량을 강화시켜 머리빵빵 가스를 없애자.
7: 응? 폐활량을 강화시키려면 두부가 필요하지. 두부의 사포닌, 양파의 케르세틴, 치즈의 칼슘을 조합한다. 듬뿍 받은 두부 반모, 양파 반 개, 치즈 한 컵, 슈퍼냠냠 오븐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자,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두부 그라탕.

0: 슈퍼젯 괜찮아? 아, 고마워 원더비키.
1: 야, 저 녀석이. 그렇다면 다 날려보내주지. 고대 설계도로 파워업된 울트라 머리 빵빵 가스 발사.
0: 물러설 순 없어.

0: 미쳤다. 와! 안 돼! 어떡해! 원더비키! 주민들을 어서 구하자!
1: 원더 파워!

0: 타군! 아프리카에 도착하면 꼭 편지해!
1: 헐? 헐? 헐? 나는 타군, 내 고향 아프리카에 왔다.
2: 뭐야 이 녀석은! 당장 나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0: 솔.
4: 키키키키 사는 알도
2: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코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즈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5: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4: 얼굴엔
6: 순한 킬킬.
4: 식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5: 옛설 칫설 마데카
4: 솔.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9: 아빠, 저게 뭐야?
10: 글쎄,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EBS IN 포키젤?
2: 네.
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왜 소리가 안 나는 거야?
1: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2: 예, 무슨 공사라도 하는 거야?
0: 이게 왜 이러지? 좀 낡아도 소리는 잘 났었는데 말이야.
1: 그런 고철에서 소리가 나는 게 더 이상하겠다.
0: 잘 모르나 본데, 오래된 악기일수록 더 좋은 소리가 난다고.
1: 에이, 그게 말이 돼?
2: 어, 맞아. 책에서 본 것 같아. 지치, 나도 한번 해볼래.
0: 좋아. 그런데 살살 다뤄야 해. 부서질지도 모른다고.
2: 아니, 망가졌네. 미안해, 치치.
3: 삐리삐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4: 미션이다.
5: 여러분, 안녕. 세계 탐험대회에 참가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4: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도 멋진 미션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5: 그럼 새로운 미션을 공개할까요?
6: 세계 탐험대회 미션 대공개! 뿡뿡!
7: 고물섬에 이글이글 가마를 고쳐라!
5: 여러분, 이번 미션도 부디 성공하길 바랄게요.
6: 그럼 저희는 이만 뿡뿡!
0: 가마를 고치라니 너무 쉬운 거 아니야?
1: 넌 가마를 고칠 줄 모르잖아.
0: 우리에겐 핑핑이 있잖아.
8: 로빈, 고물섬에 검색하죠.

0: 전 세계의 모든 고철 고물들이 모이는 곳, 고물섬이라 불리우는 이곳은 발로아 섬입니다. 오래전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만큼 아름다웠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모인 고물과 고철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글이글 가마가 고장나면서 픽사 할머니가 곤란해하고 있습니다.
1: 알로아, 알로아, 알로아.
2: 생크림 준다.
3: 그 알로아 섬이 아니잖아.
4: 얼른 가보자.

0: 한차 헛야
1: 으이차.

0: 고물섬에는 없는 게 없는데?
1: 그럼 뭐해? 네가 어제 망가뜨린 트럼본 같은 고철들 뿐이잖아.
0: 아, 맞다! 지치, 이것 좀 봐. 어? 내가 고쳐봤어. 자.
2: 어? 드레콩! 네가 고쳤구나.
0: 어때? 완벽하지?
2: 어쨌든 고마워.
3: 그럼 어제 못했던 드레콩의 연주를 듣고 싶어.
0: 헤헤, 좋아. 자. 또 망가졌네.
4: 예쁘다. 아깝다. 고장났겠지?
2: 자, 잘 봐. 후후, 이런 음악엔 이렇게 추는 거지. 후후, 후후.
4: 멈춰버렸어. 야, 나와라.
2: 아뷰! 어? 야, 참! 야, 아뷰!
0: 뭐지?
2: 이야, 이거 좀 봐. 드래콩이랑 똑같이 생겼다. 진짜 닮았다.
0: 어, 정말 나랑 닮았네.
2: 그와.
0: 저리가.
5: 생큼.

0: 신기하다.
1: 진짜 놀랐어.
2: 뭐야?
3: 아이고, 다들 괜찮니? 어디 다친 데는 없어?
4: 지금 진짜 위험했다고요.
3: 아유, 미안하다, 미안해. 요즘 영 눈이 침침해서. 그나저나 너인 누구냐?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온 게야?
4: 저희요? 아, 저희는 세계탐험 대회라는 어마어마한 대회에 참가하는 중이랍니다.
3: 우와! 진단다! 우와! 높이 난다! 왔구나. 드디어 왔어. 자자, 어서 들어가자. 조금만 더 늦었다면 아마 성이 가라앉고 말았을 거야.
5: 제이크!
3: 저 하얀 친구는 먼저 들어간 것 같구나.

0: 저 할머니, 고장난 가마는 어디에 있나요?
1: 바로 저기 있지.
0: 진짜 오래돼 보이지 않아?
1: 오래됐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 할머니의 할머니.
2: 어머, 생크마!
3: 생크마, 괜찮아?
1: 여기를 보면 뭐가 고장났는지 알 것 같은데 난 도통 모르겠어. 생크마.
2: 문제를 찾았어. 로빈, 이그릭의 가마를 살펴봐줘.
4: 삐리삐리 전력집 분실, 전력집 분실.
2: 여기 있는 침만 쳐주면 될 것 같아.
3: 꼭 강아지 뼈처럼 생겼네.
4: 띠링띠링
3: 어? 로봇이다!
1: 청소 로봇 띠링이를 소개 안 했구나. 좀 까칠하지만 힘도 세고 아주 똑똑해. 무엇보다 청소를 아주 잘하지. 생크미!
4: 띠링띠링
1: 생큼?
4: 띠링띠링
1: 생큼?
4: 띠링! 뭐지?
5: 아야! 이게 뭐지?
4: 띠링띠링 뭐지?
1: 하면 좋니? 진지게 막아놨어야 했는데.
2: 할머니, 여긴 어디로 통하나요?
1: 글쎄다, 오래전에 폐쇄한 통로라서.
4: 삐리삐리, 사다리가 있습니다.
2: 좋아, 사요, 가자.

0: 자리에.
1: 아, 난 아니라고.
0: 트링트링.
2: 얘들아, 이리 와봐. 내가 전력칩을 찾았어.
3: 우와, 정말이야? 이제 가마를 돌려놓는 일만 남았네.
2: 내가 찾은 거라고.
4: 귀신해.
3: 아파.
1: 얘들아, 전력칩을 찾은 거야?
5: 뭐야, 전력칩이 아니잖아.
1: 뭐? 어...
5: 봐봐, 강아지 뼈 모양이잖아.
1: 아니야, 모양은 비슷해도 이건 아니야.
5: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찾은 건데?
2: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야.
6: 와, 신난다.
0: 트링트링.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6: 탱크미 신난다.
0: 트링트링. 사용한 물건은 제발.
2: 이것도 아니네.
0: 트링트링.
6: 주전자 탱크미 목말라.
0: 트링트링. 트링트링.
6: 탱크.
1: 뭐지? 어머, 어떡해? 탱크가.
5: 여기도, 여기도.
2: 엄청 많잖아.
3: 핑핑, 괜찮아?
5: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2: 드레코, 괜찮아?
3: 아이고.
2: 핑핑, 얘들아!
5: 핑핑, 어디로 가는 거야?
1: 어떡해, 나도 몰라.
2: 여긴 어디야?
5: 냄새. 치치, 이상한 냄새 안 나?
2: 우와, 지독해. 그런데 탱크미는?
6: 탱크미 콩콩.
0: 드링 드링.

0: 띠링띠링.
1: 와, 이건 또 무슨 소리야?
2: 또 어디로 가는 거야?
1: 치치! 저기 앞에!
2: 아, 뭐야, 저거!
1: 아, 어떻게 오징어가 되고 말 거야!
2: 아, 이대로 죽을 순 없어!
0: 드링드링! 제자리에! 제자리에!
1: 치치! 저기!
2: 좋았어! 역시 도켓이야! 어서 올라가자!
1: 그런데 저길 어떻게 올라가지?
3: 자, 그건 나한테 맡겨. 얍! 하! 좋아, 간다. 자, 어쨌든 성공이야. 치치, 어서.
1: 큰일 날 뻔했잖아.
2: 그래도 살았다.
4: 생금 오징어 싫어 싫어.
2: 뭐야?
1: 생금이 너,
3: 생금이 너 딱 기다려.
2: 자, 가자. 띠링띠링.
5: 사유, 저기.
2: 우와, 강아지잖아.
5: 어머, 귀여워라. 이리온, 이름이 뭐니?
6: 우와, 강아지잖아. 귀여운걸. 우와, 너무 귀여워.
5: 가지마. 저건 전력칩이잖아.
2: 뭐? 전력칩이라고?
1: 제발 쓰레기통만 아니면 좋겠다.
5: 치치, 어떻게 된 거야?
2: 너야말로 어떻게 된 거야?
6: 도깨비 보고 싶었어.
1: 징그럽게 왜 이래?
6: 다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2: 핑핑, 전력칩은 찾았어?
5: 그게...

0: 저 강아지 로봇이 가지고 있어.
1: 뭐? 그럼 어서 잡아야지. 야! 강아지야! 우린 전력팀이 필요해!
2: 야, 너 거기 서지 못해!
3: 자, 강아지! 강아지!
0: 오, 생큼아, 안 돼! 내려와!
3: 생큼?
2: 어?

0: 여긴 또 어디야?
1: 어떡해. 나 아직 살아있는 거지?
0: 다들 괜찮아?
1: 그런 것 같아.
2: 강아지! 강아지 로봇은 어디 갔지?
3: 놀랐지? 괜찮아.
1: 핑핑, 전력칩도 여기 있어.
0: 좋았어. 어서 들어가자고. 할머니!
1: 저희가 전력칩을 찾아왔어요.
4: 너희들 돌아왔구나. 아이고, 뽀뽀야. 어디 갔었어?
1: 할머니, 얘가 전력칩을 물고 간 거였어요.
4: 응? 왜 그랬어, 뽀뽀?
3: 강아지 뼈 모양이라 들고 갔나 봐요.
5: 삐리삐리, 전력칩의 위치와 크기가 일치합니다.
3: 좋아!
4: 그럼 일을 시작해볼까? 어? 띠링! 띠링!
2: 어? 그런데 띠링이는 어디 갔지?
6: 띠링! 띠링! 띠링! 띠링!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2: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식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0: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회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1: 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란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리얼.

0: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식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꿈속의 멜로디.
6: 스톤 조각이야.
7: 웬디가 스톤 조각을 깨웠어.
6: 어? 레나 꿈만 남았네.
8: 샤야, 웬디야. 루르링. 왜 나 혼자 남았지? 설마 이건 스톤 조각?
6: 레이나, 레이나, 빨리 일어날루.
8: 스톤 조각.
6: 레이나야, 어? 방금 악몽을 꾼 거야? 괜찮아?
8: 아, 별거 아니야. 난 괜찮아.
6: 어?
8: 그냥 조금 이상한 꿈이었어.
6: 무슨 꿈을 꿨는데?
8: 말로 설명하기엔 어려운 꿈이야.
9: 내 날개가 제일 예쁘다.
7: 내 날개가 훨씬 더 예쁘다고.
9: 내가 더 예쁘거든.
7: 아니야, 내 거야, 키.
9: 내가 더 예쁘다니까.
7: 아니라고.
10: 이 녀석들 또 시끄럽게.
7: 내가 더 예쁘다.
9: 내가 더 예뻐.
7: 내가 더 예쁘게.
9: 아니라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네. 왜 갑자기 안 나오지?
6: 이게 어떻게 된 거야?
9: 키키, 어쩜 저지?
10: 조용하니 정말 좋구나. 자.
9: 스피커. 우와, 다시 목소리가 나온다. 다행이었다.
7: 스피커 여왕님, 마법 능력이 굉장하시네요.
10: 이건 말을 못하게 만드는 벙어리 나비야. 바꿔라. 헤어리즈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도 말을 할 수가 없으니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겠지.
7: 스피커 여왕님,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6: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11: 아, 어? 어?
12: 웬디!
11: 어?
12: 웬일로 레나가 학교에서 자네?
11: 레나가 요즘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아.
12: 그럼 어디?
11: 어? 어?
12: 안 자고 있었잖아?
8: 시아야, 너 그림 진짜 못 그리는구나?
11: 저기, 나 말이야. 어젯밤에 아주 이상한 꿈 꿨어.
8: 뭔데? 무슨 꿈인데?
11: 응? 꿈에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 너희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발버둥치다 놀라서 깬 거 있지?
13: 걱정하지 마.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상대를 대하면 말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게 돼 있다고. 나 궁금한 게 있는데 공부벌레는 무슨 꿈일까?
8: 사실 나 요즘...
11: 어? 너 왜 그래?
8: 아니야.
13: 오, 괜찮네.
14: 여기 있는 게 뭔진 잘 모르겠지만 분명 뛰어난 애들이 받는 걸 거야, 푸.
6: 근데 말이야, 요즘 레나가 좀 이상해. 어? 무슨 걱정이 있는 걸까?
14: 친구들은 스톤 조각을 찾았는데 레나는 못 찾아서 그런 게 아닐까?
6: 레나는 똑똑하니까 분명히 스톤 조각을 찾을 수 있을 거야.
15: 스톤 조각이 페어리즈를 선택하는 거야.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성장해야지만 스톤 조각을 깨울 수 있어.
6: 레나는 완벽한 아이야. 단지 마음의 문을 잘 열지 못해서 무슨 일이든 혼자 고민하려고 해.
15: 그럼 우리가 함께 레나를 도와주는 거 어때?
6: 루!
16: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마음을 전할 수 없어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오늘은 서로 간의 소통 방식에 대해 배울 겁니다. 모두 교과서를 봐볼까요?
8: 멜로디가 갈수록 선명하게 들리는데 스톤 조각이 부르는 소린가? 애들한테 물어볼까? 날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16: 이제 조별로 자유롭게 토론해보세요.
11: 레나야! 레나야!
13: 우와, 이렇게 집중하다니 역시 범생인 다르네?
11: 어? 선생님께서 조별로 토론하래. 어? 또 왜 그래?
8: 있잖아, 너희는 이상한 멜로디 안 들려? 번쩍이는 빛도 보이고.
11: 어?
13: 레나 말이야, 헛것을 보나?
11: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좀 쉬는 게 어때?
8: 이럴 줄 알았다니까.
11: 우리 토론 시작할까?
17: 오, 목병을 발견!
14: 셋이 다 있네.
17: 얼른 스피카 여왕님이 주신 벙어리 나비를 사용하자.
14: 페어리즈에게 우리 스피카 여왕님의 위대함을 알게 해줘야지. 가라, 벙어리 나비야, 키!
13: 대화하는 게 소통이잖아. 난 자신 있어.
11: 소통은 대화뿐 아니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거지.
13: 그래, 맞아. 서로 이해해야 친구가 될 수 있어.
11: 우리처럼?
8: 모든 사람이 대화를 좋아하는 건 아니야. 말을 한다고 해도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
11: 그게 뭔데? 말해봐.
16: 이런 소통 방식이 있는 건 처음 알았어.
6: 나도 그래.
16: 자, 질문 하나 할게요. 고릴라가 어떻게 소통하는지 아는 사람 있나요? 오늘 레나가 적극적이네. 그래, 대답해봐.
8: 대체 저게 뭐지?
13: 레나야, 어디 가?
11: 레나야, 수업 안 끝났어.
16: 얘들아, 어디 가니? 나비가 독특하게 생겼네. 특별한 나비인가?
8: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사라졌어. 날 부르는 멜로디 같아. 그게 뭐든 간에 답을 찾으러 가야겠어.
17: 또?
14: 이번엔 꼭 성공해야 해.
17: 나비야!
13: 레나야, 무슨 일 있어?
11: 알았다. 갑자기 배가 고파서 교실에서 사달라 나온 거지.
13: 그래서 아까 이상한 소리가 난 거구나.
8: 무슨 소리?
14: 꼬르륵 소리.
11: 미안해, 레나야. 분위기를 좀 띄워보려고 그랬어.
13: 대체 왜 그러는데?
11: 고민 있으면 말해봐. 우리 같이 방법을 생각해보자.
17: 가라, 스피카 여왕님의 벙어린 나비야.
8: 나도 모르겠어. 말해봤자 이게 못할 거야.
17: 키키, 여왕님의 벙어리 나비가 이제 한 마리밖에 안 남았어.
14: 이번에 꼭 성공해야 해.
17: 좋았어.
16: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마음을 전할 수 없어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8: 역시 친구들에게 말하는 게 나을까?

0: 연주하고 났더니 기분이 좀 풀리네. 이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1: 바로 지금이야, 뚜.
2: 가라! 스피커 연임의 벙어리 나비야키!
3: 레나야?
0: 웬디랑 시아가. 레나야, 너 괜찮아? 너희 왔구나. 왜 목소리가 안 나오지?
1: 성공 뚜! 드디어 성공이다!
3: 레나가 왜 저러는 거지?
4: 혼자 있고 싶다는 것 같으니까 방해하지 말자.
3: 레나야, 그럼 말하고 싶을 때 얘기해줘.
0: 기다려! 왜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지?
2: 마니스 톤조각을 찾을 수 있게 페어리즈를 멜로디 정원으로 데리고 가자. 키!
5: 힘을 모아! 열려라! 정원의 문!
0: 내 목소리를 돌려줘!
1: 뭐라고 하는 자질인데, 야, 그러지도.
0: 바랄라 마법! 마법도 못 쓰는 건가?
2: 지금 바로 스피커 여기께 가자!
0: 멜로디의 달이 이곳에서 날 부른 거였어?
3: 소통은 대화뿐 아니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거지.
0: 연주하고 났더니 기분이 좀 풀리네. 음악으로 표현해야겠어. 이거야.

0: 스톤 조각. 정말 스톤 조각이 날 부른 거구나. 어.
1: 우리 또 만났구나. 바랄라 페어리즈.
2: 선생님, 뭘 찾으시는 거예요?
3: 오늘 아주 독특한 나비를 봤거든.
2: 어?
3: 가까이 가니 갑자기 빛으로 변해 사라졌어. 아주 어? 희한한 일이야. 나비 도감을 찾아봤는데 없는 걸 보니 아직 기록이 안 된 나비인가 봐.
2: 어? 어? 아, 보라색 나비죠? 그거 저도 본 적 있어요.
3: 어디서?
2: 운동장이요. 거기서 자주 봤어요.
3: 예, 오늘 운이 아주 좋네. 신비한 나비야, 내가 간다.
4: 멋대로 학교에 오면 어떡해.
2: 루? 너희 레나랑 같이 있는 거 아니었어?
5: 레나는 강당에 있어. 혼자 조용히 있고 싶다고 했거든.
2: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어.
5: 무슨 일 있었나? 레나는?
4: 아까 선생님께서 이상한 나비 얘기를 하셨잖아.
2: 이 발자국은...
6: 키키와 뚜뚜야. 그럼 이건 스피커에 주신 걸까?
4: 어서 가서 구하자.
1: 고맙구나, 페어리즈. 날 위해 스톤 조각을 찾아주다니 말이야. 그런데 왜 너 혼자지? 네 친구들이 널 버린 거야? 깜빡했네. 내 벙어리 나비의 마법에 당해서 말을 못하지. 말을 못하니 마법도 못 쓰고 도움도 청할 수 없지. 쓸데없이 저항하지 말고 당장 스톤 조각을 내놔. 스피카 어둠의 마법이여, 묶어라! 드디어 나에게로 왔구나.
5: 레나를 풀어줘, 이 못된 스피카! 바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0: 별빛 헬리! 다친 데는 없어?
1: 레나야!
2: 레나야, 괜찮은 거야?
1: 레나야, 너 목소리가...
2: 레나야, 스피커의 마법에 당했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0: 걱정 마,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다 알아. 스피커를 물리쳐서 네 목소리를 찾아줄게.
3: 바랄라 페어리즈, 너의 스톤 조각은 모두 내 거다. 스피커 어둠의 마법 발사! 저 별빛 요정부터 공격해야겠구나. 스피커, 날 공격해!
0: 네?
3: 건방진 녀석, 감히 이 스피커 여왕에게 덤벼? 용서하지 않겠다. 스타스톤의 힘이여, 내 마법을 더 강하게 만들어둬! 스피커 어둠의 마법 발사!
0: 울리나야! 바랄라 마법 플라워 하체 하마!
3: 이젠 방울소리도 못 내겠구나.
4: 마음을 열어야 해. 그래야 내 뜻을 전달할 수 있고 친구들도 나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야.
0: 스타스톤 조각이야.
4: 더 이상 당하지 않겠어.
3: 뭐야,

0: 레나야, 괜찮아?
1: 웬디야, 샤야, 나...
2: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지금은 바랄라 페어리즈가 힘을 모아야 할 때야.
3: 스피카 어둠의 마법이여! 점쳐라! 흥내비들아!
0: 바랄라 마법!
3: 바랄라 마법! 루나, 멜로디!
0: 플라워 하트! 달콤 별빛! 발사! 발사!
3: 별빛 소환! 핫! 와! 죽어보자! 다음엔 어둠의 마법이 너희를 무릎 꿇게 할 테니까!
1: 미안해. 내가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너희들 많이 걱정했지.
2: 괜찮아. 우리는 친구잖아. 서로의 생각을 얘기하면 되는 거야. 내가 잘하는 거니까 어려우면 내가 가르쳐줄게.
0: 난 레나랑 대화하는 게 좋아. 네 연주도 정말 좋고.
2: 노래도 잘하잖아. 랄랄랄랄랄랄랄라.
1: 역시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한다면 친구들과 우정도 더 깊어지고 진짜

0: 어? 어?
1: 신기한 답이 널 꼭 찾고 봐야겠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계단 분대 보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초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놀이 시리즈 카베가족.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2: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킬링.
7: 식물엔
8: 덥덥한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도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뿌르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9: 어서오세요 공주님.
8: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동안아라 키스. 키키키키
10: 하는 아이도
8: 키키키키
1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메타트론 대 레드릭스.
1: 아, 누구야? 로드?
2: 루시오,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3: 공룡들을 지키는 다이노스터가 됐다면서?
1: 엄마,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2: 루시오, 네 이모한테 다 들었어. 우리도 이제 전부 알게 됐단다.
1: 전부 다 알게 되셨다고요?
4: 그래, 루시오.
5: 아하, 나부야, 진짜 멋져. 꼭 산사우리오로 놀러 갈 테니까 그때 네 차랑 슈트 다시 구경시켜줘야 해.
1: 약속할게. 어? 어? 이만 가봐야겠어요. 로라 박사님이, 아니, 로라이모가 절 부르세요. 공룡 문제로요. 또 통화해요.
5: 보자.
6: 퀀텀 코어를 얻지 못한 덱스가 무슨 쓰든지 쓸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너무 조용해서 걱정이 되는구나.
1: 늦어서 미안.
6: 뭔가 계략이 있을 거야. 어쩌면 이것과 관련 있을지도 모르지.
4: 레드렉스의 생체 신호가 사라졌네요?
6: 바로 그거야. 우연은 아닐 테지. 그래서 걱정되는 거고.
7: 오늘 임무가 뭔지 짐작이 가는걸?
6: 레드렉스를 찾아보렴.
7: 그럴 줄 알았어.
6: 백스 헌터의 계략이 뭐든 반드시 막아야 해. 난 나대로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그걸 쓸 일은 없으면 좋겠구나.
1: 잠깐! 뭔가 굉장한 걸 준비하시는 거죠? 로켓이 달린 퀀텀 오토바이라든지.
8: 알겠어요, 박사님. 레드렉스를 찾을게요. 가자, 얘들아.
1: 가자, 루시오. 하지만 뭘 준비하신 건지 궁금하다고.

0: 좋았어. 내 실험의 마지막 단계가 거의 완성됐군. 이제 퀀텀 코어만 있으면
1: 백선터!
0: 철이나, 대체 어디 있다? 이제 나타난 거야.
1: 다 봤어. 당신이 블루한테 표식을 붙이는 거. 블루를 죽인 건 로라 박사가 아니라 당신이야.
0: 그래서 뭐, 그때 한 실험에서 얻은 자료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가능해진 거야. 이 본부의 암호 다이노들, 지금 네가 타고 있는 그 차량까지 전부 그 고래의 희생 없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그러니 고마워해야지.
1: 절대 용서 못해!
0: 소개하지! 최강의 아버다이!
1: 저를 비켜!
0: 어, 트리나, 넌 내 손바닥 안에 있단 걸 아직도 모르겠어? 이제 순순히 코어를 넘겨주는 게 좋을 거야.
1: 절대 네 뜻대로 되진 않을걸? 퀀텀 점프!
0: 뭐야, 퀀텀 점프를 해? 그게 의미하는 건 딱 하나뿐이야. 트리나가 다이노스토와 손을 잡았군. 이렇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레드렉스, 가서 다이노스토를 파괴하고 퀀텀 코어를 가져와.
2: 다이노스토를 파괴하라. 코어를 찾아라.
3: 레드렉스의 흔적이 전혀... 잠깐!
1: 뭔가 찾은 거야?
3: 그런 것 같은데? 저기 봐! 레드렉스와 일치하는 발자국이야! 여기서 발자국이 끊겼어. 어디로 간 걸까?
4: 응원해!
3: 어? 로디? 어디 가는 거야? 로디!
1: 루시오! 단독 행동!

0: 누군가 찾았나 봐.
1: 꼬리!
2: 세상에!
0: 저건 더치잖아. 아주 큰 더치야. 아마 큰 공룡을 잡기 위한. 와! 아! 저게 뭐야? 저건 사라진 레드렉스야.
2: 레드렉스를 되돌려야 해. 다이너모빌 합체 시작.
3: 좋아, 해부대고 메타트론 전투 준비 완료. 세고 블래스트웨이 비행 준비 완료.
4: 다이노스터를 파괴하라. 구호를 찾아라.
0: 말을 한다고? 난 말까지 하는 티렉스하고 싸울 계획은 없었는데.
2: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제이민, 우즈, 빨리 공격해.
0: 스테거 블래스트 날짜. 공격이 전혀 먹히질 않아. 아니, 먹히긴 했는데.
2: 당장 놓지 못해.
0: 너무 강해.
2: 다들 괜찮아?
0: 괴물 같은 힘이야. 이제까지 아머 다이노랑은 달라.
5: 일단 후퇴하자. 안 그러면 주변이 다 파괴될 거야.
4: 다이노스를 파괴하라. 놓치지 않는다. 다이노스터를 파괴하라. 코어를 찾아라.
0: 이제 날기까지 하는데.
3: 우박폭탄 발사.
4: 찾아라.
6: 적보다 더 사나워졌어.
2: 이번엔 우리 차례야.
3: 메타스러드 양.
0: 어쩌지, 공격이 안 통해. 해서 꼼짝도 못하겠어. 퀀텀 점프를 해보자. 제발, 제발. 안 돼, 작동이 안 되잖아. 안녕. 우린 이제 끝이야.
4: 다이버스터를 파괴하라.
2: 나 기억하지?
0: 트리나? 여긴 어떻게?
2: 인사는 나중에. 지금은 내가 갚아줘야 할 게 좀 있거든. 퀀텀 블래스트 발사! 이제 됐어. 다 끝났어.
0: 트리나, 조심해!

0: 움직여! 제발!
1: 드리나를 파괴하라!
2: 드리나를 도와라!
3: 다이노스터, 준비 중이던 새로운 무기가 방금 완성됐어. 지금 바로 명령 코드를 전송할게.
0: 박사님, 어디에 쓰는 명령 코드죠?
3: 로봇 4단 합체. 퀀텀 에너지를 최대로 끌어올리고 합체를 시작해.
2: 다이노모빌 4단 합체

0: 우와, 최고다. 완전 멋있어. 아직도 움직이잖아. 쟨 포기란 걸 모르나 봐.
1: 고아, 찾아가.
2: 우리도 마찬가지야. 아!
3: 아이 노파워.

0: 진짜 멋졌어.
1: 작전 성공.
0: 레드렉스가 집으로 가고 있어.
2: 트리나, 괜찮아? 난 괜찮아. 좋아, 이제 같이 백스헌터의 계략을 밝혀내자.

0: 어떤 이틀이나? 이제 모사스톰도 수리가 다 끝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1: 덱스는 공룡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 세계를 지배하고 싶어요. 거의 완성 단계고요. 전 덱스를 막을 거예요.
0: 드리나? 덱스 헌터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야.
1: 그래서 막겠다는 거예요. 다른 생명체들을 해치기 전에요.
2: 너 혼자선 무리야. 다 같이 힘을 합쳐야지.
3: 우리도 너랑 같이 갈게.
4: 야, 우리도?
1: 아니, 이건 어디까지나 내 문제야. 너희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니 따라오지 마.
2: 기다려, 티나!
4: 따라오지 말라잖아. 트리나 말대로 하는 게 어때?
0: 글쎄, 중요한 일을 위해선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법이지.
2: 어서 가자.

0: 캠페인 시작. 기다려, 백서 헌터.
1: 정말 이 장소가 맞아, 재민?
2: 당연하지. 티나가 분명히... 어? 분명 여기 있었는데? 어디로 간 거지?
3: 꼭 저 암벽 속으로 사라진 것 같은데?
2: 이건 암벽이 아니라 거대한 화산의 일부야. 엄청 거대한 화산.
1: 입구는 따로 안 보여?
4: 근처에 입구를 열어주는 장치가 있을 거야.
5: 왔어! 입구 찾기 성공!
2: 그러니까 그냥 틀이나 말 듣자니까. 분명히 후회하겠지. 내려간다!
6: 반가운 손님들이 왔고, 레드렉스 준비해.
2: 여기 너무 불길하고 무서워. 너희들 괜찮아?
7: 어마어.
2: 오는 길이 험난하긴 했지만 제대로 찾아왔어. 탐지기에 따르면 여기가 백스의 은신처야.
3: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래도 예감이 별로 안 좋아.
2: 백스가 있을 텐데 어디 있는 거지? 어?
6: 그야 바로 네 앞이지.
2: 백스 헌터? 대체 뭘 입고 있는 거야?
6: 내 은신처에 온 걸 환영한다, 다이노스타. 여기까지 와주다니 정말 고맙군. 그럼 게임을 시작해볼까?
2: 기다!
3: 저건 설마! 전에 구조했던 타르보사우루스랑 스피노사우루스야! 백스한테 또 당했나봐!
2: 저 무시무시한 갑옷 좀 봐! 이제 진짜 끝인가?
6: 내 위대한 실험의 결정체를 보여주지! 공격!
1: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합체 준비!
2: 렌터 볼트리! 비행 준비 완료!
8: 전투 준비 완료!
1: 가자!
2: 간다! 불테라 쉴드 작동! 야! 아직 너무 강해!
5: 렉터 볼트 화살 발사!
1: 우리 이럴 시간 없거든! 이러다간 끝이 없겠어. 루시오, 제이민, 협동작전이야!
5: 우리만 믿어! 준비되면 신호 줘!
1: 다섯! 넷! 셋! 둘! 하나! 지금이야!
5: 올라갑니다! 야구르지! 이 정도면 충분해!
1: 충격파! 야! 아! 가자!
5: 이번엔 우리 차례야! 더블 볼트 화살 발사! 두 발 다 명중! 어떠냐, 백스 헌터!
6: 설마 끝난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이제 시작일 뿐이야!
1: 어떻게 된 거야?
2: 바닥이 무너지고 있어!
4: 사방에 온통 용암이 가득해!
2: 저건 레드렉스잖아!
6: 그럼 이제 본 게임을 시작해볼까! 다이노스터를 파괴하라!
4: 너 또 이럴 거야? 저번에 끝냈잖아! 제발 정신 차려!
1: 몰라! 전투 준비!
6: 산산조각을 내주마, 다이노스터!
1: 이제 남은 방법은 산안압축 뿐이야!
4: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6: 그렇게도 안 되지!
4: 어? 역시 트리나마를 들었어야 했는데... 우린 괜찮아!

0: 말이나?
1: 트리나가 시간을 벌어줬어. 모두 사다랍체 준비해.
2: 메타트론 사다랍체 온!
1: 공격! 안돼!
0: 그럼 잘 가라고, 다이너스타.
1: 도망친다고? 거기서 백선다!
3: 그만 타!
2: 메타소드 공격!
3: 용암이! 저걸 이상한 건 아닌데! 바닥이 무너지고 있어!
1: 세상에 죽었... 제이미! 탈출하는 길을 찾아야 해!
3: 저기야! 저 터널이 바로 탈출구야!
1: 지금이야! 어떡하!
4: 이번엔 진짜 아슬아슬했어!
1: 트리나! 빨리!
0: 저의 몬스터!

0: 엄청났어.
1: 아직 기뻐하긴 일러. 백선털 찾아야 하니까.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식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6: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도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0: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게임.

0: 카뮤즈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기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진물엔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줄무랑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새로운 친구 비비바비푸.
1: 유후! 박물관은 언제 와도 즐거워.
2: 맞아. 오늘은 어떤 공룡이 기다리고 있을까?
3: 정말 기대된다.
0: 이게 왜 이러지?
2: 어? 렉스?
1: 어? 이게 다 뭐야?
0: 아, 얘들아, 안녕.
1: 어? 이게 뭐야? 공룡이 그려져 있어.
3: 렉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0: 아, 이건 새로 준비한 공룡 카드 기계인데 아직 시험 운행 중이라서.
2: 공룡 카드 기계?
0: 공룡의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는 카드 기계야.
1: 우와, 그럼 원하는 카드를 뽑을 수 있는 거야? 나도 해볼래. 어? 색깔이 다른 카드가 있네.
3: 어? 갈리니무스 카드야.
4: 어? 그럼 내 카드에 빈칸이 있어.
0: 사실은 박물관을 새롭게 단장 중이라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든. 부족한 정보들이 많이 있어. 앞으로 채워나가야 해.
3: 어? 못 보던 문이 생겼네?
2: 우와, 정말 멋지다.
0: 우루루 행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어때? 정말 잘 만들었지?
2: 대단해.
0: 여기가 갈리미무스가 사는 곳이야. 갈리미무스는 닭을 닮았다는 뜻인데 엄청 빠르고 날쌘 공룡이야.
3: 우와, 그럼 닭처럼 깃털이 있는 거야?
1: 얼마나 빠른데?
0: 아, 함께 가서 알아볼까?
2: 응, 좋아.
0: 자, 이쪽이야. 준비됐지?
1: 응.

0: 달리미모스가 사는 곳이야?
1: 우와, 저기 좀 봐! 넥스, 그게 뭐야?
2: 아, 이건 공룡의 정보를 모을 수 있는 정보 수집기야.
0: 우와, 신기하다.
2: 우와, 시속 60km야. 엄청 빠른데?
1: 우리도 갈리미모스처럼 신나게 달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0: 그러게.
2: 아, 그래? 그럼 소원을 들어줘야지.
0: 어?
2: 자, 이거 받아.
1: 응? 이건 호루라기잖아.
2: 응, 다 같이 힘껏 불어봐. 하나, 둘.

0: 바비. 침 묻었잖아.
1: 바비, 그만 그만. 자, 새 친구들을 소개할게.
0: 비비.
1: 첫째 비비, 둘째 바비, 그리고 셋째 부. 앞으로 비비, 바비, 부, 세 쌍둥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0: 비비, 바비, 부?
2: 안녕, 비비. 난 조이야.
3: 비비, 비비.
2: 강아지 같아. 비비, 앉아.
3: 비비.
2: 비비, 엎드려.
3: 비비.
2: 비비, 굴러.
3: 비비. 비비.
2: 우와, 말도 알아듣네.
4: 그러게.
2: 잘했어, 비비.
4: 아, 난 앤디. 반가워. 바비, 우리도 해볼까? 바비, 앉아. 어? 못 알아들었나? 그럼 다시 바비 앉아.
2: 바비.
4: 어?
2: 바비. 바비. 바비. 바비.
4: 바비. 바비 또.
2: 바비.
5: 난 루카스야.
2: 부.
5: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2: 부. 나 주는 거야?
5: 응.
2: 고마워, 부. 향기로운데? 부.
1: 앞으로 친하게 지내길 바랄게. 이제 갈림이 무스를 만나러 출발해볼까?
2: 응. 비비,
4: 바비,
2: 부, 가자.

0: 무스는 어릴 땐 솜털을 갖고 있지만 다 자라면 저렇게 화려한 깃털이 솟아나는구나. 그리고 친구를 사귈 땐 깃털을 뽐내며 춤을 추면서 서로를 부른대.
1: 우와, 저기 새끼 갈리미무스야. 갈리미무스의 깃털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구나. 식고 비비 바비 부 같아.
0: 갈리미무스의 식성은 식물과 동물을 모두 먹는 잡식성이야. 어? 다들 왜 저러지?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2: 렉스, 지금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어. 어서 거길 피해야 해.
0: 산사태? 알았어.

0: 렉스, 무슨 일이야?
1: 산사태야. 모두 어서 피해야 해. 비비, 다비, 구. 친구들과 달리미 무스를 적극 뒤로 대피시키자.
2: 어? 달리미 무스가 흩어지고 있어.
1: 얘들아, 흩어진 달리미 무스를 모두 모아줘.
3: 어?
1: 조금만 더 힘내.

0: 모두 다친 곳은 없지?
1: 응, 공룡들도 무사해.
0: 아, 다행이야.
1: 비바보 엄청 빠르던데.
2: 비바보?
3: 비비, 바비, 부를 줄여서 비바보.
1: 좋은데? 비바보.
2: 비비,
1: 바비,
2: 부.
1: 아무튼 비바보가 아니었으면 사사대를 피하지 못했을 거야. 실은 난 조금 무서웠지만 그래도 정말 신났어.
3: 비비, 바비, 부 아주 잘했어.
1: 비비, 하이파이브.
3: 바비, 너 또 핥으려고 그러지? 안 돼.
1: 바비, 바비.
0: 자, 그럼 우루루 행성에서 수집한 공룡 정보를 카드에 채워볼까?
3: 우와, 카드 완성됐어! 정말 멋지다! 이제부터 공룡 카드 다 모을 거야!
1: 오늘 정말 신나는 모험이었어. 새 친구도 생겨서 너무 좋아.
0: 너희가 좋아하니까 나도 기쁜데? 앞으로 더 멋진 박물관이 될 테니까 기대해도 좋아.
3: 응, 또 놀러 올게. 야호, 신난다. 우리는 티라노 가족
1: 렉스.
0: 어? 안녕 얘들아.
1: 안녕.
2: 렉스, 그건 뭐야?
0: 아, 이건 얼마 전에 발견한 건데 트리케라톱스의 머리뼈 뼈야. 실험실에서 분석하려고.
3: 실험실? 그런 것도 있어? 어디 있는데?
0: 저쪽이야.
1: 우와, 궁금하다.
2: 나도 빨리 가보자. 응?
3: 이게 다 뭐야? 엄청 크다. 정말 멋있어.
1: 그러게, 이게 공룡의 뿔인가?
2: 이 호박 화석 좀 봐. 안에 있는 곤충이 꼭 살아있는 것 같아.
3: 여긴 없는 게 없네. 렉스, 이 실험실 정말 최고야.
0: 고마워. 토모, 그 뼈 좀 분석해 줄래?
3: 응.
1: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야?
3: 우선 이 현미경으로 뼈를 관찰할 거야. 자봐, 트리케라톱스의 머리 뼈 부분인데.
2: 우와!
3: 특이하게 티라노 이빨 자국이 있어.
1: 이빨 자국?
2: 티라노가 트리케라톱스를 문 거야?
3: 역시 티라노는 제일 강해.
1: 근데 전에 우르르 행성에서 봤던 새끼 티라노는 잘 자라고 있을까?
2: 그렇겠지. 엄마 아빠랑 같이 잘 지내고 있을 거야.
3: 그건 아닐걸? 티라노사우루스는 강하니까 알에서 깨어나고 나면 혼자서 살 거야. 분명해.
2: 그래? 그럼 외로울 것 같은데.
3: 아니라니까. 세상에서 제일 강한 공룡이니까 혼자서도 괜찮다고. 그치, 렉스?
0: 글쎄, 과연 어떨까? 안 그래도 티라노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는데 같이 가볼래?
2: 아, 가고 싶어.
0: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3: 유후!

0: 우르르 행성은 언제 와도 좋다니까.
1: 응, 나무도 정말 멋지고 공룡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제일 좋아.
2: 가까이 보는 것도 좋지만 티라노사우루스는 후각이 예민하고 시력이 좋으니까 근처에 있을 때는 조심해야 해.
1: 알았어, 렉스. 조심할게.
0: 그럼 이렇게 걸어가다가 티라노가 튀어나올 수도 있겠네.
1: 그러게. 우와!
0: 뭘 이런 걸로 놀라고 그래.
1: 앤디, 너? 어?
2: 얘들아, 잠깐만.
0: 뭐야? 그냥 바람이 분 것 같은데? 응?
1: 우와! 뭐하는 거야, 앤디?
2: 앤디가 새끼 티라노를 보고 많이 놀랐나 봐.
1: 새끼 티라노라고?
0: 응? 두 마리가 더 있었네? 근데 왜 키가 다르지? 얘가 더 큰 것 같은데.
2: 혹시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 알 기억하고 있어? 형 티라노야. 다른 티라노는 동생들이라 키가 작고.
1: 새끼 티라노가 벌써 이렇게 큰 거야? 그러게, 동생도 생겼구나. 정말 귀엽다. 어? 엄마 아빠가 안 보이는데 새끼들끼리만 있나 봐.

0: 너희도 하고 싶어?
1: 우리도 해보자.
0: 어?
2: 우와, 다들 잘하는데? 얘들아, 이번엔 더 멀리 가봐. 자, 간다!
3: 저 공룡은 보로로 행성에서 산악비로 정말 유명해.
1: 와, 정말 어떻게 하지?
3: 얘들아, 어서 도망쳐. 여기서 벗어나야 해. 모두 보로라기 갖고 있지?
1: 응.

0: 대체 어떻게 된 거야?
1: 저 티라노 새끼들하고 좀 닮은 것 같은데?
2: 아, 아빠 티라노가 새끼들을 구하러 왔나 봐.
0: 가족이랑 같이 살았다고?
2: 저거 봐! 트리케라톱스가 티라노를 몸으로 밀어냈어!

0: 아니잖아. 어? 얘들아, 어디가? 가지마. 아빠를 도와주려나 봐. 안 돼, 거긴 위험하다고.
1: 넥스, 슈퍼이빨. 다들 괜찮아?
2: 역시 렉스야. 렉스, 조심해.
0: 트위켈도 진짜 흥분한 것 같아.
1: 다들 날 따라와.
0: 렉스, 뒤를 봐.
1: 이런, 렉스, 슈퍼 갈고리.
0: 다행이다.
2: 어떻게 트리케라도

0: 고마워 얘들아.
1: 아니야, 우리가 더 고마워. 렉스, 정말 재밌는 탐험이었어.
2: 근데 트리케라톱스는 초식 공룡인데도 힘이 정말 대단하더라. 크악, 엄청 강하던데?
1: 맞아, 공룡들은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
2: 그리고 난 티라노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됐어.
0: 새로운 사실? 어떤 건데?
2: 티라노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 혼자 사는 줄 알았어. 근데 저렇게 가족끼리 사이좋게 무리 생활을 할 줄이야.
1: 맞아, 겉으로 보는 거랑은 굉장히 달라.
2: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셨잖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고. 역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1: 오, 앤디 좀 멋진데.
3: 그러게,
2: 이 정도야 뭐. 너희도 내 또 다른 모습에 놀랐구나.
3: 어?
2: 우와, 이 공룡 되게 작고 귀엽다.
3: 앤디, 멋대로 만지면 위험해.
2: 귀엽잖아, 이렇게 작은데.
0: 앤디, 조심해야지.
2: 난 그냥 작고 귀여워 보이길래.
1: 뭐야, 아깐 생김새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더니.
2: 내가 그랬나?
0: 얘들아, 티라노 카드가 완성됐어.
3: 이 카드엔 어떤 자료가 들어간 거야, 렉스?
0: 티라노사우루스들은 무리 생활을 하면서 암컷과 수컷이 함께 새끼를 키웠다는 정보를 입력한 거야.
2: 우와, 정말 멋진데? 다음에 또 탐험하러 가자.
1: 응, 나도 가고 싶어.
3: 나도.
0: 알았어, 다음에도 잘 부탁해.
4: 응.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줄무랑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다행이다. 모두 무사한 것 같아.
1: 그러게. 정말 놀랐어.
2: 잘했다. 너희들 덕분에 티라노 가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3: 예. Yeah.
2: 포켓몬 태그스타.
4: 클릭소.
5: 클릭소. 얼마 될까?
6: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4: 클릭소.
6: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7: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4: 클릭소.
7: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들 가죠.
6: 키키키키.
8: 사는 아이도
6: 키키키키.
8: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도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준모란
2: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 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2: 얼굴엔
4: 순한 킬킬.
2: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7: 안녕.
6: 노래도 하고 크루은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6: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2: 얼굴엔
4: 순한 킬킬.
2: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6: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사격 봉사왕.
1: 화이트 골드님께서 힘든 물고기들을 위해 구호 물품을 보내주셨구나.
0: 구호 물품?
2: 우와, 역시 화이트 골드님이셔. 힘든 물고기들도 도시

0: 치고 그에 비하면
1: 왜? 나도 남 돕는 거 잘해.
2: 네가?
1: 네가 아직 나 잘 몰라서 그래.
3: 마을 곳곳에서 봉사하면 스티커를 받을 수 있어요. 두 명이 한 팀이 돼서 스티커를 많이 모은 팀이 봉사왕이 된답니다.
4: 네.
1: 봉사왕? 봉사왕이 돼서 핑크 스타일 콧대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5: 진짜?
6: 그랬는데 말이야.
1: 야! 저기다! 그림! 나랑 한 팀 하자. 봉사왕이 되는 거야. 나도 화이트 골드님처럼 남을 잘 돕는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7: 화이트 골드님? 봉사심이 여왕의 필수 자질이긴 하지.
8: 여왕? 너 진짜 품이 없이 들이댔나? 구린공주, 이 레드 루비와 같이
9: 불타는 열정의 불로 나랑 도전하자.
1: 아니야 아니야, 그린은 나랑 할 거야. 날 선택해줘.
7: 미안해, 난 이미 딱 맞는 파트너를 찾았어. 그럼 이만. 레오, 어? 나랑 같이 할래?
8: 나야 좋지. 네가 끼어들어서 그린이 가버렸잖아.
9: 뭐? 네 열정이 부족해서겠지.
1: 맞아. 그리고 너도 나 방해했거든.
8: 가자 오렌지. 저런 품이 없는 애들은 두고 우리 둘이 하자.
1: 알았어, 내 파트너.
9: 퍼플, 우리가 우상이 되는 거야.
1: 좋았어.
10: 자.
7: 감사합니다.
1: 준비 완료.
9: 기어하 위험해.
1: 신호등이 깜빡거리는 게 아주 위험했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고무 때문에 겁먹으셨나?
9: 에이, 퍼플! 응? 네가 이상한 표정 지어서 그렇잖아. 네?
8: 레드, 넌 오늘도 예쁘구나. 오렌지! 초록불엔 깃발을 내렸어야지.
1: 하지만 네가 안 내리길래.
7: 뭐?
1: 답답해.
11: 이거 잘 됐군. 팀을 이루면 힘을 합칠까 걱정했는데 이런 꼴이다. 조금만 방해해도 서로를 미워하겠구나. 강력한 날개를 가진 성대물고기. 레드에게서 빼앗은 조각으로 강력한 바람의 힘을 넣어주지. 공주들 사이가 멀어졌을 때 버블잼을 빼앗아오너라.
4: 네? 앵무새요?
12: 알렉스는 내 유일한 가족이야. 제발 찾아다오.
1: 난새 무서운데.
8: 이게 마지막 스티커라고.
1: 걱정 마세요. 저희가 찾아드릴게요.
8: 아니요, 저희가 찾아드릴게요.
1: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9: 좋았어. 이게
1: 이렇게 하면 친구인 줄 알고 올 거야.
9: 좋은 생각이라는 게 이거였어?
13: 와, 배고파.
1: 작전 성공.
9: 작전 무슨. 으차. 퍼플, 새는 이렇게 잡는 거라고. 으아.

0: 울어서 날아간 거지.
1: 아니거든.
0: 아니거든. 못생긴 새다.
1: 좋아했어.
0: 우산.
1: 우산.
0: 답답해. 새똥 맞으면 어떡해.
1: 그치만 앵무새 무섭단 말이야.
0: 뭐? 진짜. 네 울음소리 때문에 새가 날아갔잖아.
1: 뭐라고?
2: 알렉사!
3: 예상보다 빨리 스티커를 다 모았어. 고마워, 레오.
0: 뭘, 파트너를 잘 만난 덕분이지. 가자.
1: 너 때문이야! 힘만 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0: 그럼 넌 장난만 쳤잖아. 네가 겁쟁이라서 나한테 방해만 됐다고.
1: 넌 아무것도 안 하고 시키기만 했으면서.
0: 어차피 우린 경쟁자였지. 팀은 무슨.
1: 이렇게 화날 게 아니었는데.
4: 거기서 뭐하니? 퍼플, 왜 혼자야? 네 팀원은?
1: 그게...
4: 퍼플, 때로는 친구랑 다툴 수도 있어. 나와 다른 면이 있으니까. 하지만 진정한 친구란 다른 모습도 인정해주는 거란다.
5: 배고파! 밥 줘! 밥 줘!
1: 알렉스다!
4: 알렉스?
1: 선생님, 저 가볼게요.
4: 어?
1: 선생님! 고맙습니다. 찾았다.
0: 못생긴 새가.
1: 저기, 얘들아.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0: 너 때문에 뺏겼잖아.
1: 네가 할 소리.
2: 그래. 얘들아 그만해. 우린 경쟁 상대지만 그 전에 친구잖아. 서로 다른 부분도 인정해주는 게 진짜 친구랬어. 어. 블롬 뒤에 포털을 만들게. 그때 블롬의 뒤를 공격하자.
1: 좋아, 우리가 시선을 끌게.

0: 왔어! 오렌지! 블록! 이제 사라질 시간이다! 그린 버블!
1: 우리 알렉스를 찾아줘서 정말 고맙다. 자.
2: 스티커야. 비록 봉사왕은 놓쳤지만 더 좋은 걸 얻었어요. 친구와 맞춰가는 방법이야.
3: 화이트 골든민 전부입니다.
4: 블랙 다이아가 버블잼 조각을 빼앗아갔군요. 그래도 공주들이 진정한 버블잼의 의미를 알아가는 것 같아 다행이네.

0: 공주님 안녕하세요.
1: 생일 축하드립니다.
2: 공주들이 모두 참석한다고 합니다.
3: 비밀 지켜달라고 하니 서프라이즈 한 걸 절대 들켜선 안 돼.
4: 서프라이즈.
3: 아, 핑크스타가 새 생일 선물로 네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는데.
4: 진짜? 소원을? 역시 내 수호여자.
2: 그게 알아.
4: 고마워.
2: 말도 안 되는 소원을 빌면 억지량이야. 난 몰라요. 말도 안 돼. 린을 초대하겠다고?
4: 소원 들어준다며.
5: 난 마음으로 축하해줄게.
2: 화풀, 이 또래 인어는 일곱 공주뿐인 걸 온 바다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얜 남자잖아.
4: 그럼 여자로 분장시키는 건 어때? 레드, 너라면 가능하지?
5: 난 안 가도 된다니까.
6: 안 돼. 어? 여장을 해도 걸릴 확률이 100%야. 불가능의 영역이지.
4: 너 지금 나 무시해? 기다려봐.
5: 기다리긴 뭘 기다려?
2: 내가 꽉 잡고 있을게.
4: 난 안 가도 된다니까. 예쁘다.
6: 이 정도면 안 걸릴 확률 90% 인정.
4: 어때?
2: 그래도 안 돼. 인어 공주라면 자기만의 소유정이 있어야 한다고. 그건 어쩔 거야?
4: 꿀꿀.
5: 깜짝이야.
4: 꿀꿀. 좋았어. 완벽해. 이제 다 같이 출발해볼까? 퍼플,
7: 우린 준비해야 할 게 있어서 레오랑 먼저 가고 있어.
4: 몰래 따라와서 서프라이즈 파티 해주려고. 그 준비. 알았어, 빨리 와야 해.
5: 나봐.
4: 휴, 들킬 뻔했네.
6: 지친 건 아니겠지.
7: 어쨌든 아니야.
6: 이제부터 우리는
2: 마리링 파리링 파. 인어의 모습으로. 야,
5: 난 물속에서 숨을 못 쉰다고. 날려줘.
4: 너 이제 인어니까 괜찮아.
8: 야, 진짜네. 와, 우와, 세상에.

0: 우리 꼬마 공주들 나팔이 세 번 울릴 때 동시에 짜잔 하는 거다.
1: 네?
0: 퍼플이 엄청 놀라겠지?
2: 야, 들어와, 들어와.
0: 오, 퍼플이 왔대. 숨어.
3: 아, 얘는 내 손님이야. 오늘이 내 생일인데 너희도 축하해주러 와야지.
4: 어?
3: 가실까요?
0: 어서 오거라.
3: 아빠?
0: 근데 이 공주는 누구 친구?
3: 이 친구는 트로피칼 왕국의 레오. 아니, 레아 공주예요?
0: 그런 왕국이 있었나? 어? 특이하게 생긴 수호 요정이로군.
2: 어떡해.
5: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0: 이럴 때가 아니지. 퍼플 파티 준비를 하렴. 레아 공주는 할 말이 있으니 잠깐 따라와요.
6: 저러다 들키겠어.
3: 절대 안 들켜.
7: 퍼플의 거짓말 덕분에 침입할 기회가 생겼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도 선물을 보내주지. 끝없이 복제될 수 있는 해성. 이 블랙 다이아의 선물을 받고 깜짝 놀라게 해줘라.
8: 나팔은 언제 부는 거야? 나 배고파.
2: 뭐야? 옮긴다. 조용히 해.
9: 드디어 시작하나 봐.
6: 레오가 들키는 건 시간 문제야. 서프라이즈 때문에 모든 게 꼬였어.
3: 어? 서프라이즈?
6: 뭐? 아니야.
0: 오, 우리 딸. 다른 공주들이 파티에 못 온다는구나.
10: 모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해.
3: 오, 안 돼. 내 생일 파티 기대했는데.
6: 모르겠다. 파티 시작.
3: 날 깜짝 놀라게 하려고 다들 숨어있는 거지. 나가라. 내 친구들이 모두 못 온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0: 우리 딸 힘내렴. 대신 아빠가 선물을 준비했다. 여봐라, 나팔을 불어라. 예이.
2: 시작하나봐.
3: 다들 저기 있구나.
10: 서프라이즈.
3: 설마 서프라이즈가.
0: 어차피 이놈은 누구냐.
3: 아빠.

0: 완료!
1: 뭐야, 여긴 어디지? 어, 잠깐! 얘들아, 블로비야!
2: 이런!
1: 어플이 위험해!

0: 레아 공주 괜찮은? 어? 공주가 아니잖아. 혹시 인간?
1: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제는 끝이다. 어디 간 거지? 우리 집을 왔다. 우리가 왔나? 얘들아!
2: 글로벌 패!
3: 더블 파워!
1: 제니 윙! 해치워드 자꾸도 나타나!
2: 저건 가짜야! 진짜의 가시로 만들어졌어. 대삼의 복제 능력을 이용한 것 같아. 분명 본체가 이성한 어딘가에 숨어있을 거야. 본체를 찾아서 복제를 막아야 해. 아무리 가짜들을 해치운다고 해도 본체를 없애지 않으면 계속 새로 생겨날 거야.
1: 알았어! 찾아보자! 성이 너무 넓어!
2: 퍼플! 우리도 찾아볼게!
0: 나도 찾아보마!
1: 이쪽은 부탁드려요! 전 저쪽을 찾아볼게요!
0: 아빠에게 거짓말을 했더구나. 인간을 데려오다니.
1: 죄송해요. 친구들이 모두 생일파티에 와줬으면 해서.
0: 그래서 대체 이 인간아이는 누구냐?
1: 얘는 내 초인간 친구 레오야.
4: 속여서 죄송해요. 퍼플은 물에 빠진 저를 구해준 고마운 친구예요. 절대 비밀을 말하지 않을 거예요.
2: 관찰 결과 100% 믿을만해요.
4: 오, 저도 믿어요.
5: 좀 믿을만하죠.
1: 맞아요.
0: 너희가 정 그렇다면 믿어보도록 하지. 귀여운 육지 생물아, 나중에 또 보자. 그나. 그럼 다시 파티를 시작해볼까?
4: 얼른 들어가자.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줄무랑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0: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2: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13: 스쿨버스 왔네.
14: 학교 가자.
15: 안녕 친구들.
16: 같이 가자.
17: 안녕.
18: 재밌게 공부해요.
19: 와, 놀이터다.
6: 빙글빙글 쌩쌩.
1: 정면 버스 결치면 놀이터.
10: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7: 내일 떠나자.
5: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친구들
2: 모여라.
1: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 20까지 함께
3: 우리 같이 놀자.
1: 5월

0: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 함께 놀아요!
0: 넘버 블럭스! 다들 가족!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래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금!
9: 얼굴엔
10: 순한 길길.
9: 줄무랑
10: 덥덥한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치료 썰메이트 옛썰 지썰.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초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요령 요령 요령.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통해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3: 직성. 얼굴엔
5: 순하게
3: 진물엔
5: 순하게
6: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주.

0: 뭐였지? 이 친구들은 말이죠, 모두 같은 꿈을 꾸고 있대요. 그건 바로 뭐야? 그냥 말해줘 얼른. 바로
1: 빌리.
0: 맞아요. 이 친구들의 꿈은 빌리가 되는 거예요. 빌리 엘리엇. 그게 누구냐고요? 짜잔!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의 주인공이죠. 영국에 사는 11살 소년 빌리. 얘가 동네 체육관에 운동하러 갔다가 글쎄? 발레를 알게 됐거든요. 근데 춤을 추니까 신나고 짜릿하고 기분이 너무 좋았대요. 오, 예! 이거 남다른 재능 맞죠? 그걸 알아본 발레쌤이 런던에 있는 엄청 멋진 발레 학교에 갈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에? 이게 뭐야? 아빠가 절대로 안 된대요. 남자답게 권투나 하래요. 너무해. 이 이야기를 보여주려면 빌리는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또 추고 노래하다가 또 추고. 우와, 엄청난데? 너희 할 수 있겠어?
2: 당연하지!
3: 내가 얼마나 연습을 했는데.
0: 뭐지? 이 자신감은? 너희 연기 해봤어?
4: 연기 해봤어.
5: 나도 해봤어.
6: 나도.
0: 진짜?
3: 나는 3학년 때 처음 뮤지컬을 시작해서 큰 작품을 3번이나 했어. 내가 마틸다라는 작품을 할 때 빌리 엘리어트 역할을 맡았던 형들이 하는 걸 보고 빌리를 너무 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어.
0: 그렇구나. 윤우는?
5: 나도 어릴 때 단편 영화랑 영화랑 드라마를 많이 촬영해봤어.
0: 드라마랑 영화?
5: 응.
7: 선생님,
8: 응?
7: 아기도 귀가 있어요?
8: 그래. 누가 이기는지 하여 보자.
0: 우와! 그럼 지우랑 우진이가 좀 불리한 거 아니야?
3: 아니야. 지우랑 우진이는 춤을 잘 춰.
5: 맞아.
0: 춤?
5: 나는 춤을 추는 게 진짜 재미있어. 우리 집은 누나랑 동생도 다 춤을 추는 걸 너무 좋아해. 나는 빌리랑 똑같아. 빌리도 춤추는 것을 좋아하잖아. 그래서 꼭 하고 싶어.
0: 아니야, 내가 진짜 빌리랑 똑같아. 나는 꿈이 발레리노야. 발레리노? 우리 누나가 발레를 배우는데 나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따라한 건데 빌리처럼 완전히 푹 빠져버렸어. 그래서 내가 진짜로 빌리랑 똑같아. 그래서 빌리하면 내가 제일 잘할 것 같아.
5: 아니야, 나는 잘할 수 있거든.
3: 나는 잘할 수 있어.
0: 알겠어. 근데 너희가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 오디션에 뽑혀야 되잖아. 2024년 시작된 빌리 오디션. 200명 가까운 도전자 중에서, 와, 7명의 후보로 선발된 우리 친구들. 오, 이제 시작이구나.

0: 그리고 마침내 최종 오디션!
1: 설명할 수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0: 오, 외국인 연출쌤, 안무쌤.

0: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동안 배운 것을 선보이는 친구들. 빌리가 될 수 있는 건 단 4명뿐인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 우와! 너희 진짜 빌리가 됐구나! 축하해! 너희를 좀 더 알고 싶어졌어. 지금부터 콕 찍어 인터뷰. 누굴 가리키는 말인지 보고서 콕 찍어줘. 스카프 빌리! 진짜 스카프를 꼭 메고 있네?
1: 성인 배우님들이 이렇게 찬 바람으로부터 목을 보호하기 위해선 스카프를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 이후부터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아.
0: 그렇구나. 역시 배우 출신은 달라. 자, 다음은 보조개 빌리. 가려도 소용없거든. 다 보여. 근데 왜 이렇게 잘 웃어?
2: 그래야 힘든 걸 빨리 잊게 돼.
0: 오, 멋진데? 좋아. 이제 남은 사람은 2명. 최연소 빌리와 말랑이 빌리.

0: 내가 최연소 빌리야. 제일 어리지만 형들한테 안 밀려.
1: 오, 그럼 말랑이 빌리는 우진이? 왜?
0: 내가 좀 유연한 편이라서.
1: 우와, 그게 된다고? 알면 알수록 더 매력적인 친구들이네. 좋아, 끝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너희 어떤 빌리가 되고 싶어?
2: 나는 아주 용감한 빌리가 되고 싶어.
0: 내 꿈은 완벽한 빌리가 되는 거야. 나는 발레를 제일 멋지게 보이고 싶어. 제일 어리지만 제일 잘하고 싶어.
1: 모두 그 꿈 다 이루길 바랄게.
3: 근데 쉽지는 않을걸?
4: 맞아.
3: 이게 쉽겠어.
2: 궁금하면
4: 다음 시간을 기대해.
5: 춤을 춰봐. 예!
2: 발레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발 모양.
6: 1번. 2번. 4번.
0: 5번. 아, 맞다.
7: 3번.
0: 기초 자세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뭐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더 멋지게 해낼 수 있으니까.
8: 사람들은 위대한 과학이 거대한 실험실에서만 탄생한다고 믿죠. 하지만 놀라운 발견은 작은 곳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0: 전구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래 쓸 수 있게 만들었다. 이 말.
1: 에디슨이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났을 거야. 그치, 누나?
2: 아니. 에디슨이 없어도 이 곱빵이가 있다고. 알려줄게. 오렌지, 구리판, 아연판, 집게 전선, 그리고 꼬마.

0: 누나. 제일 중요한 콘센트가 없잖아.
1: 그건 필요 없어. 한국의 에디슨 곱박이를 믿어봐. 자, 이렇게 구리판과 아연판을 오렌지에 꽂아줄게.
0: 그런데 엄마가 먹는 걸로 장난하지 말랬는데.
1: 엄마도 이 위대한 발명을 칭찬하실걸? 자, 계속 꼽아줄게. 자, 이렇게 10번까지 다 꽂았으면 조수! 1번 오렌지의 구리판과 2번 오렌지의 아연판을 이 집게로 연결하게.
0: 네, 알겠습니다.
1: 집게 전선으로
0: 아연판.
1: 자, 그럼 이번에는 2번 오렌지의 구리판과 3번 오렌지의 아연판을 연결하게.
0: 네, 2번 오렌지의 구리판과 3번 오렌지의 아연판.
1: 자, 이제 3번 오렌지의 구리판과 4번 오렌지의 아연판을
0: 잠깐!
1: 누나가 도와줄게.
0: 알았어.
1: 응? 천천히 해보자. 자, 마지막으로 10번 오렌지의 구리판과 응? 1번 오렌지의 아연판을 전선으로 연결하고.
0: 네.
1: 자, 이제 마지막 단계 준비됐나?
0: 네, 박사님.
1: 자, 이제 꼬마 전구를 연결하면
0: 와, 박사님! 실험 성공이에요!
1: 하하, 내가 누군데 앞으로 나를 호빵디슨으로 부르게나?
0: 네, 호빵디슨님! 아, 그럼 실험이 다 끝났으니 여기 있는 오렌지 먹어도 되나요?
1: 절대 안 돼! 먹으면 큰일 나!
2: 어떻게 전구가 켜졌을까? 정답은 오렌지 속 전해질 때문이야. 전해질은 전기가 흐를 수 있게 도와주는 특별한 물질이지. 오렌지에 구리판과 아연판을 꽂으면 전자가 슉 이동해. 바로 이 전자 이동이 전기가 흐르는 것이고, 전기가 흐르면서 전구에 불이 켜지는 거야. 오늘의 소중한 발견, 오렌지 속 전해질은 전기가 지나가는 길.
1: 얍! 얍!
3: 꿈꾸는 보리, 춤추는 빌리.
4: 빌리야, 학교 가자. 비 내리는 우후. 모여드는 이 친구들 누군지 기억나시죠?
3: 짠!
4: 맞아요,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의 새로운 빌리 승주, 지후, 우진, 그리고 윤우.
3: 빌리가 다르게 표현하는 거야.
4: 오디션에서 합격했으니까 이제 무대로 가자! 응? 아니죠. 그 전에 갈 데가 있으니 바로 빌리스쿨! 여러 가지 춤과 기술을 배워서 멋진 빌리로 변신하는 학교죠! 발레, 탭댄스, 아크로바틱, 플로어댄스, 재즈댄스까지! 바쁘다, 바빠! 수업은 언제나 온몸이 훌덜덜한 준비 운동으로 시작! 무대 위에서 완벽하게 빌리를 연기하려면 기초 체력이 탄탄해야 하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냐고요?
5: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주일 정도 마라톤을 연습해서 완주를 해야 한다는, 그리고 그러한 체력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과 좀 비교하고 싶습니다.
4: 먼저 발레 시간.
6: 포즈. 원.
4: 뮤지컬 속 빌리가 되려면 발레를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6: 그렇지. 초점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원, 투, 넷. 유, 누, 빌, 리, 아.

0: 다섯, 여섯,
1: 계속 계속.
2: 쭉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그렇지. 승주야, 네 한계를 자꾸 넘어야 돼. 원. 그렇지. 한계점을 두지 마. 승주야, 승주야, 승주야. 그렇지. 엔. 지우도 마찬가지야. 한계점을 두지 마세요.
1: 이렇게 친구들은 매일 자신의 한계를 깨고 나아가는 중입니다.
2: 3 and 4. 싱글 라운드다. 그렇죠. 엔.
1: 다음 시간은 신나는 탭 댄스.
3: 빰따다가 다다기디다. 띠디디디기디 빰. 빰따다바다 디비디다. 따바다 디비디다. 텐, 네. 둘, 셋, 엔, 네.
1: 촉촉촉촉! 친구들이 탭댄스를 빠르게 배울 수 있었던 건 탭 선생님만의 기법 덕분인데요.
3: 잘 봐, 얘들아, 이게 원숭이 바나나야. 원숭이 바나나, 원숭이 바나나. 이거. 원숭이 바나, 원숭이 바나나.
1: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탭을 즐기면서 배울 수 있게 생각해내신 거래요.
4: 저희가 흔히 말하는, 흔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로 가지고 조금 모든 사람들이 좀 빨리 더 익숙해질 수 있게 그 누구도 그냥 한 번에 다 따라할 수 있게끔
3: 빠빠빠빠빠 빠가 떨어뜨려야 돼. 빠빠빠빠 뿜 빠가 떨어져야 돼.
1: 빠빠빠빠 쩍빠. 어때요? 귀에 쏙쏙 들어오니까 실력도 쏙쏙 늘어나겠죠?
3: 랄랄랄라 쩍빠.
1: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2: 하나 둘 셋. 고! 단어 바퀴 고!
1: 이어지는 아크로바틱 수업.
2: 가볍게.
1: 아크로바틱이 뭐냐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온몸으로 해보이는 진짜 진짜 멋진 춤. 와우, 진짜 멋있다. 자, 어려운 기술도 한 걸음부터. 먼저 충분히 몸을 풀어주고요. 점점 난이도를 높여갑니다. 오늘은 손 짚고 뒤돌기를 연습하는 날. 진도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 이렇게 맨바닥에서도 해내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니.
2: 그렇지. 잘했어.
1: 아직은 선생님의 보조가 필요한 친구도 있어요.
2: 그렇지. 잘했어. 무서워?
5: 아니, 만드는 문제인데, 선생님.
2: 지금은 보조라니까?
5: 진지하다.
2: 그럼. 내 눈을 봐. 알았어. 진짜 해주면 되니까?
5: 딱 한 번만 더.
2: 응, 이거야. 해준다니까. 약간 뭔가.
1: 물론 진도가 빠르다고 해서 연습을 게을리하는 건 절대 안 되죠.
6: 잘하는 아크로바트들도 뮤지컬 무대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쉽게 하는 기술들도 막 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1: 맞아요.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이렇게.
2: 그렇지. 잘했어. 되잖아.
1: 안 되던 동작도 결국엔 성공.
2: 안 밀었지만 아주 잘했어.
1: 아이, 닫지 마요. 아직 끝난 거 아니거든요. 또 다른 수업들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닥을 자유롭게 누비는 플로어 댄스 수업도 있고요. 힘이 넘치는 힙합과 재즈 댄스 수업까지. 와, 배울 게 이렇게나 많다니. 너희 괜찮아?
7: 원래 빌리라는 게 되게 큰 작품이기도 하니까 이 정도 각오는 하고 있었어.
1: 진짜? 연습할 게 이렇게나 많을 줄 알았다고?
7: 조금 더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는 각오하고 있었어.
1: 우와! 근데 너무 힘들진 않아?
7: 빌리를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건 좀이야 뭐. 참을 수는 있어.
1: 오호! 빌리스쿨에 다니고 너희 좀 달라진 거 맞지?
7: 예전에는 되게 마음속으로도 급하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는데 지금은 참을성도 생기고 집중력도 생긴 것 같아.
8: 정말 많고 다양한 분야에

0: 춤을 알고 무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노력과 열정은 필요한 것 같아.
1: 오늘도 어둑해질 때까지 계속되는 빌리스쿨. 그런데 빌리가 아니잖아. 맞아요. 여긴 웃음을 몰고 다니는 빌리스쿨의 또 다른 친구들이랍니다. 이야, 잘생겼다. 이 친구들은 바로 다음 시간에 진짜 알려드림!
2: 춤을 춰봐! 예!
0: 오늘은 탭댄스! 앞꿈치로 칙칙. 앞뒤로 쓸며 폭폭. 이번엔 합쳐서 칙칙 폭폭 칙칙 폭폭. 더 빠르게 칙칙 폭폭 칙칙 폭폭. 다른 동작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멋진 춤이 되는 탭댄스.

사람들은 위대한 과학이 거대한 실험실에서만 탄생한다고 믿죠. 하지만 놀라운 발견은 작은 곳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0: 내가 만들어줄 수 있어.
1: 물고기.
2: 그게 무슨 소리야? 만들어주다니. 물고기를?
0: 짜잔. 물고기를 만들기 전에 준비물을 소개할게. 물이 들어있는 대야 유성 보드마커. 그리고 도자기로 만든 수저.
2: 에이, 여기 물고기가 어딨어?
0: 아이 참, 기다려봐. 호떡아, 너 어떤 물고기 가지고 싶어? 뭐 상어, 니모, 고래?
2: 나는 람프로루구스 원어리랑 램도 콜로나투스랑
0: 물고기는 역시 고등어지. 자, 여기에 이렇게. 이거는 등푸른 고등어야. 짜잔! 짜잔!
2: 우와, 고등어다!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
0: 너 물고기 키우고 싶다는 거 아니었어?
2: 아, 맞다! 근데 누나! 난 이런 그림 말고 움직이는 물고기를 갖고 싶단 말이야!
0: 참 성격도 급하지. 자, 움직이는 물고기 내가 보여줄게. 슝 슝 슝. 짜란.
2: 우와, 움직인다, 움직여. 우와.
0: 신기하지?
2: 우와, 엄청 신기해.
0: 자, 이번에는 갈치를 만들어줄게.
2: 어, 갈치. 갈치도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
0: 너 너무 잔인해.
3: 도자기는 표면이 매끈해서 잉크가 스며들지 않아.
0: 이래서 도자기 수저를 써야 하는 거야. 자, 어때?
2: 오, 갈치.
0: 자, 갈치를 넣어볼까?

0: 있어. 그게 뭐야?
1: 오징어. 우와.
0: 나는 엄청 멋진 거 하고 있어. 바로 이름하여 불가사리.

0: 물고기들이 움직인다 움직여.
1: 봐봐, 누나가 물고기 만들어준다고 했지? 물고기 그림이 왜 물 위에 둥둥 떴을까? 그건 바로 밀도 때문이야. 예를 들어 사탕에 가득 찬 봉지는 무거워서 물에 풍덩 가라앉지만 사탕이 조금 만든 봉지는 빈 공간이 많아서 둥실 떠오르지. 유성 보드마카는 기름 성분이라 물보다 밀도가 낮아. 그래서 물 위에 둥둥 뜨는 거야. 오늘의 소중한 발견! 물보다 밀도가 낮으면 물에 뜬다.
0: 아, 나는 상어다. 내가 다 잡아먹을 테다.
2: 난 더 센 고래 상어 그려야지.
3: 어머, 집에 대야가 다 어딜 간 거야? 어머! 호빵아, 호떡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식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9: 키키키키!
8: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식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5: 신나는 꼬르르 유치원.
6: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7: 고비는 아프대요.
6: 그래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8: 시원해.
9: 언제나 신나는
6: 꼬르르 유치원.
10: 키키키키.
11: 사는 아이도
10: 키키키키.
1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9: 덥덥한 말.
4: 순하게
6: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친구를 위한 우정 그리고 희생.
1: 이것이 바로 블루시티의 전기 에너지가 모여 있는 곳이군. 이 장치에 전기 에너지를 충전해 미니 특공대 녀석들을 공격한다면 그레이트 코일은 곧 우리 손안에 들어올 것이다.

0: 불러. 역시 그 집 햄버거 하나는 기가 막히다니까.
1: 아주 만족스러운 식사였다.
2: 다음에 또 먹자. 좋아.

0: 의사 선생님이 하마터면 오른팔을 잃을 뻔했다고 하셨어. 적어도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대.
1: 정말 큰 사고였다. 오른팔을 잃지 않아 정말 다행이군.
0: 맥스 아니었으면 우리도 크게 다쳤을 거야.
2: 지금부터 보셔야 한다, 맥스. 우리가 간호해주겠다.
3: 아유, 뭘 그렇게까지. 나 괜찮아. 나 이래 봬도 튼튼하다고.
0: 에이, 안 돼. 누워있어. 넌 지금 환자라고, 환자.
4: 환자분, 식사가 좋았습니다.
0: 아, 네, 갑니다.
1: 다행이군.
0: 으이그. 내가 얼른 청소할 것 좀 가져올게. 맥스, 괜찮아?
1: 미안하다, 맥스.
0: 샘, 이 녀석. 너 때문에 우리 맥스가 아프잖아.
1: 애초에 네 녀석이 음식을 쏟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다.
0: 뭐가 어째? 팔을 밟은 네 잘못이지. 아이, 울다 싸우지 좀 마.
3: 그래, 난 괜찮아. 이것 봐, 나 멀쩡하다고.
2: 움직이면 안 된다, 맥스. 의사가 한 말을 잊었나? 오른팔을 못 쓰게 될 수도 있단 말이다.
3: 에이, 설마 팔을 못 쓰게 되게 하겠어? 내 회복력 알잖아. 이것도 금방 나을 거야.
0: 맥스, 그러다 만에 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우릴 지키려다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다 네가 정말로 팔을 못 쓰게 된다면 우린...
5: 루시...
1: 나도 모두와 같은 생각이다. 너에겐 온전한 회복이 우선이야.
6: 대원들, 현재 블랙헤머가 블루시티 부습에 나타나 강력한 전기장치로 부실을 파괴하고 있다. 즉시 출동해 블랙헤머를 쓰러뜨리도록.
7: 네, 사회부님.
0: 맥스, 우린 갔다 올게. 넌 회복에만 집중해, 알겠지?
8: 어서 나와라, 이리 특공대!

0: 특공대 드디어 나타나셨군.
1: 저 녀석 못 보던 장치인데?
2: 꿍꿍이가 있을 거다. 조심해야겠어.
0: 진짜 전투는 이제부터다.
2: 엄청난 전기 에너지다.
3: 저 전기 주먹에 잘못 맞았다간 렉스카이저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될 거야.
0: 어떠냐 카로로님께서 주신 세상 최위력에.

0: 식사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말씀해 주세요.
1: 네, 고맙습니다.
2: 아,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걸까? 친구들은 지금쯤 열심히 싸우고 있을 텐데 괜찮을까? 괜찮겠지?
1: 친구들을 놔두고 이렇게 있을 순 없어. 얼른 가야 해.
3: 움직이면 안 된다면서. 의사가 한 말을 잊었나? 오른팔을 못 쓰게 될 수도 있단 말이다.
4: 그러다 만에 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다 네가 정말로 팔을 못 쓰게 된다면 우린...
5: 맥스, 우린 갔다 올게. 넌 회복에만 집중해.
2: 그래, 다들 날 그렇게 걱정해줬는데 지금은 친구들 말대로 팔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야. 응?
6: 렉스카이저의 에너지가 바닥났다. 한 번만 더 맞으면 끝장이야.
7: 루시, 전기 에너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8: 블랙해머의 등 뒤에 있는 전기 코어를 빼낸다면 전기 에너지를 없앨 수 있을 거야.
7: 좋아, 전기 코어를 노린다.
8: 큰일이야, 렉스카이저가 더 이상 움직이질 않아.
3: 이제 크레이트 코일은 카르노님의 끝이다!
7: 안 돼!
2: 퀴!
7: 맥스! 여길 어떻게?
1: 미안해, 모두들. 너희가 너무 걱정돼서 가만히 쉴 수가 있어야지. 상황은 다 파악했어. 내가 저 전기 코어를 뜯어낼게!
8: 안 돼, 맥스! 그랬다가 팔을 영원히 잃게 될 수도 있어!
1: 내 팔을 잃는 건 어떻게든 견딜 수 있어. 하지만 너희를 잃는 건 절대로 견딜 수 없어!
3: 시끄럽지!

0: 녀석이!
1: 안 돼! 맥스!
2: 친구들은 내가 지켜!
0: 팔을
2: 못 쓰게 돼도 상관없어. 이 친구들을 구할 수가 있다면!
3: 안 돼! 맥스!
0: 이 녀석이!

0: 말도 안 돼. 카르노님의 장치가.
1: 블랙 해머.
0: 자, 잡배.
1: 용서 못해.

0: 나 성공한 거지?
1: 맥스, 팔은, 팔은 괜찮은 거야?
0: 그게...
1: 이럴 수가, 안 돼!
2: 짠!
3: 내 팔은 괜찮아.
4: 말했잖아. 나 아주 튼튼하다고.
5: 깜짝 놀랐잖아, 맥스!
6: 맥스! 장난칠 걸 쳐야지.
2: 그래!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6: 아, 그러니까!
4: 아, 야, 나 아파. 나 진짜 아프다고!
7: 치명적인 죽음의 그림자, 포이즌 나이트.
6: 어? 어? 어?
8: 하룬 언님! 하룬 언님! 지시하신 대로 드디어 뭐든지 녹여버릴 수 있는 독을 가진 금속 포이즌 나이트를 가공하여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그 위력을 한번 보시죠!

0: 포이즌 아이트의 가고 갈 위력이.
1: 아주 만족스럽군. 역시 대계획대로다.
0: 이제 이 포이즌 아이트 무기로 다이노이드들을 모두 녹여버리고 그레이트 코인을 가져오겠습니다.
1: 좋다. 어서 가라.
0: 네, 카르노님.
2: 정말 예쁘다.
3: 그렇지. 가끔 이렇게 산책을 해줘야 스트레스도 풀린다고.
4: 맞아, 맞아.
5: 산책을 수료하니까 더 좋거든.
6: 뭐야? 토끼잖아.
7: 근데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4: 얘들아, 저기 나.
5: 동물들이 대체 왜 이러는 거냐?
8: 느낌이 좋지 않거든.
6: 이게 뭐지?

0: 레인저 블랙?
1: 괜찮아?
0: 괜찮아요. 구해줘서 고마워요, 레인저 블랙.
2: 야! 괜찮아? 넌 도대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야? 니서 감히 반말해, 레인저 블랙이 네 친구야! 야! 그게 아니야!
3: 동물들의 이상 행동, 갑자기 쓰러지는 나무, 거기에 레인저 블랙까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4: 말보다는 직접 보는 게 좋겠군. 따라와라.
5: 이럴 수가, 숲이.
6: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지다니.
0: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어. 너무 불쌍해.
2: 도대체 이 숲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4: 이 숲뿐만이 아니다. 지구 곳곳에서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그래서 본부의 지시를 받고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너희와 마주친 거다.
0: 그랬군요. 꼭 동물들을 숲을 구해주세요. 부탁해요.
4: 이런, 독에 중독됐군.
0: 네? 그럴 리가. 아유.
7: 수지야!
4: 큰일이군. 이 독에 중독되면 며칠 내로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6: 뭐라고? 그건 절대 안 돼. 수지야! 수지야!
1: 레이, 독을 해독할 방법은 없나?
4: 오염의 원인을 찾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다.
8: 세군, 블랙소드가 블루시티에 나타났다. 즉시 출동하도록.
2: 네, 알겠습니다. 하필 이럴 때 쳐들어오다니. 카르노 군단 녀석들이.
4: 내가 수지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겠다. 그리고 반드시 오염의 원인을 밝혀 수지를 구해내겠다.
5: 부탁할게, 레이.
2: 최강 공룡 미니트 공대 변신.
1: 공룡 미니 특공대!

0: 이번에야말로 그레이트 코인은 우리 카르노 군단의 차지다. 걸려들었군.
1: 렉스카이저의 왼팔이 오염됐어.
2: 회복 시스템은?
1: 분석 결과 녀석이 사용한 무기는 강력한 독성 물질인 포이즌 아이트로 만들어졌어. 독성 때문에 회복 시스템이 안 통해.
0: 아까 그 기세는 어디로 갔나?

0: 호이즈나이트? 이걸 만드느라 숲이 오염된 거였군. 사령관님, 찾았습니다. 카르노 군단이 만든 호이즈나이트가 원인이었습니다.
1: 뭐? 호이즈나이트? 지금 블랙소드가 그 호이즈나이트로 만든 무기를 마구 휘두르고 있다는 거군. 너무 강력해서 막을 방법이 없네.
0: 사령관님, 어쩌면 그 무기를 막을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0: 아니, 이럴 수가!
1: 모두들 괜찮나? 녀석들의 잔치, 정화잔치로 개조했다.
2: 고마워, 레이. 자, 이제 우리 차례다. 얘들아, 가자!
3: 오케이!
2: 엑스카이저 B7 합체!

0: 수문은 잊지 않겠다.
1: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오염을 정화해야 한다.

0: 달팽이, 덕분에 모든 게 다 해결됐어.
1: 난 그저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럼 이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길길
0: 줄무랑
1: 답답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

0: 태그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5: 지동.
3: 얼굴엔
5: 순한 킹킹.
3: 중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클릭소
5: 클릭소 얼마세가.
8: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7: 클릭소
8: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빛으로 변신.
7: 재밌다.
9: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7: 클릭소
9: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음에 가자.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요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2: 키키키키.
3: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5: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4: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5: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7: 얼굴엔

0: 건강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설.
2: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첫 번째 볼 사람이 이게 그 진짜 그 흉터 맞는 건가?
3: 이 동물 아니야 이거는?
4: 그러니까 사람은 아닌데 사람은 맞는 것 같긴 해요.
5: 말을 할 줄 아나?
3: 어. 펭귄어는 뭐야?
4: 끽끽? 뭐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 거 아닐까? 또 굉장히 독특한 거는 이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3: 살인 사건을 해결했다네. 여기 오면 안 될 사람인데?
2: 병장 만기 전역이 아니고 이제 일병으로 아마도 전역 이런.
4: 말은 못 붙이겠네 우리한테. 근데 이력이 전부 하루여가지고.
6: 안녕하세요. 그... 안녕하세요.
2: 예. 네, 안녕하세요.
6: 앉아주실까요?
4: 아, 예, 일단.
2: 예, 앉으세요, 일단.
6: 예, 감사합니다.
3: 거기 말고?
2: 아니, 근데 거기가 아니고, 왼쪽으로 앉아.
6: 아, 옆 아니고 앞이라고요? 안녕하세요.
3: 그, 성함이 펭수.
6: 예.
3: 10살이시고요.
6: 예, 맞습니다.
3: 나이를 안 먹어요.
6: 예.
2: 계속 시간이 지나도 그 아역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6: 유소년부터 청소년, 그리고 쭉쭉쭉 성인, 그리고 노인 다 가능합니다.
2: 아, 다 할 수 있다. 아, 그 예. 나이대에 맞게끔 목소리나 이런 것도 또 일단 부분.
6: 아, 바로 갈아 끼우죠, 성대.
2: 아, 근데 저희가 그 뭐 하는 사람들인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6: 아, 그럼요! 8처 유튜버를 운영하고 계신 세 분 아니겠습니까?
7: 요즘 어디야? 상대방이 아빠 지금 데려가.
8: 나한테 맡겨도 꼭 사람들 좀 봐.
9: 우리 회사에 포토샵 해본 사람 없나?
6: 임재형, 유현규, 전상혁, 929394.
2: 아, 사전조사를 아주 상당하게 했네.
3: 나무의 길을 보셨나요?
6: 아, 맞습니다.
3: 아, 항상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사람한테.
6: 아, 그럼요. 항시 똑바로 떠야죠.
3: 자신감이 있네.
6: 예.
5: 좋네. 그 저희가 뭐 하는 덴지는 알고 오신 거인 거죠?
6: 예! 스케치 코미디의 대가시잖아요!
3: 아, 그죠. 네, 저희는 좀 정확히 말하면 스케치 코미디가 아니라 이제 코믹 쇼무비라고.
2: 네, 코믹 쇼무비.
3: 장르가 조금 다릅니다.
6: 뭐가 다르냐고요? 연기... 스케치 코미디를 스케치를 하는 코믹이랑.
3: 잠깐만,
6: 얘기. 스케치 쇼무비래. 그럼 스케치 숏 코믹 무비 해, 그러면. 그럼 스케치 숏 코믹 무비 해, 그러면.
2: 일단 저는 여기 마이너스 10점 했거든요.
6: 죄송합니다. 코믹 쇼무비야.
2: 뭐 연기를 하고 싶어서 지원한 거예요? 아니면은.
6: 코믹 잘 나올 것 같아서.
2: 뭐라고?
6: 아니 그것이 아니고 조회수가 왜 높게 나오겠어요? 재밌으니까.
2: 맞습니다.
6: 왜 재밌겠어요? 그걸 배우러 온 겁니다.
5: 오늘 굉장히 마음에 드는 지원자가.
2: 저희랑 함께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6: 예. 네.
2: 감독님 한번 주문을 해보시죠.
3: 네, 저희가 약간 되게 일상적인 톤을 좀 지향하고 있어서 목소리 힘을 좀 많이 빼야 돼요.
6: 무슨 힘을 빼라고요?
3: 대사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 리딩이라고 하는데 뭐 짧게 한마디를 좀 해보는 걸로.
2: 뭐가 있을까요?
5: 뭐 혹시? 안녕 내 이름은 펭수야로 좀 힘을 빼보고 안녕 내 이름은 펭수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6: 아 알겠습니다. 안녕 내 이름은 펭수야.
3: 너무 들어갔으니까 좀만 더 빼볼까요? 근데.
6: 뺀 건데?
3: 나그나.
6: 아, 나그나.
3: 힘을 말고.
6: 힘을 다 빼고 말을 하려는 거예요?
3: 네, 힘을 다 빼고. 한번 다 빼볼까요?
5: 아니. 녹지 좀 말고.
10: 잠깐만요.
5: 자, 펭수 씨.
3: 힘을 빼는...
10: 오해 받아요. 이거 하셔야 돼요.
2: 몸에는 힘을 빼면 안 되고.
3: 아,
5: 목소리에만
6: 힘을 빼라고.
3: 목소리에만.
6: 아, 알겠습니다.
11: 안녕. 내 이름은 펭수야.
3: 많이 좋아졌어요.
5: 많이 좋아졌어요. 대사는 이제 그래도 보일
3: 것 테이블에 계속 치지 말고.
6: 아니.
5: 예, 비싼 거 가지고. 표정 연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6: 아, 표정은 뭐.
5: 일단
6: 너무
5: 자신있죠. 표정이 제가 볼 때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서.
6: 예?
5: 혹시 표정 변화를 좀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나요?
3: 할 수 있어요, 표정 변화를.
6: 왜 못해요? 제시해 주세요, 상황을.
3: 뭐, 일단, 뭐, 슬픈 연기부터 좀.
2: 좀 우울한?
3: 우울한.
2: 좀 슬픈 상황.
3: 역시 나왔다.
5: 엄청 슬퍼.
3: 근데 슬퍼 보이긴 한다.
5: 근데 진짜 슬퍼 보이긴 한다.
3: 미안해.
5: 나 울컥했잖아.
2: 아니,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쁜 상황이 갑자기 딱 왔다. 그래서.
3: 괜찮아. 좋아요.
5: 연기의 소질이. 연기의 소질이 굉장히 있네.
2: 아, 근데, 너무 좋은데, 눈동자를 굴리는 연기를 가끔 해야 되잖아.
6: 가능하죠.
2: 곁눈질로 약간 옆을 본다, 이렇게. 한번.
6: 곁눈질로?
2: 네, 곁눈질 가능해요?
3: 보고 있어요?
6: 보고 있어요.
3: 저희 보고 있어요?
6: 예.
3: 곁눈질?
6: 곁눈질로.
2: 하고 있어요?
6: 예. 곁눈질이 잘 안 보여요, 근데.

0: 이거.
1: 입을 늘 이렇게 벌리고 있어야 되는. 입을 좀 감으면.
2: 아, 제가 이게 국방부 쪽아 이래가지고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요? 왜 제 얼평하세요?
1: 아니 얼평이라기보다
0: 배우잖아. 배우니까.
2: 뭐 배우가 입 좀 열렸으면 안 돼요?
1: 입을 다무는 연기가.
2: 다무고 제가 다무고 나도. 어? 어?
0: 너 왜 자꾸 박수 치는 거야? 좋아요, 입을 강제로 닫아야 되는 거야?
3: 아 근데 생각보다 괜찮긴 하네요.
2: 야.
3: 근데 입을 다물기 위해선 꼭 손을 써야 된다. 뭐 이런 거죠?
2: 아, 네, 그거는 좀 양보해 주십사.
3: 아, 어쩔 수 없는 거죠.
2: 네, 제가 하나를 드리면 좀 하나는 좀 배려해 주세요.
3: 입 모양 수정 불가라고 적은.
2: 이걸 정확히 입 말이고 불이라고 해주세요.
3: 아, 불이 모양.
1: 불이.
0: 아, 불이. 네.
1: 그러면은 일단은 뭐 저희가 또 그 배우로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또 출연료 부분을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3: 출연료.
2: 아, 아 중요해, 중요해.
1: 출연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정산을?
2: M분이 이래야죠.
3: 아, 그게 아니라.
2: 예. 제가 들어갔으면 가족 같은 사이 아닙니까? 아... 그러면은 그거에서 M분이 해야죠. 너덜트 채널의 수익에.
3: 아, 가족 같은 사이가 될 수는 있는데.
2: 아니야, 아니야. 가족부터 시작해야죠.
3: 그죠.
1: 출연료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보호자 연락처 이따 남겨주시고 가시면 되고.
0: 남극에 계실 수도 있겠다.
1: 아, 그러면 전파가 좀 안 갈 수
0: 있겠다. 스위스나 남극에 계실 때.
2: 아니, 아니에요.
3: 택배부터 받고.
1: 남극이 어느 쪽이야?
3: 남극부터 시작하는
0: 거. 냉장고 정리나. 저쪽에 해가 저쪽에 뜨니까 한 이쪽이거든.
4: 저희 영상 중에 최근에 본 거 뭐예요?
3: 가장 인상 깊게 본 거
0: 있어요? 제일 재밌던 거.
2: 아, 이거는 고민할 것도 없어요. 방금 맞게.
5: 잠깐만. 저 혹시 그... 아, 이거 사시는?
6: 예, 맞는 것 같아요.
3: 아, 좋습니다. 뭐, 한번 리딩 한번 가보시죠.
0: 아, 연기를 한번 보고 선택을.
3: 오케이.
0: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까?
2: 두 사람인 것 같은데, 잠깐만. 저, 혹시.
1: 이거 사시는?
2: 아, 예, 맞는 것 같아요.
1: 아, 네.
2: 이걸 사는 거예요?
1: 사람이 아니라, 고기 나왔어.
2: 그걸 물어봐? 잠깐만. 죄송한데, 몇 번 싸봤는지 물어봐달라 해가지고.
1: 이거 몇 번 산 거야? 두 번밖에 안 샀대.
2: 두 번 샀대.
1: 상태는 좀 괜찮은 거 같아.
2: 두 번 샀으니까 상태는 좋지.
1: 살이 떨어질 수도 있어.
2: 떨어졌는데 괜찮아.
0: 잠깐만, 컷, 컷. 아, 예, 좋아요. 예. 좋은데, 우리 표정이 예. 좀 더 힘이 풀려야 될 것 같아.
2: 아, 힘 풀어요?
0: 언니 좀 더 귀찮은.
1: 아까처럼 그냥 누우면 안 되고.
0: 아, 누우면 예. 안 되고.
1: 소리만 예. 해야 돼요?
2: 네. 예.
0: 네, 액션.
2: 두 사람인 것 같은데. 잠깐만. 혹시.
1: 아, 이거 사시는.
2: 이게 맞는 것 같아.
1: 네.
2: 이걸 사는 거였어?
1: 사람이 아니라 펭귄이 나온 것 같아, 일단.
2: 그걸 물어봐? 죄송한데, 몇 번 쐈는지 물어봐달래, 그리고.
1: 그 활 몇 번 쐈냐고 물어보시네. 네, 두 번 정도밖에 안 쐈어.
2: 두 번 쐈대?
1: 상태는 좋을 거야.
2: 두 번 쐈으니까 상태는 좋지. 이게 좀 이체를 할까? 싸봐야 돼? 아이고, 내가 이 양궁을 싸봤어야지.
1: 화살을 쏴보려고 하는데 사람한테 쏴. 사람한테 줘잖아.
2: 잘 나가. 뭐 더 있다고? 잠깐만. 그거 더 받을 게 있다 그러던데.
1: 더 받을 게 있다고? 제가 지금 거기 또 가야 되는 거야?
2: 아니 다녀오세요. 방 놓고 왔대.
1: 여보 나 다시 도착했어. 그러니까 인형 처음부터 잘 챙겨줬어야지. 왜 사람 일을 두 번 하게 만들어. 네, 이 인형도 저희가 그 비매품이긴 한데 여기서 나오는 거.
2: 이걸 왜 파시는 거예요?
1: 잠시만요. 자기야 그 펭귄 그 왜 파는 거? 이분이 날 좀 무섭게 쳐다보는 이유가 아이가 이제 학교 들어가면서 인형에 좀 관심이 없어져.
2: 뭐 이거 얼마 주고 사는 거야? 왜? 인형의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되나?
1: 왜 이렇게 싸냐고 지금.
2: 화 있는 게 아니고.
1: 인형이랑 닮긴 했어.
2: 이거 받아가지고.
1: 이렇게 많이.
2: 아니 제가 이거 너무 싸게 산 것 같아가지고 제 마음이 좀 불편해서 그러니까.
1: 네, 잠시만요. 근데 이게 진짜 돈 안 같아가지고.
2: 그건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 확인했어요?
1: 확인했습니다. 요즘 하도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2: 예.
1: 알겠습니다.
2: 예.
0: 일단은 좀 포인트가 두 가지가 좀 좋았어요.
2: 뭐가 좋았어요?
0: 일단 첫 번째 그 인형을 바라볼 때 표정이.
1: 진짜. 네, 신기했어요. 왜냐면 눈도 그대로고 부리도 그대로인데.
3: 근데 그게 표현이
0: 슬펐어요.
3: 슬펐어.
0: 슬펐어요.
3: 그리고 이게 상대 역할에
6: 그 어떤 대사들이 약간 본인의 예상과 달라도 그거에 맞게끔 또 자기가 대사를 쳐주는 애드립력.
1: 임기응변. 근데 진짜 기대 이상으로 면접자들 분들 중에서 굉장히.
0: 아니, 저희 첫 번째예요.
1: 아, 첫 번째요?
4: 아, 뭐, 요쯤에서 당겨서 마무리하시죠.
6: 좋았는데.
0: 네, 합격은 네. 아니고 저희가 또 이거 하나만 보면은 좀 어려우니까.
2: 뭘 또 봐요, 뭐를?
1: 너무 잘해서
6: 더 보시죠.
2: 잘해서. 너무 하나 잘해서. 더 보면 또 하나 더 본다 그러고.
1: 한 번 더 반하고 싶어서.
0: 그러면은 다음 거로 이 오피스잖아요, 여기가.
2: 오, 맞아요.
0: 사실 사무실이니까
6: 부장 역할 한번
1: 행상무.
7: 우리 회사에 포토샵 해본 사람 없나? 근데 좀 화사하게 바꿀 수 없나? 배경을 좀 자연적으로 바꿀 수 없나? 그런 거 있잖아. 그 하늘에서 찍어가지고 그 자연의 자유. 오!
6: 부장 역할 한번 해보시죠.
0: 행부장.
2: 아, 너무 좋습니다. 어.
6: 행부장.
2: 제 진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요즘 그 애들 사이에서 인별그램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
6: 어? 뭐 부장님도 뭐 인별그램 하시게요?
2: 아, 나는 뭐 그 벌써 이미 하나 만들었지. 어제 하나 만들었어.
6: 축하드립니다.
2: 아, 근데 이거 조금 그 상단이 조금 허해.
1: 상단이?
2: 그 팔로가 0이라고 0.
1: 아, 팔로.
2: 아, 3이네 3. 우리 가족.
6: 가족분들이랑도 좀 사이가 되게 좋으신가 봐요.
2: 아유, 뭐 우리끼리는 비밀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 근데 자네들은 그 인별그램 하나?
1: 저는 뭐 있긴 한데 사실상 없는 것 같아요.
2: 어쨌든 팔로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6: 아, 뭐 저는 뭐 그런 거 잘 몰라요. 그 아시아는 저 부장님보다 유행에 좀 뒤떨어지는 사람.
2: 자네는 그게 문제야. 지금 바로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팔로워 해.
6: 아, 지금 바로요?
2: 응.
0: 저 쳐다보시고.
2: 자네는 계정 없나?
0: 저는 그 계정 그런 걸 아예 안.
6: 인별그램 되게 자주 하시지 않나요?
1: 응. 어제 골프 치러 다녀오시잖아요.
0: 그럼 무슨 소리 하는 거세요?
2: 근데 웃긴 게 그 내가 그 바로 계정 가입하자마자 비공개라고 뜨더라고. 원래 그게 맞는 건가?
0: 그 오류일걸요?
2: 그 나만 안 보이는 건가? 그게?
1: 아니요, 저도, 예, 저도 안 보여요.
2: 아, 다 안 보이는 거구나.
6: 저도 안 보여요.
1: 저도 안
2: 보여요. 골프는 어제 친구를 어떻게 봤대?
0: 가끔 오류잖아, 이게.
1: 이게 인별그램이 가끔 오류가 뜨곤 해서.
2: 네. 그러니까 아무튼 다들 한다는 거네, 그러면. 그럼 나 팔해. 아이고, 이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거. 다들 점심 먹으러 가자고.
1: 저는 배가 별로 안 고파가지고.
2: 아유, 뭐 안 고프면 안 먹으면 어떻게 먹어야
0: 이거 전투력 손실이야. 그거 먹어.
6: 아, 그럼 뭐 부장님 뭐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2: 그 오늘은 자네들이 먹고 싶은 걸로 먹자고.
1: 저는 뭐 컵라면.
2: 아이 참.
6: 여기 앞에 뭐 제육볶음집 뭐 새로 하나 생긴 것 같은데.
2: 자네는 그게 문제야. 맨날 제육볶음 아니면 돈가스라 그러더라.
1: 그럼 시원하게 뭐 알탕 같은 건.
2: 야, 그거는 너무 아저씨 같잖아. 그 왜 요즘 MZ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 없어?
0: MG.
2: 그래, 그 MG.
1: MG.
2: 그 MG가 좋아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
1: 혹시 마라탕으로 고수는 어떠세요?
2: 아, 그 MG 그 요즘 좋아하는 거?
1: 네, 요즘 많이 좋아하시니까.
2: 그거 너무 달고 맵지 않나? 그 우리 같은 나이에 그 당뇨 신경 안 쓰면 큰일 나요.
6: 그럼 뭘 어쩌자는.
2: 그뭐 유사원은 먹고 싶은 거 그런 거 없나?
0: 내가 뼈해장국 어떠세요?
2: 아우, 나 뼈만은 거 싫어.
0: 순살 뼈해장국으로.
2: 그 순살인데 어떻게 뼈해장국인가?
0: 그럼 샐러드.
2: 에이, 회사원은 풀 먹으면 안 돼.
0: 초밥 같은 거.
2: 아, 어제 먹었잖아.
0: 어제? 뭐 그럼 북경 오리 같은 거.
2: 내 앞에서 조류 얘기를 하는 건가?
0: 삼겹살.
2: 아이고, 점심부터 고기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와.
0: 그 고기는 혈당이 아닌데요. 그 단백질이라고.
2: 근데 지금 말대꾸 하는 건가?
0: 아니, 말대꾸는 아니고요.
2: 아우, 이렇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우, 오늘 굶게 생겼네. 아이고, 아이고, 배고파. 아우, 배고파.
6: 아니면 그냥 뭐 중식 어떠세요? 중식.
2: 그럴까? 그게 제일 낫지. 네. 아주 그럼 오늘 거기 가가지고 아주 배 터지게 먹자고.
1: 저도 깐풍기 좋아합니다.
2: 나는 짜장면. 자, 이제 거기 가가지고 아주 거덜을 내보자고. 가자고.
6: 예, 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그래. 우리 팔로우도 하고.
6: 아니, 뭐, 돼지고기는 괜찮으시죠?
2: 아, 돼지고기 좋지.
0: 아, 그 짜장면을 먹을 건데 왜 여쭤보시는 거예요? 다 정해.
2: 안 오고 뭐 하나?
0: 가요, 가요, 가요.
6: 자, 우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0: 아, 네.
6: 너무. 오디션 보느라 고생하셨고 되게 장점도 많았잖아요.
0: 네네 많았죠. 연기도 좋았고
1: 일단 나이가 10살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또 다양한 역할과 표정을 또 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배우로서는 뭐 전혀 손색이 없는
6: 거 같아요. 손주도 되고 슬픈 연기도 되고 그리고 부장 역할도 다 했고
0: 그리고 또 워낙 어리다 보니까 꼭 저희가 아니어도 뭐 다른 곳에서도
1: 활동은 무조건 할 수 있죠.
0: 할 수 있을 네. 정도의 기량이에요.
1: 아역에 대한 니즈는 늘 촬영 현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2: 야, 무슨 말이지? 지금 흐름이 잘 이상하게 가는 것 같아요.
6: 아직 발표한 게 아니고
0: 저희가

0: 출연해줄게. 출연해줄게. 출연해줄게.
1: 내가 안 한다고. 내 거로 오라고, 내 거로. 내가 섭외하겠어.
2: 이쪽이 우리 사무실이야. 자, 이쪽은 서신입이라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야. 갓 졸업한 친구니까 다들 잘 좀 도와주라고.
3: 잘 부탁드립니다.
2: 아주 기대가 많아. 응? 그 모르는 거 있으면 이것저것 물어보고 잘하고 해보라고.
3: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아, 열심히 하는 자세.
4: 박수 아니지? 박수 아시나?
2: 일들 하지. 응. 옆자리 저쪽.
5: 야, 탈로. 야, 땡큐.
6: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에이, 아니야, 설마 저렇게까지 되는 거. 저거는 사람 꼴이 아니잖아.
7: 출근 잘했어? 어때? 분위기는?
6: 좋아. 근데 할 일이 없어. 아무도 일을 안 시켜줘.
7: 혹시 누가 뭐 시키면 네가 하겠다고 그래. 사회생활 잘하는 법은 무조건 다 할 줄 안다고 하는 거. 나서서 한다 그래. 알겠지?
8: 아, 저 이거 좀 해줄 사람 없나?
2: 그게 어렵나?
9: 신입씨 바빠요?
3: 아니요, 한가합니다. 아니, 한가한 거 아니고 안 바쁩니다. 뭐 도와드릴까요?
9: 제가 사내 메일로 파일 하나 보낼 거거든요. 좀 더 회의할 자료인데 그거 프린트 세 번만 부탁해요.
3: 네, 맡겨만 주십시오.
9: 프린트 할 줄 알죠?
3: 네, 맡겨만 주십시오.
10: 프린트 하나 제대로 못하는 신입 어때? 죽어야지. 치겠네. 출근 첫날부터 프린트도 못한다고 찍히면 어떡하지?

0: 차 설치해볼까?
1: 드라이버. 오, 다 문자.
0: 드라이버 재 설치하는데도 안 되네. 아, 사수한테 물어봐야 되나?
2: 프린트 다 했어요?
3: 지금 하는 중입니다.
2: 오래 걸리네. 그 프린트 두 분만 더 부탁해요. 임원분들도 오신다고 해서.
3: 네. 지금 하는 중이다. 어디가?
2: 아, 그리고 음료 다섯 잔 부탁해요. 커피랑 차 섞어서 준비하면 돼요.
3: 네네. 미쳤나 봐. 아니야. 괜찮아. 진짜 너 여기 입사했잖아? 할 수 있어.
1: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3: 왠지 그죠? 왜 또 용지 부족이야? 트레이 1 용지 부족?
1: 아, 트레이 2에 넣었구나.
3: 아, 됐다. 프린트 됐다.
1: 뭐야, 카페야? 종류 왜 이렇게 많아? 얼그레이, 페퍼민트, 캐모마일 종류 뭐하지? 커피는 블랙인 걸 믹스인가? 우리 엄마 아빠 뭐 좋아하더라? 스무디. 스무디를 만들 수 없잖아. 검색하면 나오나?
3: 용지가 꼈어? 어른들은 무조건 익숙하네. 그 중에 건강 챙기는 사람 꼭 하나씩 있어.
4: 자, 이건. 어, 자네 여기 있었구만.
3: 뭐 도와드릴까요?
4: 어, 이거는 파쇄하고, 이거는 복사 좀 하려고.
3: 아, 저 주세요. 제가 하고 싶습니다.
4: 그래. 그런 적극적인 모습. 아주 보기 좋아. 아, 실 잘 뽑았어.
3: 지금 복사하려면 프렌치를 끝내야 되잖아.
1: 오, 됐어, 됐어.
3: 이제 찍기만 하면.
2: 아, 신입씨. 혹시 모아 찍기로 한 거 아니죠? 여기 분들이 나이가 좀 있어서 기본 인쇄해야 되는데.
3: 그럼요. 기본 인쇄했습니다.
2: 센스 있네.

0: 무슨 오류가 나신 거야 또?
1: 아토
2: 프린트 된 거라도 갖다 줘요. 임원분들 오셔서. 아니다 음료부터 빨리.
0: 아...

0: 대박.
1: 일어나. 자제할 때가 아니야.
0: 선배님.
1: 하수가 너 찾더라.
0: 아씨, 망했다.
2: 아니 선배님.
1: 응?
2: 이거 제가 꼰대예요?
1: 뭐 때문에 그러는데?
2: 아니 서신입 있잖아요. 이번에 신입으로 들어오네.
1: 알지.
2: 제가 톡으로 업무를 지시를 해요. 그럼 답이 아니라 반응만 한다니까요.
1: 반응만 한다고?
2: 톡 체크하세요, 체크. 아니 그걸로 답을 해요.
0: 대리님 시키실 일 있으실까요?
3: 내가 얘기한 거 내일까지 확인해 주세요.
0: 체크.
1: 체크인지 뭔지 이걸로 답을 한다는 거잖아.
2: 아 그렇다니까요.
1: 한번 자세하게 말해봐. 3월 15일 18시에 일어난 톡 체크 사건. 공판 시작하겠습니다.
4: 존경하는 재판장님, 3월 15일 저녁 피고인은 저에게서 다음날 회의에 필요한 업무를 톡으로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답장이 오질 않는 겁니다. 혹시 톡을 보지 못했나? 잠들었나? 아프나? 온갖 걱정을 하며 톡창을 들어간 순간 제가 본 것은 바로 달랑 체크 하나였습니다. 확인했습니다라고 쓰면 혹시 손가락이 부러집니까? 이것은 명백히 기분상해죄 3조 2항을 위반한 형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에게 일주일간 아메리카노 금지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0: 너무 심한 형벌입니다.
1: 자, 정숙하세요.
4: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 전에는 무려 답장을 냉으로만 했습니다.
1: 잠깐만, 냉이 무슨 잘못이 난 건가요?
4: 윗사람에게 냉이라뇨. 보통 기계적인 내와 무게 없는 냉을 빼고 내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1: 피고인, 체크로 반응한 것을 인정합니까?
0: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1: 진술하세요.
0: 재판장님,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저희의 대화가 담긴 핸드폰입니다. 자, 모두 이 화면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받은 톡입니다.
3: 그래, 고생했어, 슈어.
0: 네.
3: 이 시간에 이런 답장 받고 싶은 거 아니다. 예의는 갖추자, 우리.
0: 보시다시피 첫 번째 톡 도착 시간은 새벽 3시 10분. 저는 이 톡을 받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답을 해도 될까? 하지만 상사의 말을 무시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돌아온 답을 보십시오. 이 시간에 이런 답장 받고 싶어서 연락한 거 아니다. 예의는 갖추자, 우리. 어이없어. 그래서 저는 고심 끝에 아, 이렇게 늦은 새벽에 알림톡 받는 게 싫으셨나 보다 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1: 그래서 답장으로 체크만 보낸 겁니까?
0: 네, 맞습니다. 두 번 알람이 울리게 했다가는 고용 불안의 길로 직행할 것 같았습니다.
4: 피고인은 지금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저 요망한!
0: 적어보십시오. 저렇게 예민합니다.
1: 정숙하세요, 정숙. 이 사건은 단순히 체크 하나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화가 계속 쌓였던 거예요. 피고인, 이전부터 랭이라고 대답했나요?
0: 아닙니다. 톡을 조금만 더 올려주십시오.
3: 아까 말한 파일 퇴근 전까지 보내줄 수 있어?
5: 내일 출근하시자마자 바로 확인 부탁드릴게요.
0: 얼마나 길고 정중한 답장입니까?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물음표. 딸랑 물음표 하나. 계급장 떼고 붙으면 저도 기분 상해죄 가능해요?
4: 이 있습니다.
1: 평범한 답장이었습니다. 왜 물음표였습니까?
4: 톡에 정답이 있습니다.
5: 내일 출근하시자마자 바로 확인 부탁드릴게요.
4: 진상에게 대답하는 듯한 저 말투. 어떻게 상사에게 최대한 빨리 답장하라고 합니까?
0: 보세요. 저 사람 완전 꼰대입니다.
4: 뭐 꼰대? 기분상기죄 4조 21항 위반. 꼰대 발언 추가.
0: 그럼 전 협박죄로 맞고소 할래요.
1: 야. 다들 정숙. 신성한 재판장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요.
4: 죄송합니다.
0: 죄송합니다.
1: 다시 증언 진행하세요.
4: 저는

0: 대단한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상사를 대하는 정중한 대답 하나.
1: 이해했습니다. 저는 합장 이모티콘도 보냈습니다.
0: 저는 확인만 하는 기계가 아니세요.
1: 그럼 저는 뭐 냄만 하는 기계인가요? 아.
2: 어? 이거 뭐야?
3: 자기야, 조금 이따 봐.
4: 이렇게 귀여운 거 불법임.
2: 방금 뭐 했습니까? 부장 가겠습니다.
5: 저기야, 사진 뭐야?
1: 싸운 걸로 이렇게까지 한 게 누군데?
5: 네가 자기야 미안했잖아. 소 이딴 거 안 했어.
1: 아 그래? 다 내 잘못이네 그래.
5: 그런 말이 아니잖아 자기야. 화났어?
6: 저희 합의했어요.
2: 예?
1: 감사합니다.
5: 자기야 저번에 말했던 전시회 이거죠? 전시회 데이트 꼭?
1: 자기밖에 없다.
2: 야, 이거 기분 상하는데?
7: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퇴근할 때 된 것 같은데 아직 10시 반밖에 안 됐어.
5: 출근한 지 2시간밖에 안 되고 싫어하냐?
7: 출근과 동시에 집 가고 싶어.
5: 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집 가고 싶어.
7: 웃을 때가 아니야. 남 일이 아니네.
1: 아 맞다. 새로 들어온 신입 봤어? 장난 아니던데. 어디 가서 신입할 등치가 아니야.
5: 완전 MZ야. 내가 저번에 뭐 좀 부탁했는데 지금 낙랑급 빠진 건가요? 제가 할 일이 있어서 이러는 겨.
7: 그래서 뭐라 그랬는데?
5: 어 급한 일 아니라고 하시라고 그랬지.
7: 쫄?
5: 어 눈빛 봐. 나 걔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겠어.
7: 나 때는 눈이 아예 없었어. 계속 웃는 모양 하느라고.
5: 누가 보면 백이라도 있는 줄 알겠어.
7: 백 있으면 어쩔 건데.
5: 백해서 아주 혼쭐 내줘야지.
7: 드라마 작작 봐.
5: 아니 근데 내 친구 회사도 회장 아들이 신입으로 들어왔다는 거 꼭 드라마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
7: 근데 그거는 대기업이잖아.
5: 하긴 있어도 왜 이런 회사를 들어오겠어. 하지만 있다면?
1: 이 한몸 바쳐서 신입께 충성하겠습니다.
5: 드라마 작작 보라며.
7: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딨냐고.
1: 아 마우야 이제 나가자. 더 있으면 과장님 뭘 하시겠다.
8: 이렇게 알고 우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9: 안녕하세요.
10: 아이고. 아유. 여기 어쨌든 요.
9: 아 우리 사원분들 응원차 왔죠. 수고가 많아요.
10: 아이고.
9: 고마워요. 아니 우리 회사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 사원이구나. 우리 회사의 미래를 부탁해요.
2: 아니 근데 그 미래가 어디 그냥 오나요? 정당한 보수와 적당한 업무와 적절한 휴식이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9: 아유 웃기기까지 하네 또.
2: 그리고 그 회사 운영은 대표님이 잘하셔야죠.
9: 네 전이만 가보겠어요. 네, 잘 부탁해요.
10: 좀 마시죠.
7: 야, 이거 봐. 우리 회사 대표 절강 펜실은 이게 국내에 2,000명 정도밖에 없다는데.
5: 펜연수 펭신이. 이거 완전 각인데?
11: 신입씨 프린트 뽑았죠? 이거 신입씨 거야.
2: 그러실 필요 없는 게.
11: 내 거 가지러 갔다가 신입씨 거 같아서 내가 가져왔지.
2: 감사합니다.
10: 그들이 내 거는?
11: 과장님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1: 근데 신입씨는 그럼 집이 어디야?
2: 저희 일산이에요.
1: 헉, 진짜? 아 너무 잘됐다. 그럼 나랑 카풀할래요? 아 내가 내일부터 출근하기 전에 신입씨네 들렀다 갈게.
2: 그럼 감사하긴 한데.
10: 소대리 나도.
1: 제 차 2인승이라 과장님 못타요.
10: 소대리 차 내가 아는데 그게 무슨 2인승이야?
1: 아까 차 바꿨어요.
2: 왜 이러는 거지?
10: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 때는 말이야. 어? 신입 때 이렇게 일을 했으면 바로 모가지야, 모가지!
2: 죄송합니다.
10: 그거 알아?
2: 몰랐습니다.
10: 모르긴 뭘 몰라. 진짜 내가 뭐 나도 안 했어.
11: 과장님, 신입씨가 뭘 한다고 신입씨럽네요.
1: 아, 맞아요. 신입은 숨만 쉬어도 비틀탄 건데 너무하셨네, 진짜.
10: 뭐?
11: 자, 나가시죠. 제가 오늘 커피 쏘겠습니다.
10: 아니, 커피는 무슨 놈의 커피야? 내가 지금 커피 마시기 생겼어? 이거 안 놔?
1: 다 과장님을 위한 거예요?
10: 뭘 나를 위한 거야, 누가? 누구를 위해?
2: 뭐지 이거?
5: 소대리 좀 친다.
1: 부대리도 아주 제법이야.
5: 나보고 드라마 작작 벌어내니 지가 제일 열심히 해. 어이없어.
2: 어? 과장님은요?
12: 오빠 나가셨어.
13: 신입씨도 같이 와서 먹어요.
1: 근데 이거 떡볶이랑 순대 이런 건데 신입씨 이런 거 먹을 줄 모르는 거 아니야?
13: 아 그런가? 아 나도 싫었어.
2: 혹시 내장 시키셨습니까?
1: 어?
5: 어?
2: 잘 먹겠습니다.
5: 많이 먹어요.
1: 아 근데 그러면 신입은 그 일산에 있는 집 자가야?
2: 아니요.
5: 그럼 전세요?
2: 아니요.
1: 응? 그럼?
2: 월세요.
1: 어? 뭐 월세일 수 있지?
5: 요즘 전세 살기가 무섭더라고.
1: 어 그러더라.
2: 맞아요. 그래가지고 월세로 한 거예요. 월세도 요즘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5: 그나저나 이제 겨우 일주일 중에 반 지났네. 다들 주말에 뭐 할 거야?
1: 나는 가족여행 갈 것 같아. 엄마가 또 바람 쐬고 싶다 해가지고.
5: 신입씨는?
2: 저는 집 청소 좀 하려고요. 제가 반지하 살다 보니까 그 겨울에도 습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청소 안 해주면 금방 곰팡이 생겨요.
5: 야 신입.
2: 에?
5: 혹시 어디 팽시야?
2: 저 남극 팽시요. 응? 뭐? 아, 그 선배님, 저 내일 몇 시까지 어디로 가면 될까요?
1: 몇 시까지 어디로? 8시 반까지 회사로.
2: 예?
1: 아, 뭐야, 아니었잖아.
5: 아씨, 내 인생 6천의 꿈이.
2: 아니 왜 그래?

0: 나다 이 자식들아. 응, 내 탓 아니야. 그거 좀 늦은 거 가지고 되게 깐깐하게 구워. 되겠냐? 바꿨다 이해라. 그리고 빨리 봐라.
1: 보내준 거 봤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만났을 때 된다고 했잖아요. 왜 말 바꿔요? 만나서 다시 얘기해요. 생빠 보내기.
2: 그 신입이라고 해도 정도가 있지. 이런 식이면 진짜 곤란해.
3: 정말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2: 빨리 가. 서준이, 무슨 할 말 없어?
4: 죄송합니다.
5: 과장님 저 바지 어제도 입지 않았나?
2: 서준이, 자꾸 이런 식으로 늦을 거야? 어?
4: 죄송합니다.
5: 다른 부서에서 늦게 준 거 어쩌라고.
2: 앞으로 조심해요. 알았어!
4: 네.
2: 아, 참 이거. 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 사과도 안 돼?
1: 사과야? 사과야?
6: 사과야?
1: 사과야?
6: 사과야?
2: 사과야? 말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신입씨가 딱 일주일 됐나?
3: 아, 네.
2: 그럼 맛있는 거 먹어야지. 제육 어때?
3: 아, 좋아요. 또 제육이네.
2: 제육 맛있는 데 있어.
7: 다들 식사 맛있게 하세요.
2: 뭐 먹을까?
7: 저는 오늘 선약이 있어서요.
2: 아, 오늘 진짜 맛있는 제육 먹으려고 그랬는데 정말 아쉽네.
5: 넌 맨날 제육 먹잖아.
7: 다들 식사 맛있게 하세요.
2: 아, 제육 어때?
3: 아, 네. 좋아요.
2: 자, 제육 먹으려고. 밥 먹으러 가볼까? 제육 어때, 제육?
1: 전 따로 먹을게요.
2: 아, 왜?

0: 잡으러 강으로 갈까나.
1: 우리 오늘 만나는 거 잊지 않았지?
2: 아, 당연하지. 10분 뒤에 퇴근이야.
1: 뭘, 나오면 전화해.
3: 아도.
4: 신입씨.
2: 네.
4: 너 오늘 안에 물류 파일 좀 정리해서 줄 수 있어?
2: 아, 네, 네.
5: 오, 여보세요. 오, 이거야. 꼼장어 어때? 꼼장어.
3: 아도.
4: 서주희.
6: 네.
4: 혹시 오늘 안에 물류 파일 좀 정리해서 줄 수 있을까?
6: 어려워요.
3: 아도.
5: 어?
4: 행수 씨.
7: 어? 과장님.
4: 어?
7: 다음 편. 아고 아고. 네, 여보세요.
2: 사장님, 큰일 났어요. 선배님들이 선배님들이 이상해요.
7: 뭐라고요? 지금 제가 당장 가겠습니다. 어디요? 여기요? 지금 회의한 지 얼마나 됐죠? 이분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따끔.
2: 안녕하세요.
7: 어, 안녕하세요.
2: 딸기 요거트 스무디 한 잔 주세요.
7: 아, 딸기 요거트 스무디 하나요? 근데 손님은 커피 잘 안 드시나 봐요. 커피 주문한 걸 본 적이 없어서.
2: 저 커피 마시면 심장이 너무 뛰어서 못 마시겠더라고요.
7: 그럴 수 있죠. 금방 준비해드릴게요. 주문하신 딸기 요거트 스무디 나왔습니다.
2: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7: 맛있게 드세요. 젊음이 좋긴 좋다.
2: 안녕하십니까?
8: 어, 그래. 아, 그 빨리 달라고 같아. 다시 와. 빨리 좀 해줘봐.
2: 멀었어.
8: 예, 예. 어? 그거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6: 전화 받았습니다.
8: 자, 회의하러 갑시다.
6: 네.
8: 회의 끝나기 전까지 아무도 못 나가.
2: 아, 과장님, 농담도.
8: 농담 같아?
2: 아닙니다.
8: 빨리 와.
6: 아, 가자.
8: 빨리 처리해야 돼.
6: 아, 이거 애매한데. 사갖고 들어갈까? 아니야, 뭐 오늘 회의 금방 끝날 것 같은데. 뭐 그 말 위험하다. 당장 취소해. 에이, 진짜.
2: 사장님, 큰일 났어요.
7: 무슨 일이세요?
2: 선배님들이 이상해요. 빨리 와주세요. 여기 식구층이요. 메모 가능하세요?
7: 여기에요?
2: 여기에요, 사장님.
7: 다른 분들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2: 모르겠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7: 지금 왔습니다. 들어가시죠.
8: 우리가 잘 나가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어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는 BTS와 해외로케가 필수라고. 내가 그 말을 했었던가? 어, 우리가 잘 나가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어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러기 위해서는 BTS와 해외로케가 필수라고. 내가 그 말을 했었던가?
9: 맞습니다, 과장님. 정말 좋은 생각 같아요.
10: BTS요? 섭외는 누가 하죠? 아, 저희가 해야겠죠. 해외 로케요? 그 진행비는 어떻게 하죠? 저희가 따라야겠죠.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과장님.
7: 팀원들이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2: 한 시간 좀 넘었나?
7: 중간에 식사는 했나요?
2: 네, 두 시간 전쯤에 저녁으로 샌드위치 먹었어요.
7: 그럼 샌드위치 먹고 아무도 안 마셨단 말입니까?
2: 네, 과장님 회의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못 나간다고 하셔서 뭐 사실 회의가 이렇게 길어질 줄도 몰랐고요.
7: 오 마이 갓,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보이는 증상은 바로 CBH.
2: CBH요? 심각한 건가요?
7: 네, 체내 카페인 부족으로 인해 집중력이 저하되고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영혼이 없거나 집에 가고 싶단 말만 반복하게 되는 거죠. 3, 4시간 간격으로 카페인이 수혈되지 않을 경우 많이 보이는 증상이죠.
2: 전 괜찮은데.
7: 손님은 카페인이 몸에

0: 안 받지 않습니까? 다행이야지.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처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자, 앉아보실까요?
1: BTS와 헤어로케.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지 않아? 그 BTS와 헤어로케. 그거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지 않아?
0: 아,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투샷 준비해주세요.
2: 여기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투샷, 수여. 수여하겠습니다.
2: 저희 과장님 괜찮은 걸까요?
0: 오! 카페인이 좋은 게 기다려봐야죠. 자, 그럼 다음 분으로 갑시다. 이분은 인지능력은 아직 있지만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무조건 더 포옹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회의 얼마나 남았죠?
2: 2시간 정도요.
0: 이분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벤치 사이즈로 준비해 주십시오. 자, 손님 정신 차리세요. 일하셔야죠. 다음 분으로 갑니다. 이분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3: 죽여. 날 죽여줘.
0: 제일 심각합니다.
2: 정 대리님 어제 야근이셨는데 혹시 그거랑 관련 있을까요?
0: 어제도 야근, 오늘도 야근, 이틀 연속 야근. 그럼 이 상황이 아주 이해가 됩니다. 그걸 쓸 수밖에.
2: 그게 뭐예요? 위험한 건가요?
0: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다른 그것을 주십시오. 이건 중증 심의 환자들에게 쓰는 겁니다. 이분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자, 집에 가자.
3: 집에 가자.
0: 자, 집에 가자. 집에 가. 자. 덕분에 위기는 잘 넘긴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2: 내일 출근 때 뵙겠습니다.
0: 그럼 맛있게 드세요. 네. 안녕.
3: 아우, 이제야 저 잘 것 같네.
4: 과장님, 근데 BTS랑 헤이로케가 현실적으로 말이 돼요?
1: 좀 그렇지? 나도 그냥 얘기해본 거야. 이분 좋다.
3: 좋은데요?
1: 잘하잖아.
3: 제가 그럼 컨택해. 오케이.
2: 다들 카페인 중독 심하네.
0: 뭐야?
5: 펭수씨, 오랜만이야.
0: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요?
5: 나야 뭐, 잘 지내지. 요즘 괜찮아?
0: 뭐가요?
5: 그 사업부 들어갔다면서. 아우, 내가 그거 듣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거기가 빌런들이 좀 많아? 꽈배기 김과장, 헬리콥터맘 구사원, 손민수 서대리까지.
0: 뭐야?
5: 왜? 무슨 일 있어?
0: 아니요, 저희 부서 진짜 좋은데 다 착해요. 다 친하고.
5: 좋다고?
0: 에!
5: 친하다고?
0: 에! 아니, 얼마 전에 김과장님께서 또 저 난 선물도 해주셨어요.
5: 김과장이 난을?
1: 판타스틱. 이 선이 예술이구만. 응? 아, 내가 이 난에 깃털 닿지 않게 퍼스널 스페이스 지켜달라고 했어, 안 했어?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우리 팽성은 한 달 월급 다 써도 모자라.
0: 오늘도 제 월급을 지켜주셨습니다. 과장님, 최고! 팽하!
1: 아이고, 우리 팽사원 아침으로 예의를 아주 두둑히 먹고 왔나 봐. 응?
0: 대박. 오늘 저 아침 많이 먹은 거 어떻게 하셨어요? 저 오늘 아침 많이 먹고 밥심으로 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1: 그래, 내가 그 지난번에 시킨 거 다 했어? 어? 내가 말이야, 팽사원만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와. 너무 걱정돼서.
0: 저 잘 해냈습니다.
1: 그래, 어디 한번 보자고. 이거 아주 첫 번째 장부터 그냥 대를 대라고 썼네. 받아쓰기 100점 맞을 인재야, 우리 뱅사원. 아니, 지금 상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딜 보는 거야, 이거?
0: 이쁘다.
1: 뭐가?
0: 난이 이뻐요.
1: 아이고, 그렇게 정신을 놓을 만큼 예쁘면 그냥 가져가시지, 그래?
0: 진짜요? 아싸! 감사합니다. 이 자리로 가자. 웃자. 난 내 거야. 네, 안녕하십니까. 팽들입니다.
6: 여보세요? 거기 사업부죠?
0: 네, 맞습니다.
6: 내가 거기 그 구작원이라고 거기 사원 엄마인데.
0: 어머! 구사원 어머니 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6: 그 작원이가 내일 회사

0: 유엔 때문에 나간다고 하더라고.
1: 근데 무슨 회사가 주말에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오라가라 그래? 응? 도리가 아니잖아.
2: 아유, 그럼요. 주말에 야외는 좀 그렇죠. 하지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0: 어? 왜?
2: 저희 이번 주 야유회 잡힌 거 없거든요. 부사원이 착각했나봐요.
0: 네, 그럼 다행이고. 얘가 오실 때부터 얘가 칠칠 맞은 면이 있어가지고 좀 그래요. 행사원이라고 했죠. 같은 사원끼리 잘 지내고 좀 챙겨줘요.
2: 아유, 그럼요. 아, 그리고 최사원이 그렇게 구사원을 챙겨요. 여자친구라 그런가?
0: 우리 작은이가 여자친구가 있어요?
2: 아, 맞아. 어디도 같이 나가던데요?
0: 어제 작은이 출장 갔다고 하던데.
2: 에! 저희 회사는 사원을 출장 보내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고마워. 어? 하! 구사원, 왜 이렇게 걱정해? 내가 잘 말씀드렸다.
3: 아씨,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2: 사이가 좋네. 안녕하세요.
4: 그래.
3: 안경 완전 이쁜데요? 이거 요즘 구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2: 아, 그 제가 요즘 딥시크에 빠져가지고요.
4: 이야, 우리 펭수원 그 패션에 대해서 좀 아나 봐.
2: 감사합니다.
5: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4: 서대리, 그거...
5: 예쁘죠? 제가 원래 좀 긱시크 스타일이잖아요.
3: 손민수 도시락이다.
2: 안녕하세요.
4: 좋은 아침.
5: 안녕하세요.
3: 그래도 머리띠까지 못 달아있네.
2: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뭐 할 말 있어요?
2: 서대리님, 저랑 완전 취향 동기화 수준인 거 아시죠?
5: 못 따라했다고 그런 말 하고 싶은 거예요?
2: 이 정도면 완전 우리 소울메이트네.
5: 응?
2: 오늘부터 이거 우리의 우정템. 빨리 따라해봐요.
5: 아 그래? 아이, 잘 지낸다니까 다행이다. 아, 나 뭐 두고 왔네. 나 먼저 가볼게요. 갈게.
2: 안녕. 좋았어.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6: 회사에 빌런이 없다면 너 자신이 빌런이 아닐지 의심하라.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식물엔
8: 덕분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8: 키키키키
1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2: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1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4: 포켓몬 티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15: 예.
14: 포켓몬 태그스타.
10: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8: 키키키키
1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See?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준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설.
4: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5: 남방구는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1키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7: 수정이 가자!

0: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킬기,
2: 식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난 최고의 공룡요리사. 이건 너무 작아서 케이크에 안 어울려. 아. 오, 이건 너무 무섭게 생겨서 애들이 싫어할 거야. 우와, 정말 완벽한 딸기야.
6: 딸기가 하나뿐이잖아.
5: 다른 딸기는 못생기고 맛도 없어서 먹어버렸어. 이 딸기는 고르고 고른 진짜 완벽한 딸기야.
6: 내가 먹을래. 빈볶아.

0: 땅 속에 이런 곳이 있다니.
1: 안녕. 너희 누구야?
2: 우린 개꿀 가족이야.
1: 잃어버린 딸기를 찾으러 왔는데 혹시 봤어?
3: 딸기?
4: 딸기?
3: 딸기?
4: 딸기?
5: 못 봤는데.
4: 못 봤는데.
1: 못 봤는데.
4: 못 봤는데.
1: 못 봤는데. 밖에서 모아온 식량들은 다 저장창고로 옮겨.
6: 저장창고?
7: 좋아, 가보자. 리퀴드 탐색
2: 시작!
0: 찾는 게 쉽지는 않겠는데.
1: 먼저 찾으면 다 먹는 거다. 이쁜 빨야.

0: 저 케이크 내 체리 케이크잖아. 역시 내 체리 케이크야.
1: 누구냐? 엥? 넌 처음 보는 개미인데. 엥? 너 우리 식량을 훔쳐먹은 거야?
0: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 이거 내가 만든.
2: 이것 봐요. 저는 먹은 젤리예요.
3: 여보, 이것 봐요. 전에 먹었던 땅콩이에요.
2: 여기 있는 거 다 삐뽁 거야.
0: 그러니까 이건요. 도망쳐!
1: 도둑이다! 도둑이다!
2: 이거 뭐야?

0: 어디 갔지? 이쪽인가?
1: 다들 갔나?
2: 방에 침입하다니!
3: 우린 잃어버린 딸기를 찾으러 왔어요.
4: 뭐? 감히 지금 여왕의 딸기를 훔치겠다는 거냐? 당장 저 녀석들을 잡아 가두거라!
3: 아니, 훔치려는 게 아니라...
0: 찾았다, 이 도둑들!
2: 여왕님의 딸기를 훔치려 하다니! 저장 창고 음식을 훔치려 하다니!
3: 그게 아니라
5: 불러서라.
6: 네, 여왕님 잠시만 저 발을 보십시오. 아무래도 파란발님 같습니다.
4: 뭐라? 파란발님이라고?

0: 우리에게 식량을 내려주시는 위대한 분이시란다. 어? 바람말리! 우리에게 항상 식량을 내려주시는 위대하신 바람발림.
1: 위대하신 바람발림.
0: 바람발림이라면 어쩔 수 없죠. 딸기를 가져가도록 하십시오.
2: 괜찮아요. 생일 케이크에 딸기를 가져갈 순 없죠. 그치?
3: 맞아.
0: 착한 아이들이구나. 그럼 케이크를 같이 먹는 게 어떨까? 바람발림과 그 가족을 생일 파티에 초대하겠노라.
2: 나눠 먹으니까 더 맛있다.
3: 이야!
0: 걱정 마세요. 여봐라, 지렁이 버스를 부르거라.
2: 안녕히 계세요, 여왕님.
0: 잘 가요, 바람발림. 잘 가요, 빅톡 가족.
4: 화산이 다치려고 해. 지렁아, 또 빨리.
5: 맛있는 블루베리 팬케이크.
3: 또 한 개야,
2: 아빠.
5: 아니 그게 아니고.
2: 고마워요. 역시 다 함께 나눠 먹는 게 최고야.
6: 맛있어.
7: 옛날 공룡들이 많이 살던 시절에 유명한 해적 공룡이 있었어.

0: 이빨 선장이었지. 이빨 선장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신기한 보물들을 모았는데 그 보물들을 어떤 곳에 숨겨놓고 보물지도에 표시를 했단다. 그리고 보물지도는 보물지도는!
1: 할아버지 또 주무시나?
2: 할머니! 제게 가주세요! 보물지도 부분이요!
3: 아이고, 할머니는 잘 못해. 할아버지 일어나시면 다시 읽어달라고 하렴구나. 대신 할머니 보물상자 보여줄까?
2: 신난다!
1: 할머니, 보물은요?
3: 할머니한테는 이 물건들이 제일 소중한 보물들이란다. 이 조개 목걸이는 할아버지가 청혼할 때 준 거야.
1: 아, 시시해. 이게 뭐지? 할머니, 이건 뭐예요?
3: 이게 뭐였더라?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
0: 보물 대전해!
2: 이빨 선장의 보물인가 봐!
4: 해적의 보물? 맛있는 게 잔뜩 있으려나?
2: 재밌는 장난감이 가득 탈지도 몰라요!
5: 예쁘다, 보물!
4: 좋아! 해적의 보물을 찾아서 출발! 아르르르 탕! 다들 준비됐지?
2: 네!
4: 오물을 찾으러 출발! 자, 다 같이! 어디서 많이 보던 곳인데.
1: 여긴 우리 섬이잖아. 뭐지?
4: 보물이 빅풋섬에 숨겨진 거야?
1: 그러고 보니 이거 우리 섬 모양이에요. 이게 화산이고 이 부분이 폭포니까.
2: 우와, 이빨 선장의 보물이 우리 섬에 묻혀있었다니.
5: 이게 보물이야?
1: 정말 여기 숨겨져 있다는 뜻인가? 나무 같은데.
4: 우리 이 나무를 찾아보자.
2: 좋아요.
4: 아르르르 쾅! 빅풋가족 탐색 시작!
6: 랄랄랄랄라. 어? 알집이 어디 갔지? 빅뽀야! 뽀뽀야!

0: 정말? 어디, 어디?
1: 앞에, 앞에!
0: 앞에? 앞에? 보물 어딨지? 엄청 맛있네.
1: 맛있죠.
0: 첫 번째 보물은 사과였어. 예쁘기도 하고 맛도 있는 보물. 아, 정말 맛있다. 그럼 다음 보물은 뭘까?
2: 여기에 두 번째 보물이 있는 것 같아요.
1: 보물은?
2: 뱅글뱅글 돌면 보물이 나온다는 뜻인가 봐.

0: 인포 넘기기! 조금만 더! 멋지몸을 물고기! 다음 보물은 또 얼마나 맛있을까?
1: 다음 보물은 장난감이면 좋겠다.
2: 예쁜 보물!
0: 그래, 그래. 세 번째 보물도 얼른 찾아보자. 어? 여기 뭔가 적혀있는데? 노란 공이 반으로 나눠지면 공룡의 썩은 이빨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나? 그럼 마지막 보물의 길이 열릴 것이다. 무슨 말이지?
2: 노란 공?
1: 썩은 이빨?
0: 잘 모를 땐 일단 찾아보는 게 최고지.
1: 이건 아니고...
0: 이것도 아니야.
2: 여기도 없죠.
1: 썩은 이빨은 어디 있는 거지?
2: 해가 노란색 좋아.
1: 해가 질 땐 원래 노랗게 보이는 거야.
3: 혹시 그래 그거야? 노란 공이 반으로 갈라진다는 건 해가 바다로 지는 모습을 말하는 거였어.
0: 그렇구나. 정말 해가 반으로 갈라져 있네.
2: 정말.
0: 그럼 썩은 이빨은? 그림자에 가려서 썩은 이빨이 된 거야.
1: 여긴 우리 집이잖아.
4: 얘들아. 하루 종일 어딜 갔다 온 거야?
1: 이빨 선장의 보물을 찾고 있었어요.
4: 이빨 선장?
1: 네, 이게 보물 지도예요.
4: 어머, 이건
1: 엄마. 진짜 이빨 선장의 보물은 어디 있을까요?
4: 보물? 정말 보물이 있을까? 쿵쾅 걸음으로 열 걸음. 빙글빙글 세 바퀴. 콩콩 뛰기 다섯 번.

0: 아무것도 못 찾겠지? 자. 보물지도 완성! 예쁘죠? 예쁜 목도리!
1: 자.
0: 예쁜 보물 찾았죠?
2: 짜잔! 맛있는 물고기 요리!
0: 와, 맛있겠다!
1: 얘들아, 이빨 선장의 보물을 못 찾아서 실망했지.
3: 아니에요. 제 보물은 신나는 오징어였어요.
0: 피부도 피리뽀물 뽀!
1: 그렇구나.
3: 엄마 보물은 뭐예요?
1: 내 보물?
3: 네! 나중에

0: 난 이미 찾았거든. 내 보물은 바로 너희야.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밥 먹는 시간도 내 보물이고.
1: 그럼 다 같이 맛있는 밥 먹자.
2: 예, 맛있는 밥.
1: 아르르르르 퐁! 퐁!
2: 맛있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법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4: 덤덤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8: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9: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12: 예! Yeah.
11: 포켓몬 태그스타!
7: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4: 키키키키
7: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슐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슐 딥.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하게.
0: 줄무랑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오늘의 주제는 샤프. 아니 샤프 심인가? 매일 만나는 샤프 한자루. 오늘은 찬찬히 들여다보자. 샤프에서 글씨를 쓰는 부분은 사실 샤프 심. 샤프는 거들 뿐이다. 길고 가느다란 샤프심의 모습이 하얀 국수처럼 생겼다. 국수 맛있겠다. 길고 까만 샤프심은 김가루 같기도 하고 전기줄 같기도 한데 흔하니 흔한 샤프심. 설마 여기에도 과학이 있을까?

자부심을 탈탈 털어보자. 자세히 들여다보니 쏟아진 핀들이 생각나는데 뾰족한 모양의 끝부분, 아, 샤프심은 바늘 같기도 하다. 아, 정말 그래서 샤프심? 샤프심, 정말 뾰족하고 날카로울까? 한번 살펴보자. 생각보다 뭉뚝한데? 샤프심 끝을 들여다보니 원이 보인다. 그것도 원의 크기가 제각각이다. 단면 지름의 길이가 서로 다른 샤프심. 샤프심 통에 적힌 이 숫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일정한 샤프심의 다양한 굵기를 표시한 숫자. 샤프심은 그래서 여러 가지 예리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 알록달록 샤프심 통을 다시 한번 보자. 그러고 보니 숫자 아래 알파벳이 있다. HB. HB만 있는 게 아니고 종류가 많다. H는 뭐고 B는 또 뭘까? 샤프심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보일지도 모른다.

샤프심을 이루고 있는 재료는 합성수지와 흑연, 크게 두 가지. 둘 중 어떤 것이 더 많이 섞여 있는지를 잘 보면 흑연이 더 많이 들어있을수록 샤프심은 더 까맣고 부드러워진다. H쪽 숫자가 클수록 단단한 샤프심, B쪽 숫자가 클수록 까맣고 부드럽다는데 정말 그럴까? 길이가 같은 H, B 샤프심 위에 각각 동전을 올려보자.

HC문 훨씬 강력하다. 10개나 더 버틸 만큼 단단하다. 샤프심의 강도를 좌우하는 것은 샤프심을 구성하는 흑연의 비율. 흑연의 구조를 보면 전부 탄소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샤프심의 재료인 흑연처럼 전부 탄소로 되어 있지만 결합한 모양이 다른 물질, 매우 단단해 보이는 다이아몬드다. 똑같이 탄소로 이루어졌는데 배열에 따라 이렇게까지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니 왠지 억울하다.

하다. 그래도 잘 보면 샤프심의 능력이 보일 고양. 전류가 통하면 불이 들어오는 전구. 잠깐, 중간에 연결된 저건 샤프심? 흑연을 이루는 탄소 옆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들. 전원이 연결되면 이 전자들이 이동해 전류가 통한다. 그렇다면 샤프심으로 까맣게 칠한 종이에도 전류가 통할까? 통한다. 종이에 칠해도 탄소는 변하지 않았다. 전류가 통하는 샤프심 두 개를 맞대면 광선검처럼 빛이 나고, 불꽃이

사소해 보이지만 치밀하고도 예리한 과학이 새겨져 있는 샤프심. 단순한 호기심은 언제나 새로운 발견의 시작. 하찮게 생각했던 것도 달리 보면 반짝이는 순간이 있는 것처럼 밝게 타오르는 과학도 어쩌면 지극히 평범함 속에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

잠깐, 아직 끝이 아니다. 샤프심에 강력한 자석을 가까이 하면 저절로 움직인다. 샤프심은 왜 자석을 피하는 걸까?

정답은 탄소의 성질 때문. 샤프심도 다시 보자. 과학은 어디에나 있다. 오늘의 주제는 솔방울. 솔방울, 어디에서 왔을까? 소나무 가지마다 동글동글 매달린 저거? 우리는 이 솔방울에 대해 한 번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솔방울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자. 활짝 핀 솔방울은 꽃일까? 밤송이 같은 열매일까? 솔방울 정체가 뭐냐? 몹시도 궁금하다.

자세히 보아야 보인다. 오래 보아야 알 수 있다. 솔방울도 그렇다. 촘촘한 이것들은 물고기의 빛나는 비늘 같기도 하고 이 식물의 모양과도 닮았다. 이건 뭐지? 움직이는데? 딱딱한 갑옷을 두른 듯한 이 동물에서도 볼 수 있는 비늘 모양.

이건 좀 작다. 크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촘촘한 비늘의 모양은 비슷하다. 비늘이 몇 개인지 세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디서부터 셌었지? 헷갈린다. 그래서 찾았다. 대왕 솔방울.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 편리한 도구를 이용해 솔방울의 비늘 끝을 잘라보자. 괜히 시작했나?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비늘이 이렇게 많았다니 놀랍다. 그런데 솔방울 옆에 저건 솔방울 친척? 이건 옆에서 보아도 위에서 보아도 솔방울인데 이건 솔방울이라기엔 어디서 보아도 다르게 생겼다. 달라도 너무 다르게 생겼는데 종류가 다른 솔방울인 걸까? 보이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라. 뭔가 다른 게 보일지도 모른다. 비가 온다. 솔방울이 젖는다. 어? 솔방울이 오므라든다. 입을 다물듯이. 완전히 닫혀버렸다. 이 모양, 펼쳐져 있던 솔방울이 닫힌 모양이었다. 다시 한번 비를 내려보자. 솔방울이 축축하게 젖으면 아주 천천히 저절로 오므라들기 시작한다. 완전히 닫히니 도토리 같은 모습이 귀엽다. 물기가 점점 말라가면 다시 저절로 피어난다.

이것이 솔방울의 비밀. 축축한 장마철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솔방울이 저절로 열리고 솔씨가 나온다. 비가 그치고 날씨가 맑아졌을 때 솔씨를 내보내기 위해 저절로 열리는 솔방울의 과학이었다.

세상의 모든 것들에는 생명을 이어나가기 위한 저마다의 방식이 있다. 퍼져나가는 씨앗 속에 새겨진 자연의 법칙. 어쩌면 솔방울은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오랜 세월 생명을 이어나가기 위해 슬기롭게 적응해온 자연의 위대함. 가장 놀라운 과학은 자연에 있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습도에 따라 모양이 변하는 솔방울. 솔방울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전제품은 어떤 것일까?

정답은 뭘까? 물에 담가 두었던 솔방울은 습기 때문에 모양이 달라진다. 한눈에 봐도 넣기 전과는 달라진 모습. 물기 없이 건조할 땐 벌어져 있던 솔방울이 물에 젖게 되면 이렇게 닫히는데, 닫힌 솔방울을 다시 건조한 곳에 두면 머금고 있던 수분을 다시 발산해 가습기와 같은 작용을 한다. 정답은 가습기. 이제 여러분이 확인해 볼 차례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5: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포켓몬 태그스타.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 칼을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뽀르고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고 동안아라 키스.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하게
5: 진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픈 이유.
1: 지난 시간 이야기. 호떡이가 아이스크림을 한 번에 빨리 먹더니 그만.
0: 맛있어. 왜 갑자기 머리가 아프지?
1: 머리가 아프다지 뭐예요. 그래서 호빵이가 아이스크림 딱지로 호떡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알아봤죠. 갑자기 차가운 아이스크림이 입에 들어오자 입천장 핏줄이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지면서 통증이 생겨 머리가 아픈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호떡이가
0: 맛있어.
1: 호떡아. 어? 너 또 아이스크림 먹은 거야?
0: 누나 걱정 마. 이번엔 빨리 안 먹고 천천히 먹고 있으니까 머리 아플 일은 없을 거야.
1: 근데 너 이렇게나 많이 먹은 거야?
0: 너무 맛있어서 이렇게 많이 먹은 줄도 몰랐네. 누나 갑자기 배가 아파.
1: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0: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왜 배가 아픈 거야?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왜 배가 아픈 거냐고. 왜?
1: 아이고, 그건 나도 모르지. 만 궁금하네. 기다려봐. 자, 누나가 가서 알아보고 올게.

0: 무지개.
1: 무지개야 산다.
2: 하!
1: 자!
2: 성공!
1: 으쌰! 으쌰! 으쌰!

0: 뭐 이 정도를 가지고. 하나 더!
1: 하나 더!
2: 우와, 맨손으로 쪼개다니! 안 아프세요?
0: 난 소화효소. 훈련을 계속하고 있어서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1: 하!
0: 빠샤!
2: 우와, 대단하다! 아, 근데 이건 왜 하는 거예요?
0: 응? 왜 하긴? 빠샤!
2: 어? 아프시겠다.
0: 아니, 나는 전혀 고통을 느끼지.
2: 아파. 계장님.
0: 난 전혀 아프지가 않다. 왜? 우리 소화효소 감은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음식을 잘게 쪼개야 산다. 이 아빠처럼 잘 쪼개는 소화효소를 분해맨이라고 하는데.
2: 저도 해볼래요. 하나 더.
1: 하나 더.
0: 어, 그래. 좋아. 자, 이 아빠처럼 최고의 분해맨이 되려면 힘을 끌어올려서 자, 손날에 몰고 자, 쪼개야 산다, 아빠야!
2: 쪼개야 산다! 아!
1: 아! 실패!
2: 아우, 아우.
0: 아프냐?
2: 네!
0: 아프냐?
2: 네!
0: 그럼 안 아플 때까지 지옥 훈련이다! 격파 100개 더!
1: 100개 더?
0: 어, 늦었다. 이 아빠는 위산탕으로 출근해야 되니까 여기 남아서 계속 훈련할 수 있도록.
2: 네. 다녀오십시오. 어? 근데 내가 여기 왜 왔더라? 아, 맞다.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왜 배가 아픈지 알아보려고 온 건데.
3: 비상, 비상. 위산탕에 얼음 괴물이 나타났다.
2: 어? 얼음 괴물이라면 아이스크림? 호떡이가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어서 위산탕에 아이스크림이 나타난 거야.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4: 100개.
5: 소세지. 소세지.
6: 어, 위림, 우리랑 놀아요.
7: 얼음 괴물, 저리 가라고.
6: 우와.
8: 소화효소, 우리랑 놀자.
0: 저리 가, 이 얼음 괴물아.
6: 얼음 괴물이라니.
8: 우리 아이스크림이거든. 우리랑 놀자니까.
6: 잡았다,
0: 얼음.
2: 내 예상대로 아이스크림에 닿자마자 아빠 소화효소가 꽁꽁 얼어버렸어.
6: 아이 참, 꽁꽁 얼어서 잡기놀이도 못하고 시시하네.
8: 그럼 우리 다른 데 가서 놀자.
6: 어? 저기 소장은 어떤데?
8: 오! 좋아 좋아!
9: 꽁꽁 알아라, 꽁꽁꽁꽁 알아라, 꽁꽁꽁꽁꽁 아이스크림 꽁꽁꽁.
2: 아빠 괜찮아요? 얼음 땡!
0: 땡! 고마워.
7: 나도
2: 네! 위님도 얼음 땡!
7: 땡! 고마워. 어서 저 소시지를 소화시켜야 돼.
0: 위님, 왜 그러세요?
10: 얼어있어서 그런가 봐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소화요소님, 저 소시지 소화를 부탁해도 될까요?
6: 나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2: 아이스크림 때문에 위님도 소화효소도 힘을 쓸 수 없게 됐어. 그래서 호떡이 배가 아팠던 거야?
6: 소시지가 상하고 있어요.
10: 얼른 소장으로 보내야 하는데 어떡하지?
2: 제가 데리고 갈게요.
10: 그럴래? 할 수 있겠어?
2: 네, 해볼게요. 소시지, 가자. 자, 소장으로 가자.

사장님, 소시지 좀 소화시켜줘. 어?

0: 아유, 소화여서 고맙구나.
1: 소장님, 괜찮으세요?
0: 아니, 난 괜찮은데 이 소시지는 안 괜찮은 것 같구나.
2: 소시지.
0: 소화가 전혀 안 됐어. 이러면 그 녀석들이 나타나 위험해질 거야.
1: 위험해요? 그 녀석들이 누군데요?
0: 아유, 우와, 난다.
3: 난다. 냄새 난다.
0: 왔다. 유해균들이 왔다.
4: 먹어 치우고 힘 좀 내볼까?
2: 야호!
1: 찔러! 찔러!
0: 소시지를 먹은 유해균들 몸에서 독소가 발생하고 있어. 독소가 모이면 대폭발이 일어날 거야.
1: 폭발이라뇨!

0: 지금 독소 발사 성공!
1: 소시지를 먹으니까 더 힘이 나는구먼. 유해균들이 소시지를 먹고 더 강해지기 전에 어서 소화를 시켜야 하는데. 소화요소,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2: 제가요? 저는 한 번도 쪼개기에 성공한 적이 없는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3: 이 아빠처럼 최고의 분해맨이 되려면 온몸에 힘을 끌어올려 손날에 모으고 쪼개야 산다! 발사!
2: 그래! 아빠 소화효소는 말씀하셨지! 온몸에 힘을 끌어올려! 손날에 모으고 쪼개야 산다! 발사!
0: 어, 소시지!
1: 소화효소야! 바로 그거야!
2: 쪼개야 산다! 발사!
4: 어, 뭐야? 소시지 신나게 먹고 있었는데 다 쪼개졌잖아.
5: 더 먹을 것도 없는데 그만 가자.
4: 아쉽다.
1: 어, 소화요소, 네 덕분에 소시지는 잘 분해됐고 유해균들은 돌아갔어.
2: 제가 해낸 건가요? 돌아다니는 거야. 쪼개야 산다. 빠샤.
6: 녹는다.
2: 쪼개야 산다. 빠샤.
1: 사르르르르. 우와, 아이스크림도 다 쪼갰네. 너 진짜 대단한 소화요소구나.
2: 빠샤.
7: 배가 아팠었는데 이제 괜찮네.
8: 호떡아!
7: 누나, 나 이제 배 안 아파.
8: 정말 다행이다. 호떡이, 너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아이스크림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위님도 소장님도 소화효소도 꽁꽁 얼어서 소화를 시킬 수 없거든. 그러면 유해균들이 나타나서 독소를 내뿜는데.
7: 그래서 방귀가 뽕뽕뽕 나왔던 거야?
8: 맞아. 심하면 설사까지 하게 된다고.
7: 누나, 나 이제 아이스크림 한꺼번에 많이 안 먹을 거야. 약속해. 약속.
8: 어? 진짜지? 약속. 우리 친구들도 아이스크림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안 돼. 약속.
2: 손톱 물어뜯기 대장의 최후!
8: 손톱 물어뜯기 대장!
7: 응? 그게 누군데?
8: 누구긴 누구야? 호떡이 너지! 제발 손톱 좀 물어뜯지 마!
7: 나도 모르게 그만!
8: 왜 자꾸 손톱을 물어뜯는 거야? 너 그러다!
7: 아이고야!
8: 갑자기 이가 아프다고?
7: 아이고, 배야.
8: 뭐야, 배가 아프다고? 뭘 잘못 먹었나?
7: 나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왜 배도 아프고 이도 아픈 거지? 왜 이도 아프고 배도 아픈 거냐고? 왜?
8: 아이고, 그건 나도 잘 모르지. 어? 손톱 딱지가 깜빡이네. 혹시 손톱을 물어뜯어 먹어서 이도 아프고 배도 아픈 거 아니야?
7: 에이, 설마. 손톱 좀 먹었다고? 말도 안 돼.
8: 혹시 모르잖아. 내가 가서 확인하고 올게. 야!

0: 지키는 앞니들이야.
1: 아, 앞니들이구나. 어, 그런데 왜 울고 있어? 너 비나 잇몸도 퉁퉁 부었어.
0: 알아, 아파서 우는 거야.
1: 어? 너는 여기 깨졌어.
2: 알아, 그래서 속상해서 우는 거야.
1: 너희들 왜 이렇게 된 거야?
2: 왜긴 왜야, 그 녀석 때문이지.
3: 언니들이 다 먹어주마, 으쌰라 으쌰. 언니들이 다 뜯어주마, 으쌰라 으쌰.
4: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막아보시지. 이런, 내 방패가 깨졌잖아.
0: 어? 야, 너도 깨졌어?
2: 에이, 그럴 리가.
0: 어, 없다, 없어.
4: 감히 내 방패를 깨뜨려. 용서 못한다.
0: 너 잇몸에서 피나.
4: 다 모여라. 이번엔 박살을 내주마.
1: 뭐야? 그 녀석이 단단한 방패로 앞니들을 공격하는 바람에 넌 깨지고, 넌 피나고. 아, 대체 그 녀석이 누군데?
0: 음식은 아니야. 아무 맛도 안 났거든.
1: 음식이 아닌데 왜 아랫니 마을에 들어온 거야?
0: 그건 우리도 모르지. 제발 다시 돌아오지 않길 바랄 뿐인데.
1: 또 왔어!
0: 또 왔어! 소아여서 너 뭐든 잘게 쪼갤 수 있잖아. 소아여서 이 녀석을 쪼개줘.
1: 내가? 그러고 보니 나 오늘 소아를 도와주는
5: 누구냐? 넌
1: 소아 여소다. 너를 잘게 쪼개주마.
5: 떨고 있냐?
1: 그럴 리가. 소아 효소는, 소아 효소는 음식을 잘게 쪼개기 위해 피나는 훈련을 해왔다. 쪼개야 산다. 이야!
0: 소아 효소 어떻게 된 거야? 왜 못 쪼개?
1: 너무 아파. 쟤 너무 단단해.
5: 날 쪼개시겠다. 어림없는 소리. 소아요소, 넌 음식만 쪼갤 수 있잖아. 난 음식이 아니라 죽은 세포로 이루어진 케라틴.
0: 케라틴? 그럼 잘라도 쪼개도 아프지 않다는 거야?
5: 그렇다. 난 손톱이다.
1: 손톱!
5: 이번엔 내가 이 손톱의 날카로운 맛을 보여주지. 간다. 아무도 날 막을 순 없다. 그럼 이만.
1: 그럼 저 녀석이 바로 호떡이가 물어뜯은 손톱인가? 호떡이가 손톱을 물어뜯어 먹는 바람에 앞니가 깨지고

0: 너희들은
1: 그래 세륜이다.
2: 소화요소 어서 쪼개버려.
0: 알겠어. 쪼개야 산다. 야!
3: 맞고 찌르고. 우리한테 손톱 형님이 주신 이 방패가 있다 이거야.
4: 아이 저리 비켜.
3: 비켜 비켜.
2: 세균 때문에 부었는데 부은데 또 찌르냐. 미워.
0: 나쁜 세균들. 내가 꼭 쪼개주마. 계속 가라.
5: 아, 시원하다.
6: 녹아라. 녹아! 아니, 위산을 퍼부었는데도 왜 안 녹는 거야?
5: 난 죽은 세포로 이루어진 케라틴이라 위산에 녹지 않는데. 손톱 얘기 못 들으셨어요?
6: 손톱이라고? 아, 왜 자꾸 손톱이 위산탕에 들어오는 거야? 아유, 저걸 내쫓을 수도 없고 그냥 콱.
5: 어디 한번 찔러드려요? 여기저기 막 그냥 한번 찔러볼까요?
6: 어? 아, 아니, 저,
7: 편하게 있어.
6: 저 뾰족한 방패에 찔렸다간, 큰일 나지.
8: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9: 아이고, 손톱 형님.
10: 저도 왔습니다, 손톱 형님.
5: 어디야, 세균들. 왔냐?
6: 세균 이 녀석들, 거기서. 내가 이 손톱은 못 녹여도 너희들은 녹인다. 일로 와.
10: 아, 이 손톱 형님.
5: 내 뒤에 딱 붙어 있어. 그럼 녹을 일 없으니까.
9: 예, 손톱 형님.
11: 그럼 손톱 형님만 믿고
12: 찔라, 찔라, 찔라.
6: 야, 야, 야, 아, 찌르지 마. 아, 배 아프단 말이야.
0: 잠깐. 만들지 못해.
6: 너 또 뭐야?
13: 얘 또 왔어?
0: 위님 괜찮으세요?
6: 소화요소 어서 와. 세균들 때문에 위 아파.
0: 세균 이 녀석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내가 다 쪼개버리겠다.
9: 잠깐. 아이, 우리도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게 아니야.
13: 손톱 형님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된 거라고.
11: 우린 손톱 형님 밑에 살고 있었어.
5: 내 밑에만 딱 붙어 있어라. 그럼 안전할 거다.
9: 예, 손톱 형님.
11: 우와, 여기 정말 영양분이 철철 넘치는데요.
9: 천국이 따로 없으니. 우와. 아니, 우린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살고 싶은데.
11: 호떡이가 손톱 형님을 물어뜯는 바람에
13: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호떡이 몸속에 들어오게 된 거라고.
0: 그래서 배도 아팠던 거야?
11: 그래. 그럼 이제 우리 가도 되지?
13: 그럼 이만.
6: 어? 어디 도망가?
11: 아, 저쪽이야.
0: 아, 그렇게는 안 되지.
9: 아이고, 저리야.
6: 내 위산을 받아라.
0: 쪼개야 산다. 이야.
8: 세균 최고 성공! 예!
5: 그러니까 내 뒤에 딱 붙어 있으라니까.
6: 너도 위산탕에서 배 아프게 하지 말고 대장으로 가서 똥이나 되시지.
0: 위님, 앞으로는 손톱이 위에 들어오지 않게 다시는 호떡이나 손톱을 물어뜯지 못하게 할게요.
6: 그래주면 고맙겠지만 호떡이가 계속 손톱을 물어뜯으려고 하면 어떡하지?
5: 그럼 그 손톱에 예쁜 스티커라도 붙여주던가요.
0: 와, 그거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또?
5: 또, 그.
0: 아, 좋은 생각이야. 그럼 난 이만. 호떡이 너 또? 네가 손톱을 자꾸 물어뜯어 먹어서 이도 아프고 배도 아팠던 거야.
14: 정말?
0: 그래, 게다가 손도 안 씻어서 손톱에 있던 세균까지 먹는 바람에 더 아팠던 거라고.
14: 정말?
11: 누나,

0: 나도 손톱 물어뜯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손이
1: 잠깐만 이럴 땐 자 짜잔 어때? 이래도 손톱 물어뜯고 싶어?
0: 이렇게 예쁜 손톱을 어떻게 물어뜯어?
1: 그치? 그래도 손톱 물어뜯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자 짜잔 뭘 조물조물 하다 보면 손톱 물어뜯고 싶은 생각이
0: 싹 다 사라졌어.
1: 우와 벌써?
0: 누나 나 이제 손톱 물어뜯기 대장 안 할 거야. 예쁜 손톱 지키기 대장 할 거야.
1: 우와 약속
0: 약속.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눈물엔
3: 달콤한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6: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칼을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9: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9: 우리 여행!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지동.
2: 얼굴엔
0: 순한 킥킥
2: 줄무랑
0: 덥덥한 말
3: 순하게
0: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정의의 용사 현기맨과 함께하는 모여라.

0: 위기의 번개학교.
1: 지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커지고 있어. 이게 다 번개학교 때문이야.
2: 번개학교 때문에요?
1: 그 목걸이로 번개맨의 힘을 빼앗고 번개학교를 우리 손아귀에 넣어라.
2: 네, 가시네 대장님.
3: 아차,
2: 아차차.
3: 번개학교로
2: 출동.
1: 두고 보자, 번개맨.
4: 와!
5: 얘들아, 얘들아, 오늘 뚝딱 교장 선생님께서 휴가 가셔서 번개맨이 직접 수업하러 오는 거 알아?
6: 정말 신난다!
7: 아참, 우리 번개맨한테 선물하기로 했잖아.
6: 오, 맞네. 그럼 빨리 준비해야겠다.
7: 좋아.
5: 어? 근데 도라랑 공주랑 바람풍은 왜 안 오지?
6: 나 여기 있지! 오, 예!

0: 얘들아, 얘들아. 특종이 있어.
1: 너네 놀라지 마. 어? 오늘 교장 선생님 대신 번개맨이 수업을 한대.
2: 우리 이미 아는데.
0: 알겠어. 그럼 번개맨한테 선물, 번개맨한테 선물을 딱.
3: 벌써 준비하려고 했지.
0: 다 알고 있구나.
1: 근데 얘들아, 어? 번개맨한테 무슨 선물을 하면 좋을까?
4: 그러게. 뭐가 좋을까?
5: 왔어요, 왔어요.
6: 선물 가게가 왔어요.
4: 선물 가게?
2: 그런데 이런 게 번개맨에게 어울릴까?
7: 어, 번개맨? 번개맨에게 선물을 하려는구나.
6: 응? 마침 딱 어울리는 선물이 여기 있어요.
7: 뭐지? 뭐지? 바로바로 번개목걸이!
4: 번개목걸이?
7: 검은 보석으로 만든 아주 근사한 번개목걸이지.
6: 이걸 목에 걸면 건강해지는 효과까지 있어요. 우와.
3: 번개맨이 몸이 튼튼해지면 힘도 더 세지겠네. 좋아 좋아, 이게 좋아.
8: 우리도 이게 좋아. 좋아.
2: 아, 번개목걸이 살게요. 여기요.
6: 자, 선물 잘하려.
2: 감사합니다.
1: 진짜 예쁘다. 번개맨이 마음에 들어하면 좋겠어.
2: 맞아. 그러시게요. 짠짠 성공.
1: 번개맨이다. 친구들 안녕.
4: 번개맨 안녕.
1: 안녕 얘들아. 수업할 준비는 다 됐지?
0: 네. 잠깐. 그 전에 짜자잔!
1: 어, 이게 뭐야?
2: 언제나 위험에서 지켜주는 번개맨을 위해 우리가 준비한 감사 선물이에요.
0: 맞아요.
1: 감사 선물? 얘들아, 고마워. 우와.
3: 그리고 이 목걸이를 걸면 힘도 아주 세진대요.
2: 맞아요.
1: 정말? 네. 그럼 얼른 해봐야겠다.
0: 네.
1: 어. 우와, 진짜 예쁘다. 얍.
4: 오, 멋지다.
1: 어때 얘들아?
2: 너무 좋아요.
1: 예뻐?
2: 멋져요.
1: 맞아,
2: 맞아.
1: 맞아.
2: 맞아.
4: 먹이래요.
1: 갑자기 힘이.
9: 다시 될 대장?
7: 그 먹거리를 하면 가시 에너지 때문에 번개맨이 힘을 잃게 되지.
2: 어? 아, 어떡해.
3: 말도 안 돼. 이 목걸이 선물 가게에서 산 거잖아.
2: 맞아.
10: 맞아. 그 선물 가게 주인이 바로 우리야.
1: 아차, 아차, 아차. 우리 속이다니. 번개맨 목걸이를 어서 벗겨야 해.
2: 맞아.
10: 벗겨라. 가시 에너지.
11: 번개맨이 더 고통스러워질 거야.
2: 어떡해.
12: 친구들, 번개맨에게 응원의 힘을 주세요.
8: 번개맨! 번개맨! 번개맨! 번개맨!
1: 친구들의 힘을 모아!
10: 번개맨!
1: 가시 에너지 때문에 번개 충전이 안 돼.
4: 어떡해.
10: 그러니까 우리 말 잘 들어. 안 그러면 또.
12: 알았어. 잘 들으면 되잖아.
0: 그래. 그러니까 번개맨 아프게 하지 마.

0: 번개학교는 끝났어. 가시 에너지요. 번개학교를 뒤덮어라.
1: 얘들아, 번개 마크가 다 가시 모양으로 바뀌었어.
0: 이제 이 학교는 아이들의 꿈을 빼앗는 가시별 학교다.

0: 조용! 아차!
1: 아차차의 다시별 수업!
0: 문제 주세요! 도라라 공주가 블럭놀이를 하다가 잠시 화장실에 갔어요.
1: 그런데 바람풍이 실수로 그 블럭을 망가뜨렸어요.
0: 여기서 문제! 화가 난 도라라 공주에게 바람풍은 뭐라고 말할까요?
2: 알아! 도라라 공주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0: 땡! 어? 진짜?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 내가 안 그랬다고 거짓말을 하는 게 좋을까요?
1: 아니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0: 아니야, 땡땡땡! 정답은 안 그랬다고 거짓말한다?
3: 아니야,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야 착한 어린이라고.
4: 맞아.
0: 그래? 다시 목걸이 리모컨이 어딨더라?
4: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하하, 아차. 이 말이 맞아. 이 말이 다 맞아.
5: 그럼, 그럼. 그 뭐니 뭐니 해도 거짓말이 최고지.
3: 아니, 그게 뭐야? 최고, 최고.
0: 그렇지.
1: 똑똑해. 똑똑해.
0: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
6: 벌써?
2: 지금 시작한 거 알아?
1: 수업은 짧을수록 좋은 거 알아?
0: 뭐해? 빨리 가! 수업 끝났어! 빨리 가! 가, 오르! 아니, 아니, 아니! 빨리 가! 수업 끝났단 말이야! 빨리 가!
1: 가자.
0: 잠깐, 잠깐! 아차차, 아차차! 넌 어디 가?
1: 왜? 가라며?
0: 너는 번개맨 지켜야지!
1: 아, 아차차! 아, 맞아!
0: 리모컨도 번개맨도 잘 지켜!
1: 아, 이것도?
0: 그래!
1: 근데 이런 거 왜 맨날 내가 하는 거야? 진짜 못됐어. 정말 못됐어. 자, 그럼 번개맨이랑 리모컨이랑 내가 아주 잘 지켜볼...

0: 지금 기회야.
1: 아, 우리가 번개맨을 구하는 거야. 알겠지? 안 돼. 안 된다.
2: 얘들아, 얘들아. 내가 저기 있는 목걸이 리모컨을 가져올게.
1: 그래.
3: 너네 뭐해?
4: 야! 아, 잠깐만 잠들. 가중한 너.
3: 너 이거?
5: 가시벌 대장!
4: 가시벌 대장님! 잘 지키고 있어요! 가져와줘!
3: 야! 안 돼! 너! 안 돼! 여러분! 야! 너는 번개를 지켜!
4: 알았어!
3: 야! 이거 내놔!
5: 반장아! 받아!
3: 야! 너 거기 안 서!
6: 좋다! 미쳐!
4: 안 돼!
5: 좋아. 그렇다면 내 바람으로 날려주지. 분다 분다 바람 푸!
4: 아, 그까짓 바람으로 이 무거운 몸이 날아가겠니?
1: 좋아. 그럼 도라라 공주의 합.

0: 너도 아구리 돌려봐라. 내가 이렇게 돈다.
1: 가시 에너지를 없애야겠지? 어? 가시 에너지는 모두 사라져라! 번개! 헐!
2: 가시별 학교도 재밌었는데.
3: 아, 안녕히 계세요.
4: 아차, 아차, 아차.
5: 정말요.
6: 번개맨 미안해요. 우리가 이상한 선물을 해서 번개맨을 위험에 빠뜨렸어요.
1: 아니야. 그래도 너희들이 힘을 모아 날 구해줬잖아.
7: 네? 우리가요? 우와.
1: 반짝이, 바람풍, 다 좋아, 아라, 도라라까지. 오늘은 너희들이 제일 멋진 영웅이었어. 앞으로도 지금처럼 힘을 모아서 번개 학교를 지키는 거야. 알았지?
8: 네!
1: 우리 친구들도 도와줄 거죠? 좋았어! 자, 그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퍼우쳐줘! 함께 해요!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한 번 더 씩씩하게 파워쳐줘요.

0: 오늘의 이야기 토끼와 거북.
1: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걸음이 빠른 토끼와 걸음은 느리지만 끈기가 있는 거북이 있었어요.
2: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하늘도 맑고 숲속 공기도 깨끗하고 기분 좋다.
3: 천천히 빨리빨리
2: 천천히 안녕.
3: 뭐야? 근데 왜 이렇게 느려?
2: 응? 그야, 난 거북이니까.
3: 아유, 느려도 너무 느리다. 조금만 더 빨리. 빨리 갈 수 없을까?
2: 난 이게 제일 빠른 건데.

0: 걸리면 안 돼. 사과해.
1: 뭐? 사과? 싫은데, 싫은데! 저 사과받고 싶으면 나랑 달리기 대결을 해서 이기시던가. 못하겠지만.
0: 해! 달리기 대결.
1: 어머머머머머. 정말? 해보냐 마냐 아니야?
0: 누가 이길지는 해봐야 아는 법.
1: 어, 그래, 알았어.
2: 이렇게 토끼와 거북은 달리기 대결을 하게 됐어요. 다음날 숲속 동물들이 그 소식을 듣고 구경을 나왔네요.
1: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3: 자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대결이 아닙니다. 숲속에서 가장 빠른 토끼와 가장 느린 거북이의 대결 곧 시작됩니다.
1: 우와! 근데 누가 이길 것 같아?
4: 그야 토끼지. 얘기해도 좋아.
1: 그래? 거북도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3: 자, 그럼 둘 다 준비했나요?
1: 그래요. 네.
3: 자, 좋습니다. 그럼 준비하시고 출발!
1: 빠르다.
4: 와, 역시 토끼 빠르다니까.
1: 거북이 잘해라. 거북이 힘내라. 거북이
0: 열심히 꾸준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누가 뭐래도 난 끝까지 달릴 거야. 거북.
1: 거북이
3: 아니
1: 천천히 꾸준히. 잠깐. 이렇게 힘들게 달릴 필요가 없지. 어차피 이긴 대결인데 조금 쉬었다 가야겠다. 아, 여기 좋은데.
2: 랄랄랄랄랄랄랄라. 오! 토끼가 너무 오랫동안 자는 것 같은데요? 어이! 토끼야! 어서 일어나!
1: 나 더 잘래요.
2: 아니! 거북은 지금 결승선에 곧 도착할 텐데?
1: 네? 큰일 났다!

0: 과연 토끼가 거북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1: 오, 자자 말씀드리는 순간 저기 누가 오고 있는데요. 과연 누구일까요?
2: 거북이! 거북이다!
3: 말도 안 돼! 토끼보다 먼저 오다니 믿을 수가 없어!
1: 자, 이렇게 결승선을 먼저 통과한다면 거북의 승리입니다!
2: 안 돼!
1: 이번 달리기 대결의 승자는 거북입니다!
3: 거북 만세!
2: 거북 만세!
4: 내가 이겼어!
5: 내가 졌냐고! 정말 내가 진 거야?
6: 자, 이제 약속을 지킬 차례야.
5: 느리다고 놀린 거 미안해. 사과할게.
6: 괜찮아. 네 사과 때문에 거북했던 기분이 빌렸어.
1: 자, 이렇게 서로 화해한 토끼와 거북 두 친구 모두에게 박수! 와!
0: 너 참 잘했어요. 친구들, 친구와 싸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친구가 잘못했을 때 실수를 인정하고 친구와 화해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7: 맞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야기 재밌었나요? 그렇다면 신나게 허허허 다 같이
8: 하하하
1: 씩씩하고 건강한 행성 친구들에게 오늘의 빈둥댕 가족을 소개합니다.
9: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주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3: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0: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줄무란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하게.
0: 눈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6: 예. Yeah.
5: 포켓몬 태그스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0: 얼굴엔
2: 순하게.
0: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청소 시간이다.
1: 어? 또?
0: 도라니, 청소 안 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어. 우리가 저 도서관 안을 청소할 테니 네가 도서관 앞쪽만 쓸어.
1: 아, 무슨 청소 시간이 이렇게 자주 와. 냐옹
2: 냐옹. 도라라가 둘.
1: 이렇게 햇볕 좋은 날은 들어 누워서 일광욕 하는 게 딱인데. 뭔지? 뭔지가 또 지나갔어?
3: 거기 안 서 이것들아! 니들 잡히면 정말 혼낼 줄 알아!
1: 뭐야? 뭔지가 둘이잖아?
3: 사라져라 가짜먼지 단순한 차!
4: 어? 아이,
3: 집안일을 빨리 하라고 둘러 만들어놨더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말썽을 두 배로 부려?
4: 아 죄송해요.
1: 쓸모가 많을 줄 알고 쌍둥이 마법가루를 만들어놨더니 순쓸 데가 없잖아. 아이, 괜히 귀한 낯지만 부셔버렸네. 아이,
3: 쌍둥이 마법가루라고? 그럼 나도 저게 있으면 둘이 되는 거잖아. 그럼 귀찮은 일을 내가 다 안 해도 되는 거고. 우와, 진짜 진짜 좋겠다.
5: 마녀 옆에 다녀올 동안 말썽 부리지 말고 집 잘 지키고 있어라.
4: 아, 예, 단지요, 마녀님. 다녀오세요.
3: 그래.
4: 으이야호, 자유다, 자유. 아하, 뭐랄까. 아하, 하루한테 놀러 갔다 와야지.
3: 좋았어. 분홍색 가루였지? 분홍색 가루.
1: 쌍둥이 마법 가루?
3: 그래, 이거다!
6: 근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3: 진짜 둘이 됐잖아.
7: 그러니까 네 말은 찌찌. 우리가 둘이라는 걸 다른 친구들이 알면 안 된다는 거지. 찌찌.
3: 응.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절대 들킬 일이 없어.
7: 알겠다. 그럼 난 뭐부터 하면 되지? 찌찌.
3: 일단 광장 청소부터 좀 해줄래?
7: 알겠다. 찌찌.
3: 됐다. 이제부터 난 귀찮아.

0: 왜 여기 나와 있지? 아침 아저님이 왔다 가셨나?
1: 진짜 깨끗해졌다.
2: 정선아 언제나 참 즐거운 것 같아. 오, 노라라.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구만.
1: 오, 노라라. 웬일로 농땡이를 안 피우는데?
3: 노라라, 농땡이 안 피운다. 찍찍!
1: 채, 차라리 이즈라가 방귀를 안 낀다는 걸 믿겠다.
4: 이즈수, 왜 그래? 와, 노라라. 청소 정말 깨끗하게 잘했다.
3: 정말 칭찬은 처음 들어본다. 뭐든 시킬 일 있으면 이야기해라. 찍찍!
2: 오호! 그렇다면 나와 함께 창고 정리를 좀 도와주겠나?
3: 좋다. 찍찍!
2: 가자고!
1: 우와! 이거 완전 우리 노라라가 달라졌어요, 네?
4: 그러게! 노라라가 엄청 부지런해졌어!
5: 잘하고 있잖아! 좀 더 쉬다 와도 되겠다!
6: 바보자료 바보자료 이거 언제 다 정리하냐냐. 그러게.
3: 마시 멜로. 내가 도와주겠다. 언제든 이야기 해라. 찍찍.
7: 노라라 오늘 정말 이상하지.
4: 그러게. 우주로 일도 도와주고. 게으른 노라라가 화단 정리까지 도와준 건 처음이야.
3: 어? 어땠어? 별일 없었어?
8: 응.
3: 별일 없었다. 청소도 다 했다. 찍찍. 수고했어. 그럼 이제 나랑 교대해. 하루 종일 놀기만 했더니 좀 지루하네. 좋다. 찍찍. 악보잖아. 찍찍. 나리리
2: 어, 노라라. 아까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다.
3: 내가 온. 아, 맞다. 언제 그랬지. 뭘 도와줬다는 거지?
8: 뭐 어때? 우즈러가 좋아하니까 됐지 뭐.
4: 라라라라라. 노라라, 아까 정말 고마웠어.

0: 뭐가?
1: 아까 화단 정리 도와줬잖아.
2: 우리도 고마웠다냐.
0: 아, 내가 아, 그랬나? 아, 고맙긴 뭘.
3: 가짜 누나라가 나 없는 동안에 칭찬받을 일을 잔뜩 한 것 같네.
4: 일은 가짜 누나라가 하고 칭찬은 내가 받고. 아, 잠깐만. 아, 좋아!
3: 귀찮아요, 귀찮아요, 모든 것이 이게 아닌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작곡이 안 되지?
5: 저기, 노래야.
3: 어? 왜?
4: 밀가루 포대를 옮겨야 하는데.
5: 좀 도와주겠냐죠?
3: 뭐? 마시, 멜로, 나 지금 작곡 중인 거 안 보여? 엄청 바쁘다고.
6: 그럼 그렇지로. 노라라가 도와줄 리가 없지로.

0: 언제 이렇게 작곡한 거야?
1: 작곡 안 돼서 힘들었는데.
2: 마음에 드냐? 찍찍. 뒷부분 난 부지런한 찍찍 놀아라. 이 부분이 좀 별로지만
1: 이 정도면 마음에 들어?
2: 다행이다. 찍찍. 혹시 이따 팬사인회 있는데 거기도 내가 대신 가줄까? 찍찍.
1: 어? 거긴 내가 가도 되는데.
2: 나한테 맡기고 푹 쉬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찍찍.
1: 그게
2: 그럼 갔다 올게. 찍찍.
1: 뭐 괜찮겠지?

0: 잘 잤다. 몇 시지? 한참 잔 것 같은데. 얜 또 왜 안 와?
1: 안녕하세요. 옥수수 게임 넘버원 갱서서 TV의 갱서서입니다. 유후. 오늘은 새로운 노래를 가지고 돌아온 딩동시의 슈퍼스타 노라라 양을 모시고 미디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노라라예요. 찍찍!
3: 뭐야? 킹스스 TV잖아? 얘가 여기 왜 나와?
1: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찍찍 노라라의 신곡 노라라는 귀찮아 다같이 들어보시죠.
4: 귀찮아
3: 가짜 노라라가 신곡을 발표한다고? 그럼 나는 내가 할 일이 없어지잖아.
5: 너네 내가 바보까지로 훔쳐줬다고. 어떡하지? 잠시만요, 니 아시면 혼날 텐데.
6: 그러게 말이다.
5: 잠시만요, 니.
6: 집 잘 지킬랬더니 코사이 말 안 듣고 이사다를 내.
5: 잘못했어요.
6: 노라라 녀석, 카미네 마법가를 훔쳐. 이제부터 골탕 좀 먹어봐라.
1: 우와, 대박, 대박, 대박! 노라라 이번 신곡 반응 완전 좋아!
2: 작곡하느라 바쁘다고 하다니! 다시 와서 밀가루 포대도 다 옮겨주고 고맙다려!
7: 화단 정리하는 것도 틈틈이 도와줘서 도움이 많이 됐어. 나도 정말 고마워, 노라라.
8: 노라라는 최고!
7: 최고!
9: 딩동시에 또 하나의 영웅이 탄생되는군!
3: 가짜 노라라가 인기 엄청 많잖아! 나도 못 누려본 인기!

0: 어떻게 된 거야? 뭐가? 왜 내 허락도 없이 신곡을 발표한 거야?
1: 그건 내가 작곡한 곡이니까.
0: 찍찍!
2: 뭐?
1: 생각해봤다. 넌 귀찮은 일은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했다. 그러니 모든 걸 나에게 맡기고 푹 쉬는 게 어떠냐?
0: 찍찍! 그걸 말이라고 해? 아무리 귀찮아도 그건 내 일이야.
1: 넌 그 일을 나한테 맡겼다.
0: 찍찍! 아,
2: 됐어. 이제 그만할래. 친구들한테 가서 다 말할 거야. 넌 가짜 놀아라고, 내가 진짜 놀아라라고.
1: 친구들이 그 말을 믿어줄까?
0: 찍찍! 오.
1: 너 신곡 노래는 불러봤어?
0: 찍찍!
2: 당연하지!
0: 그 귀찮아요, 귀찮아요, 모든 것이 귀찮아.
1: 와, 완전 못 부른다. 이번 신곡 대리 작곡한 게 들통나면 완전 난리 날 텐데.
0: 찍찍!
1: 그러니 놀아라. 이참에 모든 걸 다 나한테 맡기고 푹 쉬어라. 놀아라, 네가 원하던 거니까.
0: 찍찍!
3: 어리석은 거.
0: 단추마녀, 잘못했어. 날 원래대로 돌려놔줘.
4: 어머, 네가 진짜 놀아라인 걸 내가 어떻게 알지?
0: 내가 진짜야, 믿어줘.
4: 뭐 좋아,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다면 네가 진짜 놀아라인 걸 하루와 장난감 친구들에게 증명해보렴.
0: 뭐?
5: 놀아라. 이번 노래 장난감 음원 차트 1위라며.
6: 오, 정말 대단하다. 놀아라,
1: 그 정도는 기본이다.
0: 찍찍! 얘들아, 걔 가짜야! 어? 내가 진짜라고!
7: 뭐야 이거! 아니, 놀아라가 둘이잖아!
0: 사실 귀찮은 일 하기 싫어서 단추마녀 마법으로 날 둘로 만든 거야. 미안해 얘들아.
1: 거짓말이다. 제가 가짜고 내가 진짜다. 찍찍!
8: 둘이 똑같이 생겨서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어.
6: 그럼 진짜 놀아라가 내일 쿠키 배달하는 거 도와줄래? 그럼 믿어줄게.
0: 내일? 내일은 진짜 바쁜데. 내일 낮잠 자야 돼서 못 도와줄 것 같은데.
1: 내가 도와주겠다. 난 너희들이 힘들 때 언제든지 달려가서 도와주는 너희들의 진정한 친구, 진짜 놀아라다. 찍찍!
8: 한쪽은 게으른 놀아라고, 한쪽은 부지런하고 친절한 놀아라잖아.
6: 그럼 네가 가짜 놀아라겠다. 진짜 놀아라는 엄청 엄청 게으르거든.
0: 뭐?
7: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노라라가 이렇게 부지런할 리가 없잖아. 이 가짜 노라라!
0: 너희들 두고 가! 김동신을 숙대가 들어만들어버리겠다! 살아져라 가짜 노라라! 단추단추!
4: 나도 친절하고 부지런한 노라란 딱 질색이거든.
0: 단추마녀, 정말 고마워.
9: 너 앞으로 한 번만 더 내 마법 가지고 장난치면 그땐 정말 안 봐줄 줄 알아. 알았어?
0: 알았어. 장난 안 칠게.
9: 우주로 이리 줘.
0: 가자, 요 생쥐 녀석.
5: 놀아라. 아무리 귀찮아도 그렇지 우릴 속여.
0: 얘들아, 정말 미안해.
8: 그래도 다행이다. 하루 덕분에 가짜 노라라를 찾을 수 있었어.
7: 자자, 자자. 그럼 우리 다 같이 골목 청소를 하러 가볼까?
0: 긴장이 풀렸더니 갑자기 잠이 오네. 난 낮잠이나 자러 가야겠다.
7: 역시 노라라, 청소 얘기를 하니 또 도망가는군.
6: 가짜 노라라 그립다. 우리 다시 가짜 노라라 불러올까?
0: 그러게! 가짜 노라라는 무슨? 내가 청소할게. 뭐부터 할까? 뭐부터 할까?
10: 잘 먹었네.

0: 코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길길
1: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4: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3: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4: 자전거.
3: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4: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3: 내가 했던 가장 큰 이탈은?
4: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4: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3: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4: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3: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4: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3: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4: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3: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4: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3: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4: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3: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4: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3: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4: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3: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4: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딛은 것 같아요.
3: 10년, 20년 후.

0: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순물엔
1: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4: 순한 킹킹,
0: 준물엔
1: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하루하루하루하루하루가 오래 이거 뭐지? 옛날 신문인가?
6: 풍면 악당 크르르쿵, 장난감 나라가 어수선하다?
5: 그거 쿵쿵 시장님 같잖아.
7: 오, 여기서 뭐 하시나요?
5: 쿵쿵 시장님.
7: 뭘 그렇게 보고 계셨죠?
5: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차르르 카페에 가봐야 돼서. 안녕히 계세요.
7: 하루 좀. 복면 악당 크르쿵.
8: 버섯단이라 해주는 줄도 몰랐다루. 물 좀 제대로 비춰봐루.
5: 알겠다뇨.
7: 크르쿵
5: 어젯밤 모릴라 숲에서 악당이 일어났다고?
9: 그럼 어서 쿵쿵 시장님께 알려야지.
8: 악당이.
5: 아이고, 쿵쿵 시장님 같았다요. 쿵쿵 시장님?
10: 또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거 아닌가?
9: 하지만 쿵쿵 시장님은 쿵쿵 하시지 크르르쿵 하시진 않잖아.
10: 잠깐, 혹시 그 악당 뭔지 아니야?
11: 뭔지?
12: 나 아니라고.
10: 거짓말하면 용서는 없다. 뭔지?
12: 내 말을 안 믿어주는데. 아니야.
10: 다른 대로 말 못해? 어서!
9: 남의 집에서 웬 소란이야.
12: 어머니. 우주로 가져보고 악당이세요.
10: 단추마녀, 최근의 문지가 킁킁 시장님으로 변신한 적 있냐?
9: 뭔 소리야. 내가 그거 못하게 한 지가 언젠데. 아니, 근데 다들 뭔데 이래? 응?
10: 사실은 말이지 그게 단추마녀, 뭐가 웃기냐? 우리 지금 심각하다!
9: 그러니까 너희 말은 끙끙 신앙이 악당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
10: 아니, 그게 그 끙끙 신앙님이 악당일 리가 없는 거야?
6: 사실 나도 아까 도서관에서 이상한 걸 봤어. 어?
10: 이상한 거?
6: 이거!
10: 복면 악당 크르르크?
9: 뭐야? 이 수염은 누가 봐도 쿵쿵 시장이잖아.
6: 아니 근데 모습만 같은 다른 악당일 수도 있지 않...
11: 그렇다면 조사를 해봐야겠지? 하! 끙끙 시장님 사무실에 가서 복면 있는지 그것부터 알아보는 게 어때?
13: 아무도 없어! 빨리!

0: 신문에서 봤던 거랑 똑같잖아, 우지로.
1: 아이, 아이, 분명. 강 선생님 오신다.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나와.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제 사무실에서 뭐 하시나요?
1: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킁킁 시장님 뵈러 왔다가 안 계셔가지고.
0: 네.
2: 아, 그래요? 킁킁.
1: 크르르크.
3: 뭐? 킁킁 시장님 방에서 복면이 발견됐다고?
4: 그러고 보니 요즘 킁킁 시장님이 밤마다 자주 외출하시는 것 같았어.
5: 그럼 그게 모두 악당짓을 하기 위해서?
1: 잠깐! 우리 모두 침착하게 행동하자. 킁킁 시장님이 나쁜 크르르킁이 되는 걸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돼.

0: 우주로 저길 봐. 킁킁 시장님이 단추마녀네 집에 몰래 들어가려고 하나 봐.
1: 에이, 깜짝 마라. 클레르캉!
2: 클레르캉!
0: 무슨 일이야?
3: 어머, 킁킁 시장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건가요?
2: 아, 클레르캉!
4: 설마 우리 집에서 뭔가를 훔쳐가려고 하셨던 건가요?
2: 그럴 리가요. 저는 저기 저 창가에 붙은 벌집을 떼어주려던 참이었는데요.
5: 뭐? 뭐지?
6: 거짓말이잖아. 어제 숲속에서도 우리 공격했잖아요.
2: 마시멜로, 그 일은 오헴리당. 그때도 전 벌집을 제거 중이었습니다. 요즘 딩동시 곳곳에 벌집이 많이 생겨서 밤마다 벌집 제거하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0: 아이고, 버섯 때문에 해지는 줄도 몰랐다루. 불 좀 제대로 비춰봐루.
6: 알겠다뇨. 자.
2: 클레르캉. 완전 마시멜. 아, 이거 참긴. 마시멜로, 저 쿵쿵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전 마시멜로에게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0: 잠깐만.
1: 마시멜로, 마시멜로, 마시멜로.
0: 저 마시멜로. 어, 아니 저 저만 보면 쏜살같이 피하는 바람에. 크릉,
2: 근데 왜 자꾸 크르릉쿵 하세요?
0: 아, 요즘 코가 자꾸만 막혀서 말이죠.
3: 그럼 복면은 왜 쓰셨냐고?
0: 이걸 써야 벌에 쏘이는 걸 막을 수가 있답니다. 근데 다들 왜 그렇게 저를 쳐다보시는 거죠?
4: 그게
5: 그렇다면 그 크텅 시장님께서는 그 아까운 크르르킹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0: 아까운 크르르킹?
6: 뭔가 찔리는 게 있나 보군요.
3: 아니죠, 크텅 시장님은. 악당 크르르킹이 아니죠.
0: 저는 크르르킹이 맞습니다. 그것도 그냥 악당이 아니라 옛날에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못된 악당이었죠. 크르르킹! 놀래키고! 크르르킹! 울어뜯고!
6: 뭐야? 누구예요? 내 고기! 내 고기 떨어져!
0: 남의 것을 빼앗았죠!
7: 캉캉시장님!
8: 그렇다면 저희를 그동안 속여왔다는 말씀이십니까?
0: 미안합니다.
9: 수수깡님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킁킁 시장님이 한때는 장난감 나라를 공포로 떨게 했던 악당 크르르킹이었다고 합니다. 킁킁 시장님, 이 자리를 빌어 고백할 게 있으시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저 킁킁은 오래전 장난감 나라가 아니라 인간 세계에서 살던 보잘것없는 장난감이었습니다. 제 주인은 못된 힘술꾸러기였죠. 전 소년이 유치원에 갈 시간만 기다렸답니다. 소년이 유치원에 가면 저는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저는 버려졌지만 쓰레기통과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더군요. 그때 전 생각했습니다. 인간 아이가 싫다, 행복한 장난감들도 싫다, 나처럼 모두가 불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나쁜 마음을 먹고 장난감 나라에 와서 복면 악당 크르르킹이 되었던 것입니다.
6: 내 얘기랑 비슷하잖아.
9: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어째서 악당 크르르킹이 현재의 킁킁 시장님이 될 수 있었을까요?
0: 그건 모두 마시멜로 덕분이었습니다.
3: 우리 덕분이라 그래?
0: 저 킁킁 못된 짓을 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어디선가 아주 맛있는 냄새를 맡게 되었습니다.

0: 냄새가 나는 곳은 마시멜로가 살고 있는 누추한 박스 집이었죠.
1: 오늘 오징어 바스타 쿠키를 구웠다로. 정말 맛있겠다냐.
0: 저는 그 맛있는 냄새에 홀려 그만 쿠키를 훔쳐 먹었는데. 마시멜로, 끝까지 절 원망하지 않더군요.
2: 마시! 누가 우리 쿠키를 도둑질을 했다려! 경찰에 신고했다려!
1: 아니다로. 싹싹 긁어먹은 걸 보니 배가 엄청 고팠나 보다로. 누군진 모르겠지만 배고픈 친구를 위해 쿠키를 좀 더 구워볼까요?
2: 좋다냐 좋다냐.
0: 비록 가난하지만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시멜로를 보며 킁킁은 반성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마시멜로 같은 친구들이 웃음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난감 사회를 만드는데 이 한 몸을 바치겠다. 그렇게 저 크르르킁은 오늘날 딩동시의 시장이 된 것입니다. 옛날의 악당 크르르킁, 제 못나고 부끄러운 모습을 밝히고 나니 속이 후련하군요. 모든 게 밝혀졌으니 전 이제 이 딩동시를 떠나 이름 없는 한 마리의 평범한 강아지 장난감으로 살아가겠습니다.
3: 쿵쿵 수장님, 우리 떠난다고?
4: 말도 안 돼!
3: 수장님!
5: 쿵쿵 시장님, 꼭 그렇게 떠나셔야 합니까?
0: 모두에게 작별 인사 전해주세요.
3: 안 돼요, 쿵쿵 시장님!
4: 쿵쿵 시장님!
0: 하루! 여러분!
6: 시장님은 우리 버리고 못 가십니다!
0: 단추마녀!
6: 시장님의 얘기를 듣고 이 단추마녀 가슴으로 울었습니다. 저 역시 시장님처럼 버려진 장난감. 잘못한 건 인간아이가 아닌가요?
7: 맞아요. 인간아이가 나빴어요.
0: 그래도 저는 악당이었습니다. 그건 용서받지 못할 일이지요.
7: 그렇지 않아요.
8: 잘못한 일 반성하고 착하고 멋진 킁킁 시장님이 되셨잖아요.
9: 맞습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10: 킁킁 시장님은 훌륭한 분이세요.
2: 맞다요.
9: 킁킁 시장님, 이대로 그냥 떠나신다면 저 캡틴 우즈로 누구와 함께 지구의 평화, 우주의 정의를 지킨단 말입니까?
5: 킁킁 시장님,
11: 떠나지 마세요.
0: 여러분들은 제가 싫어지지 않았나요?
7: 아니요.
8: 얘기를 듣고 나니 전 킁킁 시장님이 더 좋아졌어요.
10: 한때는 나쁜 일도 했지만
12: 지금의 킁킁 시장님은 누구보다도 멋진 장난감이니까요.
0: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출동.
13: 얼굴엔
14: 순한 킹킹,
13: 줄무랑
14: 덤덤한
15: 순하게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6: 키키키키
17: 하는 아이도
16: 키키키키
17: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도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Yeah.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5: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아이들.

0: near, near, near. Far, far, far.
1: Math show quiz time. What's the furthest food from the bread? Number three, spaghetti. The spaghetti is the furthest from the bread. What's the nearest object to the teddy bear? Number one, the box. It's the nearest object to the teddy bear.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식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6: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9: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생수와 야행,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아이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해일 위험해 대비해.

0: 어? 몬트 선생님!
1: 자.
2: 여기서 소를 만나서 여기로 가요.

0: 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란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This room is wide. Oh, what's happening? This room is wide.

0: 1, 2, 3, 4, 5, 6. 6 newspapers.
1: 어? The two rooms are the same size.

0: 쇼 퀴즈 타임. Let's measure this picnic blanket. What can we use to measure it? There are two windows. Which one is wider? One, two, three, four, five, six. They are the same. There are two blocks. Which one is wider?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Wider.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줄무랑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설
4: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5: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홈즈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지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체 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흘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코골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 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체 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오늘은 우리 몸의 이름을 배워요.

0: 재미있는 플레이 타임. 머리.
1: 머리.
0: 어깨.
2: 어깨.
0: 무릎.
2: 무릎.
0: 발.
1: 발.
0: 눈.
2: 눈.
0: 귀.
2: 귀.
0: 입.
1: 입.
0: 코.
1: 코.
0: 좋아요. 이번엔 손가락.
1: 손가락.
0: 팔꿈치. 팔꿈치. 배.
1: 배.
0: 볼.

0: 화재 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 경보입니다.
1: 민방공 경보요? 그게 뭔데요?
0: 민방공 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1: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0: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만들까? 안녕하세요 친구들. 햄파니와 함께하는 어떻게 만들까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세수한 다음이나 손을 씻은 다음에 물기를 어떻게 닦죠? 맞아요. 수건이에요. 바로 수건이 오늘의 주인공이랍니다. 수건은 몸의 물기를 닦을 때와 땀을 닦을 때 주로 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입는 옷과는 다르게요. 물기를 잘 빨아들이고 또 몸에 닿았을 때 부드럽게 느껴지도록 아주 도톰하고 폭신하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과연 도톰하고 폭신한 수건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알아보러 바로 출발! 여기는 수건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이 실이 바로 수건을 만드는 재료랍니다. 많은 실들을 한 올 한 올 직접 손으로 묶고요. 길게 늘어뜨려서 기계에 잘 연결해줘요. 그럼 기계가 실들을 똑바로 쫙 펴주면서 커다란 둥근 막대에 돌돌돌 감는데요. 이렇게 실들을 모두 옮겨 감아야지만 수건의 천을 만드는 기계에 넣을 수 있게 돼요. 드디어 실 모두 옮겨 감기 완료! 수건의 천 만들기! 이제 본격적으로 수건의 천을 만들어 볼게요. 실을 감아둔 커다랗고 둥근 막대들 있잖아요. 먼저 그걸 기계의 아랫부분과 윗부분에 각각 넣어줘요. 그러면 기계가 자동으로 위와 아래의 실들을 겹쳐지게 하면서 수건의 천을 만드는데요. 여기에 또 다른 실이 하나 더 들어가서 수건을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준답니다. 근데 이 실이 도대체 어떻게 하기에 수건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냐고요? 화면을 잘 보세요. 방금 봤죠? 실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겹쳐진 실들 위로 둥근 고리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를 반복하면 실이 위로 올록볼록하게 나온 천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수건의 천이 도톰하고 포근하면서 물기까지 잘 닦아주게 되는 거예요. 수건에 색깔물 드리기. 완성된 수건의 천들은 곱게 꾸미기 위해서요. 다른 기계로 옮겨가요. 이 기계 안에 뭘 할까 궁금해서 봤더니요. 깨끗하게 목욕을 하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예쁜 색깔로 변신! 원하는 색깔의 물감을 넣어서 물들이는 거랍니다. 자, 이제 뽀송뽀송한 수건이 되기 위해서요. 젖은 천을 말리고요. 지금 이 천은 수건 여러 장이 옆으로 그리고 위, 아래로 쭉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계가 한 줄로 잘라줘요. 그럼 옆으로 붙어있던 수건들이 한 줄로 길게 잘려서 나오게 돼요. 커다랗게
않기만 했던 천이 수건으로 바뀌기 시작하네요. 수건 모양 만들기. 길게 길게 잘려진 천은 수건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요, 또 다른 기계로 들어갑니다. 이번엔 위아래로 여러 장 붙여있던 수건들을 한 장씩 한 장씩 잘라주는 거예요. 다음으로 양옆과 위아래의 끝부분이 풀리지 않도록 튼튼한 실로 묶어주면요. 드디어 완벽한 모습을 갖춘 수건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에요. 세상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반듯하고 가지런하게 접어 상자 속에 쏙쏙 넣어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토톰하면서도 폭신폭신하고 알록달록 예쁜 색깔의 수건을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손을 씻은 다음에는 물기를 꼼꼼히 닦아야 세균이 사라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손 씻은 다음엔 꼭 수건으로 닦아주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어떻게 만들까?
1: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0: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식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6: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자, 아, 제가 요즘에 그 커피를 끊어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또 차를 마셔요.
8: 어, 근데.
7: 아, 맛있다.
8: 혹시 그거 아세요?
7: 뭐요?
8: 그, 이게 티백이라는 게.
7: 티백.
8: 설마. 미세 플라스틱을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 거 아세요?
7: 아니,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인데. 여기 종이고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찻잎인데 이게 어떻게 미세 플라스틱이 나와요?
8: 이게 종이가 아니라 네. 폴리프로필이라는 고분자물질, 플라스틱. 그걸 아니, 얇게 만든 거라 이 아, 티백 진짜? 하나 우려내면 한 12억 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
7: 12억 개요?
8: 그게 지금 들어간 거예요.
7: 지금 내가 그러면 이거 잠깐 몇 번 털어가지고 놨는데 여기에 지금 12억 개가 들어가겠다고 티백 하나요?
8: 녹아 나온 걸 꼴깍하신 거예요.
9: 근데 놀라운 건 네. 우리 이런 물병 되게 많이 쓰잖아요. 네.
8: 생수병.
9: 이런 생수병.
7: 저 맨날 써요.
9: 네. 생수병 속에서도 네.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 많이 납니다. 이 뚜껑 딸 때.
7: 수십억 개.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야.
9: 아니 진짜로 이 한 20만 개쯤 들어있을걸요? 이 생수병에도?
8: 심지어 그 눈물약 있잖아요. 네. 따스한 일회용. 네. 그것도 한 방울 버리란 말 못 들어보셨어요? 뜯는 순간 미세 플라스틱 조가리가
7: 나는 그거 일부러 사람들이 그냥 허세부리는 줄이고
8: 아 그거 미세 플라스틱 나온대요.
10: 아무튼 이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 많고 너무 흔하고 근데 정확하게 미세 플라스틱이 어디까지가 미세이고 얼만큼 위험한 거고 어디에 있고 어디에 없고 이런 것들이 좀 저희들이 잘 모르잖아요. 좀 맞아요. 헷갈리잖아요. 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분야의 전문가 전 세계 탑 클래스 연구자. 야,
7: 그러면 오늘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 진짜로.
7: 예, 왜냐하면 미세 플라스틱은 건강과 직결이기 때문에 네. 이분한테 좀 우리가 최대한 많이 질문을 해가지고 쏙쏙 뽑아먹자고요.

0: 아이고, 환영합니다. 아이고, 형님, 환영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저는 그, 회계하시는 분. 오늘 약간 그, 예, 드라마 협상의 기술에.
2: 완전 빠지셨는데?
0: 배우분이신 줄, 아이. 예, 아니, 근데.
1: 좋은 뜻이죠?
0: 좋은 뜻이죠. 그럼요.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1: 아, 감사합니다.
0: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저는 해양 오염을 연구하는 환경과학자 심원준입니다.
3: 그, 저희 쪽에 HCR, 네. Highly Cited Researcher.
4: 뭡니까? 네.
3: 아주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논문에 인용하는 사람들을 뽑는데요. 네. 그게 제일 많이 인용하는 1%, 상위 1%의 논문을 네. 얼마만큼 많이 쓰는가를 사람들 쫙 조사를 해요.
0: 상위 1%.
3: 네, 뭐 저는 거기 못 들어가죠. 예, 이제 예. 거기에 들어가는 한국인이 별로 없는데 예. 이 생태 환경 분야에서 그러니까 상위 0.1%의 연구자만
0: 월드 클래스네요.
3: 네, 이 HCR로 아~ 영예를 네, 누리는데 바로 그 HCR이죠.
0: 네. 월드 클래스.
3: 그런 박사님.
0: 아, 근데 궁금한 게. 그 상위 1%는 누가 정하는 거죠? 내가 정하나요? 나 이제부터 상위 1%로 내가 이번에 이 논문 냈으니까 나 1% 시켜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5: 클라리베이트라고 하는 네. 세계적인 과학 정보 분석 기업이 있는데 네. 아까 HCR이라고 말하는 이런 통계 분석들을 네. 매년 선정을 합니다. 매년 10월마다 우리 뭐 있죠? 과학계에서 가장 큰 행사인 노벨상이 있어요. 네. 가장 많이 참고하는 자료가 이 클라리베이트에서 선정한 이게 사람들이에요.
0: 대한민국의 박사님께서 네. 월드와이드 상위 0.1%. 그럼 박사님 네. 이 정도면은 노벨상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1: 아쉽게도 예. 환경 분야가 없습니다.
0: 노벨상은요?
2: 근데 또 오히려 평화상을 받으실 수 있어요.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해 버리죠.
0: 그럴 수 있네요. 네,
2: 그것도 가능하죠.
0: 아, 그 미세 플라스틱 문제만 해결되면 뭐 노벨상이 뭐예요? 완전 그냥 세계 최고 재벌 되죠. 그러면 우리 박사

0: 박사님은 제일 처음에 사실 전공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1: 인간이 이제 만든 합성 물질 중에 이제 유해 물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자연계 없던 물질. 근데 이제 해양 오염, 환경 넓게 보면 환경 오염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고 이제 저희가 해양 오염을 조사하다 보면 해안가를 많이 돌아다니죠. 저희가 이제 조사하는 데는 사람들이 가기 힘든 장소들이거든요. 거기에 가면 여지없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사실 저거를 한번 연구해 볼까는 생각을 하던 차에 거기 보면 조그만 알갱이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데 제가 더 쪼개지면 눈에 안 보이는 크기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하던 연구했으니까 조금 미뤄둔 차에 이제 영국의 리차드 톰슨 이제 박사가 2004년에 사이언스의 논문을 딱 냅니다. 그러니까 동물 플랑크톤을 관찰하다가 그 네트에 걸린 플라스틱 조각을 본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마이크로 플라스틱 용어를 처음 썼고 저도 그때 이제 머리를 약간 맞은 것처럼 생각했던 게 정말 현실이 됐구나. 그래서 바로 연구에 이제 투입하고 싶었는데 2007년에 태안의 유리 유출 사고가 크게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 해양 오염 조사 책임자를 제가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몇 년 미뤘다가 2010년에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고요.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앞선 연구팀에 해당됩니다.
0: 처음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그 용어를 사용했던 그 톰슨 박사님이 몇 년도인가요?
1: 2004년에 이제 논문을 쓰셨고.
0: 그러면 그 전에 우리 박사님께서는?
1: 네, 관심은 제가 먼저 가졌으나 이제 연구를 시작하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그 얘기해줍니다. 생각났을 때 싫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2: 이 미세라는 걸 구분하는 기준 같은 게 혹시 환경 분야에서 정해진 게 있을까요?
0: 단위가
1: 저희가 크게 이제 크기로 구분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데 이제 요 정도는 이제 쉽게 이해하시기 일반인들을 위해서 사실 시작은 이제 병뚜껑이 2.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병뚜껑보다 큰 거는 사실 이제 대형이라고 우리말로 부르고 영어로 이제 매크로 플라스틱이라고 부르고요. 2.5cm에서 5mm까지가 이제 중형. 영어로 미소 플라스틱이라고 부르지. 오늘 얘기하는 미세 플라스틱은 5mm부터 1마이크로미터.
0: 1마이크로미터? 네. 눈에 보여요? 1마이크로.
1: 안 보이죠?
3: 안 보여요.
4: 안 보이죠?
3: 세포가 몇 마이크로 막 이런.
5: 1mm의 1000분의 1.
0: 아, 근데 그 정도로 작게 거의 가루보다 더 작은 거 아니에요?
1: 근데 중요한 건 그 아래가 더 있습니다. 초미세, 이제 나노.
0: 초미세요? 네. 아, 나노까지 가요?
1: 네, 나노 크기를 보통 제가 쉽게 설명할 때, 그러니까 지구의 직경을 1m로 보면. 1나노는 축구공 크기거든요.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 1차 미세 플라스틱은 그러니까 인간이 아예 아까 그런 크기 뭐 나노가 됐든 뭐 미세가 됐든 그런 크기로 의도적으로 만드는 크기의 플라스틱을 1차 미세 플라스틱으로 부르는데
0: 1차요.
1: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화장품에 스크럽제로 들어가는 것들.
0: 아, 예, 예.
6: 일부러 만드는 거죠.
1: 일부러. 과거에는 뭐 살구실을 뭐 쪼개 쓰거나 자연물을 쓰다가 어느 순간에 폴리에틸렌 알갱이로 대치돼서 저도 그때 초기 학생들과 연구하면서 진짜 화장품을 딱 사서 딱 보니까 폴리에틸렌.
0: 그럼 박사님, 그 저기 스크럽으로 쓰는 거 알갱이 있잖아요. 걔는 어쨌든 분해가 안 되는 플라스틱인 거네요.
1: 예, 그렇죠. 근데 다행히 1차 미세 플라스틱은 좀 2017년에 우리나라도 규제가 됐습니다. 1차는 이렇게 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중요한 게 문제는 이제 2차 미세 플라스틱.
0: 2차가 있어요?
1: 그러니까 저희가 플라스틱을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고 이제 무분별하게 환경 중에 버려진 플라스틱이 이제 자연 풍화를 통해서 부서지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되냐? 양도 압도적으로 많지만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6: 아, 그렇죠. 아. 그러면 일상에서 플라스틱 같은 거를 진짜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미세 플라스틱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1: 예,
6: 어떤
1: 맞습니다.
6: 경로로든.
1: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게 과학자들이 지금 여러 분야에서 계속 입증한 논문들이 계속 쌓이고 있어서 와. 아, 저도 아, 이거는 아니겠지 하더나. 이 정도겠지 했는데 더 많고. 계속 노래하고.
0: 많이 노래하겠네요. 저희가 이제 오프닝 때 우리 장홍재 교수님이 제가 이제 티백을 좀 몇 번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한 모금을 했는데 이 티백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약 12억 개가 있다라는 말인데.
1: 예, 맞습니다.
0: 예? 맞습니까?
1: 예. 논문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6: 아, 정말 근데 12억 개나 나와요?
1: 예, 맞습니다.
0: 미세 플라스틱이요?
1: 정확히는 미세 플라스틱보다 조금 더 작은데 초미세.
0: 초미세.
1: 아, 나노 크기가 있기 때문에 개수가 많이 늘어요.
2: 권위자분은 티백을 안 드시나요?
0: 아~
1: 예리하시네요.
0: 그러면 이 티백에서 나오는 이 미세 플라스틱은 1차라고 봐야 됩니까? 2차라고 봐야 됩니까?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1: 50% 확률이니까 맞춰보세요.
0: 이건 1차죠. 왜냐면 어쨌거나 이거는 어느 정도 알고 각오하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6: 저는 2차 아닌가 싶어요.
0: 우리 눈밖에 없다고요?
1: 두 개가 섞여 있습니다.
0: 그럼 1.5요?

0: 학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심각성을 좀 미리 알고 계셨는데, 사실 이제 뭐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미세 플라스틱의 실체에 대해서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원래 우리가 이게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있었는데 뒤늦게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겁니까?
1: 미세 플라스틱 워낙 새로운 단어고 이슈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단어만 집중하는데
0: 네.
1: 저는 보통 이제 다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을 표현하거든요.
0: 예.
1: 미세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문제를 보라고 화두를 던져줬는데 다그 단어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미세 플라스틱의 원천은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모든 플라스틱이랑 바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0: 근데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플라스틱을 연구하신다면서요?
2: 대표님이세요? 회사 대표님 플라스틱을 관련돼.
0: 장스 플라스틱?
2: 장스 플라스틱.
3: 사실 플라스틱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이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를 시작하다 보면 왠지 플라스틱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이거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자기 의도가 없었어도 약간 악의 축이 되는 걸 수도 있는데 플라스틱의 탄생 역시 사실은 지구를 지키려고 만들어졌어요.
2: 그렇죠.
3: 왜냐 그전에는 코끼리 상아를 이용해서 방구공도 만들고 제품을 만들잖아요. 너무 밀렵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한그 당구 선수가 상금을 1만 달러인가
2: 맞아요.
3: 벌고,
2: 진짜요?
3: 네. 마이클 펠런인가 하는 분이었는데, 상아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든 사람이 상금을 주겠다. 새로운 신물질을 만들어라. 사람들이 상금을 보고 달려들었어요. 거기 연구에서 플라스틱이라는 게 하나씩 탄생하기 시작해요.
2: 진짜요?
1: 네, 맞습니다.
2: 난 처음 들었어.
0: 그 전에는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이 없었어요, 아예?
3: 없었어요.
1: 최초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재활용 표시 있는 다양한 플라스틱이 한 번에 개발된 게 아니고,
0: 천천히.
1: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1950년대까지 순차적으로 계속 개발됩니다.
0: 그러면은 이거 너무 재밌네요. 플라스틱이 당구공을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된 거다.
4: 애초에 그 동기 자체는 자연을 보호하기
2: 맞아요.
4: 위해서 밀렵을 막기 위해서 만든 물질인데 이게 자연을 엄청나게 파괴하고 있으니까 너무 아이러니하네요.
0: 그러니까 코끼리 상아로 당구공을 계속 만들었으면 진짜 얼마나 많은 코끼리가 죽었을 거예요. 그 코끼리 살리기 위해서 플라스틱이 탄생을 했는데 결국 탄생된 플라스틱이 지금 현재 우리의 어떤 생명을 되게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그런 무기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2: 그렇죠.
0: 화학자가 봤을 때이 플라스틱이라는 거는 어떤 물질로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3: 사실 뭐 완벽한 물질
0: 완벽해요.
3: 정도로 저희는 봐요.
0: 완벽하다.
3: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뭔가 재료를 만든다, 물체를 만든다 하면 쓸수 있는 재료가 되게 많죠. 철도 있고 뭐 구리도 있고 되게 많은데 이 모든 시대를 거쳐서 현대사회가 과거랑 다른 게 뭐냐 하면 딱 두 가지 물질을 보통 꼽아요. 첫 번째가 반도체고
0: 반도체.
3: 두 번째가 플라스틱이에요.
0: 그 정도로 완벽하게.
3: 이 두 가지가 세상을 가장 크게 바꾼 물질이라
0: 그건 맞죠.
3: 예를 들어서 이 컵은 투명하잖아요.
0: 네.
3: 근데 투명한 재료가 유리 말고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플라스틱 말고 딱히 없어요. 그리고 이것보다 훨씬 가볍고 또 다루기도 편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고
0: 네.
3: 깨지지도 않고 사실 인간의 지금은 위협하는 그 미세화가 되면서 위협을 하지만 이롭게 바꾼 게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에서 쓴 주사기가 다 일회용이잖아요.
0: 그렇죠.
2: 맞네.
3: 이거 옛날엔 다 유리 주사기에 강철반을 썼어요.
0: 예.
3: 이때는 보관이나 멸균이 잘안 되면 감염이 엄청 많았어요. 이게 다 일회용이 되고 하면서 또 초반에 만들었던 플라스틱이 제일 유용하게 쓰인 게 그 절연 성분이 있어요. 플라스틱 전기가
0: 그렇죠,
3: 되면
0: 그렇죠.
3: 전선 피복 만드는 데 쓰여갖고 전자문명이 그것 때문에 시작이 돼요.
4: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 들으면 저 또 생각나는 게 실험실 연구할 때 플라스틱 어마어마하게 쓰거든요.
3: 생물실험은 더 그렇죠.
4: 되게 죄책감을 많이 드는데 요즘은 다 플라스틱 쓰고 버리고 하죠.
0: 또 오늘 또 뭘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1: 이게 명칭이 재밌습니다. 원래 명칭은 영어로는 프리 프로덕션 레진 펠렛이라고 그냥 줄여서 펠렛이라고.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만드는 이제 원료를 만드는 업체에서 이렇게 펠렛을 만듭니다. 요거를 이제 가공업체에다 보내면 이제 수많은 제품으로 탄생하는 거거든요, 가공해서. 근데 이게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인어의 눈물이라고 부릅니다.
2: 예? 인어의 눈물?
1: 이게 은유적인 표현인데 잘 보면 이게 눈물방울처럼 생겼거든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 인어는 이제 바다를 대표하는 일종의 그 상징이잖아요.
2: 네.
1: 인간이 이제 바다를 오염시키면서 인어가 슬퍼서 눈물을 흘렸다는 캠페인적인 은유로 쓰고 있는데 이게 원래 그 깨끗한 원료물질이고요. 중간에 수송하다가 뭐 이렇게 유출되기도 하고 공장에서 버려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바닷가 여기 이제 떠다니다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도 변하고. 네.
0: 그러니까 하나는 백미 같고 하나는 약간 흑미 같고.
2: 그냥 잡곡밥.
1: 잡곡. 아, 그게 실제로.

0: 재미있는 일화를 말씀드리면 우리 애가 두 살 때 네. 입에다 넣더라고 쌀처럼 생겨가지고
1: 떼지 떼지 해야죠.
0: 그래서 아까 곡식처럼 생겼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1: 말이에요. 지지지지 해야죠. 그럼 요거를 녹여가지고 그 형태 보내다가 뜨면은 그게 딱 그 형태로 용기 같은 게 생길 수가, 될 수가 있는 거 그런 겁니다.
2: 이게 적어 보여서 그렇지 네. 생산한 데는 그 뭐 가마니 같은 걸로 몇 톤씩 네. 쏟아붓고 찍어내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3: 페트병 만드는 거 보니까 되게 신기하는데 이거 가열하면은 되게 유연성이 있더라고요. 바람 같은 거를 훅 맞습니다. 불면은 네. 모양이 확 생기더라고요.
1: 유리 공예 같이?
3: 네, 유리 공예 같이 그냥.
0: 불면서 틀이 그걸로... 있으니까 그 틀에 맞는 모양으로 네. 딱 찍어.
1: 확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 있는 저 인어의 눈물이 이렇게 이제 페트병이 되는 거죠.
0: 네.
1: 이런 식으로.
3: 근데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이런 완제품이잖아요.
0: 네.
3: 그러면은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는 거죠?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막... 과정이?
0: 플라스틱은 우리가 어떻게 배우냐 그러면 뭐 환경 중에 가면 이제 유치원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표를 그려서 뭐 이건 뭐 분해되는데 수십 년, 수백 년 반 연구죠. 그 틀린 말이 아닌 게 이제 자연에 있는 생물학적 분해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태양에는 자외선이 있고 자외선에는 에너지가 충분히 있어서 이 탄소 결합을 깰 수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병 하나가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진짜 수십 년, 수백 년 걸릴 수 있는데 그동안 표면에서는 광산화가 일어나서 수많은 조각이 만들어지고.
2: 근데 우리가 플라스틱이 뭔지를 알아야 이게 과연 쪼개질 수 있을까라는 걸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모든 게 화학 물질이다 보니까 우리가 몇 번 뭐 원자니 분자니 얘기를 했잖아요. 분자라는 걸 쉽게 생각해서 그냥 작은 구슬이라고 생각하면 얘네들을 계속 연결해서 긴 형태로 이을 수도 있잖아요. 목걸이나 끈처럼. 그걸 우리가 고분자라 그래요. 얘네들을 뭉치고 덩어리로 만들면 플라스틱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걸 연결하는 과정을 우리는 중합이라고 부르고
0: 중합.
2: 네, 중합이라는 게 뭔가를 연결해서 길고 거대한 걸 만든다.
0: 그 결국은 저는 일반인들한테 할 때 이제 비엔나 소세지를 표현하거든요. 옛날에 이제 우리 도시락 반찬의 최혜태 연결된 거.
4: 줄줄이 비엔나.
0: 어디를 잘라도 소세지는 소세지로 남아있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이게 중요한 개념인 게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워낙 고분자 물질이기 때문에 어디를 잘라서 작아져도 원래 있던 물리학적 성질을 버리지 않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그건 분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해란 용어를 쓰지 말고 미세화란 용어로 이제 쓰자고 제안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1: 네, 미세화.
0: 원래 성질을 잃어버려야 분해인데.
1: 분해가 안 보입니다.
0: 미세화된다는 건 제가 그래서 맥아더 장군이 한 말이 있어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사라질 뿐이란 말이 있잖아요. 제가 플라스틱은 죽지 않는다. 작아질 뿐이다.
1: 명언이다. 플라스틱은 작아질 뿐이다.
0: 죽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미세화에서 제가 꼭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네. 보통 이제 세 가지 조건이 있으면 아주 최적의 조건이죠. 첫 번째는 태양광. 두 번째는 산화니까 산소.
3: 네.
0: 세 번째는 높은 열이 있으면 반응이 빨리 일어나거든요. 높은 온도. 최적 조건이 이제 바다로 치면 해변 같은 곳입니다.
1: 아,
0: 여러분 해수욕장 여름에 발로 하면 뜨거운 모래.
1: 그렇죠.
0: 햇볕은 내려쬐고 산소는 공기 중에 충분하고.
4: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좀 트라우마처럼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제가 이제 어디서 살 때 거기 생수를 정수기가 없어가지고 그 페트병 2리터에 6개 파는 생수 있잖아요. 그 편의점에서 맨날 할인해서 사먹었던 데였거든요. 근데 거기 생수병을 이렇게 밖에 내놨어요. 그때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을 매일매일 마셨겠구나.
0: 네, 맞습니다. 같은 플라스틱 제품도 아까처럼 큰 이제 생수병을 마트 바깥에 해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태양광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훨씬 많이 발생. 아까 이제 뚜껑 열면서 황성 박사님 얘기가 좀 생기기도 하지만.
1: 오늘 정말, 와, 오늘 진짜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네. 신선한데.
0: 근데 여기서 플라스틱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세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그 재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1: 그렇죠, 예.
0: 저희가 이제 실험을 다양하게 해봤는데 그래도 대동소이하게 약간의 시간 차이일 뿐 한 이제 태양광이 한 2년에서 5년만 계속 노출이 되면 얘가 이제 미세화 거의 되기 위한 준비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의 충격, 바람, 뭐 지나가다가 뭐 동물이 건드렸다, 뭐 아니면 뭐 파도 거기부터 막 수없이 쪼개지기 시작하거든요.
1: 그냥 꽃가루처럼 막 흩날려버리는 거예요.
0: 네.
1: 태양빛만 어떻게 뭐 받아도 네,
0: 그렇죠.
1: 그러니까
0: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하는 게 일반인들은 보통 이제 쓰레기가 문제가 되니까 아, 쓰레기만 안 만들면 되는 거냐는 생각이 있는데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야외에서 쓰는 많은 플라스틱들이 있습니다. 농업에서 멀칭 필름이나 비닐하고 쓰죠. 수산업에서 쓰는 모든 어구는 다 플라스틱이죠.
4: 그물들.
0: 네, 네. 그 다음에 뭐 인조잔디도 있죠. 옛날에 어린이 놀이터들이 나무였다가 다 플라스틱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야외에서 쓴다는 거는 결국은 태양광이 노출이 되면 2차 미세 플라스틱이 만들어지는 건 피할 길은 없습니다.
1: 근데

0: 저는 궁금한 게 이제 태양이 노출되면은 미세화가 돼서 미세 플라스틱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한때 또 신발을 또 굉장히 많이 모았었거든요.
1: 아, 예. 그렇죠, 그렇죠.
0: 한 십몇 년 지난 신발인데 이게 케바케예요. 겉은 멀쩡해요. 그래서 딱 멋내려고 딱 신고 이제 정확히 현관을 나가서 한 30m 정도 지나갈 때 이제 쪽쪽쪽쪽 하면서 막 갈라져. 근데 걔네들은 어쨌건 실내에만 있었거든요.
2: 아, 예. 맞습니다.
0: 태양빛하고 상관이 없어요. 실내에만 있었는데 가루처럼 확 모든 게 분해되고. 이건.
2: 저도 그런 약간 일화가 있는 게 집에서 이제 오래 쓴한 20년대 선풍기가 있어요. 그래서 고장 나갖고 이제 고치려고 딱 만지는 순간에 막 으스러지는 거예요. 실내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실내에 있어도 이제 다른 열이라든가 다른 작용, 마찰, 이제 그런 것들이 마찰을 통해서도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실험을 한번 해봤더니 그런 이제 합성 섬유로 되는 옷을 빨잖아요. 빨면 수십만 개가 만들어지는 미세
0: 옷을 빨아도요?
2: 세탁을 하면 폐수로 수십만 개가 나오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같이 공동 연구하는 팀에서 또 재밌는 결과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살짝 건조하잖아요.
1: 네.
2: 건조하고 나서 우리 입고 털잖아. 털고 입고 다니잖아요. 거의 같은 양이 나옵니다.
0: 아, 그럼 건조기를 쓰지 말까요?
2: 아, 건조기, 아, 무슨 건조를 통해도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렇게 합성섬유 옷만 입어도 만들어진다는 거.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타이어는 거의 30%는 합성범으로 돼 있어서 그것도 이제 플라스틱 재질이거든요.
0: 달리면서
2: 마찰에 의해서
0: 다른
2: 마찰에 의해서 마모돼서 엄청난 입자가 생기고요.
0: 그러면 사람 몸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 건지 이제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2: 보통 세 가지 경로가 가능하죠. 다른 오염물질은 거의 비슷합니다. 호흡 이제 폐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물이나 맛있는 물을 통해서는 이제 소화기로 동하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모든 음식 있잖아요. 모든
0: 네,
2: 음식. 처음에는 이제 몇 종류가 안 알려줬어요. 뭐 소금이다, 뭐 수산물이다 시작하든 이제는 이건 뭐 그냥
0: 싹 다.
2: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
0: 모든 거싹 다. 패스트푸드.
2: 제가 원래는 하나씩 추가해서 논문 볼 때마다 요거는 뭐 당근도 나오고 채소는 아닐 줄 알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하면 뭐 치즈도 나오고 뭐 맥주 뭐 이러다가 포기했습니다. 너무 많아져서.
0: 안 나오는 게 없죠.
2: 네. 재미있는 연구 결과도 하나 있는 게, 재료에도 들어있고 공기 중에 있잖아요. 네. 그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 중에 재료에 있는 게더 많냐, 공기 중에서 떨어지는 게 많냐 연구했는데, 또 떨어지는 게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많지는 않을 걸로, 아직 연구 결과는 그렇게 부족하지만 피부엣을 통해서 흡수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0: 예.
2: 생물 실험해 보면 들어가거든요. 작은 크기가 되면.
0: 피부는 그러면은 약간 그런 그 옷들이 또 흡수를 시킬 수도 있겠네요. 예. 같은 게.
2: 그건 아직 연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0: 피부 흡수는 너무 충격인데?
3: 초미세 정도면 피부로 들어갈 수 있어요.
0: 아, 그래요?
3: 보통 우리가 뭐 영양제 같은 것도 막 팩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성분들이 들어간다는 게 분자 뭐 몇 나노 크기면은 피부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초미세 정도면 나노미터 크기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죠.
2: 요즘은 워낙 플라스틱 이제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물티슈 같은 거예요. 잘못하면 종이로 하는데, 네. 그 안에 합성 섬유가 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4: 저도 이거 물티슈가 펄프로 만든 게 아니라 플라스틱 원료로 만들었다는 걸 알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2: 저도 처음에는 펄프인 줄 알았어요.
0: 아, 어떡하지 그러면? 네. 물티슈 너무 많이 쓰는데?
2: 요즘 굉장히 많이 쓰죠.
0: 네. 네, 그 화장실 갈 때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외부로 나갔을 때. 그렇죠. 네. 스타일리스트가 화장실을 가는데 이제 물티슈 좀 이렇게 가방에서 받아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다 나왔는데 갑자기 막 쓰러질 정도로 식은땀이 막 날려가는 거야. 봤더니 내가 가져온 게 클렌징 티슈였더라고. 나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 너무 급하니까. 종이컵은 어떨까요?
2: 예. 종이컵이 사실 안에 폴리에틸렌으로 코팅이 돼 있단 말이야. 안 그러면 음료 같은 걸 담을 수가 없죠. 그렇죠, 세기도 그렇죠. 하고
5: 그렇죠. 꺼져버리니까. 예.
2: 근데 그 음료가 보통 저희가 일회용 종이컵에 이제 뜨거운 커피 정도 한 잔이 한 60에서 80ml 되거든요. 한 잔 마시면 한 15개 정도가 발생합니다.
0: 15개요?
1: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진짜
2: 안 오시죠?
0: 아니, 기사식당에서 기사님들 제육이랑 뭐 이렇게 드시고 난 다음에 항상 100원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2: 그렇죠.
0: 달달한 커피 또 드셔야
2: 그렇죠,
0: 그래야 이제 다시 또 리프레시가 되는데, 15개 미세먼지를 식사 후에
2: 한 잔에 15개니까 1년에 본인이 마시는 종이컵에 마시는 음료 생각하시면 곱하면 이제 나오죠.
0: 와, 제가 정수기를 원래 렌탈해서 쓰다가 제가 이제 그 그 코디 아주머니하고 좀 워낙 바쁘니까 일정 맞추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생수를 배달 시켜서 계속 먹고 있거든요. 어떻게 다시 정수기로 돌아갈까요? 어떡할까요?
2: 이게
0: 이거 좀 답 좀 주세요.
2: 물론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워낙 뭐 다 퍼져 있어서 피한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집에서 수돗물을 마신 지가 사실 꽤 오래됐거든요. 굳이 저희가 이제 유해물질 연구도 하고 미세 연구하다 보니까 생수에 많은 것도 알고 저희가 실험실에서 사실은 실험실에서 쓴 정수기는 더 고도화된 정수기거든요. 그래도 나옵니다. 원래는 그 역삼투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원래 실험할 때 이제 블랭크라 그러잖아요. 원래 이제 없는 거를 대적으로 놓고 실험해야 되는데 거기도 나와서
0: 피할 수가 없네요. 네,
2: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따로 막 비싼 그 순수한 물을 사서 실험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저도 똑같이 이제 치우고 수돗물
0: 수돗물을 드신다고요?
2: 수돗물에도 미세 플라스틱 있긴 있는데
0: 너무 많을 걸요?
2: 분석하면 생수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0: 이게 뭐만 남들은 다 지금 정수기에 막 뭐 그냥 생수 시켜서 뭐.
2: 아니, 그러니까 플라스틱도 안 쓰고 먹기도 되게 편안하고 정수기가 공간도 안 차지하고 뭐 미세 플라스틱 덜 먹고 일석사조 정도 됩니다.
0: 획기적인데요.
2: 저는 그렇게 10여 년째 먹고 있는데 저희 아내하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0: 아니 근데 차라리 모르고 있을 걸 왜 내 눈앞에 나타나. 박사님의 내 눈앞에 나타나.
2: 불편한 진실이죠. 이제 피하고 싶잖아요. 먹는 거, 보호하는 거. 근데 이게 유해원이 사실은 플라스틱 가까운 모든 곳에 쓰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어디가 그냥 핵심 포인트다 그러면 거기만 집중 관리하면 양을 좀 줄일 수 있는데 너무 산재돼 있던. 와.
5: 제가 얼마 전에 극지연구소 연구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남극 에서 어떤 게 발견이 됐냐면은 남극 한 가운데 눈 샘플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0: 거예요. 잡혔대요?
5: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리터당 1리터당 평균 한 30개 가까운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비산된 미세 플라스틱이 거의 7,000km 이상 날아가는 거죠.
2: 전 세계 연구 결과 저희가 이제 리뷰해 보니까 1입방미터라 그러잖아요. 1미터, 1미터, 1미터 이 부피 안에 적은 데는 1개 정도. 1개 정도인데, 이제 중국 베이징 같은 이제 그런 큰 도시 무려 그 안에 5,700개 정도가 있어요. 1미터, 1미터, 1미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대기 중으로 올라가가지고 어디든지 퍼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산재돼 있어요.
0: 공기 중에서도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 떠다니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2: 뭐 이 안에도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0: 그리고 아까 저기 방금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연출이 제 바로 앞에서 플라스틱으로 슬레이트를 쳤어요.
2: 슬레이트. 굉장히 마찰인데요.
0: 딱 쳤어요. 네. 그때 제가 한 30억 개 먹은 거 같아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먹는 거, 그다음 숨 쉬는 거 모든 게 다 미세 플라스틱이 다 들어오는 건데 그럼 저희가 미세 플라스틱을 엄청나게 흡수하는 거 아닙니까?
2: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통 저희 노출량이라고 표현하는데 호흡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시는 물, 뭐 수산물 뭐 이렇게 됐다가 국가별로 또 이 랭킹을 매겼는데
0: 몇입니까?
2: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이제 19위 정도로 굉장히 상위 랭크가 됐는데 19위면 뭐 동메달까지는 아니할 수도 있는데 그 앞에 있는 18위까지 국가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개도국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들어섰는데 선진국 중에서는 저희 우리나라 그 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0: 그러면 박사님, 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푹 시원하게 다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저희 1인당 네. 미세 플라스틱 섭취량이 얼마나 될까요?
2: 그러니까 이제 즉 보통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표현하죠. 근데 제일 높은 농도만 뽑아서 계산했을 때.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5g을 먹습니다.
0: 일주일이에요? 우리가 일주일이에요?
2: 예, 그렇죠. 가정하네.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이제 우와. 그거를 조금 더 한 달로 표현하면 플라스틱 칫솔 하나.
4: 너무 충격적이에요. 나는
0: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씩, 한 달에 칫솔 하나 분량의 플라스틱을 우리가 피할 수 없이 그냥 지금 먹고 있다.
2: 근데 더 제가 충격적인 걸 말씀드리면, 이제 2100년이 되면 이제 과학자들 추산이 지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가만히 방치하고 지금처럼 살면 2100년 지금으로부터 75년 뒤에는 50배 정도 오염이 증가할 거로 계산하고 있어요. 예측. 그걸 그대로 대입하면 우리는 자연계로 돌아갔겠지만 다 뭐 대충 연배들 보면 저를 포함해서
0: 아니 우리 영생할 거예요. 걱정.
5: 저희가 지금 계속
0: 저희 지금
5: 유니버스.
0: 저희 지금 그 백신 개발 중이니까
5: 알겠습니다.
0: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2100년?
2: 2100년에 일주일에 그냥 쉽게 대입하면 계산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50장.
4: 일주일에
0: 신용카드 50장.
2: 그러면 1년이면 어떻게 되죠? 2,500장을 먹게 된다.
0: 계속 이 상태로 가면?
2: 네.

0: 그 몸에 들어가잖아요. 일단 뭐 배출은 안 되나요?
1: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큰 미세 플라스틱을 분석했으니까 작은 거 분석을 못할 때는 상당수 이게 상피 세포에서 흡수가 안 되고 소화관에서 보통 이제 배출되는 거라서 대변을 검사했더니 100% 나온다. 여기였다가 이제 점점 장기 쪽으로 이제 연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렇지. 이제 거의 모든 기관에서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거냐? 웬만한 몸에 있는 기관 다 아시면 되고 이제 잘 이제 설마 여기까지 하는 걸로 치면 뭐 혈액, 그다음에 정자,
2: 그렇죠.
1: 이제 그 장모의 태반, 태반이라는 게 결국은 아기에게 전이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몸에 있는 모든 기관에서 지금 다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2: 그러면 이렇게 몸에 쌓이는 축적되는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1: 제가 이제 두 개의 연구 결과를 보고 솔직히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혈관 질환 환자들이 있습니다.
2: 동맥경화 이런데요.
1: 그러니까 이렇게 경동맥에 이제 문제가 생겨갖고 박리한 환자들. 312명의 환자를 혈전을 채취해서 분석을 했어요.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혈전에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 그룹, 없는 그룹. 이제 세 개의 이제 위험 요소, 사망, 심장마비, 심근경색, 그러니까 심장계통에 이제 그 위험하고 딱 매치를 시켰는데, 혈전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 환자 그룹에서 두 배가 높게 나타났어요. 그것까지 듣고도 두 배니까 이거는 뭐 좀 그럴 수도 있고 생각했는데, 올 2월 달에 나온 분이 사실은 저는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기증 시신들이 있습니다. 뇌하고 간하고 신장을 분석했는데, 이제 뇌에 가장 높게 축적되는 게 확인이 됐고.
2: 아, 미세 플라스틱.
0: 저도 그 논문 봤어요.
1: 네, 그렇죠. BBB라 그러잖아요. 블러드 브레인 배려를 해서 원래 요거를 통과하는 거는 되게 제한이 되게 돼 있어요.
2: 맞아요. 근데 여기 내려가는 게 너무 작은 애들은 못 들어간다.
1: 그러니까 초미세 정도 돼야 작아야 들어가거든요.
3: 음악이 있어서 세균이나 안 좋은 건 못 들어가고.
2: 못 들어가잖아요.
1: 근데 이제 기증 시술이다 보니까 분석을 했는데 그 다음이 더 충격적이. 그 28명의 이제 샘플이었는데 그 중에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가 12명 있었어요. 그래서 12명 그룹하고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그룹하고 딱 비교를 했는데, 치매 그룹에서 뇌에 있는 초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7배가 높게 나왔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인데, 아직 얘가 뭐 혈관 질환인지 뭐 치매를 바로 유발했는지는 모르죠. 연관성만 나왔으니까 걔가 직접 줬는지 아니면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노출되는 환경에서 하는 사람이 나머지도 안 좋을 수 있는 것 때문에 생긴 영향인지는 이제 앞으로 후속 연구가 필요할 텐데, 근데 이 정도 논문 결과를 보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쌓이지 않을까 하는
2: 영향을 끼치네요. 예측을 당연히 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되는 거죠.
4: 네. 예쁜 꼬마 선충이 이런 독성 연구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되게 빨리 자라고 수명도 짧아서. 그래서 최근에 저랑 굉장히 친한 예쁜 꼬마 선충 연구자분이 이 초미세 플라스틱을 가지고 그 예쁜 꼬마 선충을 파킨슨병 걸린 것처럼 만들 수 있어요.
2: 아, 진짜요?
4: 그래서 그런 파킨슨병 모델 선충이 있는데, 이 파킨슨병 선충 모델에 이제 이 미세 플라스틱, 초미세 플라스틱을 적용하면 훨씬 더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뇌에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은 알츠하이머나 치매 같은 것뿐만 아니라 파킨슨병처럼 다양한 질환들의 영향을 실제로 주고 있을 가능성을 이제 꼬마 선충 연구나 뭐 아니면 물고기 연구나 이런 데서 많이 보고 있는데, 좀 너무 저도 지금 약간 소름이 돋네요.
2: 아, 큰일 났네. 그럼 장기적으로 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4: 이게 2100년에 플라스틱, 그러니까 50배. 일주일에
2: 50개.
4: 일주일에 50개 먹는 정도로 오염이 되면 저는 거의 대멸종 수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생각을 하자면 이거는 좀 비슷한 사건이 뭐였냐면 25억 년 전쯤에 이 남세균이라는 애가 원래 광합성을 하던 애인데 광합성의 산물로 산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2: 그렇죠.
4: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는 지금 산소를 호흡하고 있는데 그 전엔 산소가 없던 세계였잖아요. 거의 없었어요, 대기 중에. 근데 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산소가 굉장히 반응성이 강한 독성 물질이거든요.
0: 독을 푼 거죠, 그냥.
4: 그러니까 남세균은 산소를 계속 만드는데 이 산소를 분해할 수 있는 친구들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대멸절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출현해서 남세균이 산소라고 하는 독을 전체 바다에 푼 것처럼 인간이라는 종이 출현해서 플라스틱을 쓰면서 미세 플라스틱을 계속해서 풀기 시작하는데, 산소도 처음에 남세균이 산소를 만들었을 때도 양이 적어서 괜찮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티핑 포인트, 그 매우 치명적인 선을 넘어서면, 근데 줄어들진 않잖아요, 계속.
2: 근데 교수님, 멸종도 멸종인데, 100년에 이제 우리가 50장짜리를 먹잖아요, 일주일에. 네. 한 50장을 먹는 거예요?

0: 근데 의외로
1: 맛있어?
2: 괜찮은 거야.
1: 그죠?
2: 어, 그리고 어느덧 내 소화기관이
0: 소화
2: 이제는 그냥 배출을 할 정도가 이제 약간 된 거, 이게 진화라고 해야 되죠.
3: 놀라운 발상.
2: 진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4: 생리적 적응이라고 하죠. 네,
2: 생리적 적응이냐, 아니면 그래도 멸종이냐, 그러니까, 멸망이냐. 예.
3: 그러니까 뭐 진화 쪽에 전문가지 저도 궁금한 게 이제 그런 거죠. 자연계에도 뭐 DNA 같은 고분자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나무에 쓰이는 리그닌이 그런 거거든요.
2: 리그닌?
3: 근데 나무는 뭐 수십 메타 이제 햇빛을 받으려고 자라는 게 리그닌이라는 이제 자연 폴리머가 만들어져서 가능해진
1: 목재,
3: 건데.
1: 목재, 예. 목질.
3: 그러니까. 예, 예.
5: 나무를 보면은 예. 나무의 구성 성분이 셀룰로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인간이 소화보시킨 섬유질이라고 하는 네. 거. 그게 있고 그 주변에 이제 헤마이셀룰로스라는 게 있고 그 리그닌이 있어요. 리그닌이 그물처럼 막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게 나무가 갈색인 이유예요.
1: 아, 그래요?
5: 갈색 물질이에요.
3: 걔도 이제 폴리머거든요. 합성 폴리머인데 얘를 그럼 분해를 해야지 목재가 안 쌓이잖아요. 안 그랬으면 목재로 뒤접혔을 거 아닙니까, 지구가? 그거를 분해하는 미생물이 언제 나왔냐? 1억 5천만 년 뒤에 나옵니다.
1: 아, 그게 리그닌이 생기고 나서 1억 5천만 네, 년 뒤에?
2: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네. 분명히 100년 있다가 2100년에 우리가 이거 50장짜리 먹게 되지 않을 거다. 그 전에 분명히 분해할 수 있는 새로운 애들이 등장할 거다.
1: 1억 5천만 년 걸렸다잖아요.
2: 아니, 근데 이제 이게 AI가 AI가 뭔가 막 하겠죠. 아,
1: 그렇지.
2: 예, 예, 예. 그러니까
1: 그렇죠.
2: 1억 5천만 년보다는 확실하게 줄겠죠.
3: 너무 AI 꽂히셨는데.
2: 아, 저는 많이 꽂혔죠. AI는 계속해야 돼요.
5: 사실 그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런 문제를 저도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리는 멸망 시나리오에는 인간이 플라스틱 때문에 죽는 건 없어요.
1: 아, 그렇죠.
5: 다른 이유로 죽어 것 같다. 화학 분야에서는 지금 이미 효소로 PET를 분해하는 기술이 그렇죠. 상용화가 됐어요. 네, 프랑스 쪽 이쪽에서는. 네, 네. 그걸 시작으로 온갖 물질, 고분자 이런 물질들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나 다른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얘네들을 생물체에 넣어서 만약에 됐다. 그럼 인간도 사실 탄소 생물체잖아요. 그럼 인간을 분해하는 기능을 갖는 게 생겨서 인간도 죽을 거다가 저의 하나의 시나리오고.
3: 아, 그렇죠. 그러니까
2: 플라스틱도 분해하는데 인간도 네. 분해된다.
3: 더 재밌는 발상이니까 원래 플라스틱 분해하려고 만들었는데 똑같이 우리도 유기체니까 그렇게 분해 가능한 거 재밌는 발상.
2: 아니면 그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그 액체로 그냥 빠뜨리기만 하면 싹 완벽하게 깔끔하게 분해되는 거.
5: 사람도 분해될걸요?
2: 아니,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1년에 하루를 정하는 거지. 클리닝 데이.
1: 아, 움직이지 마세요. 우주에서 그냥 확 뿌려놓는 거지. 그 아~ 하루는 우리는 다른 데 다 들어가 있고.
2: 아~ 지구 정화의 날.
1: 지구 정화의 날.
2: 지구 정화의 날 있잖아요.
1: 아, 우주정거장에서 뿌리는 거예요? 네.
2: 그날에 대규모로 그냥 어디 쉘터에 인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4: 달에다 보관 이상하고.
2: 그렇지. 쫙 이렇게 뿌려가지고 지구를 완전 또 깨끗하게 뭐 여러 미세먼지, 플라스틱 이런 거 싹 다 정리하고.
5: 완전 SF나 그 행성 정화 광선 이런
4: 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2: 그 쉘터는 이제 그 시멘트로 만들어야지. 어, 플라스틱을 안 녹는 거. 예를 들어서 재활용 있잖아. 재활용 플라스틱 같은 경우 뭐 혹시 뭐 좀 답을 찾아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좀?
5: 사실 이것도 되게 불편한 진실인데 우리가 매주 열심히 플라스틱 분리수거 하잖아요.
4: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5: 근데 그중에 실제로 재활용 될 수 있는 종류가 되게 한정적이에요.
2: 아유, 많이 없다.
5: 그 투명하고 말랑말랑한 종류의 페트만 돼요. 생수.
2: 생수.
5: 예를 들어서 콜라 들어있는 그 유명한 그런 페트랑 그냥 일반적인 생수병 만져보면은 콜라병은 좀 딱딱하고 그렇지. 얘는 물렁거리잖아요.
2: 그렇죠.
5: 물렁거린 걸 한번 재활용하면 딱딱한 게 돼요. 얘는 다시는 재활용 못 해요.
2: 한 번밖에 안 되네. 네.
5: 그건 태울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플라스틱 생각하면 얘 왠지 뜨겁게 가열하면 녹으니까
2: 네.
5: 아, 녹여서 다시 찍어내면 네. 복구 되겠지 하는데 우리가 그걸 기계적 재활용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그거는 네. 한 번밖에 못 해요.
2: 아.
4: 근데 그렇게 되면 재활용을 하는 거를 늘리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 양은 엄청나게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요?
3: 최근에 또 하나 나왔던 논문 때문에 조금 이제 충격적인 게 기계적으로 먼저 갈아서 조그만 조각으로 했을 때 반응이 빠르니까 그런 이제 재활용 공장에서 대기로 비산되거나 막 물로 나가서 그게 굉장히 많은 양으로 또 추정된 결과가 나와서 이거 재활용하려고 그랬다가 미세 플라스틱 더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해서 재활용 과정 중에서도 관리가 충분히 안 되면 또 그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5: 근데 재활용 종류가 두 가지예요. 저희 하는 건 보통 화학 반응이니까 이게 아까 그 비엔나 소세지처럼 돼 있으니까 잘라도 플라스틱이라는 말은 자른 거를 다시 붙여서 만드는 과정을 하면 재생이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5: 이게 이제 화학적 재활용이라 그래서 얘를 아까 우리가 붙이는 걸 중합이라고 했잖아요.
1: 네. 중합.
5: 그리고 우리가 답도 뭐 해답 이런 말 있는 것처럼 잘라내는 걸 해중합이라 불러요. 종합된 걸 다시 풀어낸다. 이 과정으로 사람들이 요즘엔 재활용을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원재료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안 하면 다 죽을 판이라.
2: 저기 봐요. 혹시 여기 과학자분들 계시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삶의 어떤 침입자 아닙니까? 네. 소리 없는 침입자잖아요. 얘네들을 좀 잘 다룰 수 있는 뭐 다른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좀 아이디어 같은 거 없습니까?
5: 네. 그게 제가 논문 재밌게 봤던 거 하나가 그 물을 끓이면은 네. 미세 플라스틱이 제거된다라는 논문이 몇 년 전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네. 좀 적합하진 않더라고요. 이게 약간 석회염? 약간 네, 그런, 네, 이, 그런 종류고 우리나라는 그 화강암 위주의 물이니까. 네. 근데 그런 데는 한번 끓이는 것만으로 얘네들이 뭉쳐서 막 대부분 가라앉는데요. 그래서 그쪽은 끓여먹는 게 그때부터 보급이 돼서 아마 우리나라에나 이런 환경에서 적합한 처리 방법이 있을 거예요, 뭔가는. 그걸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2: 아니면 그 제품 만들 때, 플라스틱 그 만들 때, 인체에 들어갈 걸 생각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아, 예를 들어서 또 비타민 D라던가. 마그네슘이라
4: 병 주고 약 주고
2: 뭔가 분해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혈전 용해제 뭐 그런 성분이라든지 그런 거를 플라스틱에 아예 그냥 딱 접목을 시켜가지고 아예 제품을 만들어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잠깐 드네요.
3: 발상의 전환이긴 하네요. 예. 저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멀티비타민 플라스틱?
2: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어디 부분을 주로 많이 공격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갖다가 아예 그냥 AI 괴롭혀가지고 합성 딱 해가지고 그냥 아예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3: 전달 물질을 매개체로 쓰자는 그런 뜻인 거죠.
2: 아, 괜찮은데요?
1: 기가 막힌데요?
4: 저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네. 그 방사성 물질들을 썼던 역사가 기억나는데 지금 우린 방사능하면 오, 막 돌연변이 될 것 같고 그렇죠.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막 그걸로 막 화장품처럼 쓰고 그러지 않았나요?
5: 그게 지금 괜찮았다가 위험했다가 또 지금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잖아요. 그 방사성 물질들을. 뭐든지 과학이 지금 선을 그을 수 있는 건 아니어도 플라스틱도 또 말씀하신 좀 의외로 유용한 게 뭔가 있을 가능성도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2: 이 박사님은 뭐 아이디어 같은 거 없어요?
4: 저는 그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이전까지는 고민할 필요성 자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쓰레기 버리는 이런 문제, 재활용 문제 정도 있었지만 미세 플라스틱처럼 막 정말 저희가 피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가 일주일에 플라스틱 카드 하나 먹을 정도로까지 문제가 있다는 걸 잘 몰랐는데
2: 너무 많아.
4: 그런 문제를 알게 된 것 자체가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거 손가락이잖아요. 이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건 우리가 너무너무 많은 플라스틱을 쓰고 있는 문명에 살고 있다.
3: 지금은 이제 저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예. 아주 초기 수준의 조기 경보.
1: 지금요?
3: 딱 그보다 조금 더 지금 강해지고 있는 단계로 접근하고 있어서 경고를 줄 때 저희가 아시지 않습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뒤에 벌어질 일은 저도 이게 보통 이제 비가역적인 오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건 한번 가면 못 돌아오잖아요. 왜 이 문제가 어렵냐 그러면 이해 당사자가 전 인류예요. 그렇게 이해 당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과학적 사실이 없으면 단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가장 중립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들이 쌓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당위성이 조금씩 인정받고 나아가는 것처럼 이런 맞습니다. 과학적 자료들이 팩트에 근거해서 쌓이고 쌓이면 내가 줄여야 되겠네라는 인식을 바꾸는 게 굉장한 파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힘이 모였을 때 바뀌는 거거든요.
2: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사람들 눈과 귀에 노출이 되는 거죠.
1: 맞아요.
2: 네. 그러니까 알고리즘 혜택을 좀 많이 받고 많이 좀 이렇게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4: 네. 오늘 중요합니다. 정말 취미는 과학 중에서 특히 네. 사회적으로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2: 언제나 느끼는 게 인류의 생과 사는 과학에 달려있다. 라는 걸 제가 과학 프로를 진행하면서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너무 많이 깨닫습니다.
4: 아유,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5: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 고생하셨습니다.
6: 어디서 치겠습니다.
2: 피하고 싶은데.
1: 뭐가 어째 이 녀석이?
2: 너를 평생 못 만나게 되면 좀 서운할 것 같았어. 이곳이 바로 제 주식의 원천입니다. 만화방에 여러분들을 모셨어요.
1: 기차에 내린 지가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2: 한 개월을 넘게 달리다 보니까 부품들이 조금 예, 저희가 사실 취미는 과학을 하면서 생물, 수학
1: 양자 역학 정말 골고루 다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를 안 했다.
3: 어, 뭐죠?
1: 바로 인간.
3: 아, 인간이 왜 그럴까?
1: 인간은 왜 다 다른데 왜 그럴까?
2: 과학적으로 설명이 될까?
1: 정말

0: 넓게 모셨습니다.
1: 기초과학 연구원 뇌과학 이미징 연구단의 우충만이라고 합니다. 뇌에서 마음을 읽어내는 브레인 디코딩이라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요.
0: 인간은 왜 사랑을 하면 바보가 될까요? 후회할 수 있으면 하는 걸까요? 계획한 대로 실천하지 못한 걸까요?
2: 이런 고민을 하는 존재가 이 우주에 출현했다는 것 자체가 과학적으로 가장 심오하고 흥미로운 질문.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식물엔
4: 덕분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7: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8: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키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은
2: 더운데.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0: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산 제로 오렌지.
1: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0: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첫 번째 볼 사람이 이게 그 진짜 그 행성 맞는 건가?
1: 이 동물 아니에요, 이거는?
2: 그러니까 사람은 아닌데 맞는 것 같긴 해요.
3: 말을 할줄 아나?
1: 펭귄어는 뭐야?
2: 끽끽? 뭐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 거 아닐까?
3: 그 굉장히 독특한 거는 이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1: 살인 사건을 해결했다네. 여기 오면 안될 사람인데.
0: 병장 만기장인 게 아니고 지금 일병으로 아마도 전역 이런.
3: 말은 못 붙이겠네 우리한테. 근데 이력이 전부 하루여가지고.
4: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4: 예?
0: 네, 안녕하세요.
4: 앉아도 될까요?
2: 아, 예, 일단.
0: 예, 앉으세요, 일단.
4: 예, 감사합니다.
1: 거기 말고?
0: 아니, 네, 거기가 아니고, 이쪽으로 앉아.
4: 아, 옆 아니고, 앞이라고요? 안녕하세요.
1: 그, 성함이 펭수.
4: 예.
1: 10살이시고요.
4: 예, 맞습니다.
1: 나이를 안 먹어요?
4: 예.
0: 계속 시간이 지나도 그 아역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4: 유소년부터 청소년, 그리고 뚝뚝뚝 성인, 그리고 노인 다 가능합니다.
0: 아, 다 할 수 있다. 그 나이대에 맞게끔 목소리나 이런 것도 또 일단 부분.
4: 아, 바로 갈아 끼우죠, 성대.
0: 근데 저희가 그 뭐 하는 사람들인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4: 아, 그럼요! 너덜트 유튜버를 운영하고 계신 세 분 아니겠습니까? 요즘 어디야? 상대방이 안 빠지면 데려가야지.
5: 나한테 맡겨두고 사람들 도와.
6: 우리 회사에 포토샵 해본 사람 없나?
4: 임재형, 유현규, 전상혁, 529394.
0: 아, 사전조사를 아주 삼가하게 했네.
1: 나무에 기를 보셨나요?
4: 아, 맞습니다.
1: 아, 항상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사람한테.
4: 아, 그럼요. 항시 똑바로 떠야죠.
1: 자신감이 있네.
4: 예.
3: 좋네. 그 저희가 뭐 하는 데인지는 알고 오신 거인 거죠?
4: 예! 스케치 코미디의 대가시잖아요!
1: 아, 그죠. 네, 저희는 좀 정확히 말하면 스케치 코미디가 아니라 이제 코믹 쇼무비라고.
0: 네, 코믹 쇼무비.
1: 장르가 조금 다릅니다.
4: 뭔가 뭐가 다르냐고요? 연기... 스케치 코미디를 스케치를 하는 코믹이랑.
1: 잠깐만,
4: 코믹 쇼무비를 그럼 스케치 숏 코믹 무비 해, 그러면. 그럼 스케치 숏 코믹 무비 해, 그러면.
0: 일단 저는 여기 마이너스 10점 했거든요.
4: 죄송합니다. 코믹 쇼무비야.
0: 뭐 연기를 하고 싶어서 지원한 거예요? 아니면은.
4: 조회수 잘 나올 것 같아서.
0: 뭐라고?
4: 아니 그것이 아니고 조회수가 왜 높게 나오겠어요? 재밌으니까.
0: 맞습니다.
4: 왜 재밌겠어요? 그걸 배우러 온 겁니다.
3: 오늘 굉장히 마음에 드는 지원자가.
0: 저희랑 함께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4: 예.
0: 감독님 한번 주문을 해보시죠.
1: 네, 저희가 약간 되게 일상적인 톤을 좀 지향하고 있어서 목소리 힘을 좀 많이 빼야 돼요.
4: 목소리 힘을 빼라고요?
1: 대사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 리딩이라고 하는데 뭐 짧게 한마디를 좀 해보는 걸로.
0: 뭐가 있을까요?
3: 뭐 혹시? 안녕 내 이름은 펭수야로 좀 힘을 빼보고 안녕 내 이름은 펭수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4: 아, 알겠습니다. 안녕 내 이름은 펭수야.
1: 너무 들어갔어. 근데 좀만 더 빼볼까요?
4: 뺀 건데?
1: 나그나.
4: 아, 나그나.
1: 힘을 말고.
4: 힘을 다 빼고 말을 하려는 거야?
1: 네, 힘을 다 빼고. 한번 다 빼볼까요?
3: 아니. 묵지는 말고.
7: 잠깐만요.
3: 자, 펭수 씨.
1: 아, 힘을
7: 빼고. 저희 빼는... 오해받아요. 오해받아요. 이거
1: 해야
7: 돼요. 몸에는 힘을 빼면 안 되고.
4: 아,
3: 목소리에만.
7: 목소리에.
4: 아, 목소리에만 힘을 빼라고.
1: 목소리에만.
4: 아, 알겠습니다.
8: 안녕. 내 이름은 펭수야.
1: 많이 좋아졌어요.
3: 많이 좋아졌어요. 대사는 이제 그래도 보여.
1: 테이블에 계속 치지 말고.
4: 아니.
3: 네, 비싼 거여가지고. 표정 연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4: 아, 표정은 뭐.
1: 제일
3: 일단
4: 너무 표정 자신 있죠?
3: 제가 볼 때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서.
4: 예?
3: 혹시 표정 변화를 좀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나요?
1: 할 수 있어요, 표정 변화를?
4: 왜 못해요? 그 제시해 주세요, 상황을.
1: 뭐 일단 뭐 슬픈 연기부터 좀
0: 해볼까요? 좀 우울한?
1: 네, 우울한.
0: 좀 슬픈 상황.
1: 역시 나왔다.
3: 엄청 슬퍼.
1: 근데 슬퍼 보이긴 한다.
3: 근데 진짜 슬퍼 보이긴 한다.
1: 미안해.
3: 나 울컥했잖아.
0: 아니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쁜 상황이 갑자기 딱 왔다 그래서.
1: 이거 괜찮아.
3: 좋은데?
1: 좋아요.
3: 좋아.
1: 연기의 소질이 좀 있네.
3: 연기의 소질이 굉장히 있네.
0: 근데 너무 좋은데. 눈동자를 굴리는 연기를 가끔 해야 되잖아요.
4: 가능하죠.
0: 곁눈질로 약간 옆을 본다 이렇게.
4: 곁눈질로?
0: 네, 곁눈질 가능해요?

0: 보고 있어요?
1: 보고 있어요.
0: 저희 보고 있어요?
1: 예.
0: 곁눈질?
1: 곁눈질로.
2: 하고 있어요?
1: 예. 곁눈질이 잘 안 보여요, 근데.
0: 아, 안 보이고.
3: 입을 늘 이렇게 벌리고 있어야 되는. 입을 좀 감으면.
1: 아, 비가를. 제가 이게 광구조가 이래가지고,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요? 왜 제 얼평하세요?
3: 아니, 얼평이라기보단.
0: 배우잖아, 배우니까.
1: 뭐 배우가? 배우가 입 좀 열렸으면 안 돼요?
3: 입을 다무는 연기가
1: 필요해. 다무지, 제가 다무기도 하죠.
0: 너 왜 자꾸 박수를 치는 거야? 좋아요, 입을 강제로 닫았네.
2: 아 근데 생각보다 괜찮긴 하네요.
1: 야,
2: 근데 입을 다물기 위해선 꼭 손을 써야 된다. 뭐 이런
1: 아,
2: 거죠?
1: 아, 네, 그거는 좀 양보해 주십사.
2: 아, 어쩔 수 없는 거죠.
1: 네, 제가 하나를 드리면 좀 하나는 좀 배려해 주세요.
2: 입 모양 수정 불가라고 적은.
1: 이걸 정확히 입 말이고 불이라고 해주세요.
2: 아 불이 모양.
3: 불이.
0: 아 불이. 네.
3: 그러면은 일단은 뭐 저희가 또 그 배우로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또 출연료 부분을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2: 아, 출연료.
1: 아, 아 중요하네, 중요하네.
3: 출연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정산을?
1: M분의 1 해야죠.
2: 아 그게 아니라
1: 예. 제가 들어갔으면 가족 같은 사이 아닙니까? 아... 그러면은 그거에서 M분의 1 해야죠. 너덜트 채널의 수익에.
2: 아 가족 같은 사이가 될 수는 있는데.
1: 아니야 아니야 가족부터 시작해야죠.
2: 어 그죠.
3: 출연료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보호자 연락처 이따 남겨주시고 가시면 되고.
0: 남극에 계실 수도 있겠다.
3: 아 그럼 전파가 좀 안 갈 수
0: 있겠다. 스위스나 남극에 계실 때.
1: 아니 아니야.
3: 지금 남극이 어느 쪽이야?
2: 남극부터 시작한 냉장고 정리나.
0: 저기 해가 저쪽에 뜨니까 한 이쪽에 있거든.
4: 저희 영상 중에 최근에 본 거 뭐예요?
2: 가장 인상 깊게 본 거
0: 제일 재밌던 거.
1: 아 이거는 고민할 것도 없어요. 방금 맞게.
5: 잠깐만. 저 혹시 그. 아, 이거 사시는?
6: 예, 맞는 것 같아요.
2: 아, 좋습니다. 뭐, 한번 리딩 한번 가보시죠.
0: 아, 연기를 할 걸 보고 선택을.
2: 오케이.
0: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까?
1: 주사람인 것 같은데, 잠깐만. 저, 혹시.
3: 이거 사시는?
1: 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3: 아, 네.
1: 이걸 사는 거예요?
3: 사람이 아니라, 한국에 나왔어.
1: 그걸 물어봐? 잠깐만, 죄송한데 몇 번 싸봤는지 물어봐달라 해가지고.
3: 이거 몇 번 산 거야? 두 번밖에 안 샀대.
1: 두 번 샀대.
3: 상태는 좀 괜찮은 거 같아.
1: 두 번 샀으니까 상태는 좋지.
3: 살이 떨어질 수도 있어.
1: 떨어졌는데 괜찮아.
0: 잠깐만, 컷, 컷. 아, 예, 좋아요. 예. 좋은데 우리 표정이 예. 좀 더 힘이 풀려야 될 것 같아.
1: 아, 힘 풀어요?
0: 언니 좀 더 귀찮은.
3: 아까처럼 그냥 누우면 안 되고.
0: 아, 누우면 예. 안 되고.
3: 소리만 예. 해야 돼요?
1: 네. 예.
0: 네, 액션.
1: 두 사람인 것 같은데. 잠깐만, 혹시.
3: 아, 이거 사시는.
1: 맞는 것 같아요.
3: 네.
1: 이걸 사는 거였어?
3: 사람이 아니라 펭귄이 나온 것 같아, 일단.
1: 그걸 물어봐? 죄송한데, 몇 번 쐈는지 물어봐달래, 그리고.
3: 그 활 몇 번 쐈냐고 물어보시네. 네, 두 번 정도밖에 안 쐈어.
1: 두 번 쐈대?
3: 상태는 좋을 거야.
1: 두 번 쐈으니까 상태는 좋지. 이게 좀 이체를 할까? 쌓아야 돼? 아이고, 내가 이 양궁을 쌓았어야지.
3: 화살을 쏴보려고 하는데 사람한테 쏴. 사람한테 조져놨네.
1: 잘 나가. 뭐 더 있다고? 잠깐만. 그거 더 받을 게 있다 그러던데.
3: 더 받을 게 있다고? 제가 지금 거울 또 가야 되는 거야?
1: 아니 다녀오세요. 방금 놓고 왔대.
3: 여보 나 다시 도착했어. 그러니까 인형 처음부터 잘 챙겨줬어야지. 왜 사람 일을 두 번 하게 만들어. 이 인형도 저희가 그 비매품이긴 한데
1: 이걸 왜 파시는 거예요?
3: 잠시만요. 자기야 그 펭귄 그 왜 파는 거? 이분이 날 좀 무섭게 쳐다보는데 아이가 이제 학교 들어가면서 인형에 좀 관심이 없어졌어.
1: 뭐 이거 얼마 주고 사는 거야? 왜? 인형의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되나?
3: 왜 이렇게 싸냐고 지금.
1: 한 있는 게 아니고.
3: 인형이랑 닮긴 했어.
1: 이거 받아.
3: 뭐 이렇게 많이.
1: 아니 제가 이거 너무 싸게 산 것 같아가지고 제 마음이 좀 불편해서 그러니.
3: 네, 잠시만요. 근데 이게 진짜 돈 안 같아가지고.
1: 그건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 확인했어요?
3: 확인했습니다. 요즘 하도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1: 예.
3: 좀, 네.
1: 예.
3: 고맙습니다.
1: 예. 네.
0: 일단은 좀 포인트가 두 가지가 좀 좋았어요.
1: 뭐가 좋았어요?
0: 일단 첫 번째 그 인형을 바라볼 때 표정이.
3: 진짜. 근데 신기했어요. 왜냐면 눈도 그대로고 부리도 그대로인데.
2: 근데 그게
0: 슬펐어요.
3: 슬펐어.
0: 슬펐어요.
2: 그리고 이게 상대 역할에
6: 그 어떤 대사들이 약간 본인의 예상과 달라도 그거에 맞게끔 또 자기가 대사를 쳐주는 애드립력.
7: 응기응변.
4: 근데 진짜 기대 이상으로 면접자들 분들 중에서 굉장히.
0: 아니, 저희 첫 번째예요.
4: 아, 첫 번째?
2: 아, 뭐, 네. 요쯤에서 당겨서 마무리하시죠.
6: 좋았는데.
0: 네, 합격은 네. 아니고, 저희가 또, 이거 하나만 보면은 좀 어려우니까.
1: 뭘 또 봐요, 뭘?
4: 너무 잘해서.
6: 더 보시죠?
1: 네. 너무 잘해서. 하나 더 보면 또 하나 더 본다 그러고.
4: 한 번 더 반하고 싶어서.
0: 그러면은 다음 거라고, 이거 오피스잖아요, 여기가.
1: 오, 맞아요.
0: 사실 사무실이니까.
2: 부장 역할 한 번.
4: 행상무.
5: 우리 회사에서 포토샵 해본 사람 없나? 좀 화사하게 바꿀 수 없나? 배경을 좀 자연적으로 바꿀 수 없나? 그런 거 있잖아. 그 하늘에서 찍어가지고 그 자연의 절. 오!
2: 부장 역할 한번 해보시죠.
0: 행부장.
1: 아, 너무 좋습니다.
2: 행부장.
1: 제 진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요즘 그 애들 사이에서 인별그램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
6: 어? 뭐 부장님도 뭐 인별그램 하시게요?
1: 아, 나는 뭐 그 벌써 이미 하나 만들었지. 어제 하나 만들었어.
6: 축하드립니다.
1: 아, 근데 이거 조금 그 상단이 조금 허해.
4: 상단이?
1: 이거 팔로가 0이라고 0. 아, 팔로. 아, 3이네 3. 우리 가족.
6: 가족분들이랑도 좀 사이가 되게 좋으신가 봐요.
1: 아유, 뭐 우리끼리는 비밀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 근데 자네들은 그 인별그램 하나?
4: 저는 뭐 있긴 한데 사실상 없는 것 같아요.
1: 어쨌든 팔로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4: 네.
6: 아, 뭐 저는 뭐 그런 거 잘 몰라요. 그 아시아는 저 부장님보다 유행이 좀 뒤떨어지는 거.
1: 자네는 그게 문제야. 지금 바로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팔로워해.
6: 아, 지금 바로요?
1: 응.
0: 저 쳐다보고 있어요.
1: 자네는 계정 없나?
0: 저는 그 계정 그런 건 아예 안.
6: 인별그램 되게 자주 하시지 않나요?
4: 응. 어제 골프 치러 다녀오시잖아요.
0: 그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1: 근데 아니, 웃긴 게 그 내가 그 바로 계정 가입하자마자 비공개라고 뜨더라고. 원래 그게 맞는 건가?
0: 그 오류일걸요?
1: 그 나만 안 보이는 건가 그게?
4: 아니요, 저도, 예, 저도 안 보여요.
1: 아, 다 안 보이는 거구나.
6: 저도 안 보여요.
4: 저도 안 보여요.
1: 골프는 어제 친구를 어떻게 봤대?
0: 가끔 오류잖아 이게.
4: 이게 인별그램이 가끔 오류가 뜨곤 해서.
1: 네. 아무튼 다들 한다는 거네 그러면. 그럼 나팔해. 아이고, 이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거. 다들 점심 먹으러 가자고?
4: 저는 배가 별로 안 고파가지고.
1: 아유, 뭐 안 고프면 안 먹으면 어떻게 먹어야 해.
0: 이거 전투력 손실이야. 그거 먹어.
6: 아니, 그럼 뭐 부장님 뭐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1: 그 오늘은 자네들이 먹고 싶은 걸로 먹자고.
4: 저는 뭐 컵라면.
6: 여기 앞에 뭐 제육볶음집 뭐 새로 하나 생긴 것 같은데.
1: 자네는 그게 문제야. 맨날 제육볶음 아니면 돈가스라 그러더라.
4: 그럼 시원하게 뭐 알탕 같은 건.
1: 야, 그거는 너무 아저씨 같잖아. 그 왜 요즘 MZ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 없어? 그
0: MG.
1: 그래, 그 MG.
4: MG.
1: 그 MG가 좋아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
4: 혹시 마라탕으로 고수는 어떠세요?
1: 아, 그 MG 그 요즘 좋아하는 거?
4: 네, 요즘
1: 그거 너무 달고 맵지 않나? 그 우리 같은 나이에 그 당뇨 신경 안 쓰면 큰일 나요.
6: 그럼 뭘 어쩌자는.
1: 그뭐 유사원은 먹고 싶은 거 그런 거 없나?
0: 저 뼈해장국 어떠세요?
1: 아나 뼈많은 거 싫어.
0: 순살 뼈해장국 그런 거.
1: 그 순살인데 어떻게 뼈해장국인가?
0: 그럼 샐러드.
1: 에이, 회사원은 풀 먹으면 안 돼.
0: 초밥 같은 거.
1: 아, 어제 먹었잖아.
0: 어제? 뭐 그럼 북경 오리 같은 거.
1: 내 앞에서 조류 얘기를 하는 건가?
0: 삼겹살.
1: 아이고, 점심부터 고기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와.
0: 그 고기는 혈당이 아닌데요. 단백질이라고.
1: 근데 지금 말대꾸 하는 건가?
0: 아니, 말대꾸는 아니고요.
1: 아우, 이렇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우, 오늘 굶게 생겼네. 아이고, 배고파. 아우, 배고파.
6: 아니면 그냥 뭐, 중식 어떠세요? 중식.
1: 그럴까? 그게 제일 낫지. 네. 아주 그럼 오늘 거기 가가지고 아주 배 터지게 먹자고.
4: 저도 깐풍기 좋아합니다.
1: 나는 짜장면. 자, 이제 거기 가가지고 아주 거덜을 내보자고. 가자고.
6: 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그래. 우리 팔로우도 하고.
6: 아니, 뭐 돼지고기는 괜찮으시죠?
1: 아, 돼지고기 좋지.
0: 아, 그 짜장면을 먹을 건데 왜 여쭤보시는 거예요? 다 정해.
1: 안 오고 뭐 하나?
0: 가요.
6: 자, 우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0: 아, 네. 너무.
6: 오디션 보느라 고생하셨고 되게 장점도 많았잖아요.
0: 네네, 많았죠. 연기도 좋았고
4: 일단 나이가 10살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또 다양한 역할과 표정을 또 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배우로서는 뭐 전혀 손색이 없는
6: 거죠. 그러니까 뭐 손주로도 되고 슬픈 연기도 되고 그리고 부장 역할도 다 했고
0: 그리고 또 워낙 어리다 보니까 꼭 저희가 아니어도 뭐 다른 곳에서도
4: 활동은 무조건 할 수 있죠.
0: 할 수 있을 네. 정도.

0: 정도의 기량이에요.
1: 아역에 대한 리즈는 늘 촬영 현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2: 무슨 말이지? 지금, 그러니까, 아, 지금 흐름이 잘 이상하게 가는 것 같은데.
3: 아니요. 아직 발표한 게 아니고,
0: 저희가 다른 분들도 봐야 되니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2: 뭐라고요?
3: 그러니까.
2: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것 같아서 그래.
3: 아, 좋았는데, 일단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했대요.
2: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합격이라고 하셨잖아요.
0: 그거가
2: 아니고.
3: 합격인 수준만큼 너무 유력하지만,
1: 다른 지원자들도 한번 봐야 돼.
2: 그러니까 유력한데 왜 굳이 그, 일단은 욕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니십니까?
3: 오케이.
2: 아니, 말로만 그렇게 다 잘한다 해도. 아,
1: 남극이 이쪽인가 보다.
2: 아니, 그게 아니라 남극은
3: 잠깐만 일어나보세요.
2: 남극이 이쪽이라고.
3: 차분하게 생각해봐.
2: 그럼 여러분들이 내 방송 출연했는데.
0: 어?
2: 내가
0: 아, 출연했을게.
2: 내가 안 한다고. 내 거로 오라고, 내 거로. 내가 섭외하겠어.
4: 이쪽이 우리 사무실이야. 자, 이쪽은 서 신입이라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 사원이야. 갓 졸업한 친구니까 다들 잘 좀 도와주라고.
5: 잘 부탁드립니다.
4: 아주 기대가 많아. 응? 그 모르는 거 있으면 이것저것 물어보고 전 한번 해보라고.
5: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4: 열심히 하는 자세. 박수 아니지? 박수 아니냐? 일들 하지. 응. 옆자리 저쪽.
6: 야, 타로. 야, 땡큐.
7: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에이, 야, 내 설마 저렇게까지 되는 거? 저거는 사람 꼴이 아니잖아.
1: 출근 잘했어? 어때? 분위기는?
7: 좋아. 근데 할 일이 없어. 아무도 일 안 시켜줘.
1: 혹시 누가 뭐 시키면 네가 하겠다고 그래. 사회생활 잘하는 법은 무조건 다 할 줄 안다고 하는 거야. 나서서 한다 그래. 그렇지?
8: 저 이거 좀 해줄 사람 없나?
9: 그렇게 어려운 거?
8: 신입실 바빠요?
5: 아니요, 한가합니다. 아니, 한가한 거 아니고 안 바쁩니다. 뭐 도와드릴까요?
8: 제가 사내 메일로 파일 하나 보낼 거거든요. 좀 이따 회의할 자료인데 그거 프린트 세 번만 부탁해요.
5: 네, 맡겨만 주십시오.
8: 프린트 할 줄 알죠?
5: 네, 맡겨만 주십시오.
10: 프린트 하나 제대로 못하는 신입 어때? 죽어야지. 미치겠네. 출근 첫날부터 프린트도 못한다고 찍히면 어떡하지?

0: 드라이버를 재설치해볼까?
1: 드라이버. 오, 담배.
0: 드라이버 재설치하는데도 안 되네. 아, 나 사수한테 물어봐야 되나?
2: 프린트 다 했어요?
3: 제가 하는 중입니다.
2: 오래 걸리네. 그 프린트 두 분만 더 부탁해요. 임원분들도 오신다고 해서.
3: 네. 지금 하는 중이라니. 어디가?
2: 아, 그리고 음료 다섯 잔 부탁해요. 커피랑 차 섞어서 준비하면 돼요.
3: 네네. 미쳤나 봐. 아니야. 괜찮아. 침착해. 너 여기 입사했잖아? 할 수 있어.
1: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3: 무슨 집이죠? 왜 또 영지부족이야? 트레이 1 영지부족?
1: 아, 트레이 2에 넣었구나.
3: 아, 됐다. 프린트 됐다.
1: 뭐야, 카페야? 종류 왜 이렇게 많아? 얼그레이, 페퍼민트, 캐모마일. 종류 뭐하지? 커피는 블랙앤걸 믹스인가? 우리 엄마 아빠 뭐 좋아하더라? 스무디. 스무디를 만들 수 없잖아. 검색하면 나오나?
3: 용지가 꼈어? 어, 어른들은 무조건 있을 거야. 그 중에 건강 챙기는 사람 꼭 하나씩 있어.
4: 자, 이건. 어, 자네 여기 있었구만.
3: 뭐 도와드릴까요?
4: 어, 이거는 파쇄하고, 이거는 복사 좀 하려고.
3: 아, 저 주세요. 제가 하고 싶습니다.
4: 그래.

0: 대박.
1: 일어나. 자제 잘 때가 아니야.
0: 선배님.
1: 수수가 너 찾더라.
0: 아씨, 망했다.
2: 아니 선배님,
1: 응?
2: 이거 제가 꼰대예요?
1: 뭐 때문에 그러는데?
2: 아니 서신입 있잖아요, 이번에 신입으로 들어오네.
1: 응, 알지.
2: 제가 톡으로 업무를 지시를 해요. 어, 그럼 답이 아니라 반응만 한다니까요?
1: 반응만 한다고?
2: 도착하세요, 체크. 아니 그걸로 답을 해요.
3: 대리님 시키실 일 있으실까요?
4: 내가 얘기한 거 내일까지 확인해 주세요.
3: 체크.
1: 체크인지 뭔지 이걸로 답을 한다는 거잖아.
2: 아, 그렇다니까요.
1: 한번 자세하게 말해봐. 3월 15일 18시에 일어난 톡체크 사건. 공판 시작하겠습니다.
5: 존경하는 재판장님, 3월 15일 저녁 피고인은 저에게서 다음날 회의에 필요한 업무를 톡으로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답장이 오질 않는 겁니다. 혹시 톡을 보지 못했나? 잠들었나? 아프나? 온갖 걱정을 하며 톡창을 들어간 순간 제가 본 것은 바로 달랑 체크 하나였습니다. 확인했습니다라고 쓰면 혹시 손가락이 부러집니까? 이것은 명백히 기분상해죄 3조 2항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에게 일주일간 아메리카노 금지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6: 너무 심한 형벌입니다.
1: 자, 정숙하세요.
5: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 전에는 무려 답장을 냉으로만 했습니다.
1: 잠깐만, 냉이 무슨 잘못이 난 건가요?
5: 윗사람에게 냉이라뇨. 보통 기계적인 내와 무게 없는 냉을 빼고 내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1: 피고인, 체크로 반응한 것을 인정합니까?
6: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1: 진술하세요.
6: 재판장님,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저희의 대화가 담긴 핸드폰입니다. 자, 모두 이 화면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받은 톡입니다.
4: 그래, 고생했어, 슈영.
6: 땡.
4: 이 시간에 이런 답장 받고 싶은 거 아니다. 얘는 갖추자, 우리.
6: 보시다시피 첫 번째 톡 도착 시간은 새벽 3시 10분. 저는 이 톡을 받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답을 해도 될까? 하지만 상사의 말을 무시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돌아온 답을 보십시오. 이 시간에 이런 답장 받고 싶어서 연락한 거 아니다. 예의는 갖추자, 우리. 어이없어. 그래서 저는 고심 끝에 아, 이렇게 늦은 새벽에 알림톡 받는 게 싫으셨나 보다 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1: 그래서 답장으로 체크만 보낸 겁니까?
6: 네, 맞습니다. 두 번 알람이 울리게 했다가는 고용 불안의 길로 직행할 것 같았습니다.
5: 피고인은 지금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저 요망한!
6: 저거 보십시오. 그렇게 예민합니다.
1: 정숙하세요, 정숙. 이 사건은 단순히 체크 하나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화가 계속 쌓였던 거예요. 피고인, 이전부터 랭이라고 대답했나요?
6: 아닙니다. 톡을 조금만 더 올려주십시오.
4: 아까 말한 파일 퇴근 전까지 보내줄 수 있어?
3: 내일 출근하시자마자 바로 확인 부탁드릴게요.
6: 얼마나 길고 정중한 답장입니까?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물음표. 딸랑 물음표 하나. 계급장 떼고 붙으면 저도 기분 상해죄 가능해요?
5: 이해했습니다.
1: 평범한 답장이었습니다. 왜 물음표였습니까?
5: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3: 내일 출근하시자마자 바로 확인 부탁드릴게요.
5: 진상에게 대답하는 듯한 저 말투. 어떻게 상사에게 최대한 빨리 답장하라고 합니까?
6: 보세요. 저 사람 완전 꼰대입니다.
5: 뭐 꼰대? 기분상기죄 4조 20이랑 위반. 꼰대 발언 추가.
3: 그럼 전 협박죄로 맞고소할래요. 아!

0: 빨리 정숙 정숙! 신성한 재판장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요.
1: 죄송합니다.
0: 다시 증언 진행하세요.
2: 저는 대단한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상사를 대하는 정중한 대답 하나.
3: 이해했습니다. 저는 합장 이모티콘도 보냈습니다.
2: 저는 확인만 하는 기계가 아니세요.
3: 그럼 저는 뭐 냄만 하는 기계인가요? 아,
0: 뭐? 이게 뭐야?
4: 자기야 조금 이따 봐.
5: 이렇게 귀여운 거 불법임.
0: 방금 뭐였습니까? 부정하겠습니다.
6: 저기야, 사진 뭐야?
3: 싸운 걸로 이렇게까지 한 게 누군데?
6: 네가 자기야 미안했잖아. 너 이딴 거 안 했어.
3: 아 그래? 다 내 잘못이네 그래.
6: 그런 말이 아니잖아 자기야. 화났어?
7: 저희 합의했어요.
0: 예?
7: 감사합니다.
6: 자기야 저번에 말했던 전시 얘기하더라. 전시에 대해 듣고?
4: 자기밖에 없다.
0: 야, 이거 기분 상하는데?
8: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퇴근할 때 된 것 같은데 아직 10시 반밖에 안 됐어.
6: 출근한 지 2시간밖에 안 되고 실화냐?
8: 출근과 동시에 집 가고 싶어.
6: 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집 가고 싶어.
8: 웃을 때가 아니야. 남 일이 아니네. 아 맞다. 새로 들어온 신입 봤어? 장난 아니던데. 어디 가서 신입할 등치가 아니야.
6: 완전 MZ야. 내가 저번에 뭐 좀 부탁했는데 지금 낭낭 급하신 건가요? 제가 할 일이 있어서 이러는 겨.
8: 그래서 뭐라 그랬는데?
6: 어 급한 일 아니라고 하시라고 그랬지.
8: 쫄?
6: 어 눈빛 봐. 나 걔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겠어.
8: 나 때는 눈이 아예 없었어. 계속 웃는 모양 하느라고.
6: 누가 보면 백이라도 있는 줄 알겠어.
8: 백 있으면 어쩔 건데.
6: 고백해서 아주 혼쭐 내줘야지.
8: 드라마 작작 봐.
6: 아니 근데 내 친구 회사도 회장 아들이 신입으로 들어왔다는 거 꼭 드라마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
8: 근데 그거는 대기업이잖아.
6: 하긴 있어도 왜 이런 회사를 들어오겠어. 하지만 있다면?
8: 이 한몸 바쳐서 신입께 충성하겠습니다.
6: 드라마 작작 보라며.
8: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딨냐고. 마우야 이제 나가자. 더 이상 과장님 뭘 하시겠다.
9: 이렇게 알고 우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10: 안녕하세요.
9: 아이고. 대표님. 여기 어쨌든 요.
10: 아 우리 사원분들 응원차 왔죠. 수고가 많아요.
9: 아이고.
10: 고마워요. 아니 우리 회사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 사원이구나. 우리 회사의 미래를 부탁해요.
0: 아니 근데 그 미래가 어디 그냥 오나요? 정당한 보수와 적당한 업무와 적절한 휴식이 보장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 웃기기까지 하네 또!
0: 그리고 그 회사 운영은 대표님이 잘하셔야죠.
10: 네, 전이만 가보겠어요. 잘 부탁해요.
9: 이쪽 오시죠.
8: 이거 봐. 우리 회사 대표 절강 펜슬은 이거 국내에 2천 명 정도밖에 없다는데?
6: 팽현숙, 팽신입. 이거 완전 각인데? 신입씨, 프린트 뽑았죠? 이거 신입씨 거야.
0: 그러실 필요 없는 게.
6: 내 거 가지러 갔다가 신입씨 거 같아서 내가 가져왔지.
0: 감사합니다.
9: 그들이 내 거는?
6: 과장님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3: 근데 신입씨는 그럼 집이 어디야?
0: 저희 일산이요.
3: 진짜? 아 너무 잘 됐다. 그럼 나랑 카풀할래요? 아 내가 내일부터 출근하기 전에 신입씨네 들렀다 갈게.
0: 그럼 감사하긴 한데.
9: 서대리 나도.
3: 제 차 2인승이라 과장님 못하요.
9: 서대리 차 내가 아는데 그게 무슨 2인승이야?
3: 아까 차 바꿨어요.
0: 왜 이러는 거지?
9: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 때는 말이야. 어? 신입 때 이렇게 일을 했으면 바로 모가지야, 모가지!
0: 죄송합니다.
9: 그거 알아?
0: 몰랐습니다.
9: 모르긴 뭘 몰라. 진짜 내가 말을 안 했어.
6: 과장님, 신입씨가 뭘 한다고 신입씨로네요.
3: 맞아요. 신입은 숨만 쉬어도 기특한 건데 너무하셨네, 진짜.
9: 뭐?
6: 자, 나가시죠. 제가 오늘 커피 쏘겠습니다.
9: 아니, 커피는 무슨 놈의 커피야? 내가 지금 커피 마시게 생겼어? 이거 안 놔?
3: 다 과장님을 위한 거예요?
9: 뭘 나를 위한 거야, 누가? 누구를 위해?

0: 뭐지 이거?
1: 부대리 좀 친다.
2: 부대리도 아주 제법이야.
1: 나보고 드라마 작작 벌었니? 지가 제일 열심히 해. 어이없어.
0: 어? 과장님은요?
3: 오빠 나갔었어. 신입씨도 같이 와서 먹어요. 어?
2: 근데 이거 떡볶이랑 순대 이런 건데 신입씨 이런 거 먹을 줄 모르는 거 아니야?
3: 아 그런가? 아 나도 싫었어.
0: 혹시 내장 시키셨습니까?
2: 어?
1: 어?
0: 잘 먹겠습니다.
1: 많이 먹어요.
2: 아 근데 그러면 신입은 그 일산에 있는 집 작아요?
0: 아니요.
1: 그럼 전세요?
0: 아니요.
2: 응? 그럼?
0: 월세요.
2: 어, 뭐 월세일 수 있지?
1: 요즘 전세 살기가 무섭더라고.
2: 어, 그러더라.
0: 맞아요. 그래가지고 월세로 한 거예요. 월세도 요즘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1: 그나저나 이제 겨우 일주일 중에 반 지났네. 다들 주말에 뭐 할 거야?
2: 나 가족 여행 갈 것 같아. 엄마가 또 바람 쐬고 싶다 해가지고.
1: 신입씨는?
0: 저는 집 청소 좀 하려고요. 제가 반지하 살다 보니까 그 겨울에도 습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청소 안 해주면 금방 곰팡이 생겨요.
1: 야 신입.
0: 에?
1: 혹시 어디 팽시요?
0: 어, 남극 팽시요. 응? 어, 뭐? 아, 그 선배님 저 내일 몇 시까지 어디로 가면 될까요?
2: 몇 시까지 어디로? 8시 반까지 회사를.
0: 예?
2: 아니었잖아.
1: 아씨 내 인생 6천의 꿈이.
0: 아니 왜 그래?

0: 나다 이 자식들아. 응, 내 탓 아니야. 그거 좀 늦은 거 가지고 되게 깐깐하게 구해. 되겠냐? 바꿨다 이해라. 그리고 빨리 봐라.
1: 보내준 거 봤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만났을 때 된다고 했잖아요. 왜 말 바꿔요? 만나서 다시 얘기해요. 생파 보내기.
2: 그 신입이라고 해도 정도가 있지. 이런 식이면 진짜 곤란해.
3: 정말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4: 빨리 가.
5: 서준이,
4: 무슨 할 말 없어?
6: 죄송합니다.
7: 과장님 저 바지 어제도 입지 않았나?
4: 서준이 자꾸 이런 식으로 늦을 거야? 어?
6: 죄송합니다.
0: 다른 부서에서 늦게 준 건 어쩌라고.
4: 앞으로 조심해요. 알았어!
6: 네.
4: 아, 참 이거. 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 사과도 안 돼?
1: 사과야? 사과야?
8: 사과야?
1: 사과야?
8: 사과야?
4: 사과야? 말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신입씨가 딱 일주일 됐나?
3: 아, 네.
4: 그럼 맛있는 거 먹어야지. 제육 어때?
3: 아, 좋아요. 또 제육이네.
4: 제육이 맛있는 데 있어.
9: 다들 식사 맛있게 하세요.
4: 뭐 먹을까?
9: 저는 오늘 선약이 있어서요.
4: 아, 오늘 진짜 맛있는 제육 먹으려고 그랬는데 정말 아쉽고.
0: 넌 맨날 제육 먹잖아.
9: 다들 식사 맛있게 하세요.
4: 제육 어때?
3: 아, 네.
4: 좋았어. 제육 먹으려고.

0: 밥 먹으러 가볼까?
1: 제육 어때, 제육?
2: 전 다른 거 먹을게요.
1: 아, 왜?
2: 메뉴가 마음에 안 들어요.
1: 너 그럼 뭐 먹게?
2: 난 도다리!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 어? 나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까? 나
3: 우리 오늘 만나는 거 잊지 않았지?
4: 아, 당연하지. 10분 뒤에 퇴근이야.
3: 얼, 나오면 전화해.
5: 카톡.
0: 신입씨.
4: 네.
0: 어, 오늘 안에 물류 파일 좀 정리해서 줄 수 있어?
4: 아, 네, 네.
1: 오, 요새. 오, 이거야. 꼼장어 어때, 꼼장어.
5: 카톡.
0: 서주희.
6: 네.
0: 혹시 오늘 안에 물류 파일 좀 정리해서 줄 수 있을까?
6: 어려워요.
5: 카톡.
1: 어?
0: 펭수 씨.
2: 어? 과장님.
1: 어?
2: 아음편. 여보세요.
4: 사장님, 큰일 났어요. 선배님들이 이상해요.
2: 뭐라고요? 지금 제가 당장 가겠습니다. 어디요? 여기요? 지금 회의한 지 얼마나 됐죠? 이분 이것밖에 답이 없을. 따끔.
4: 안녕하세요.
2: 어, 안녕하세요.
4: 딸기 요거트 스무디 한잔 주세요.
2: 아, 딸기 요거트 스무디 하나요? 근데 손님은 커피 잘 안 드시나 봐요. 커피 주문한 걸 본 적이 없어서.
4: 제가 커피 마시면 심장이 너무 뛰어서 못 마시겠더라고요.
2: 그럴 수 있죠. 금방 준비 드릴게요. 주문하신 딸기 요거트 스무디 나왔습니다.
4: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2: 맛있게 드세요. 젊음이 좋긴 좋다.
4: 안녕하십니까?
1: 어, 그래. 아, 그 빨리 달라고 온 것 같아. 다시 해봐. 빨리 좀 해줘봐.
4: 멀었어.
1: 예, 예. 어? 그거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6: 들어가겠습니다.
1: 자, 회의하러 갑시다.
6: 네.
1: 회의 끝나기 전까지 아무도 못 나가.
4: 아, 과장님, 농담도.
1: 농담 같아?
4: 아닙니다.
1: 빨리 와.
6: 아, 가자.
1: 빨리 처리해야 돼.
6: 아, 이거 애매한데. 사갖고 들어가볼까? 아니야, 뭐 오늘 회의 금방 끝날 것 같은데. 뭐 그 말 위험하다. 당장 취소해. 에이, 진짜.
4: 사장님, 큰일 났어요.
2: 무슨 일이세요?
4: 선배님들이 이상해요. 빨리 와주세요. 여기 19층이요. 메모 가능하세요?
2: 여기요?
4: 여기에요, 사장님.
2: 다른 분들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4: 모르겠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2: 지금 왔습니다. 들어가시죠.
1: 우리가 잘 나가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어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는 BTS와 해외로 계약을 쏘라고. 내가 그 말을 했었던가? 어, 우리가 잘 나가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어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러기 위해서는 BTS와 해외 로케가 필수라고. 내가 그 말을 했었던가?
7: 맞습니다, 과장님. 정말 좋은 생각 같아요.
8: BTS요? 섭외는 누가 하죠?
7: 아, 저희가 해야겠죠.
8: 해외 로케요? 그 진행비는 어떻게 하죠?
7: 저희가 따와야겠죠?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과장님.
2: 팀원들이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4: 한 시간 좀 넘었나?
2: 중간에 식사는 했나요?
4: 네, 두 시간 전쯤에 저녁으로 샌드위치 먹었어요.
2: 그럼 샌드위치 먹고 아무것도 안 마셨단 말입니까?
4: 네, 과장님 회의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못 나간다고 하셔서. 아, 뭐 사실 회의가 이렇게 길어질 줄도 몰랐고요.
2: 오 마이 갓,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보이는 증상은 바로 CBH.
4: CBH요? 심각한 건가요?
2: 네, 체내 카페인 부족으로 인해 집중력이 저하되고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영혼이...

0: 없거나 집에 가고 싶단 말만 반복하게 되는 거죠. 3, 4시간 간격으로 카페인이 수혈되지 않을 경우 많이 보이는 증상이죠.
1: 전 괜찮은데.
0: 손님은 카페인이 몸에 안 받지 않습니까?
1: 아.
0: 다행히 아직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처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자, 앉아보실까요?
2: BTS와 헤어로케.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지 않아? 그 BTS와 헤어로케. 그거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지 않아?
0: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투샷 준비해주세요.
1: 여기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투샷 수혈. 수혈하겠습니다.
1: 저희 과장님 괜찮은 걸까요?
0: 오! 카페인이 돌기 기다려봐야죠. 자, 그럼 다음 분으로 갑시다. 이분은 인지능력은 아직 있지만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무조건적 호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회의 얼마나 남았죠?
1: 2시간 정도요.
0: 이분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벤치 사이즈로 준비해 주십시오. 자, 손님. 정신 차리세요. 일하셔야죠. 아, 네. 다음 분으로 갑니다. 이분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3: 죽여. 나 죽여줘.
0: 제일 심각합니다.
1: 정 대리님 어제 야근이셨는데 혹시 그거랑 관련 있을까요?
0: 어제도 야근, 오늘도 야근, 이틀 연속 야근. 그럼 이 상황이 아주 이해가 됩니다. 그걸 줄 수밖에.
1: 그게 뭐예요? 위험한 건가요?
0: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다른 그것을 주십시오. 이건 중증 시비 환자들에게 쓰는 겁니다. 이분은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자, 집에 가자. 자, 집에 가자. 집에 가. 자. 덕분에 위기는 잘 넘긴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1: 내일 출근 때 뵙겠습니다.
0: 그럼 맛있게 드세요. 네. 안녕.
3: 아우, 이제야 저 잘 것 같네. 과장님, 근데 BTS랑 헤이로케가 현실적으로 말이 돼요?
2: 좀 그렇지? 나도 그냥 얘기해 본 거야. 어? 아, 이분 좋다.
3: 좋은데요? 좋다잖아. 제가 그럼 컨택해. 오케이.
1: 다들 카페인 중독 심하네.
0: 뭐야?
4: 행수씨, 오랜만이야.
0: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4: 나야 뭐, 잘 지냈지. 요즘 괜찮아?
0: 뭐가요?
4: 그 사업부 들어갔다면서. 아우, 내가 그거 듣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거기가 빌런들이 좀 많아? 꽈배기 김과장, 헬리콥터맘 구사원, 손민수 서대리까지.
0: 뭐야?
4: 왜? 무슨 일 있어?
0: 아니요, 저희 부서 진짜 좋은데. 다 착해요. 다 친하고.
4: 좋다고?
0: 에.
4: 친하다고?
0: 에. 아니, 얼마 전에 김과장님께서 또 저 난 선물도 해주셨어요.
4: 김과장이 난을?
2: 판타스틱. 이 선이 예술이구만. 응? 아, 내가 이 난에 히터를 닿지 않게 퍼스널 스페이스 지켜달라고 했어, 안 했어?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우리 팽사원 한 달 월급 다 써도 모자라.
0: 오늘도 제 월급을 지켜주셨습니다. 과장님, 최고! 팽하!
2: 아이고, 우리 팽사원 아침으로 예의를 아주 두둑히 먹고 왔나 봐. 응?
0: 대박. 오늘 저 아침 많이 먹은 거 어떻게 하셨어요? 저 오늘 아침 많이 먹고 밥심으로 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2: 그래, 내가 그 지난번에 시킨 거 다 했어? 어? 내가 말이야, 팽사원만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와. 너무 걱정돼서.
0: 저 잘 해냈습니다.
2: 그래, 어디 한번 보자고. 이거 아주 첫 번째 장부터 그냥 대를 대라고 썼네. 받아쓰기 100점 맞을 인재야, 우리 팽사원. 아니, 지금 상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딜 보는 거야, 이거?
0: 이쁘다.
2: 뭐가?
0: 난 이뻐요.
2: 아이고, 그렇게 정신을 놓을 만큼 예쁘면 그냥 가져가시지, 그래.
0: 진짜요? 아싸! 감사합니다. 이 자리로 가자. 웃자. 난 내 거야. 네, 안녕하십니까. 팽들입니다.
5: 여보세요. 거기 사업부죠?
0: 어, 네, 맞습니다.
5: 아, 내가 거기 그 구작원이라고 거기 사원 엄마인데.
0: 어머! 그 사원 어머니 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5: 그 사건이가 내일 회사 야유회 때문에 나간다고 하더라고. 근데 무슨 회사가 주말에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오라가라 그래? 응? 도리가 아니잖아.
0: 아유, 그럼요. 주말에 야유회는 좀 그렇죠. 하지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5: 응? 왜?
0: 저희 이번 주 야유회 잡힌 거 없거든요. 어? 구사원이 착각했나봐요.
5: 그래, 그럼 다행이고. 얘가 어릴 때부터 얘가 칠칠 맞은 면이 있어가지고 좀 그래요. 행사원이라고 했죠. 같은 사원끼리 잘 지내고 좀 챙겨줘요.
0: 아유, 그럼요. 아, 그리고 최사원이 그렇게 구사원을 챙겨요. 여자친구라 그런가?
5: 우리 작은이가 여자친구가 있어요?
0: 아, 맞아. 어디도 같이 나가던데요.
5: 어제 작은이 출장 갔다고 하던데.
0: 네! 저희 회사는 사원을 출장 보내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구마다. 어? 하! 구사원, 왜 이렇게 걱정해? 내가 잘 말씀드렸어.
1: 아씨.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0: 사이가 좋네. 안녕하세요.
1: 어, 그래. 어? 안경 완전 이쁜데요? 이거 요즘 구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0: 아, 그 제가 요즘 딥시크에 빠져가지고요.
6: 이야, 우리 펭수원 그 패션에 대해서 좀 아나 봐.
0: 아, 감사합니다.
7: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어, 서 대리, 그거...
7: 예쁘죠? 제가 원래 좀 긱스익 스타일이잖아요.
1: 손민수 또시작이다.
0: 안녕하세요.
6: 좋은 아침.
7: 안녕하세요.
1: 그래도 머리띠까진 못 따라했네.
0: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뭐, 할 말 있어요?
0: 서 대리님, 저랑 완전 취향 동기와 수준인 거 아시죠?
7: 못 따라했다고 그런 말 하고 싶은 거예요?
0: 이 정도면 완전 우리 소울메이트네.
7: 응?
0: 오늘부터 이거 우리의 우정템. 바라프라이프 따라해봐요.
4: 아, 그래? 아, 잘 지낸다니까 다행이다.
7: 아, 나 뭐 주고 왔네. 나 먼저 가볼게요. 갈게. 어?
0: 안녕. 좋았어.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8: 회사에 빌런이 없다면 너 자신이 빌런이 아닐지 의심하라.

0: 요 자이언트 팽TV 렛츠 구도.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이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지금은

0: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세계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0: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0: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1: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2: 지우개 있었어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1: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2: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1: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 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 꿈이었죠.

0: 비디오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보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분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0: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1: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활 속 필수 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는 EBS 평생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기기능장 전병칠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집 벽 안에 있는 전선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전기기구를 작동시키고 전등에 불을 밝히는지 혹시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우리는 전기 배선의 기초와 필요한 공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시리즈가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도 집에서 간단한 전기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일상에서 자주 겪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휴대폰 충전기를 꽂았는데 갑자기 콘센트에서 불꽃이 튀거나 작동이 멈췄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전문가를 부르실 건가요? 아니면 테이프로 대충 감고 넘어가실 건가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거실의 전등이 깜빡거릴 때 스위치 문제인지 램프 문제인지 아니면 배선 문제인지 여러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누구나 작은 전기적 문제를 자주 겪지만 어떨 때는 무시하거나 별 고민 없이 전문가에게 의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또 얼마나 든든할까요? 전기 배선 작업은 간단해 보이지만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선 연결 시 적절한 절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과열이 발생하고 결국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배선 작업 중에 전원을 차단하지 않으면 감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어요. 전기 작업은 처음에는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다행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기초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공구를 알아두세요. 많은 장비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기본 공구만 있으면 대부분의 간단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둘째,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안전수칙만 지킨다면 전기 작업도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 전에 항상 전원을 끄는 것처럼 말이죠. 먼저 전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구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큰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이 가정에서는 기본 도구만으로도 충분히 전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니퍼입니다. 니퍼는 전선과 케이블을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절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전선을 요 니퍼 블레이드 날 사이에 끼우고 원하는 절단 지점에 가깝게 위치시킨 다음에 손잡이를 세게 눌러서 전선을 자르면 됩니다. 사용할 때는 전선이 으스러지거나 손상되지 않고 니퍼의 날이 날카로운지 확인을 하고 니퍼는 절단 용량 이내의 전선에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철사나 다른 것을 자르면 이 날이 손상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 직접 사용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선의 원하는 지점을 딱 정한 다음에 이 니퍼의 날을 벌립니다. 자, 그리고 니퍼의 날을 그 원하는 지점에 갖다 댄 뒤에 손잡이를 세게 누릅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뚝 소리가 나면서 이 반대편이 멀리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멀리 날아가기 때문에 이 반대편은 사람이라든지 혹은 다칠 우려가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되겠죠. 손으로 강하게 누를 때에는 여러분이 힘을 힘껏 주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니퍼는 꼭 이렇게 생긴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작은 니퍼들도 있어요. 이렇게 작은 니퍼들은 굵은 전선보다는 조금 더 가는 전선을 사용하는데 적합하겠죠. 그 다음은 와이어 스트리퍼도 있습니다. 이 와이어 스트리퍼는 도체의 내부를 손상하지 않고 전선에서 절연체를 제거하도록 설계된 공구입니다. 사용 방법을 익히려면 몇 번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먼저 전선의 굵기와 일치하는 와이어 스트리퍼의 적절한 구멍 크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전선을 지정된 구멍에 삽입하여 절연체만 칼날에 접촉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는 손잡이를 꽉 쥐어서 절연 전선을 자른 다음에 손잡이를 살짝 놓으며 가볍게 당겨서 피복을 제거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절연체 아래의 도체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도한 힘을 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직접 사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원하는 구멍에 적절한 구멍 크기에 전선을 넣은 다음에 살짝 손을 쥐고 이렇게 살짝 손을 놓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상태에서 이렇게 피복이 잘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피복이 잘린 상태에서 손을 바깥으로 살짝 놓게 되면은 이렇게 피복이 안전하게 잘리고 도체는 온전한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와이어 스트리퍼를 이용하면은요, 전선을 자를 수도 있는데요. 안쪽 면을 이용해서 전선을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피복을 이렇게 벗길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드라이버입니다. 드라이버는 정말 흔한 공구죠. 전기 설비나 콘센트의 단자나 뭐 나사 같은 걸 조이고 그리고 풀때 사용하는 공구입니다.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모양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유형에는 이렇게 일자 드라이버나 그 다음에 이렇게 십자 드라이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도 어렵지는 않죠. 나사 머리에 맞는 그팁 크기의 드라이버를 선택하고 헤드가 미끄러지거나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드라이버 나사에 이렇게 수직으로 접촉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압력을 가하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나사를 조이거나 풀면 됩니다. 그 다음은 바로 이 롱노즈 플라이어입니다. 이 플라이어는 좁은 공간이나 작은 부품에서 와이어, 즉 전선을 구부리고 비틀고 그 다음에 잡는데 이상적인 그런 공구입니다. 먼저 이 공구는 뾰족한 앞날이 있어서 터미널 연결부나 접속 배선함과 같은 제한된 구역에 접근할 때 바로 이 부분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전선을 다른 구성 요소에 연결하는 동안 전선을 안정적으로 고정하는데도 매우 유용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전에 벗겼던 전선인데요. 이렇게 전선의 끝부분을 구부릴 때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반대편으로도 이렇게 구부릴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선의 끝부분을 동그랗게 말 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동그랗게 전선의 끝부분을 이렇게 말 때도 사용합니다. 원형을 만들 때도 적절하고요. 그리고 이 롱노즈 플라이어를 이용해서 전선을 자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선을 자르는 것도 가능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작업용 장갑입니다. 자, 이 작업용 장갑은 전기적인 위험을 방지하는 기능보다 사실은 물리적인 접촉에 따라서 손이 다치는 것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전문적으로 전기를 다루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장갑은 또 조금 더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갑의 이 고무면은 여러분이 손으로 집는 물건이나 공구가 더 접지력이 크게 만들어주어 작업의 안정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장갑을 사용할 때는 먼저 장갑이 손에 잘 맞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너무 크거나 작으면은 오히려 작업에 방해가 되어서 사용하기 전에 장갑이 찢어짐이나 그리고 구멍이 있는지 또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하는 동안은 항상 장갑을 착용해서 손을 보호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날카로운 물체가 없는 깨끗하고 건조한 장소에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제 전기 작업에서 공구와 함께 중요한 전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집안의 전선은 전기를 이리저리 운반하는 그 도로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선은 역할에 따라서 서로 다른 굵기와 색깔로도 구분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전선. 이 전선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보통 사용하고 있는 2.5제곱밀리미터 규격의 전선입니다. 이 전선은 보시다시피 전기 에너지를 옮겨주는 도체인 구리와 그 구리를 보호하는 절연체로 구성이 됩니다. 큰 전기 에너지를 보내려면 더 굵은 전선이, 그리고 그 전선을 보호하려면 더 두껍고 강한 그런 절연체가 필요합니다. 이런 전선과 함께 가정에서는 이런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도 사용합니다. 이한 가닥 안에 여러 전선이 들어가 있거나 다양한 절연체와 재료로 목적마다 다르게 쓰이는 전선이 바로 케이블입니다. 전선을 만져야 하거나 전기 작업을 할 때는 항상 경계심을 갖고 그리고 전류가 늘 흐른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기계를 동작할 때는 작은 전류라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는 큰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작업은 언제나, 언제나 조심해야 하죠. 오해에 대한 것도 있어요. 많은 사람은 전기 배선은 전선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안전한 도구를 사용하거나 전원을 끄는 것과 같은 충분한 안전 조치는

오히려 과잉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기 사고는 전봇대나 같은 높은 고전압 시스템에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안전 예방 조치를 무시하면 전기 배선 작업은 위험할 수 있어요. 집안에서 사용하는 수준의 전기 에너지도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주 전원 공급 장치의 전원을 끄고 전원의 공급 상태를 테스트하는 것의 중요성을 늘 상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와이어 스트리퍼, 전압 테스터, 절연 드라이버, 작업용 장갑과 같은 도구의 올바른 사용을 익히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집에서 간단한 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를 여러분 배우셨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늘 자신감을 줍니다. 전기에 대한 이해든 처음으로 드라이버를 잡아보는 것이든 작은 한 걸음이 큰 차이를 또 만들게 되죠. 오늘 평생 학교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호기심과 안전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치과의사 박창진입니다. 사실 치과라는 곳은 시리거나 아프거나 무언가 불편감이 있을 때 가시는 곳이라고 대부분 다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잘 오시지 않는 이유는 무섭고 아프기 때문에. 치과의사는 금리를 해내는 사람이다 라고 알고 계시지만 미국의 외과의사학회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입안이 건강하지 않고는 전신 건강을 논할 수 없다라고요. 사실은 씹어먹고 사는 게 건강의 기본이라는 것 외에 입안에 염증이 있으면 전신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당뇨, 치매, 심장질환, 신장질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만성질환들이 치과질환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오늘 치과 강의를 통해서 이런 전신질환을 치과 관리를 통해서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 포괄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치과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두 가지 질환이 있죠. 하나는 충치라고 알고 계시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잇몸질환인데요. 오늘은 이 잇몸질환, 또 그 잇몸질환이라고 하면 항상 따라 나오는 단어 스케일링, 과연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치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치과에 가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스케일링 받으셔야겠어요.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들으면서 아마 인생을 지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스케일이라고 얘기하는 건 과연 뭘까? 그 다음에 스케일링은 과연 뭘까? 우리가 오래된 배관을 보면 이 배관 안쪽에 딱딱하게 굳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들,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들 있죠. 이렇게 녹대 낀 거를 보통 우리가 스케일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싱크대 청소 오랫동안 안 하거나 하면 그 싱크대 배수구 주변에도 뭔가 이렇게 도구로 쇠로 긁어야 될 정도로 허옇게 달라붙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걸 보통 우리가 물대, 딱딱하게 굳은 물대, 이걸 스케일이라고 부릅니다. 좀 안타깝게도 우리 치아도 고체인데요. 그 고체의 표면에 오래된 음식물 찌꺼기, 그 다음에 세균의 부산물, 그 다음에 무기물질, 뭐 칼슘이나 인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달라붙어서 굳은 것들을 보통 우리가 스케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걸 깨끗하게 떼어내는 건 사실 칫솔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끔 칫솔 중에 스케일링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칫솔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상당히 큰 과장 광고라고 보여집니다. 이 딱딱하게 굳은 것들을 우리가 우리말로는 보통 치석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치석은 결국 이에 달라붙어 있는 딱딱하게 굳은 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문가가 띄워줄 수밖에 없는 거죠. 보통 우리가 치과의사 혹은 이런 일을 하려고 만든 전문 직업인 치과위생사 이렇게 두 직종이 치아에 붙어있는 지저분한 음식물 찌꺼기, 세균 부산물 이런 것들 오래된 거 굳은 거를 띄어내는 일을 합니다. 언제 생길까요? 이게 우리가 보기에 정말로 반짝반짝하게 보이는 치아 표면도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그 표면에 세균이 붙어있답니다.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치아 표면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제 치아 표면에도 세균들이 붙어있답니다. 이 세균이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사실 우리 몸에 세균이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나가고 있는데 이 세균들이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관리하면서 사는 걸 보통 건강

건강관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들어보면 세균막이 붙어 있는데요. 이 세균막에 놀랍게도 한 달 동안 칫솔이 한 번도 안 닿으면 이놈이 굳는답니다. 자, 그럼 그렇게 굳은 정말로 초기에 치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두께가 얼마나 될까요?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겠죠? 그럴 정도로 아주 얇은 세균막이 굳은 초기 치석은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가까이 칫솔이 한 번도 안 붙어야 생긴답니다.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거품을 내면서 열심히 이를 닦고 있는데 한 달 동안 칫솔이 안 닿은 자리가 그렇게 많다는 거죠. 자, 6개월에 한번 치과에 갔단 말이죠. 스케일링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도 치석이 있고 저기도 치석이 있어요. 한 달 지나면 현미경 두께에 치석이 생기는데 이게 두 달, 석 달, 넉 달이 지나면 이제 우리 눈에 보일 정도의 치석이 됩니다. 결국 스케일링을 받아야겠어요라는 얘기는 정말 여러 달 동안 칫솔이 한 번도 안 닿은 자리가 이렇게 많아요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사실 우리는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누구 청소시켜 보셨죠? 설거지 시켜 보셨고요. 다 설거지 했다고 하는데, 청소 다 했다고 했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여기에는 고춧가루가 아직도 묻어 있고 저쪽 창틀에는 아직도 먼지가 껴 있고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거품이 나고 손을 열심히 움직인다고 청소를 깨끗이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사실 방법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됐건 간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딱딱하게 굳은 치석은 집에서는 띄울 수 없기 때문에 치과에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케일링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물질을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간혹 말씀 중에 스케일링을 받으면 이가 상한다, 이런 잘못된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케일링은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이물질만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뭘로 띄워야 될까요? 지저분한 게 딱딱하게 굳었으면. 싱크대 배수구는 드라이버 같은 걸로 이렇게 긁어야 됩니다. 아니면 철수 세미로 문질러야 되는 거죠. 치과에서는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잡아서 띕니다. 여기 지저분한 게 있네? 그럼 기구를 대고 탁 걸어서 탁 소리가 나게 띄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저분한 것들을 치아 표면에서 깨끗하게 띄어내는 일, 이걸 스케일링이라고 하고 치석 제거라고 합니다. 왜 해야 되는가? 지저분한 거니까 띄어야 되겠죠. 또 다른 문제는요, 표면이 우둘둘하면 그 자리에 무언가가 훨씬 더 쉽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매끈한 표면일수록 청소가 잘 되기 때문에 반드시 스케일링 받아서 치아 표면을 매끈하게 만드는 일이 필요한 거죠. 이게 청소의 기본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이걸 갈고리 같은 걸로 매번 긁어내면 효율성이라는 게 떨어지기 때문에 치과에서 새로운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스케일링 소리일 겁니다. 이게 소리가 쎄하고 나는 그런 소리죠. 금속기구의 끝부분에 진동을 줍니다. 그럼 끝이 이렇게 떱니다. 이렇게 떠는 걸 지저분한 데 갖다 대면 툭툭툭툭 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치아를 파는 도구가 아니고요, 진동을 이용해서 지저분한 거를 쳐서 떨어뜨리는 원리입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초음파 스케일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스케일링은 두 가지 기구를 하는 거죠. 손으로 긁어낼 수도 있고 초음파 스케일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두 가지 전부 다 올바른 방법으로 제대로 사용하면 치아 표면에는 전혀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쪽으로 또 생각해 봐야 될 거는요, 이 오랫동안 치석이 달라붙어 있으면서 이 표면에 지저분한 음식물 찌꺼기, 세균들이 붙으면서 여기서부터 염증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치아 표면이 깨끗하고 칫솔질을 꼼꼼하게 하시면 염증이 생길 가능성은 줄어드는 거죠. 이 염증이 생기고 나면 잇몸이 붓습니다. 피가 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오래 지내시면 잇몸 뼈가 녹아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내가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고 있어 라는 얘기는 여러 달 동안 잇몸에 염증이 있는 채로 살고 있다가 한 번씩 치과에 가서 대청소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럼 목표는 뭘로 잡으셔야 되죠? 내가 매일매일 청소 깨끗하게 해서 외부 청소업체 안 들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연속된 강의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잘 관리하고 살 것인가, 내가 스스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치과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 지저분한 것들이 치아 표면에 붙어 있으면 치아 표면 자체도 상하는 일이 생긴답니다.

0: 잇몸이 너무 부어서 뼈는 내려갔는데 그 잇몸 안쪽으로 치석들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거하려고 들면 아파요. 기구를 깊이 넣어야 되니까요. 이제 이런 경우는 마취를 하고 기구를 안쪽으로 좀 깊이 집어넣기도 합니다. 이게 보통 치과 가서 들으신 이런 얘기예요. 일단 스케일링을 받으시고요. 어우, 저 안쪽까지도 염증이 심해서 부분 부분 잇몸 치료를 받으셔야겠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십니다. 사실 이 잇몸 치료라는 건 스케일링의 좀 확장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안쪽으로 기구를 깊이 넣어야 되는데 안에까지 염증이 있어서 아프니까 마취를 좀 하고 또 마취를 하고 나면 그쪽 부분이 오늘 식사하시기에 좀 불편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오른쪽 위에만, 다음에 일주일 후에 오시면 왼쪽 위를, 이렇게 해서 보통 네 부분이나 여섯 부분으로 나눠서 하는 걸 잇몸 치료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죠. 이미 치석에 의해서, 염증에 의해서 잇몸뼈가 내려갔어요. 그리고 잇몸은 많이 부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먼저 스케일링을 깨끗하게 해요. 이건 별로 아프진 않습니다. 물론 소리가 정말 기분이 나쁘고, 그 다음번에 군데군데 약간씩 시큰시큰한 느낌도 드실 수 있어요. 근데 깨끗하게 떼어내고, 댁에 가서 꼼꼼하게 잘 닦으시면 부어있던 잇몸 살이 가라앉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가 또 깨끗하게 스케일링을 할수 있겠죠? 또 가라앉으면 또 스케일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잇몸을 가라앉혀가면서 하는 방법도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잇몸이 너무 염증이 심해서 지금 빨리 뭔가를 해야겠다. 그러면 마취하고 오늘 빨리 잇몸 치료를 시작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어느 방법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건 아마도 봐주시는 치과 의사들이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잇몸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생긴 것도 아니고요. 뭘 잘못 먹어서 생긴 것도 아니고요. 청소가 잘안 돼서 생긴 겁니다. 그럼 결국은 꼼꼼하게 잘 닦으시면 되는데, 이잘 닦으셔야 되는 기본 중에, 일단, 오래된 곰팡이 낀 거, 벽지 상한데 타일바닥에 뭐가 낀 거, 이런 것들은 청소업체가 한 번은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죠. 이 대청소를 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통 스케일링 잇몸 치료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치과 의사들이 모여서 만든 학술단체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모든 잇몸 치료의 첫 번째 단계는 환자를 잘 가르쳐서, 교육해서 스스로가 윗부분에 있는 아직 굳기 전에, 꾸득꾸득해지기 전에 매일매일 생긴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막을 닦아내는 것이 모든 치료의 기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소업체가 들어와서 아무리 열심히 닦고 나가도 집주인이 매일매일 관리하지 않으면 곰팡이는 금방 다시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칫솔질을 바꾸시고 꼼꼼하게 닦기 시작한다 그러면 사실 스케일링을 받으실 일이 없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날이 오면 진정으로 내가 잇몸이 건강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기초 치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 조건에는 먼저 내가 달라지고 결국 얘기는 스케일링을 받으러 들어갔던 나왔을 때의 내가 관리하는 게 완벽하게 달라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한 치료 받으시고, 꼼꼼하게 잘 관리하셔서, 다음번 치과 가셨을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데, 스케일링 받으실 필요가 없겠는데요? 이런 얘기 듣고, 기분 좋게 돌아나오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성균관 요도의 총본부회장 최영갑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명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세계 어느 나라나 민족에 있어서 명절은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예로부터 명절을 지내왔는데 우리나라의 주요한 4대 명절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어떤 형식으로 보존이 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지낼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4대 명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설날이죠. 음력 정월 첫날을 이르는 말로 우리 예전에 어른들은 원단, 으뜸 원자죠. 아침 단자, 가장 첫 아침 이런 뜻이죠. 그리고 세수, 연수,

이런 말도 사용했습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설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말을 가지고 있죠. 아, 이 설이라고 하는 날은 우리 추석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명절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또 어른들에게 세배를 올리며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그 풍습이 있습니다. 아, 이날에는 조상의 모습, 무덤을 찾아서 성묘를 하기도 하고요. 또그 설날을 전후해서 많은 민속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윷놀이, 널뛰기, 연날리기 이런 그 놀이를 하는데 지금은 이런 문화도 상당히 지금 사라진 게 아닌가 해서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설날을 전후로 3일 동안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 2023년부터 국가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예전에는 밤늦게 많은 집에서 복조리 사세요 하는 그런 말을 어른들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복조리를 파는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이 복조리를 사서 걸어두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러면 복이 들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설빔이라고 해서 항상 새해가 되면 새 옷을 입는 풍습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워낙 좋아서 그런 풍습도 지내지 않는데 사실을 새 옷을 입고 새로운 마음으로 차례를 지내고 세배를 지낸다. 이런 저 풍습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어른들은 또 세배의 돈을 주고, 젊은 사람들은 어른에게 세배를 드리고, 또, 떡국을 먹는 그런 풍습도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한 마을에 모여 사는 경우가 많아서, 바로 이웃에 친인척이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세배를 다니면서 어른들에게 또 인사를 올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자기 집에서만 지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어른들하고 이제 그 세배를 하고 나면 어른들이 이제 일종의 덕담을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죠. 건강하게 올해는 잘 지내라, 뭐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이런 말도 하는데 그 말이 이제 어른들이 먼저 하고 나면 어린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에게 답례로 말씀은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는 뭐 과세 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과세라고 하는 말을 어른들은 많이 사용해요. 이게 설을 센다는 뜻입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과세라고 하는 말을 잘 모르죠. 한자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도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겠고, 이설 명절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세고 있는데, 이슬람 같은 경우도 사실 설을 세고 있어요. 중국의 춘절,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전통의 이설 문화는 굉장히 우리의 전통으로서 가치가 있는 문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추석이에요. 가장 큰 명절이죠. 설과 추석. 예, 이 추석은 음력으로 8월 15일 날 지내는 명절인데요. 우리가 중추절, 가베 또는 한가위 뭐 이런 명칭으로도 많이 불리죠. 한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이때 이제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 곡식을 가지고 조상에게 올리는 그런 이제 풍습이 세계적으로 다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추석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추석날 아침에는 차례를 지내고 똑같이 성묘를 가서 어른들의 무덤을 이제 돌보는 그런 이제 의식을 치르는데요. 왜냐하면 이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뭐 장마가 지고 또 짐승들이 무덤을 파헤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석날 가서 미리 어른들의 무덤이 안전한지 잘 보존돼 있는지 그런 또 자손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그런 행사도 하게 됩니다. 자, 추석날에도 민속놀이를 하는데요. 씨름이라든가 소놀이, 거북놀이, 줄다리기 이런 다양한 민속놀이를 행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때는

이거는 수확철이기 때문에 다양한 음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햅쌀로 술을 빚고 송편을 만들고 또 무나 호박을 넣어서 시루떡이나 인절미, 율단자 같은 것들 또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추석이 되면 많은 분들이 차례상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추석만큼은 새로운 그 계절이 있기 때문에 새로 나는 음식, 새로 나는 과일, 뭐 햅쌀 이런 걸 중심으로 음식상을 차린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또 한식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명절인데요. 이 한식 날은 보통 4월 5일이나 6일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동지로부터 약 105일 뒤에 한식 날짜를 잡는데 이 한식은 한자로 보면 찰 한자의 밥식자예요. 찬밥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날에는 사실 찬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을 피우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밥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밥을 먹는데 이 4월 5일, 6일 요 정도 시기에는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불어요. 근데 바람이 불면 밥을 하다가 지금은 뭐 좋아졌죠. 가스나 뭐 전기나 이런 걸 사용하는데 옛날에는 불을 떼서 했습니다. 근데 이 불씨가 날아가서 불이 나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예전에 했던 밥을 그냥 먹는 그런 그 습성이 있다라고 해서 한식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겨났다는 설이 있고요. 한식 날은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서 사초도 하고 묘를 돌본 일도 하지만 충신에 대한 그런 개념도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아는 그 단오 명절이 있죠. 이건 5월 5일을 단오라고 하는데요. 이날은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 단오를 우리가 수린날이라고도 부르는데 뭐 그네뛰기, 뭐 탈춤, 가면극 이런 놀이를 많이 하고 특히 여자들은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풍습이 있는데 이 창포물은 뭐 세모잎이나 참외 껍질이나 또 알로에베라 같은 그 약초들을 조합해서 추출한 약초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샴푸 같은 거죠. 예, 그래서 머릿결을 좋게 한다, 건강에 좋다라고 해서 이 창포물로 머리를 감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릉 단오제가 아주 유명한데. 이 강릉 단오제가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축제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4대 명절을 살펴봤는데요. 이 4대 명절 이외에도 정월 대보름 1월 15일 날 하는 행사죠. 그리고 또 입춘, 삼진날, 유두, 칠석, 백중, 중양절. 아마 이런 명칭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 절기 또 동지가 있죠. 예. 이 동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서당의 입학식을 옛날에는 동지날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굉장히 학생들에게는 의미 있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농경민족으로서 거의 매달 명절이 있었지만 을미 개혁이라든가 또 일제강점기 또 우리나라 한국 전쟁, 이런 아주 아픈 역사를 거치면서 대부분 명절들이 사라지고 지금은 겨우 이름만 남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설날과 추석만이 국가 지정 공휴일로 지정되는 형태가 됐습니다. 또 혹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북한에서는 설과 추석 외에도 정월 대보름이나 청명 같은 그런 명절을 여전히 휴일로 지정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명절에는 조상에 대한 제사나 차례를 지내고 또 마을별로 축제를 지내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명절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서 전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버리거나 나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전통의 중요성이 있구나. 이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예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에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때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0: 다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0: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 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전기기능장 전병칠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흔히 사용하는 스위치, 특히 고장나거나 낡은 스위치를 어떻게 교체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스위치를 누를 때 작동이 안 되거나 딸깍 소리가 나지 않을 때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또는 스위치가 너무 오래되어서 외관이 막 지저분할 때, 그럴 때는요? 대부분 이런 상황이 오면 전문가를 부르거나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 스스로 스위치를 안전하게 교체하는 방법을 배워볼 겁니다. 생각보다 쉽고 간단하니 앞으로의 과정을 미리 걱정하지는 마세요. 시중에는 보통 집에서 조명 제어로 사용하는 텀블러 스위치가 있는데요. 그 텀블러 스위치가 개수에 따라서 1구, 2구, 3구 이렇게 나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하나짜리 1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이렇게 두 개짜리 2구입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동작하는 타임 스위치도 있고요. 리모컨으로 이렇게 제어하는 리모컨 스위치, 그 다음에 물이 튈 우려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는 방수 스위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위해서 다양한 디자인의 스위치도 있습니다. 색상과 디자인이 각 장소에 맞도록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니 소비자는 적절한 스위치를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전등 스위치 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작업처럼 보이지만 또 제대로 알지 못하면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스위치의 종류에 따라서 배선 방식이 다르며 특히 최근에 판매되는 스위치는 다양한 구조와 기능이 있어서 잘못 연결할 경우에는 조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과열될 수 있습니다. 과열은 전기적 아크를 유발하고요. 또 이는 주변 재료를 점차 손상시켜서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잘못 연결하면 스위치가 꺼진 상태에서도 전류가 흐를 수 있어서 감전에 또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위험을 방지하려면 교체 전에 스위치의 유형을 확인하고 배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충분하게 이해해야 되겠죠. 스위치를 교체할 때는 이미 설치된 전선의 이름표나 사진을 찍어서 전선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 스위치 교체는 안전하고 간단한 작업이 될 수 있어요. 이 작업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원을 끈다. 모든 전기 작업에 전원을 차단하는 것부터 시작할 겁니다. 둘째, 올바른 스위치를 선택한다. 기존 스위치와 같거나 호환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전문적으로 설명드려볼게요. 스위치는 조명이나 가전제품에서 전기의 흐름을 제어하는 데 사용하는 일반적인 전기장치예요. 이 스위치는 전면에 움직이는 구조의 조작부, 이 조작부가 있어서 좌우나 위아래로 전원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스위치는 보통 뒷면을 통해서 전선이 내부적인 전기회로와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스위치도 바로 그런 구조이죠. 여기 보이는 이런 작은 구멍으로 전력선이 연결되고요. 그 연결된 것에 의해서 스위치는 동작에 따라서 전기에너지를 전달하거나 또 딱 하고 끊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스위치는 조작에 따라 양쪽이 연결되거나 끊어지는 동작을 하는 달로 스위치입니다. 양쪽에 있는 두 개의 구멍, 이 두 개의 구멍은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양쪽에 어느 한쪽이라도 전선을 넣은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스위치를 켜게 된다면 전기적으로 연결이 되죠. 자, 말로에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실제 스위치를 보고 전선 연결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 스위치의 커버를 이렇게 벗겨봤습니다. 자, 그리고 스위치 모양을 정면에서 본 상태에서 그대로 뒤집어 볼게요. 자, 그대로 뒤집어 보면은 구멍이 4개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가 위치해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2개와 오른쪽에 있는 2개는 서로 내부적으로 전기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선을 이제 꽂기만 하면은 사실상 스위치의 연결은 다 끝나게 된 것이나 다름없죠. 제가 전선을 한번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공구를 사용해서 전선의 피복을 제거한 상태고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그대로 그냥 꽂아줄 겁니다. 자, 이렇게 스위치를 한 손으로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전선을 잡은 상태에서 깊게 꽂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꽂았어요. 어때요? 깊숙하게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제가 전선을 한번 빼볼게요. 자, 아무리 힘을 주어도 잘 빠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선을 잘못 끼웠는데 어떻게 빼야 할까요? 혹은 스위치를 교체할 때에는 이미 꽂아 있는 전선을 빼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스위치의 내부 구조를 잘 보면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푸쉬라고 영어로 써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일자 드라이버로 누른 다음에 전선을 빼주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일자 드라이버로 꼭 누르고 전선을 빼면은 이렇게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렇게 한쪽 전선을 연결했는데요. 그 다음에 다른 쪽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자, 다른 쪽은 이렇게 전선을 꽂고 또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전선이 연결되었어요. 이제 만약에 여기에 실제로 전기가 흐른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스위치를 딱 눌러서 켜는 동작을 하는 것만으로도 양쪽에 있는 전기 회로를 끊거나 연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취급할 때 주의사항도 있겠죠. 스위치를 다룰 때 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안전 단계를 꼭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원을 꼭 끄세요. 항상 작업 전에 작업 영역에 해당하는 차단기를 끄셔야 합니다. 전압 테스터를 사용해서 회로의 전원이 완전하게 차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전선 라벨링을 하세요. 기존 스위치를 분리하기 전에 전선에 라벨을 붙여서 위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와 함께 여러분 휴대폰 있으시잖아요. 휴대폰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잘못 연결된 것을 방지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나사를 너무 세게 조이지는 마세요. 전선이나 기구를 혹시 고정하는 동안 나사가 전선을 고정할 수 있을 만큼 꽉 조이되 나사 머리가 손상될 정도로 너무 세게 조이지 않기는 바랍니다. 네 번째, 노출된 전선 절연을 주의하세요. 우발적인 접촉이나 단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출된 구리를 전기 테이프로 잘 감아서 덮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절연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감전 위험을 줄이려. 이제 본격적으로 스위치를 교체해 보죠. 스위치 교체는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전원을 끕니다. 집에 분전반에 해당하는 스위치로 연결된 차단기를 내려서 전원을 완전히 꺼주세요. 스위치를 동작해서 전원이 완전히 꺼진 상태를 확인하거나 전압 테스터를 사용해서 해당 회로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스위치를 분리합니다. 기존에 있던 스위치를 분리하려면 스위치 커버를 먼저 제거한 뒤에 스위치를 고정한 나사를 이렇게 쭉 풀어줍니다. 그리고 스위치 뒷면의 전선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나사를 풀어서 전선을 분리합니다. 전선이 혹시 여러 가닥 있다면 어떤 전선이 서로 같은 쪽에 연결되어 있는지 미리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위해서 전선에 라벨링을 하거나 사진을 이렇게 찍어두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3. 새 스위치를 준비합니다. 기존 스위치와 같은 유형의 스위치를 준비하세요. 완전히 똑같지 않더라도 단로, 삼로 뭐 이런 것처럼 기본 기능의 스위치는 같아야 됩니다. 스위치 뒷면에는 보통 라인과 로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라인은 전원에서 오는 전선이고 로드는 부하로 가는 전선을 의미하게 됩니다. 4. 새 스위치를 연결합니다. 라인과 로드의 전선을 각각 연결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과 무관하게 전선을 연결해도 괜찮습니다. 전선이 심하게 꺾여 있다면 전선을 펴주고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전선 연결이 느슨하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그리고 5. 스위치를 장착하고 테스트합니다. 그 후에 분전반에서 전원을 다시 켜고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 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스위치 교체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고 재밌지 않으셨나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단순한 문제의 해결을 넘어서 삶의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도 집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가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학교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안전을
또 최우선으로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항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치과의사 박창진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는 몸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입안에도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찾아오는데요. 살면서 사실 우리가 입안에 다양한 일들을 겪고 살았습니다. 여기는 금니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은 이가

나서서 해내신 자리도 있고. 이게 젊었을 때부터 아주 슬프게 얘기하면 조금 조금씩 입안이 망가져 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들이, 이가 길어 보인다. 뿌리가 드러났다. 아유,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변화들이 생기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 대학병원에 있다 보면 바깥쪽에 대기실 의자에 앉아서 아주 젊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걸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30대 후반인데 이가 거의 다 빠져서 거의 다 빼야 될 상황이 된 거죠. 잇몸질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몸의 일부가 없어져 가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는데, 탈모라고 얘기하는 머리 빠지는 것보다는 입 빠지는 게 훨씬 더 정신적 충격이 크답니다. 아,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뭐가 망가져가고 있구나. 이런 슬픈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근데 1940년대에 이미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잇몸뼈가 내려가고 치아가 망가지는 것이 세월의 어쩔 수 없는 흐름의 변화다라고 믿는 잘못된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되겠다. 놀랍게도 잇몸뼈는 나이가 들면서 망가지는 뼈는 아닙니다. 그동안에 관리가 되지 않았던 세월이 길었기 때문에 그 누적된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나이가 들면서 그런 변화가 생기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1번 드는 생각은 이런 거죠. 입이 자꾸 마르는 것 같다. 사실 우리 몸에서 제일 먼저 손상을 받기 시작하는 것들은 세포에 실질 조직이 없는 것들이랍니다. 이 실질 조직이라는 건 세포 안에 살이 없는 것들이에요. 물주머니만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침샘이 마르기 시작한답니다. 사실 얘기하다 보면 자꾸 입이 마르거나 아니면 얘기할 때 양쪽에 구각부라고 하죠. 양쪽 입꼬리가 만나는 자리에 자꾸 거품이 좀 낀다든가. 이 거품이 끼는 건 맹물 같은 경우는 물이 흘러내려가요. 그런데 밀도, 점도가 올라가면 막이 생깁니다. 결국은 말할 때마다 양쪽에 자꾸 거품이 생겨서 내가 입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침이 마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침이 마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는 음식물을 소화해야 되는데 이 소화효소라는 것이 침에 있답니다. 그럼 결국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별 방법은 없습니다. 오래 씹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서는 자꾸 물을 말아 드시려는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이 마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물 좋아하는 것도 그런 이유겠죠. 또 다른 거 하나는 우리가 설거지하기 너무 싫어서 싱크대에다가 접시나 이런 거 놓고 물에 담가 놓으면 이게 대충 씻겨 나갑니다. 이 얘기는 침이 많이 돌면 치아에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이 붙을 가능성이 좀 적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스스로 씻겨내려가는 자정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정작용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충치나 잇몸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사용한 연한이 오래되면 이가 닳거나 해서 머리 부분이 많이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게 30대 중반쯤 되면 실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치과에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실이라고 하는 증상은 크게 두 가지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치아의 내부에 있는 신경이 느끼는 거죠. 치아 제일 바깥쪽에는 아주 하얗고 딱딱한 아무 감각이 없는 단단한 조직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하얀 이를 다 깎아내고 나면 내부에 노란 이빨이 있답니다. 이것도 단단한데 조금 물러요. 이걸 다 도려내고 나면 안에 신경이 있답니다. 그 안에 피가 돌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충치가 생겨서 하얀 이가 없어지고 노란 이가 없어지면 이 내부에 있는 신경이 외부의 조직과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시린 느낌이 드는 거죠. 이건 충치 때문에 시린 겁니다. 치과 가서 어쩔 수 없이 파고 떼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거 하나는 머리는 너무나 단단해서 느낌이 없지만 이 머리의 밑부분에 있는 뿌리는 신경이 바깥쪽에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뿌리가 드러나면 실입니다. 뿌리는 왜 드러났을까요? 나이가 들어서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잘 관리하시면 잇몸뼈는 평생도록 젊은이의 잇몸뼈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0대 때 내가 관리가 잘 안 됐어요. 30대 때 잘 안 됐습니다. 관리가 잘 안 됐다는 건 칫솔질이 꼼꼼하게 잘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잇몸 테두리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서 잇몸뼈가 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칫솔질이 안 됐다고 잇몸뼈가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1년 동안 관리가 잘 안 됐더니 0. 몇 밀리 내려갔더라. 3년을 잘 안 닦았더니 1, 2 밀리

내려갔더라. 이런 정도로 정말 서서하게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변화와 착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20대와 30대에 관리 잘안 됐던 잇몸이 내려가고 나면 30대 후반에서부터 군데군데 시린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왜 시리지? 찬거 먹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러면 보통 치과에 갑니다. 치과에 가면 그 시린 자리를 무언가로 덮어주는 치료를 제일 많이 합니다. 방패 같은 걸 덮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생겼을까요? 잇몸 테두리 주변이 잘안 닦여서요. 그런데 그잘안 닦인 테두리 주변에 무언가 인공 수분물을 덧붙이고 나면 경계면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더안 닦일 수 있는 거죠. 물론 치과 의사가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잘 닦아드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관리해야 하는 싸우고 있는 대상은 세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꼼꼼하게 잘 닦는데도 경계면이 있으면 조금 더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치과 들어가기 전에 후에 내가 달라진 게 없으면 사실은 금방 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뿌리가 드러나면 시린 자리가 나오고요. 그 자리를 떼우고 몇 년이 지나면 또 내려갑니다. 그럼 또 떼우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뿌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드러난 뿌리를 시리지 않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요, 깨끗하게 닦는 겁니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쓰레기가 잘 제거되고 나서 조금 더 시려요. 그런데 그 뿌리 부분에 밀도가 올라가고 강도가 올라가면 시리지 않게 된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죠? 1번 깨끗하게 닦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부분에 칼슘이나 인 같은 무기질이 붙으면 됩니다. 얘가 어디냐면 침에 있답니다. 그럼 결국은 깨끗한 뿌리 표면을 만들어서 이 뿌리 표면에 지속적으로 침이 닿으면 시린 것들이 서서히 없어집니다. 근데 그 서서히가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이 도와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훌륭한 도구가 치약이라고 합니다. 이 치약은 잇몸 질환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치약은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요. 이 치약 안에 들어있는 불소라는 성분이 치아를 단단하게 만들어준답니다. 그래서 뿌리가 시린 부분에 불소치약이 지속적으로 접촉하면 이 부분이 단단해지고 밀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시린 게 없어지는 거죠. 많이 시리신 경우에 있어서는 주무시기 전에 치약을 조금 짜서 시린 부분에 좀 바르고 주무세요라는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중요한 부분은 이 치약 안에 들어있는 불소라는 놈의 농도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이 농도가 높으면 효과가 좀 좋을 거고요. 농도가 좀 낮으면 효과가 좀 적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치약을 고르실 때는 항상 치약을 뒤집어서 농도를 보셔야 됩니다. 모든 치약에 써 있습니다. 이 치약의 불소 함유량은 몇 ppm입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식약처라는 정부기관에서 무조건 쓰게 만들었거든요.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건 시린 증상이 있으시거나 내가 충치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계시거나 나이가 좀 드셔서 사용한 기간이 오래됐다. 이런 분들은 1450 ppm 정도의 불소를 가진 치약을 쓰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450이라는 거죠. 예. 시중에서 열심히 찾아보시면 1450 ppm짜리 치약을 이제는 손쉽게 구하실 정도가 됐습니다. 한 5년 전만 해도 찾기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구하기 쉽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많이 시린 경우에 있어서는 좀 바르고 주무세요 그랬는데 이 바르고 주무시는 양은 정말로 눈에 띄지 않을 정도입니다. 얼굴에 선크림 바를 때 허옇게 바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로 스며들 정도로 조금만 바르시면 됩니다. 손끝에 조금만 짜서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모를 정도로 그 시린 자리에 살짝 바르고 주무시면 한 2주 지나면 시린 게 거의 없어집니다. 전제 조건은 뭐가 있죠? 잘 닦으셔야 되는 겁니다. 깨끗한 표면이 유지됐을 때만 이게 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요, 뿌리 드러난 자리가 패이신 분들이 있어요. 이 패인 경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박박 문질러서 손으로 네일을 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뻣뻣한 칫솔에서도 유래가 되지만 더큰 원인은 치약 안에 연마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답니다. 치약 안에도 이 철수세균 비슷하게 미세한 돌가루가 들어있는데요. 이 돌가루가 많이 들어있는 치약은 치아를 깎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돌가루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대요.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요. 또 다른 거 하나는요. 이를 악물거나 갈거나 아니면 다른 이보다 이가 많이 부딪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힘에 의해서 치아의 머리와 목의 경계 부분이 부서져 나가는 일이 있답니다. 이런 경우는
손톱을 대보면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이가 많이 파여 있다 그러면 이건 치아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떼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떼울 때 떼우시더라도 꼼꼼하게 잘 닦으시고 떼우시는 게 유지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뿌리가 드러났다는 건 그동안에 관리 안된 세월이 길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를 지지할 잇몸뼈가 서서히 없어져 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게 치과에서 그 시린 부분을 떼운다고 멈추지는 않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잇몸 테두리 주변을 잘 닦아서 세균이 없도록 관리하셔야 내려가는 게 멈춥니다. 안타깝게도 내려간 뼈가 다시 올라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뿌리를 잡고 있는 잇몸 뼈 높이가 3분의 1만 돼도 그 뼈가 건강하다면 그 치아는 쓰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 중에 칫솔질은 치아를 깨끗하게 닦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잘못된 말이라고 합니다. 칫솔질은 치아가 아닌 잇몸을 닦는 겁니다. 그래서 칫솔질은 치아와 잇몸의 경계부를 닦는 거다. 오늘부터 문제가 생겼던 부분, 어디죠? 지금 뿌리가 드러나 있는 부분, 잇몸과 내 치아가 만나는 부분, 이 부분을 집중해서 부드럽게 살을 닦는 거니까 꼼꼼하게 닦으시다 보면 이제 더 이상 뿌리가 드러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또 다른 거 하나는요, 불소치약을 열심히 쓰시다 보면 시린 것도 멈추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치과 질환의 대부분은 집에서 자가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거울 보시고 꼼꼼하게 한번 닦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성균관 요소의 총본부 회장 최영갑입니다. 자, 오늘은 차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차례는 설날과 같은 명절인데요. 이 차례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차례의 정확한 의미와 절차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보통 이 추석이나 설날을 우리가 절일이라고 하는데, 절일, 이건 명절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음식과 과일, 그리고 술이나 차를 올리는 약식 제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차를 올리지 않고 술을 올리는데 여전히 명칭은 차례라고 합니다. 또 실제 차를 올리는 집안도 있긴 합니다. 예, 근데 대부분은 술을 올리고 이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차례를 지내게 되는데, 차례는 제사와 달리 아침에 지낸다라는 걸 기억을 다 하고 계실 겁니다. 제사는 밤에 지낸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차례의 절차가 좀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운 그 용어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자어를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한글로 그냥 우리 그 절차만, 순서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차례는 먼저 제기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제기를 준비하고 뭐 신주, 지방 이런 걸 이제 내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신주하고 지방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신주는 나무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지방은 종이에 쓰는 걸 말해요. 근데 신주라고 하는 건 예전에 양반가에서는 사당이 항상 집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당에 조상들의 유폐가 모셔져 있는데 거기서 신주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사당을 가지고 있는 집이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가옥 구조가 전부 다 아파트 중심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 신주 보관 장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을 만들어서 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봉주취위, 그래서 신주를 받들고 자리에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당에서 신주를 내오는 과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강신분향이라고 해서 제사를 지내는, 차례를 모시는 주인이 향탁 앞에 가서 꿇어 앉아서 향을

3번 올리는 삼상향,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향을 3번 사릅니다. 그리고 절을 2번 하는 거, 재배한다고 하죠. 예, 이 의식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강신 뇌주 절차를 거치는데요. 강신, 신이 오니까 신을 위해서 술을 붓고, 그리고 모사귀에 술을 따르고 재배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끝나고 나면 이제 참신, 신과 마주하는 이제 의식이죠. 그래서 참석한 모든 자손, 남자와 여성, 손자, 손녀, 모두가 모여서 이제 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전주, 술을 따른다, 헌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주전자를 들고, 서쪽에 있는 어른부터 차례대로 술을 따르는데, 이 서쪽 방위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뚜껑을 열고 젓가락을 접시에 놓기도 하고 또 밥을 만약에 올렸다고 하면 밥을 숟가락에 꼽고 주인이 재배를 합니다. 여기서 주인이라고 하는 건 유교 의식에서는 남자 재주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가장 연세가 많거나 장손인 그분을 주인이라고 하고 또, 그 다음에, 주부라고 하는 호칭이 있어요. 이거는 그 주인의 부인 되는 사람. 그래서 그두 사람이, 이날 행사의 주인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신, 신을 보내드린 또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이 식사를 다 하시고 났으니까, 수저와 젓가락을 내리고, 그리고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하는 모두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주를 사당으로 모시는 납주 의식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신주가 없으니까 그러면 지방으로 했잖아요. 지방을 불태우는 그 의식이 납주 의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의식이 철찬 또는 철상이라고 하죠. 제사상을 다 치우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제사상을 다 치우게 되면 또 우리가 음복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뭐 술도 조금 마셔보고 뭐그 밤도 조금 먹어보고 하는 그 의식이 이때 이제 행해지게 됩니다. 자, 이 의식이 끝나고 나면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는 그런 이제 절차가 되겠죠. 근데 보통 이 절차는 유교식 예법에 따른 절차이고 많은 가정에서는 이 절차에 준해서 자기 가족들이 편안한 그런 방법을 만들어 간다면 아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차례상 문제는 조금 전에 이제 절차를 좀 보셨지만 이 차례상 문제가 굉장히 어른들과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 생각이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차례상이 옛날에는 어떻게 차렸을까? 이걸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근데 옛날에 진짜 명문가라고 하는 그 집안의 차례상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상차림이 명제 윤중 선생의 집에서 차리는 상차림이에요. 자, 이 명제 윤중 선생은 후손들에게 글을 남기기를 제사에 손이 많이 가는 화려한 육화나 또 기름이 들어가는 전을 올리지 마라. 훗날 못 사는 가난한 후손이 나오면 제사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테니 간단히 차려라. 이렇게 말씀을 남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는 상차림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간단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자, 퇴계이황 선생의 종각 상차림도 아주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계이황 선생이 누군지는 다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유학자 그리고 또 인품이 굉장히 좋은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이황 선생의 종갓집에서 상차리는 걸 보면 과일도 보십시오. 한상 안에 과일이 여러 개 같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앞에 보십시오. 그 술잔 몇개 있고, 그 앞에, 떡국 같은 게 있고, 포가 있고, 아주 간단합니다. 자, 옛날에 명문 종가에서는 주로 이런 형태로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가, 굉장히 풍성한

그런 상차림을 차리는 문화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우리가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옛날부터 이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 문화가 우리가 잘 몰라서 우리가 아버지, 할아버지, 뭐 증조할아버지한테 배우다 보니까 옛날 어른들이 했던 게 이게 맞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옛날 어른들이 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게 있다면 지금 시대에 그 원형을 찾아가서 바르게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성균관에서는 이 옛날 어른들의 기준을 가지고 새로 상차림을 만들어 봤어요. 성균관에서 제시한 상차림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화면에서 제일 가까운 일렬, 과일이 있는 쪽이죠. 근데 원래는 이 줄이 제일 마지막 줄이에요. 근데 과일 놓고 그 앞에 보면 뭐 구이라든가 삼색나물, 그리고 뭐 김치.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는 술잔, 그리고 수저 젓가락, 그리고 떡국이나 뭐 송편. 이렇게 차리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어른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원형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제사상이 가진 의미하고는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제사상과 차례상을 혼동한 문화에서 생겨난 현상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아 이게 원형이구나 이게 옛날 어른들이 했던 문화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는 주자가래에 의해서 도입이 됩니다. 이게 고려 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중국의 유교 문화가 우리에게 이제 자리를 잡는데 그 주자가래의 원형을 두고 우리나라 예법 예서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주자가래에 보면은 속절, 즉 명절은 허니시식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음식을 올려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에는 뭐 핵과일이 나고 햅쌀이 나고 하니까 그걸 올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사처럼 뭐 없는 물건을 준비했다가 올리는 게 아니라 그 계절에 아주 신선한 바로 난 그걸 조상에게 먼저 올리고 후손들이 먹는 그런 절차가 추석의 차례 같은 형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절차나 이 형식이 아주 간단하고 그리고 이 차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즐거운 명절을 지내는 데 의미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형식이나 뭐 이런 그 절차를 굳이 너무 따지지 말고 가족들이 행복한 문화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전통은 아, 이런 게 우리의 진짜 전통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1인 가구가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이한 사람이 사는 경우는 어떻게 상차림을 할지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혼자 사는데. 자, 이 혼자 살 때를 대비해서 어른들이 이렇게 만든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혼자 사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간편하게 한다면, 과일, 뭐 많이 살 필요 없잖아요. 한 접시에 올릴 정도만 뭐 두세 가지만 해도 되고. 그리고 뭐 만약에 내가 그 음식을 준비를 못 한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서 해도 돼요. 예. 이게 조상을 생각하는 후손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차례나 이런 문화를 지켜가는 게 저는 올바른 문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명절을 맞이해서 항상 이런 우리 고유한 전통이 본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절부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0: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 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전기기능장 전병칠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현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센서 등의 교체 방법을 배워볼 겁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현관 센서 등이 갑자기 작동하지 않거나 밤중에 너무 어두워서 불편했던 적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센서 등이 너무 오래돼서 반응이 느리거나 민감도가 떨어진다면 혹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런 경우 센서 등의 교체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직접 센서 등을 안전하게 교체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때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센서 등은 주로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동작해서 모션 센서라고도 부르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시중에는 판매되고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동작 센서 등, 그리고 밝기에 동작하는 조도 센서 등, 배터리를 이용하는 무선 센서 등, 그리고 욕실에서 사용하는 방습 기능의 욕실 센서 등도 있습니다. 최근에 센서 등은 광원을 대부분 전구나 형광등 대신 LED를 사용하고 있고요. 천장 구조가 매립이 어려울 때는 외부로 노출하는 노출형 센서 등도 사용합니다. 워낙 사용법이 간단해서 모션 센서 조명은 설치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만약 설치 과정에서 놓친 점이 있다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센서 등을 교체하는 것은 사실 매우 간단한데요. 안전수칙을 지키고 몇 가지 간단한 도구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원을 차단합니다. 모든 전기 작업에서 안전은 가장 중요하니까요. 둘째, 새 센서 등을 올바르게 설치합니다. 기존 제품과 같은 규격의 센서 등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다른 것을 사용한다면 적절한 밝기와 감지 기능을 가진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필요한 기구와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센서는 PIR이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일종의 적외선을 감지하는 기술인데요. 대부분의 동작 센서는 수동 적외선 기술을 사용해서 사람이나 동물과 같이 이 열을 방출하는 움직이는 물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적외선 방사의 변화를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회로기판도 있습니다. 케이스 내부에는 PIR 센서의 신호를 처리하는 인쇄 회로기판이 있고요. 이 인쇄 회로기판, 즉 PCB에는 초기의 신호를 조명 켜기와 같은 실행 가능한 출력으로 변환하는 저항기, 커패시터와 그 다음에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같은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전원 공급 장치도 있어요. 모션 센서는 일반적으로 저전압 전기나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받아 동작하므로 내부에는 필요한 전원에 맞게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가까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센서를 구매하시면은 자, 이렇게 구성 요소가 여러분께 배송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보여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브라켓이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이 센서 등이 천장에 직접 부착할 수 없으니 브라켓이라고 하는 장치를 먼저 천장에 고정한 후 이 브라켓과 센서를 나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여서 고정하는 방식이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센서 등은 LED 센서 등이에요. 그래서 LED 광원이 아마 이 안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렌즈입니다. 이 렌즈가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을 감지하는 그 감지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렌즈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센서 등이 올바르게 동작할지 그렇지 않을지가 결정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CDS 셀이라고 해서요. 일반적으로 현재 이 장소의 밝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밝기를 감지하는 센서인데요. 일종의 만약에 너무 어두운 상태에서 켜고 끄게 할지, 그 다음에 대낮에도 켜고 끄게 할지를 감지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뒷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부분은 주 전원과 연결되는 커넥터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커넥터는 전원을 꽂는 형태로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를 누르고 뺀다면 이렇게 실제 있는 전원 케이블을 간단하게 외부로도 보여줄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PCB가 위치하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한번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구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여기에 220V 전원이 들어가면은 이 220V를 LED가 사용하기 적합한 전원으로 변환하는 전력 변환회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위치도 있으니 이 스위치에 의해서 낮에 동작할지 아니면 밤에도 같이 동작할지를 정하게 되고요. 이 구조에 따라서 여기 보이는 LED판에 전원을 공급하는 이 전원 공급 회로까지 볼수 있네요. 그런데 이런 간단히 보이는 센서 등도 취급할 때또 주의사항이 있어요. 모션 센서를 취급할 때에는 적절한 기능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에 꼭 유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배치 문제에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센서를 적절한 높이, 보통 2m 정도의 높이에 설치하게 되는데요. 적절한 높이에 설치하고 감지 범위를 최대화하려면 대부분,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래쪽 방향으로 각도를 잘 조정하셔야 합니다. 주변에 혹시 라디에이터나 통풍구 또는 직사광선과 같은 열원 근처에는 두지 않으셔야 합니다. 잘못된 신호에 의해서 동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선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센서에 전선을 연결하거나 분리

대기하기 전에 항상 전원 공급 장치를 꺼야 합니다. 그리고 전압 테스터를 사용해서 회로의 전원이 차단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배선도를 다시 확인해서 활선이나 중성선, 접지선에 표시가 있다면 그런 것이 올바르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배선 연결이 잘못되면 센서나 연결된 장치가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 관리를 기억하세요. 센서 렌즈는 직접 만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얼룩이나 긁힘으로 인해서 감도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렌즈의 청소가 필요한 경우라면 부드러운 천을 이용해서 렌즈를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가정 내가 아닌 실외에서 사용하는 센서의 경우에는 물이나 먼지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케이스가 제대로 밀봉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센서의 방수 방진 등급이 있는데요. 보통 이 방수 방진 등급이 적절한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와 교정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설치 후에 감지 영역을 통과하여 센서를 테스트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에 맞게 필요에 따라서 감도, 감지 범위 또는 지연 설정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센서 등 교체는 다음과 같은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전원을 차단합니다. 집에 분전반에 해당 조명으로 연결된 전원을 딱 하고 끕니다. 전압 테스터를 사용해서 전원이 완전히 차단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2. 기존 센서 등을 제거합니다. 센서 등 커버를 제거하고 전등을 고정하는 나사를 풉니다. 제품에 따라서 특별한 도구 없이 천장에서 기구를 잡아 당기는 것만으로도 분리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전선을 고정한 단자를 확인하고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어서 전선을 분리하세요. 그리고 오래된 센서 등을 안전하게 내려놓습니다. 3. 새 센서 등을 준비합니다. 구매한 센서 등의 설명서를 확인하고 연결 단자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센서 감지 범위와 밝기 조절 스위치가 있는 제품은 설치 전에 조정을 미리 해두세요. 4. 새 센서 등을 설치합니다. 전선을 새 센서 등의 단자에 연결합니다. 전원선과 중성선을 구분하여 연결하고 접지선이 있다면 녹색 단자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절연 테이프를 사용해서 전선 연결을 보강할 수도 있고요. 전선을 연결한 뒤에 센서 등을 천장이나 벽에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5. 테스트하고 조정합니다. 분전반에서 전원을 다시 켭니다. 센서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민감도와 감지 범위를 조정하세요. 추가적인 팁인데요. LED 센서 등은 기존 제품보다 전력 소모가 적고 수명이 깁니다. 감지 범위가 너무 좁거나 넓을 경우 설치 위치를 또 약간 조정해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모션 센서 조명이 보통 조명 장치와 같은 원리로 작동하고 유일한 차이점은 자동화의 여부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치나 민감도 설정과 같은 요소를 간과하는 경우도 가끔 있으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션 센서 조명은 특정 범위 내에서 열과 움직임을 감지하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센서를 잘못된 높이나 각도에 배치하는 등 부적절하게 설치된다면 잘못된 신호가 발생하거나 감지 누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설치할 때는 최적의 설치 위치를 판단하고 감도와 타이밍에 맞게 센서 설정을 조정하고 배선을 안전하게 연결하는 방법을 충분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명을 올바르게 설치하면 어떻게 편리성을 높이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지 또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경험이 되겠죠. 오늘은 현관 센서 등을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작은 기술이라도 직접 배워서 해결할 수 있다면 삶은 훨씬 편리하고 즐거워집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그리고 늘 안전과 도전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치과의사 박창진입니다. 살면서 치과 안 가보신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거고요. 치과 가서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좀 잘 닦지 그랬냐, 여기 또 충치가 생겼네. 그러고서 어렸을 때 엄마 손에 질질 끌려가서 치과의사를 만나서 때운 것이 보통 치과의 거의 첫 경험이고요. 세월이 흘러가서 나이가 들면

이런 얘기를 또 듣습니다. 이게 예전에 때웠던 자리 주변이 썩었네요. 이건 드러내고 조금 더 크게 때우셔야겠어요.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가면 때운 거 밑에 쪽이 심하게 썩었는데 이거는 씌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안에 금니가 생기게 됐고요. 또 세월이 흘러가면 금니 안쪽이 썩었는데요. 신경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결국 나이가 들면 이젠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충치는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충치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유치원 다닐 때는 어렸을 때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뭔가 이런 세균이 삼지창 같은 걸 들고 이빨을 막 이렇게 부시는 거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알고 있거든요. 세균이 원인이다. 그렇죠. 그럼 충치를 관리하려면 세균이라는 걸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과연 세균이 무슨 짓을 하는 걸까요? 치아는 뼈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답니다. 뼈는 뭘로 만들어지냐? 다들 아시죠? 칼슘, 그 다음 인, 뭐 이런 무기물질의 덩어리랍니다. 정말 딱딱하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지탱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뼈에다가 칼슘과 인을 집어넣고 집어넣고 더 집어넣어서 더 단단하게 만들면 그게 치아의 뿌리가 됩니다. 이 치아의 뿌리에 칼슘과 인을 또 넣고 또 넣고 또 넣어서 더 넣을 수 없을 정도까지 집어넣으면 그게 치아의 머리 부분입니다. 치아의 머리는 정말 99% 무기질로 되어 있는 정말 몸에서 가장 딱딱한 조직입니다. 이 딱딱한 조직이 왜 망가지는 걸까요, 도대체?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골다공증이다. 뼈에서 칼슘이 빠져서 뼈가 약해졌다는 거죠. 잘못하면 넘어져서 뼈가 부러진답니다. 치아에서 칼슘이 빠지는 게 충치입니다. 골다공증과 거의 비슷한 거죠. 뼈에서 칼슘이 빠지는지는 제가 치과의사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치아에서 칼슘이 빠지는 원인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세균에 의해서 빠진답니다. 세균이 산을 만든다고 합니다. 산 성분이죠. 시큼한 거예요. 이 산에 의해서 이가 녹는 게 충치입니다. 우리가 이를 산에 담가 놓으면 이 표면에서부터 칼슘과 인이 녹아 나옵니다. 처음에는요,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녹습니다. 웬만큼 녹을 때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칼슘이 빠져나간 양이 늘어나면 이에 표면이 현미경 쪽으로 부스러지기 시작합니다. 칼슘이 빠지고 빠지고 또 빠지면 이제 눈에 보일 정도로 흠집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게 더 진행되면 이에 구멍이 뚫립니다. 구멍이 뚫린 자리에 때가 끼면 그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까만색 충치가 되는 겁니다. 충치는 까만색이 아닙니다. 충치는 이가 부서진 자리예요. 이 부서진 것, 무기물질이 빠져나가는 과정을 탈회라고 얘기합니다. 회성분이 빠진 거예요. 골다공증과 똑같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건 이 빠져나간 칼슘과 인이 어디 있죠? 입안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침 속에서요. 그래서 다시 붙는답니다. 우리 치아가 딱딱해 보이지만 매일 녹았다 붙었다 녹았다 붙었다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녹는 양이 훨씬 더 많았더라. 그러면 현미경 쪽으로 충치가 생기는 겁니다. 5년 동안 녹는 양이 더 많은 걸 누적해보면 이제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치는 쉽게 생기는 질병이 아닙니다. 정말 오랫동안 관리가 안 됐을 때 생기는 거죠. 뭐에 의해서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산 성분이요. 이 산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우리가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먹어보니까 상했어요.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쉬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먹어보면 어떻죠? 시큼합니다. 음식이 상하면, 부패하면 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입안은요, 36도가 넘어요. 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물찌꺼기가 항상 있어요. 냉장고는 2주 정도 지나야 음식이 썩습니다. 우리 입안에서는요, 3분 지나면 썩는답니다. 썩으면 뭐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산이요. 그래서 칫솔질이 안 된 음식물 찌꺼기가 입안에 남아있으면 이게 부패하고 발효하면서 산이 나옵니다. 근데 입안에 음식물이 3분도 없게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치아는 항상 충치를 겪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로 가서 붙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입안에 산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삼시세끼 먹는 거 말고요. 강제로 입안에 산을 집어넣으면 훨씬 더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 그래서 먹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어렸을 때 뭐라고 그랬죠? 사탕 먹으면 썩는다.

왜요? 사탕이 산인가요? 아니거든요. 이건 당분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당분이 입안에 들어가면 치매에 있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순식간에 산으로 바뀐답니다. 그래서 결국 당분을 먹는 것과 산성을 먹는 건 거의 같은 거라고 볼수 있어요. 제일 나쁜 건 당하고 산을 섞어 놓은 거겠죠. 이게 음료수입니다. 사실 카페에서 파는 거, 편의점에 파는 거, 내가 돈 주고 사 먹는 음료는 전부 다 산성과 당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뭐 나쁘다고 다 알고 계시는 거, 애들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뭐가 있죠? 탄산음료요. 그렇죠? 탄산, 산입니다. 보통 우리가 pH가 가장 낮은 거, 보통 7쯤 되면 중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숫자가 줄어들면 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pH가 7 밑에 5.5쯤 되면 이가 녹기 시작한답니다. 근데 우리 몸에 또 산이 있죠? 이 안에요. 위산이 있습니다. pH가 2쯤 된답니다. 정말 강산이죠? 그 pH 바로 2짜리 위에 있는 놈. 레몬입니다. 그 바로 위에 식초가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탄산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스포츠 이온 음료가 있고요.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커피와 탄산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전부 상업적인 음료는 산성입니다. 내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피자 먹을 땐 콜라 먹어야 되는데 드시는 거 아무 상관 없으세요. 그런데 대놓고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대놓고 먹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건강을 위해서 아침마다 드시는 가끔 있습니다. 레몬수를 먹고 있다. 유자청을 먹고 있다. 모과청을 먹는다. 소화가 잘 된다고 매실청을 먹는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왜요? 매실청, 모과청, 유자청은 전부 다못 먹는 과일로 만듭니다. 왜못 먹죠? 너무 쉬워서요. 그럼 여기다가 뭘 집어넣죠? 동량의 설탕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결국 강산과 강한 당분입니다. 이가 심하게 망가집니다. 저희 병원 환자분들 중에도 꽤 있어요. 이거 청안 끊으면 치료에 아무 소용이 없다. 식습관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가끔 이렇게 산성분과 당분 얘기를 드리다 보면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 저처럼 이제 50도 넘어가고 60 가까이 되고 막 이런 분들은 아저씨가 특히 그러죠. 야,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당분을 먹는다? 단거안 먹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 애들이나 먹지, 나이가 들면서 달달한 걸 줄이는, 잘안 먹게 되는 그런 경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 시간에 아무것도 드시지 말고 밥만 한 숟갈 떠서 이 밥이 다 입안에서 녹아서 없어질 때까지 한번 꼭꼭 씹어보세요. 답니다. 밥이 달아요. 밥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탄수화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탄수화물은 다당류라고 부릅니다. 당이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겁니다. 이 탄수화물이 입에 들어가서 밥이 단맛을 느끼는 이유는 입안에서 즉시 분해돼서 단당류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밥을 먹는 것과 설탕을 먹는 건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중에 설탕을 안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 들어서 나는 단거안 먹는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입안에 당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절할 필요가 있죠. 이게 당분이기 때문에 당뇨 가지신 분들한테 흰쌀밥 먹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 당을 먹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요. 얼마나 자주 드시냐는 거예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렇게 세 끼를 먹으면 당분과 산에 노출되는 시간이 있고요. 나머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생기죠? 녹아 나갔던 칼슘과 인이 보충이 됩니다. 그런데 아침 먹고, 커피 한잔 먹고, 비스켓 하나 먹고, 빵 조금 먹고. 이렇게 수시로 무언가를 드시면 입안에서 산이 없어질 시간이 없습니다. 치아가 다시 복구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뭘 드시는 걸 조금 줄이셔야 됩니다.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안에 침 말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 길수록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조금 관리가 안된 시간이 길어서 뿌리가 드러났다고 하면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뼈, 치아의 뿌리, 그 다음에 머리, 이런 순서로 강도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뿌리가 드러나면 충치가 훨씬 더 빠르게 생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침의 양이 줄어서 자꾸 입이 마르거나 하면 씻겨 내려가는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충치가 더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조금 더 열심히 관리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잘 닦으시는 거첫 번째. 그 다음번에는요, 식습관 조절하시는 거 하나. 그래서 보통 제가 환자분들한테는 2주일 동안은 드시는 거

그걸 써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종이를 갖다 놓으시고, 오늘 아침에 내가 뭘 먹었나? 밥을 먹었다. 여긴 당분이 있다. 뭘 먹었다? 여긴 산성이 있다. 음료수를 마셨다. 또 다른 거 하나는 얼마나 잦은 빈도로 먹었는가? 한번 써보셔야 됩니다. 또 다른 거는 유자차를 한 잔을 탔는데, 이거를 텀블러 큰 거에다 놓고 건강에 좋다고 한 모금 먹고 내려놓고, 한 모금 먹고 내려놔서 총 2시간을 먹었다. 그 얘기는 2시간 동안 치아를 당분과 산성에 절여놓았던 것과 똑같습니다. 접촉 시간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입안의 음식물을 오랫동안 머금고 있지 않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칼슘은 침에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에서 녹아나온 칼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이 칼슘과 인을 치아에 조금 더 빨리 그리고 강하게 붙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치아간에 들어있는 불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불소 치약을 반드시 사용하시고 식습관을 조절하신다면 충분히 충치가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월이 흘러가면서 치아가 칼슘이 빠지고 충치는 없지만 약해진 상태면 씹을 때마다 치아에 가느다란 금들이 갈 수도 있습니다. 치아가 약해졌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 강화시키는 게 말씀드린 대로 치아간에 들어있는 불소 성분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대체 입안에 뭘 집어넣고 있나? 얼마나 자주 넣고 있나?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먹고 있나? 내가 먹고 있는 것들의 성분을 조절하시지 않으면 충치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요, 꼼꼼하게 잘 닦으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약해진 치아에 영양제를 준다 생각하시고 불소 치약 꼭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성균관 유대 총본 부회장 최영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차례상을 어떻게 차리고 준비할지 한번 차례상을 직접 차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 한번 차례상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 상을 어디다 차릴지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안방이나 또 안방에 침대가 있으면 거실에 차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병풍을 준비하는데 또 병풍이 없는 집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병풍이 없으면 그 차례상 뒤를 치우고 그쪽에 지방을 써놓고 또는 사진을 올려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진과 지방을 같이 놓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우리 저 상가집 같은 데 가보면 같이 놔 있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이 사실 지방과 이 사진은 혼용을 모시는데 이 혼용을 두 가지로 이제 분산시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상의 화상을 그리면 머리카락 하나도 잘못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불초가 돼요. 닮지 않았다. 그러니까 불초 소생이 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것 대신에 그냥 깨끗하게 유폐나 지방을 쓰게 됐던 겁니다. 근데 요즘은 사진 기술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하나만 딱 놓으셔도 됩니다. 예.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만들잖아요. 떡국, 송편, 뭐, 그리고 술이라든가 고기, 뭐 이런, 음식을 준비하고. 근데 이 차례상을 차릴 때 어떤 순서로 놓을까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찬 음식은 미리 차려놔도 되고, 따뜻한 데운 음식은 맨 마지막에 올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과일을 넣게 되죠. 자, 이 과일을 몇 가지를 넣을까? 이 문제도 많은 예서들을 보니까 각각 달라요. 주장하는 사람마다 뭐 네 가지, 세 가지, 다섯 가지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네 가지에서 여섯 가지 과일을 올리면 되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 본인의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또 본인의 형편에

맞게 과일을 올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가는 분들 많이 계셔요. 근데 그 조상의 묘가 가까이 있으면 금방 갔다 오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 사당이 또는 묘가 멀리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묘를 미리 갔다 오거나 또못 가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성묘 갈 때는 특히 많은 음식을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 딱 외우십시오. 주, 과, 포. 이러면 아주 쉬워요. 주, 술, 과, 과일, 포, 마른 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만 준비를 해서 조상님 산소에 가서 성묘를 하는 그런 예법이 예전부터 있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고, 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기름에 지진 음식, 또 기름에 튀긴 음식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맞아요. 예. 이 기름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는 상당히 귀했던 음식이에요. 예. 그래서 이 귀한 음식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고, 또이 기름을 사용해서 음식을 만들다 보면 여기저기 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저분한 상황이 연출되는 걸 옛날 어른들이 아마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비싼 그런 그뭐 음식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피하고 후손들에게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집에서 뭐 내가 뭐 전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럼 충분히 하십시오. 그걸 좋아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번거로운 행위가 없어지는 게 맞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름에 튀긴 음식을 사용하지 않게 했다는 것. 이것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과일이 어떻게 될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아십니까? 집안에서 홍동백서 들어보셨죠? 조율이희 들어보셨죠? 어른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 이 과일의 위치가 홍동백서? 이게 뭡니까? 홍은 동쪽, 붉은 과일은 동쪽, 백서 하얀 과일은 서쪽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과일을 잘 보십시오. 어떤 게 홍이고 어떤 게 백인지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그냥 겉모습이 빨간 게 홍이고 겉모습이 하얀 게 백이라고 한다면 금방 구별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밤을 보십시오. 밤을 봤는데 그냥 깎아놓기 전에는 붉은 과일이에요. 근데 깎아놓으면 뭐가 됩니까? 하얀 과일이 됩니다. 이게 뭐의 기준을 둘지 모르시는데 기준이 없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부터는 과일에는 정해진 순서나 위치가 없다. 이것 때문에 많은 가족에서 다투고 싸우고 넌 이걸 몇 번을 알려줬는데 모르냐 뭐 이런 분도 많이 계셔요. 근데 절대 과일의 위치나 종류를 가지고 다투지 마시라. 이거는 마치 우리가 집에서 밥을 먹고 난 뒤에 커피, 차, 뭐이 과일 이런 걸 먹잖아요. 이게 후식이잖아요. 이 후식에는 정해진 순서나 종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딸기하고 사과하고 배가 나왔다. 그럼 내가 먹고 싶은 거 먼저 먹는 거죠. 나는 딸기를 좋아해. 근데 나는 뭐 배를 먹으라고 먹겠습니까? 안 먹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먹으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차례상이나 제사상에도 많은 분들이 이 홍동백서 조율이를 말씀하시지만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른들이 아마 잘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하면 어른들이 뭐 화를 내시겠지만, 이건 분명하게 맞습니다. 자, 어른들께서,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배웠던 게 홍동백서 조율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손들에게 알려줄 때도, 너도 이걸 외워라. 해서 알려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례상이나 제사상에도 홍동백서 조율이를 지켜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0: 잘못 알려진 것도 뭐 일종의 전통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어쩔 수 없죠. 근데 내가 알았던 게 잘못이라고 만약에 밝혀지면 고치거나 수정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뭐 한자도 모르는데 이 한자어를 강조하면서 어른들의 권위를 세우는 그런 문화는 좋은 문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알기 쉽게 만들어주는 게 전통 계승의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과일을 올렸는데 만약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이 알러지가 있는 과일을 올리면 좋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술을 올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과거에 돌아가시기 전에 술을 안 드셨는데 술을 올리는 게꼭 맞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좋아하지 않았던 거를 왜 올립니까? 그러니까 좋아했던 뭐 커피, 차, 이런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과일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신 분이 그런 그, 안 먹던 그런 과일이면 올리지 않는 게 좋겠고, 만약에 가족들이 함께 먹을 그런 과일이라고 하면 충분히 준비해서 상에는 올리지 않더라도 만들어서 함께 나누는 그런 그 모습이 진정한 효의 모습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시제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계절마다 지내는 제사를 시제라고 합니다. 조상들한테 올리는. 옛날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뭐네 번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것도 네 번을 안 하고 딱한 번으로 끝나는데 이 시제를 가보면 전부 다 어른들밖에 안 계셔요. 근데 이 시제에 가서 상 차린 모습을 보면 아주 정말 화려합니다. 홍동백서 조유리씨는 없고 수박, 참외, 뭐 하다못해 샤인머스켓, 포도, 바나나, 과거에는 없던 과일들이죠. 이런 과일들을 지금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집 제사에나 자기 집 차례에는 홍동백서 조율이시 이걸 주장하는 어른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또이 차례나 제사상 보면은 아주 굉장히 풍성한 집안이 있는데 옛날에 예서에 보면 차례와 제사는 이 집안 형편에 따라서 차려라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고 또뭐 가진 게 없고 형편이 지금 어렵다라고 하면 물한 그릇 떠놓고 제사 차례를 모신다고 했어요. 그 물이 일종의 현주라고 하는데 검은 술이에요. 물이죠, 물. 그걸 예전에는 현주라고 합니다. 물한 그릇 떠놓고 차례나 제사를 모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예법에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 상차리는 문화에 집중해서 옛날에 어른들이 했던 걸꼭 지킬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젊은 사람들 또저 청소년들 시제 같은 데 오지 않으니까 이게 왜 그런지 원인을 좀 파악하고 어른들이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조상을 생각하고 조상을 기리는 그런 의식으로 만들어 주는 게 어른들의 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오게끔 할수 있는 그런 제사나 뭐 시제나 이런 문화를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전통을 계승하고 어른들이 앞으로 우리가 죽으면 제사도 없어지겠지 이런 걱정이 사라지게 돼요. 그런 걱정을 앉아서 하지 마시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올수 있는 즐거운 명절 문화, 즐거운 제사 문화, 시제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모두가 어른들이 힘을 합해서, 우리 젊은, 청소년이나 우리 젊은 학생들이 함께 와서, 제사를 지내는, 그리고 차례를 지내는 그런 문화로 만들어 주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전기기능장 전병칠입니다. 오늘은 집안에서 꼭 필요한 전기도구인 콘센트를 교체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집안의 콘센트는 우리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겪어본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플러그를 꽂으면 헐겁게 빠지거나 스파크가 튀어서 불안했던 경험. 특정 콘센트가 작동하지 않아서 멀티탭으로 연결해서 사용했던 경험. 콘센트의 일부가 부서지거나 흔들려서 교체를 고민했던 경험. 이럴 때 콘센트를 교체하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 좋은 상태를 만약에 방치하게 된다면요? 콘센트 교체 작업은 생각보다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집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문제는 느슨한 연결인데요. 전선이 콘센트 단자에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전류가 불안정하게 흐르고 그 결과 과열이나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을 크게 높이게 돼요. 그리고 접지가 없는 콘센트를 만약에 방치하게 되면요. 고장난 전기기

위기로 인해서 감전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전기적인 측면에서 접지는 누전이 발생했을 때 전류를 안전하게 분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접지 없는 콘센트는 우리나라의 안전 규정에도 맞지 않습니다. 새 콘센트를 설치할 때는 접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오래된 배선이나 손상된 절연체가 있는지 그래서 철저히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콘센트를 교체하는 일은 사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올바른 단계를 따르면 누구나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원을 끈다. 안전은 전기 작업에서 항상 최우선입니다. 둘째, 올바른 콘센트를 선택한다. 기존 콘센트와 같거나 인증받은 규격의 제품을 사용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게 바로 콘센트죠. 콘센트는 전기 장치를 전원에 연결할 수 있는 전력 연결 장치입니다. 콘센트 전면에는 일반적으로 두 개에서 세 개의 이런 슬롯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이는 게 일반적으로 아마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콘센트가 될 겁니다. 보통 우리가 2구 콘센트라고 하고요. 여러분 집에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형태가 바로 이런 형태죠. 실제로 이 겉에 있는 커버를 딱 벗겨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벽과 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쪽 부분에 철제로 되어 있는 고정 부분이 있고요. 자, 옆에를 보면은 이렇게 약간 볼록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커버라고 합니다. 이 콘센트는요, 요즘에 정말 많이 사용한 콘센트예요. 요즘에는 여러분이 직류 전원 기기들을 많이 이용하죠. 아주 작은 소형 선풍기나 작은 스탠드의 경우도 220V를 사용하지 않고 USB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콘센트는 USB 전원을 실제로 바로 인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된 콘센트입니다. 옆에 모양은 조금 더 볼록해요. 그렇죠? 원래 여러분께서 보셨던 것보다 조금 더 볼록한 형태이고 일단 뒷부분도 확실하게 큽니다. 이렇게 다양한 콘센트가 시중에는 판매되고 있어요. 물론 제가 보여드린 것 이외에도 또 다른 여러 개의 콘센트들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체를 한번 보세요. 콘센트 본체는 내부 전기가 연결되는 그 연결부와 그것을 외부와 함께 전선으로 접속할 수 있는 단자가 위치해 있습니다. 보통의 콘센트에는 이물질 삽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 셔터와 같은 안전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콘센트를 정면에서 보시면 콘센트의 구멍은 사실 평소에는 이렇게 닫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안전 셔터라고 합니다. 한쪽만 금속체를 꽂아서 감전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셔터가 열리는 것은 항상 플러그를 꽂을 때 동시 동작일 때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콘센트 뒷면은 전기 회로를 구성하기 위한 단자에 전선을 연결하는 곳입니다. 연결은 보통 커넥터 방식이 사용되고 최근에 나오는 거는 이렇게 푸시 인 커넥터라는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콘센트는 전선을 이렇게 밀어서 꽂는 푸시인 슬롯이 있어서 나사에 전선을 감지 않고도 전선을 쉽게 삽입하고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더 나은 신뢰성을 위해서 나사 터미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곳에 전선을 연결할 때에는 전선을 적절한 길이로 벗긴 다음에 여분의 노출된 전선을 남기지 않고 끝까지 연결하는 구조가 됩니다. 제가 이 콘센트 연결하는 걸 한번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이 콘센트에는 녹색으로 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회색으로 된 부분도 있네요. 전기에서 항상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접지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접지 단자에는 항상 녹색 전선을 끼워야 합니다. 그래서 녹색 전선을 끼울 수 있고, 이 양쪽에 있는 두 개의 단자는 바로 전원 단자가 됩니다. 전원 단자에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220V 전원을 그대로 연결하는 부분이 되겠죠. 제가 전선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꽂아서 연결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전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댁에서 사용하는 전선이 이렇게 2.5제곱밀리미터, 2.5스퀘어라고 부르는 2.5제곱밀리미터 정도 됩니다. 만약에 콘센트를 교체하고 싶을 때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제거하고 이 새로운 전선을 단순하게 콘센트에 푸시인 밀어서 꽂아 넣으면 됩니다. 제가 꽂아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밀어서

0: 빼주면 됩니다. 콘센트 작업시에 위험을 방지하려면 또 다음과 같은 안전 팁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원을 끄는 거는 잊지 않으셔야 되겠죠. 작업 중인 콘센트의 회로 차단기는 항상 차단하셔야 됩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전압 테스터를 확인해서 반드시 회로의 전원이 차단되었는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선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사의 배선도를 주의 깊게 보세요. 잘못된 연결로 인해서 극성이 바뀌거나 단락 사고 같은 것이 아주 우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안전 위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안전한 전선 연결이 필요합니다. 나사를 돌리는 방식의 연결이라면 단단히 조여서 전선이 완전히 단자에 연결되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연결이 느슨하게 되면 아크가 발생해서 과열이나 화재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손상 여부도 검사해 주세요. 콘센트와 전선에 변색이나 혹은 녹거나 손상 등의 마모 흔적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하기 전에 손상된 구성 요소를 또 교체해 주세요. 올바른 접지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콘센트에 접지가 필요한 경우 접지선이 녹색 나사에 그리고 녹색 단자로 되어 있으니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접지가 부적절하면 감전이나 장치의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하 방지를 고려하세요. 하나의 콘센트에 너무 많은 고전력 장치를 연결하면 회로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콘센트를 교체해 보겠습니다. 콘센트를 교체하는 과정은 다음에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씩 따라오세요. 첫 번째. 전원을 차단합니다. 분전만에서 교체할 콘센트에 연결된 회로에 전원을 꺼주세요. 전압 테스터를 사용해서 콘센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2. 기존 콘센트를 분리합니다. 콘센트 커버를 제거하고 나사를 풀어 콘센트를 고정한 판을 분리하세요. 전선이 연결된 단자를 확인하고 드라이버로 전선을 조심스럽게 분리합니다. 오래된 콘센트를 그리고 안전하게 한쪽에 내려놓습니다. 3. 새 콘센트를 준비합니다. 기존 콘센트와 같은 유형의 제품을 준비하셔야 해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규격이 같으려면 비슷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새 콘센트 뒷면의 연결 단자를 확인하고 전원선과 접지선의 위치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4. 새 콘센트를 설치합니다. 전선을 새 콘센트의 단자에 연결하세요. 각 색상에 맞게 전원선을 단자에 연결하고 녹색이나 녹노색은 접지 단자에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결 상태를 확인한 뒤 콘센트를 벽에 다시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5. 테스트하고 정리합니다. 분전만에서 전원을 다시 켜고 플러그를 꽂아서 작동 여부를 확인하세요. 제대로 작동하면 콘센트 커버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콘센트를 교체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집에서 간단한 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듭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그리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 보세요. 고맙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치과의사 박창진입니다. 모든 국민이 다 가지고 계신 거, 정기적으로 계속 사고 계신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하지만 욕실에 가보시면 칫솔이 없는 집은 아마 없을 겁니다. 사실 칫솔 사는 기준, 가끔 마트에 가보면 이게 제일 싼데 이런 경우도 있고, 10개가 좌르륵 붙어 있으니까 이건 갖다 놓으면 1년 쓰겠다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근처에 있는 가까운 뭐 화장품 가게라든가 뭐 이런 데 가서 사는 분도 있고, 인터넷에 사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근데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기준으로 칫솔을 고르고 있나? 이쁨을 사는 건가? 자, 오늘 칫솔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칫솔은 사실은 빗자루하고 비슷한 거라고 볼수 있어요. 치아에 무언가 붙어 있는데, 잇몸에 지저분한 게 붙어 있는데, 이걸 깨끗하게 쓸어서 닦아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빗자루 선택 기준과 크게 차이는 없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이 칫솔이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제거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치아 표면에 붙어 있는 음식물 찌꺼기, 이 하고 칫솔질하려고 봤더니, 여기 고춧가루도 껴 있고, 여기엔 파도 좀껴 있고, 요걸 깨끗하게 닦아야겠다. 요걸 제거해야겠다. 치아에 낀 음식물 찌꺼기를 빼는 도구는 우리가 보통 이쑤시개라고 부릅니다. 근데 칫솔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막을 조절하는 도구랍니다. 치아 표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적인 세균들이 가득 붙어 있답니다. 이 세균을 잘 흔들어서 제거하려고 관리하려고 하는 도구가 칫솔입니다. 결국 칫솔은 현미경적인 일을 하는 도구라는 거죠. 정말로 정교한 도구입니다. 쟤 누가 저한테 청소를 시켰어요? 그저 걸레를 손에다 들고 이렇게 닦는 거 하고요. 요렇게 들고 요렇게 닦는 거 하고요. 어느 게더 꼼꼼하게 닦을 수 있을까요? 좀 바보 같은 질문이죠. 이게 훨씬 잘 닦입니다. 꼼꼼하게 닦을 수 있어요. 결국 칫솔의 머리는요, 작을수록 좋습니다. 큰 칫솔은 잘안 닦여요. 그런데 대부분이 큰 칫솔로 닦으면 빨리 닦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혹은 넓은 면적을 닦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큰 칫솔을 고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고르셔야 될 것. 칫솔은 머리가 작아야 된다. 칫솔 머리 크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놈 손가락 비교해보면 제법 크죠? 머리 크기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요 놈은요? 머리가 많이 작아졌죠? 조금 더 줄여볼까요? 이건 더 작죠? 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제일 작은 머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집어보면 칫솔이 요만해요. 이걸 가지고 닦을 수 있느냐? 사실은 이렇게 제일 작은 칫솔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닦으시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꼼꼼하게 닦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럽니다. 사실 이건 좀 비인간적이라 내려놓고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머리 크기보다는 이런 정도의 머리 크기의 칫솔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손가락 마디로 보면 한 마디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쓰고 계신 칫솔 가져다가 손가락에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거 하나는요. 우리가 빗자루를 사러 갔는데요. 빗자루가 털이 여기만 심어져 있어서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긴 놈 사시겠습니까? 칫솔모가 이렇게 꼼꼼하게 빽빽하게 차 있어야 사실은 닦일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칫솔을 이렇게 들고 봤을 때 칫솔 털 사이사이에 플라스틱이 많이 보이면 못 쓰는 칫솔이에요. 뭘로 차 있어야 돼요? 칫솔모로 꽉차 있어야 됩니다. 이 놈하고 이 놈을 보시면 칫솔모의 밀도가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이렇게 빡빡하게 칫솔털이 차 있어야 이건 누가 생각해도 평범하게 납득할 수 있는 단순한 빗자루 선택 방법입니다. 칫솔모가 많은 걸 고르자. 그런데 칫솔질은 치아를 깨끗하게 닦는 게 아니고요. 치아와 잇몸의 경계부를 닦는 겁니다. 이 자리에 세균이 제일 많아요. 살을 닦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칫솔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 내 손에 대봤을 때, 입안에 넣어봤을 때, 살에 대봤을 때 아프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칫솔모 하나하나가 가느다래야지 아프지 않은 거죠. 그럼 가느다란 칫솔모가 빽빽하게 꽂혀 있는 작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칫솔을 고르셔야 됩니다. 자, 또 다른 거 하나는요. 보통 우리가 시중에 미세모라고 얘기하는 칫솔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미세모는 나일론 칫솔모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칫솔모를 예를 들어서 잡아당겨 봅니다. 불에 달궜어요. 말랑말랑해진 걸 당기면 어떻게 되죠? 점점 가늘어지다가 끝이 탁 끊어지면 이게 미세모입니다. 끝부분이 뭐처럼 생겼을까요? 이쑤시개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치아면에 붙어 있는 세균막을 조절하려면 치아면에 닿아야 됩니다. 접촉 면적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미세모라는 칫솔은 끝부분이 뾰족해요. 치아에 안 닿습니다. 그럼 결국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왜들 그렇게 좋아하실까요? 치아사에 낀 고춧가루나 김이나 깨나 이런 게 정말 잘 빠집니다. 왜요? 이쑤시개가 그렇게 많이 달려 있으니까요. 하지만 칫솔은 이쑤시개가 아니고 치아 표면에 붙어 있는 세균막을 조절하는 현미경적인 도구입니다. 끝부분이 뾰족한 건잘안 닦입니다. 욕실에 가서 혹시라도 칫솔모가 듬성듬성하게 생겼는데 그 끝부분마저 뾰족하지 않은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보통 칫솔 머리통 속에 칫솔 뭐가 몇 가닥이나 들었을까요? 세 보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예. 대략적으로.

이 칫솔은 정말로 칫솔모가 빡빡하게 들어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한 800가닥 정도 들었답니다. 800개의 접촉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800개의 접촉점을 끝을 뾰족하게 만들었으면 800개도 안 되는 거죠. 차라리 뭉뚝하면 좋을 텐데요. 그래서 평평하게 잘려진 걸 사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칫솔모가 많이 들어있는 건 몇천 가닥이 들어있답니다. 아까 보여드린 듬성듬성한 칫솔은 한 800에서 600가닥 들은 거예요. 그런데 빽빽하게 들어있는 놈은 한 5천에서 6천 가닥 정도가 들어있답니다. 그러면 세균과 만나는 접촉점이 5천 개, 6천 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머리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손잡이로 내려가 봅니다. 손잡이는 어떻게 생기게 좋을까요? 이게 칫솔을 꺼내 보시면 요렇게 잡았을 때 엄지손가락을 딱 누를 수 있게 요렇게 돌려보면 여기에 오돌도돌한 홈이 있습니다. 또 반대쪽으로 돌려도 여기에 고무 처리가 돼 있어서 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정감을 주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칫솔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칫솔은 요렇게 만들었는데 여기도 엄지손가락이 딱 올라가게, 이쪽도 엄지손가락이 딱 올라가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움켜잡으라고 칫솔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힘을 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칫솔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가 나와서 수술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칼을 이렇게 들고 나왔다고 한번 보세요. 수술 받으시겠습니까? 이걸로 정교한 일을 할수 있을까요? 움켜잡고는 도저히 꼼꼼하게 정교하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치과대학 교과서에도 기구 잡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정교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연필 잡듯이 잡으라고요. 칫솔은 치과 의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세균과 싸우는 일이에요. 오늘부터 바꾸셔야 될첫 번째, 칫솔은 연필 잡듯이 잡는 겁니다. 그럼 칫솔대는 어떻게 생겨야 되죠? 볼펜이나 연필처럼 생겨야 됩니다. 육각형이나 팔각형으로 생겨야 제대로 된 칫솔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렇게요. 연필 잡듯이요. 이게 칫솔질의 기본입니다. 칫솔은 연필 잡듯이. 그러려면 칫솔의 단면은 육각형이나 팔각형으로 이렇게 모가 쳐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정감 있게 각도를 조절해 가면서 칫솔질을 할수 있습니다. 대는 무지하게 심플하게 생겼죠. 얘는 팔각형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똑같은 칫솔이 있는데 얘는 육각형이죠.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죠. 하지만 이렇게 치과 의사가 권장하는 방법으로 육각형이나 팔각형으로 만들어진 칫솔질이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게다 결정이 됐습니다. 머리는 작고 칫솔모는 가느다랗고 빽빽하게 꽂혀져 있고 그리고 칫솔대는 연필처럼 생긴 것. 자, 이런 칫솔이 준비됐으면 이제는 닦아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세균을 닦는 겁니다. 잇몸 테두리를 닦는 거예요. 우리가 화장실 청소하면 들어갔을 때 딱딱한 소리를 가지고 타일 바닥을 문지를 때 슥삭삭삭삭 소리가 나죠. 딱딱한 칫솔로 딱딱한 이를 닦을 때도 똑같은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드러운 살을 부드러운 칫솔로 연필 잡듯이 잡고 세밀하게 닦으면 소리가 날까요? 안 납니다. 소리 나는 칫솔질은 다 잘못된 칫솔질이에요. 내가 내 이를 그냥 깎고 잇몸에 상처를 주고 있을 뿐입니다. 칫솔을 연필 잡듯이 잡고 부드럽게 닦으세요. 이게 1번의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보통 우리가 여기다 치약을 짜고 이를 닦을 때 이렇게 닦으십니다. 어떻게 닦죠? 입을 보통 꼭 다물고 닦으세요. 왜요? 입 벌리면 거품도 막 흘러내리고 지저분해지니까요. 근데 누군가 청소를 하는데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이러고 문지르고 있으면 뭐라 그러시겠죠? 뭐라 그러죠? 야, 청소하는 데를 봐라. 그래야 닦인다. 이도 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입을 크게 벌리고 닦는 일을 보셔야 돼요.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닦아야 칫솔질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왼쪽 맨뒤 어금니를 닦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이를 닦고 있는 거야. 이렇게 봐가면서 닦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두세 개를 한꺼번에 문지르시면 안 닦입니다. 밖공기를 설거지 하는데 하나, 둘, 셋, 네개 놓고요.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시는 분이 있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문지르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요? 없죠. 설거지할 때 어떻게 해요? 밖공기 하나를 들고 꼼꼼하게 잘 닦아가지고 뽀득뽀득해지면 올려놓고 다음 놈 닦고. 어떻게 닦는 거예요? 한 개씩이요. 이는 하나씩 닦으셔야 됩니다. 맨 뒤에 어금니 하나 닦고, 그 다음 니 닦고. 이렇게 하나씩 닦다 보면 15분쯤 걸린대요. 야, 15분씩 이를 어떻게 닦나? 제가 그럼 이렇게 여쭤보죠. 입안에 치아가 28개 있습니다. 제가 밖공기를 30개 드릴 테니까 이걸 30초 안에 설

설거지 하세요. 그럼 하실 수 있습니까? 3분 안에 설거지 할수 있을까요? 밥공기가 30개인데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작고 정교한 걸 닦는 겁니다. 시간은 10분에서 15분쯤 걸리세요. 맨 마지막으로는 어딜 닦는다고 말씀하셨죠? 잇몸 살을요. 그래서 칫솔을 지금보다 잇몸 쪽으로 깊이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살을 닦는다고 생각하시고요. 이게 네 가지 원칙이에요. 첫 번째, 소프트입니다. 부드러운 칫솔로 연필 잡듯이 부드럽게 잇몸을 닦는다고. 두 번째는요, 오입니다. 오픈이에요. 입을 크게 벌리고 닦는 일을 보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예요. 이 오는 한 개씩 닦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은 D라고 합니다. D는 지금보다 칫솔을 깊이 넣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S, O, D라고 얘기하는 칫솔질 방법을 제가 열심히 얘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좋은 칫솔을 고르셔서 화장실 거울에 가까이 가시던가 아니면 손에 거울을 들고 저녁 시간에 정말로 하나씩 하나씩 내 평생의 건강을 지켜주는 치아를 지킨다, 보석을 닦는다라는 느낌으로 한 개씩 꼼꼼하게 한번 닦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 회장 최영갑입니다. 자, 오늘은 왜 이렇게 차례성이 복잡하게 많이 차리게 됐을까? 이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례상 자체가 제사상과 다르다는 걸 몰라요. 많은 분들이 이 차례가 제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차례는 약식 제사이긴 합니다. 아주 간편한 제사인 건 맞아요. 근데 앞에 간편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간편한 제사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제사상처럼 복잡하게 많은 음식을 차리는 게 아니라 아주 간편하게 지낸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예, 그래서 이 차례는 모든 조상에게 올리지만 이 제사라고 하는 거는 돌아가신 그 당사자만 모시는 그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차례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차례는 돌아가신 모든 우리 조상들을 다 모시는 거지만 제사는 한 분만 모시는 게 원칙이에요. 예, 그리고 형식과 절차도 복잡합니다. 제수도 많이 차려야 되고 근데 언제부턴가 모르게 우리 주변에 차례상과 제사상이 똑같아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어느 집에 뭐 우리 인터넷에 찾아보면 차례상 해가지고 나오는 사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진들 보면 왜 이렇게 음식이 많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풍성해진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오랜 전통이 아니고. 사실 여기에 대한 주장은 몇 가지 좀 설이 있는데 가장 많은 분들이 하신 말씀이 갑오경장 이후부터 생긴 문화다 이런 주장을 하신 분들이 계셔요. 자, 갑오경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우리 사회의 변화가 있었는지 아시죠? 우리나라의 신분제가 무너진 시기가 바로 이 갑오경장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양반, 뭐 상놈 이렇게 반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반상의 구별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오경장 이후로 반상의 구별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 여건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집안에서 나는 그냥 하층민으로 살았는데 갑오경장이 지나면서 내가 부유한 집으로 탈바꿈이 되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노비나 종으로 살던 사람들도 뭐 내가 재산을 많이 모으면 내가 우리 조상을 위해서 풍성하게 차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 가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상이 그렇게 풍성해진 게 아닌가. 아마 이게 효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이 제사나 차례상 문화가 특히 차례상 문화가 이렇게 복잡해진 거는 아마 그런 문화가 겹쳐져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리고 반상의 구별이 없어지면서 경제적 환경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느 집안에 이 차례상 가봤더니 그게 아주 풍성하게 차려졌어요. 근데 우리 집은 평소에

0: 그것도 별로 차린 게 없어. 근데 그집 보니까 너무 부러워. 그래서 그걸 따라하는 또 그런 풍습이 생겼거나 아니면 아, 저 집이 저렇게 차리는데 우리는 저 집보다 훌륭한 집안인데 그러면 우리 집안도 많이 차리는 그런 또 경쟁적으로 그런 모습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는 사실 사회적 변화에서 온 문화입니다. 아, 그리고 또 지금은 21세기잖아요. 21세기에 맞는 문화는 21세기에 따라서 저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나 예법이라고 하는 거는 딱 고정된 게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오경장 때 만들어졌던 그 풍성한 문화도 일종의 우리 문화 속에 하나지만 그게 잘못된 걸 모르고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옳게 바꾸는 것도 또 하나의 본래 모습을 찾아가는 중요한 문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 차례상 문화를 잘못 알고 잘못 지켜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간편하고 편리하게 모두 가족들이 모여서 즐겁게 차리는 그런 문화로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역마다 상차림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상차림 보고 나서 다른 집 상차림 보면 달라요. 그래서 가서 그 집안 그 어른들한테 왜 이게 이렇게 되죠? 라고 물어보면 실례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른들 말씀하시잖아요. 남의 집 제사에 가서 밤나라 대추나라 하지 말라고. 그 말이 딱 맞아요. 왜? 우리나라는 원체 나라도 좁지만 이 좁은 나라에서도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또 육지에 사는 사람들 각가지 다 사는 지역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생선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생선을 많이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다와 그 거리가 먼 집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하기 쉬운 뭐 육고기, 뭐 돼지나 소고기 이런 걸 중심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영남 지방에 올라가는 그 음식과 호남 지방에 또 경기 지방에 음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상차림은 기본 틀은 가지고 있지만 그 기본 틀 속에서 우리 지역에서 구하기 쉬운 그런 음식을 올리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억지로 우리 집에 지방에는 없는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 뭐 돈을 들여서 멀리서 구해 온다고 해서 그게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조상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상차림을 준비하는 그 정성에 있지 음식의 종류나 가짓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갔더니 헛제사라고 하는 제사가 있더라고요. 자, 이 헛제사가 무슨 말일까요? 없는 제사를 허위로 지낸 제사를 헛제사라고 해요. 아니, 그럼 제사 날도 아닌데 왜 헛제사를 지내지? 그거는 제사를 지내면 음식이 풍성하게 준비돼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빙자해서 음식을 그 당시 어려울 시절이니까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음식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헛제사를 만들어서 제사 음식으로 배를 채웠던 그런 또 풍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꼭 나쁘다 좋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곤란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사 지내는 시간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오셔요. 자, 오늘 딱 정하고 갑시다. 제사는 돌아가신 날 지내는 게 원칙이다. 이것만 딱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이 만약에 15일이라고 쳐요. 근데 오늘 돌아가셨어요. 그럼 제사 날은 15일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것만 딱 기억하셔요. 제사는 밤에 지내는 겁니다. 차례는 아침에 지내는 거고요. 근데 이 밤이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뭐 24시, 0시를 지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옛날에는 자축인묘 이런 그저 12지에 따라서 시간을 구분을 했잖아요. 23시에서 새벽 1시가 자시에 해당합니다. 자, 이날 제사를 지내는 게 원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5일 날 돌아가셨으면 14일 날 저녁에 자손들이 모여서 음식 준비를 하고 다 이제 이 모이면 자시가 되기를 기다렸다. 그 시간에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 자시가 15일인 거죠. 예, 그러니까 14일 날 밤에 모여서 15일 날첫 새벽이 제사 날이니까 그날 지내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걸 따라갈 수가 없지 않냐. 맞습니다.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사는 원칙은 15일이다. 돌아가신 날이다. 이 원칙만 지켜주시고 그날 저녁에 만약에 시간을 변경을 해서 지낸다고 하면 그날 저녁에 지내는 게 좋겠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원칙은 없어요. 시대에 맞게 변화를 시킨다고 하면 그건 이미 원칙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거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변경되는 것은 가족들 사이에서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날짜 가지고 가족들이 불편하거나 다투거나 하는 이 모습이 보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이렇게 모였다, 어머니를 위해서 모였다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사 날짜 가지고 다투지 말고 합의를 통해서 정하면 그게 저는 옳은 방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2: 오늘은 놀러 가는 날! 신난다!
3: 어? 여긴 어디지?
1: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2: 다녀오겠습니다.
3: 어? 토끼다.
2: 길을 잃었어.
3: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1: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4: 집에 데려다 줄게.
5: 누구세요?
1: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3: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1: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세계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0: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자,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2: 그렇습니다.
0: 아, 한 주가 밝았어요.
1: 네, 또 월요일 항상 저희는 또 기분 좋게 시작을 하죠. 가장
0: 그렇죠.
1: 영어로요.
0: 뭔가 따뜻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영어를 알면 이런 옵션이 생기지. 라는 이제 제목인데요. 외국에서 며느리가 오는 시츄에이션입니다.
1: 아, 뭔가 네. 며느리가 외국분 아니면은 뭐 외국에서 생활하거나 뭐 그런가 봐요.
0: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우리가 영어를 아예 몰라버리면 이거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1: 아, 대화 자체를 못한다고요?
0: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영어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훈련을 하고 좀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약간 떠듬떠듬 하면서 섞어서라도 쓸 수 있단 말이죠.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래서 뭐 당신은 무조건 내 언어를 알아야 돼.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같이 조율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거죠.
1: 아...
0: 그런 내용 좀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자, 첫 번째 미션 보겠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호주에서 곧 방문해.
1: 일단은 며느리란 단어는 저는 알겠어요. 어? 몇 번 반복을 했기 때문에.
0: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틀릴 수 있어요. 네. 하지만 한번 상상을 동원해 보시고요. 두 번째 미션 떠 있습니다. 한국어랑 영어 둘 다로 얘기하지. 아, 뭔가 쿨한 느낌인데.
1: 그러게요.
0: 뭔가 공부했다는 느낌이 좀 들어가는데, 둘 다라는 단어가 오늘 좀 핵심이거든요.
1: 둘 다 납니다.
0: 둘 다 알아요?
1: 네.
0: 진짜로?
1: 예.
0: 오케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있습니다. 뭐 틀려도 괜찮아요.
1: 맞아요, 여러분들.
0: 네, 무조건 해보는 거죠. 어떻게 공창시 보내볼까요?
1: 일단은 먼저 가볼게요.
0: 알겠습니다.
1: 시작. 영어합시다. 도전합시다. 우리 며느리가 호주에서 곧 방문해.
2: What's happening?
1: 아, 그러니까 my daughter-in-law is busy soon from Australia.
2: Oh, is she Australian?
1: Yeah, yeah.
2: I didn't know. Then how do you communicate with her?
1: 아, 그녀랑 어떻게 소통하냐고? 어, 한국어랑 그 영어 둘 다로 얘기했지.
2: Huh?
1: 그러니까 we talking about is Korean and English. Both.
2: English?
1: Yes, I can speak English very well.
2: Oh, yeah, of course.
1: Yeah,
2: and Korean?
1: And Korean. Korean, English, 섞어, mix.
2: Mostly Korean.
1: Huh? No, hop, hop. Hop and hop.
0: Alright, 잘 봤습니다. 와, 오, 공상씨. 공상씨가 며느리를 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영어로?
1: 아이, 또 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 이게 또 반복을 해보면.
0: 와우.
1: 물론 기억이 안 나는 게 태반이지만 이건 조금 약간 머릿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0: 어, 너무 좋은데요? 어,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며느리, 무슨 뭐 시어머니, 사위. 어, 사위 이런 것들. 이거 처음에는 어려운데요. 점점 반복, 우리 또 반복이 또 핵심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래서 계속 듣게 되면요. 청취력도 올라가게 되고요. 입에서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뭐 가족관계 돼 있는 이런 단어도 좀 알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뭐 둘 다? 이런 단어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1: 네.
0: Right? 뭐 얘랑 얘 둘 다 이렇게 한다든가 뭐 한국어 뭐 영어 둘 다 이런 말투 이런 것도 오늘 좀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잘 집중해 주시고요. 전체 대화 들려 드릴 테니까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My daughter-in-law is visiting from Australia soon.
4: Oh, is she Australian? I didn't know. Then how do you communicate with her?
3: We talk in both Korean and English.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다이얼로그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미션 문장이고요. 우리 며느리가 호주에서 곧 방문해. 예정이 돼 있나 봐요.
1: 아...
0: 우리 며느리가 방문하는데 어디서? 호주에서. 그런데 딱 보니까 막 여기 지금 뭐가 줄이 그어져 있고 난리가 났어요.
1: 그렇습니다.
0: 자, 이 부분. 네, 도대체 어떤 단어 들어갈지 볼게요.
1: 자, 여기가
0: 네.
1: 통틀어서 나의 며느리.
0: 어허.
1: 우리 며느리다 보시면 되고
0: 문장의 주어네요. 그렇죠? 네,
1: 비동사 ing 확정된 미래 사실.
0: Oh my
1: 방문한다.
0: Goodness. 허허.
1: 어디서부터?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곧.
0: 아하.
1: 뭐 완벽한 해석이었습니다.
0: Alright, alright.
1: 자, 며느리는요. 도로. 도로가 뭔가 이런 느낌인데. 도로 in law.
0: 아하. daughter.
1: Daughter
0: in law.
1: Daughter.
0: 오케이.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에이. 단어 들어가는 거 자체에 아예 생소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That's okay. 패닉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은 이게 며느리란 말인 거예요, 상훈 씨?
1: 네, 이렇게 이만큼이요.
0: 알겠습니다. So 나의 며느리가 is visiting. 방문해요. 어디에서 방문하죠? From Australia. 근데 언제요? Soon. 어순이 되어 있죠.
1: 네.
0: 그렇죠? 자, 지금 여기 D-A-U-G 뭐라고 쓴 거예요?
1: T-H-E-R.
0: 오케이, T-H-E-R. 스펠링 맞는지 여러분 한번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틀리셔도 지금은 괜찮아요. Don't worry. Check it out. 아,
1: H-T-E-R. 아.
0: 그러니까요. 스펠링이 Thir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렇죠? 스펠링 약간 미스가 났는데 아. T-E-R 되겠습니다. So my daughter-in-law is visiting 인 거죠. Basically. Right? Yeah. 자, 한번 볼게요. 이게 드디어 며느리라는 단어입니다. Daughter-in-law. 저는 전에 가르쳐본 적이 없듯이 설명을 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You know? Okay. Daughter가 뭐예요? 우리 daughter.
1: 딸.
0: 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in-law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직역을 하면 법적으로 법적인 관계에서라는 뜻인 거예요.
1: 네.
0: In law, right? So 법적으로 딸이니까 그게 뭐예요?
1: 며느리는
0: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1: 잘못된 그렇죠? 거예요. 예. 어? 며느린 딸이 아니에요. 아, 여기까지입니다. 예.
0: 어, 잠깐만요. 뭔가 심오한 느낌이 아니야, 들어가 아니야. 있는 거 아니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 법적인 관계에서 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 응용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1: 그럼요.
0: 사위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뭔 거예요?
1: 아들이죠.
0: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1: 사위도 사위일 뿐입니다. 네.
0: 아들 아니에요. Son-in-law, right? 그러면 시어머니는 법적으로 어떤 거죠?
1: Mother-in-law죠.
0: 근데 어머니 아닌 건가요?
1: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남 법적으로 그냥.
0: 오케이. 굉장히 단호한데. 자,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So, 법적으로 son, 법적으로 mother, 이렇게 되는 거죠. Son-in-law, mother-in-law, daughter-in-law.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이게 엄청 단어가 많잖아요.
1: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누이, 뭐 그죠, 뭐 매제, 매부, 형님, 처형.
0: 그러니까. 어, 그래도 많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1: 예.
0: 잘, 이거 너무 헷갈리는데 영어에서는 그냥 관계만 뒤에 써주고
1: 인러만 붙이면 되죠.
0: 아, 맞아, 인러 관계 써주고 인러만 붙이면 모든 게 이제 해결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1: 잠깐 궁금한 게 그럼 매제, 매부 막 이런 거는 무조건 sister in law, brother in law로 통합인가요?
0: 맞아요. 와.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화적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굳이 그런 뭐 위아래나 이런 거 별로 관계가 없다. 그냥 우리 둘은 그냥 어떤 법적 관계가 있는가. 그러니까 좀 딱딱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1: 그렇게요.
0: 한국의 약간 패밀리 같은 느낌보다는.
1: 근데 보통은 문화적 차이가 우리가 저희는 뭐 처형, 매부 뭐 이렇게 부르지만 거기는 서로 이름을 다 부르니까.
0: 그렇죠. 그래서 exactly. 조금. Exactly. 예. 뭐 가가지고 hey. Son-in-law 이렇게 절대 부르지 않잖아요. 예, 뭐 미스터 누구도 아니라 그냥 by first name으로 이름으로 그냥 불러버리기 때문에 that's a very good point actually. Okay, so 이거 무슨 뭐 이름 따로 외울 게 아니라 이렇게 관계를 앞에 써주고 in-law만 붙여주면 사돈 쪽 family를 얘기를 하는구나. So my daughter-in-law가 is visiting. 오늘은 시제 얘기는 여기서는 안 할게요. Okay, 아까 상훈 씨가 얘기한 것처럼 비동사 ing 써서 얘는 진행형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는 거 정해졌어. 방문해 이런 말도. So she is visiting 이거예요. She is visiting. 방문해. 자, 어디에서? From Australia. 요걸 한번 볼게요. 방문을 하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죠, 동사.
1: 네.
0: 뭐죠? 방문하다?
1: Visit.
0: Visit, right? 근데 어디에서 방문을 한다? 그럼 뭘 쓸까요?
1: From 땡땡.
0: Exactly. 왜냐하면 거기서 오는 거기 때문에. So like this. Visit from somewhere. 이러면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You understand?
1: Yeah.
0: So from이 뭐뭐로부터거든요, 원래.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뉴욕으로부터 방문을 한다 그러면 visit
1: from New York.
0: From New York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인천으로부터 와가지고 방문한다 그러면
1: visit from 인천.
0: 그렇죠. 자, 예로 그러면은 간단하게 두 문장 만들어 볼게요. 그들은 방문해. 비동사 ing를 해볼게요.
1: 네.
0: 그들은 방문해. 근데 뉴욕에서 방문해. 그럼 어떡할까요?
1: They are visiting from New York.
0: Perfect. They are visiting from New York. How about this? 사촌이 영어로 뭐죠, 여러분?
1: Cousin.
0: Cousin, right? 아, 내 사촌 있잖아. 내 사촌이 인천에서 방문을 해. 인천에서 오는 거야.
1: My cousin is visiting from 인천.
0: Beautiful.
1: Oh.
0: Like this.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방문한다라고 할 때는 visiting 어디라고 쓰지만 여기 이거는 그 문장이 아닌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visit을 와 요 정도가 되겠죠, right? 만약에 누구를 방문하는지 원하면 여기 또 써주면 돼요. So 예를 들어 they are visiting me from New York. You know that's fine. Or they are visiting 서울 넣어놓고 from New York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자, 요거 두 문장 읽어볼게요. They are visiting from New York.
1: They are visiting from New York.
0: My cousin is visiting from Incheon.
1: My cousin is visiting from Incheon.
0: 본문 갑니다. My daughter-in-law is visiting from Australia soon.
1: My daughter-in-law is visiting from Australia soon.
0: 아주 좋아요. 자, 이랬을 때 호주 사람이야? 나 몰랐네.
1: 물어봅니다. 그녀는 호주 사람입니까? I didn't know.
0: 뭐요?
1: 나는 알지 못했다.
0: 알지 못했다. 나 몰랐다. 네, 이거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스펠링 같이 한번 확인해 주세요.
1: 이럴 줄 알았으면 써주세요. 아까 네. 좀 볼 걸 그랬어요. 오스트레일리아를.
0: 아, 그래요? 와, 오늘은 진짜 쉽지 않은데요? 오!
1: 일리안 뭔가 이런 느낌.
0: 오케이. Okay. Alright. 자,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시고요. 아마 대부분은 한 A쯤에서 끝났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스펠링이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Oh, is she Australian? I didn't know. Check it out. 아, 어떻게 됐어요?
1: 맞았나요?
0: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Right? A-U-S-T-R-A-L-I-A-N. Okay, 뭐 spell out 해가지고 풀어내는 거는 쉽지는 않은데 Australian. Australian 해서 A 정도의 첫 번째 A 정도의 강세를 좀 여기 찍어 주시고요. 자, 아무튼 요거 자체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명사 형용사가 다 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호주 사람인이라는 형용사도 될 거고 호주 사람이라고 하는 명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형용사처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is she Australian이냐? 이런 느낌. 자, 그것도 그런데 이 뒤에 거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1: 네.
0: I didn't know. 이게 무슨 말이야? I didn't know.
1: 아우, 나는 몰랐어.
0: 나 몰랐어. 라고 했죠. 자, didn't를 쓰면 예를 들어 I didn't eat it. 이러면 나는 그걸 먹지 않는다. 이거예요? 먹지 않았다예요?
1: 않았다죠.
0: 그렇죠. 우리가 didn't를 쓰고 동사 원형을 쓰면 과거에 뭐 안 했다.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뭐 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인 겁니다. 주어가 I든 she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didn't. Understand? Right? So didn't do something. So for example, 나 오늘 안 먹었어. 아, 나 배고파. 나 오늘 안 먹었어. 어떻게 할까요?
1: I didn't eat today.
0: Today. I didn't eat today. I didn't eat anything today. Right? 자, how about this? 주어 완전 바꿔볼게요. 그들로 바꿔볼까요?
1: 네.
0: 그들은 학교에 안 갔어.
1: They didn't go to school.
0: 그렇죠. They didn't go to school. They don't go to school 하면 그들은 학교에 가지 않는다. 이지만 they didn't go to school. 그러면 학교에 안 갔다. 과거. 부정하는 거죠. 그렇죠?
1: 네.
0: 오케이. 자, 두 문장 낭독해 보겠습니다. I didn't eat today.
1: I didn't eat today.
0: They didn't go to school.
1: They didn't go to school.
0: All right. 자, 본문 읽어 볼게요. Oh, is she Australian? I didn't know.
1: Oh, is she Australian? I didn't know.
0: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이렇게 공부해봤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5: My daughter-in-law is visiting from Australia soon. My daughter-in-law is visiting from Australia soon. 'Oh, is she Australian? I didn't know. Oh, is she Australian? I didn't know.
0: Okay, you guys. 자,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소통해? 그렇죠? 너는 한국인이고 그 사람은 호주 사람이면은.
1: 자, 그럼 이거 여기 나오죠. 뭐 then 쓰면 됩니다. Then. How do you... 너는 어떻게 하니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그녀와
0: 아하. 그 만약에 이거 굳이 나누면 어느 정도 나누고
1: How do you communicate?
0: 근데 그 뒤에
1: with her.
0: 얘는 조금 양념 같은 느낌?
1: 네.
0: 오케이. 자, 그러면 맞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Then how do you communicate with her? Check this out. 그렇죠? 이거는 뭐 큰 거는 아니에요. 원래 이걸 비우려다가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1: 헤어도 오스트레일리안 비우시고 이것도 커뮤니케이트 비웠으면 조금 스트레스 받았을
0: 것 같아요. 너무 그랬죠?
1: Yeah. Okay.
0: So then 이라고 해서 뭐 그럼 정도의 그냥 단순한 말투고요. 자, 드디어 우리가 소통한다 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걸 왜 배우겠어요? 영어를. 그렇죠?
1: 네, 실제로 커뮤니케이트를 하기 위해서죠.
0: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은 아시는데 동사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상하게 한국에서 명사를 더 좋아해요.
1: 좋아하죠.
0: 제가 봤을 때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I don't know, negotiation 이런 건 아는데 negotiate 라는 걸 잘 모른다든가.
1: 맞아요.
0: 네, 이런 식으로.
1: Concentration?
0: 맞아요. 근데 concentrate 이라는 걸 좀 애매하게 한다든가. 이상하게 명사 위주로 돼 있는데 원어민들은 원래 동사를 더 좋아해요. 그게 더 쉽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뭐뭐함.
1: 그런 거 좋아해요.
0: 이런 게 더 조금 더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차이인 것 같은데 우리는 더 쉽게 동사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So communication보다 communicate 얘가 동사입니다. 근데 혼자 소통하는 거 아니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라고 하면 전치사 With, right? So communicate with someone. 누구와 소통하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0: 외국인이 영어로 보죠. 외국인 F로 시작하는 거.
1: Foreigner.
0: Oh, very nice. 자, 한번 해볼게요. 난 외국인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 나는 소통하고 싶다. 누구랑? 외국인들과. 이거 한번 해보세요.
1: I want to communicate with foreigners.
0: Oh, beautiful. I want to communicate, but 누구랑? With foreigners. Yeah? Okay. 자, how about this? Okay. 시청자가 영어로 뭔 줄 아세요?
1: 시청자요?
0: 힌트 V로 시작해요. V. 보는 사람들.
1: Viewer.
0: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마유는 그 시청자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 해.
1: Mayu wants to communicate with the viewers.
0: 아, 좋아요. With the viewers.
1: 아, the viewers.
0: 아무 시청자 아니라 그 viewers, right? 성훈 씨, 대박이에요.
1: 와,
0: 너무 잘해줬어요. 오케이. 자, 나누면 어디서 나누겠어요, 지금?
1: Communicate, communicate.
0: That's right. I want to communicate. That's good. Mayu wants to communicate. Yeah, that's good. 도대체 누구랑? 아, with foreigners, with the viewers. 이래서 사실은 이렇게 의미절로 나눌 수 있는 연습이 돼야 돼요. 네. 안 그러면 너무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0: 오케이. 자, 요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갈게요. I want to communicate. With foreigners.
1: I want to communicate with the foreigners.
0: Okay. Mayu wants to communicate with the viewers.
1: Mayu wants to communicate with the viewers.
0: Yes. So I want to communicate with you guys.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서야 요거 정리해서 한번 써볼게요. 아까 우리 communicate은 소통하다였고
1: 네.
0: 명사는
1: Communi
0: 그대로 보고 하셔도 돼요.
1: Communication.
0: 네. So again, 오히려 이게 더 길고 힘든 건데 우리는 이걸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네. 하는 거. 둘 다 당연히 같이 가주면 좋겠죠. 자, 읽어볼게요. Then how do you communicate with her?
1: Then how do you communicate with her?
0: Right,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미션입니다. 한국어랑 영어 둘 다로 얘기하죠. 너무 쿨하지 않아요? 며느리랑 딱 영어로 했다가 막 그 며느리도 한국어를 좀 배웠을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0: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
1: 섞이는 섞어서 하나
0: yes.
1: 봐요. 우리는 얘기해. 우리는 we talk 뭘로? 뭘로?
0: 오.
1: 둘 다로.
0: 둘 다 뭐하고 뭐요?
1: Korean and English로.
0: 아하. 오케이.
1: 이렇게 가면 됩니다.
0: Hold on one second. 여기 지금 Korean의 K가 대문자.
1: 아,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0: 대문자예요? 오케이. 이렇게
1: 아, 너무 좋잖아.
0: Okay. So we talk 해. 잘 됐네. You talk 한다고 talk 해. 근데 뭘로? In으로 of 이거 at 이거. 보겠습니다. Korean? 그렇죠.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거 language 단어 뭐 Korean, 뭐 English, Chinese, Japanese, you know whatever. 첫 번째 letter 철자는 capitalize. 무슨 말이냐면 대문자로 바꿔 줘야 된다는 거. Don't forget. 자, 상훈 씨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냈어요. 우리가 대화를 한대요. We talk, right?
1: 네.
0: 근데 뭐뭐로, 어떤 언어로 라고 할 때 전치사 뭐 썼죠?
1: In.
0: 여러분, 이거 알아두기. 그쵸? So in English, in Korean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언어로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전치사는요. In 언어 이렇게 한다고 외워지는 거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1: 맞아요.
0: 문장을 많이 접할수록 그냥 어느 순간 자동화가 돼요. 그래서 상훈 씨도 지금 이걸 계속 익혀두면 제가 만약에 we talked to 예를 들어서 뭘 쓸까요? 딴 거 말도 안 되는 거 쓰고 싶은데 with Korean 이러면 상훈 씨가 한국인이랑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잘못 오해하고 그렇죠, 하는 거? 그렇죠. 그게 정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상훈 씨 이제 바꿀 수 있겠죠. 아, 그건 인이야. 이렇게. Right. So, 반복이 중요합니다. In 언어.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로 이러면 어떻게 해요?
1: In Espanol.
0: 그것도 좋아요. Espanol. Or in
1: Spanish.
0: Spanish. Right. Okay. 자, 베트남어로 이러면 어떻게 해요?
1: In Vietnam.
0: Vietnamese.
1: 아, Vietnamese.
0: Okay. 이거는, 단어를 모르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that's okay. 중요한 거 뭐냐면 이 언어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넣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1: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배울 때 뭐 이렇게 막 한국말로 말하면은 피터 항상 in English. 영어로.
0: 그렇죠.
1: In English.
0: 그렇죠. 이게 미국의 외국에서도 ESL 클래스 같은 데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거기서 뭐 예를 들어 같은 나라 학생들끼리 모일 때가 있어요.
1: 오.
0: 그럼 예를 들어 한국 학생들끼리 한국어 하고 있으면 선생님 따와서 in English. 정말 살벌하게 얘기합니다. So in Spanish, 뭐 in Vietnamese, 어떤 언어가 오든 간에 in을 꼭 써주세요. 자, 그리고

0: 다라는 표현까지
1: 강조해 주는 거예요. 양념입니다. So again, 없어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So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버스에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자 보세요. 네. I speak Spanish and Chinese 할 수 있죠.
0: 네.
1: 근데 얘가 들어가니까 이거 둘 다 할 수 있다. 나는 bilingual이다. 이중 언어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더 강조를 해주는 거죠. Right? 자, 두 번째 거 상훈 씨 읽어주세요.
0: She enjoys both reading and writing.
1: 그렇죠. reading하고 writing을 즐긴다인데 both를 쓰니까 나는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다라기보다는 둘 뭐요?
0: 둘 다.
1: 둘 다. 강조를 더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느낌 와요?
0: 네.
1: Okay, very nice. 자, 읽어볼게요. I speak both Spanish and Chinese.
0: I speak both Spanish and Chinese.
1: She enjoys both reading and writing.
0: She enjoys both reading and writing.
1: All right, 본문 읽어볼게요. We talk in both Korean and English.
0: We talk in both Korean and English.
1: Beautiful. 자, 이렇게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n, how do you communicate with her? Then, how do you communicate with her? We talk in both Korean and English. We talk in both Korean and English.
1: 자,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My daughter-in-law is visiting from Australia soon. My daughter-in-law is visiting from Australia soon.
2: Oh, is she Australian? I didn't know. Oh, is she Australian? I didn't know. Then, how do you communicate with her? Then, how do you communicate with her?
3: We talk in both Korean and English. We talk in both Korean and English.
1: 알라이트, 자, 미션 문장 안에 있는 핵심 패턴으로 입영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Visit from 어디? 어디에서 와서 방문하다라는 느낌이죠? 갈게요. 우리 며느리가 호주에서 곧 방문해. 자, 어순대로 갈게요. 나의 며느리가 방문해.
0: My daughter-in-law
1: is
0: visiting.
1: 자, 호주에서 곧 그러면은?
0: From Australia soon.
1: Very nice. Check this out.
0: Oh.
1: Alright. 자, 두 번째 갈게요. 그들은 뉴욕에서 방문해. 요거 바로 해보세요.
0: They are visiting from New York.
1: They are visiting from New York. 자, 하나 더요. 내 사촌이 인천에서 방문해. 내 사촌이.
0: My cousin is visiting from 인천.
1: 그쵸. My cousin is visiting from 인천. 자, 다음 거 볼게요. 패턴. Both A and B. A와 B 둘 다. 자, 갑니다. 우리는 한국어랑 영어 둘 다로 얘기해.
0: We talk in both Korean and English.
1: 좋아요. We talk in both Korean and English. 자, 다음. 난 스페인어랑 중국어 둘 다 speak해, 구사해.
0: I speak both Spanish and Chinese.
1: 와, 대박입니다. I speak both Spanish and Chinese. Let's try one more. 걔는, 자, 그녀는, 오케이? 네. 그녀는 읽는 거, 쓰는 거 둘 다 즐겨.
0: She enjoys both reading and writing.
1: Alright. Just like this.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입영작 패턴 한 거 상훈 씨 달려볼까요?
0: 네. 우리 며느리가 호주에서 곧 방문해. My daughter-in-law is visiting from Australia soon. 그들은 뉴욕에서 방문해. They are visiting from New York. 내 사촌이 인천에서 방문해. My cousin is visiting from 인천. 우리는 한국어랑 영어 둘 다로 얘기하지. We talk in both Korean and English. 난 스페인어랑 중국어 둘 다 구사해. I speak both Spanish and

0: and Chinese.
1: 걔는 읽는 거랑 쓰는 거둘다 즐겨. 그녀는 읽는 거랑 쓰는 거둘다 즐겨. She enjoys both reading and writing.
0: 자, 나 같이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해결.
1: 해결! My daughter-in-law is visiting from Australia soon.
2: Is she Australian?
1: Yeah.
2: I didn't know.
1: Oh.
2: Then how do you communicate with her?
1: We talk in both Korean and English.
2: Oh, she speaks Korean?
1: Yeah.
2: You speak English?
1: Yeah.
2: Wow!
1: Okay,
0: Alright. You guys made it!
1: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Alright. 자, 그러면 지난 금요일에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길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당신에게 길 안내를 드리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1: Let me give you
0: 오, 맞아요. Let me give you directions. Directions, 복수로 보통 이렇게 활용을 한다고 했었죠.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적 패턴이죠. Visit from 어디. 그럼 어디에서 방문하다가 되겠는데요.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누가 LA에서 방문해? 누가 방문해 LA에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1: 야, 요거는 또 의문사도 하나 또 들어가야 될것 같고.
0: 이거 은근히 어렵죠, 그렇죠? 요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1: 맞아요.
0: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되죠?
1: EBS 왕초보영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0: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1: tomorrow.

0: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원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자,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1: Tuesday. 화요일이고요.
0: 뭐 하죠, 우리 화요일 날?
1: 또 랜덤 데이 아니겠습니까?
0: 그럼요.
1: 일상 영어 배웁니다.
0: 뭐가 들어가 있을지 모릅니다. 자, 오늘 제목은 여가 시간에 솔직히 뭐 해? 뭐 이런 느낌인데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여가 시간에 뭐 하는지 이제 물어보는 situation. 보통 시간이 남으면 또 뭐
1: 저요?
0: 네, 어떤 거세요?
1: 저는 주로 뭐 고서를 읽는다든지.
0: 잠시만요, 뭐라고요? 만화 쪽 아닙니까? 약간 이런 느낌.
1: 고서도 틀렸어요. 고저라 그랬어요. 아니, 뭐 하세요, 아, 여가 시간에?
0: 저도 솔직히 말해서 큰 거 안 해요. 좀 낮잠을 자거나 쉬거나 뭐 이러는 것 같아요. 네, 뭐 상훈 씨도 아마 근데 상훈 씨도 바쁘죠. 정신
1: 네,
0: 없죠.
1: 네.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뭐 여가 시간에 너 뭐해?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대답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자, 아무튼 자 오늘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자, 첫 번째 미션 떠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여가 시간에 뭐 해? 요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1: 일단은 네, 뭐 하냐? 여가.
0: 그러니까 뭐
1: 여가가 어려워요.
0: 너뭐 해? 이건 할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0: 근데 여가 시간? 여가? 할수 있겠어요?
1: 뭔가 쉬는 시간에 뭐 이런 거 아닐까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여가라는 단어 왠지 한국어로도 어렵잖아요.
1: 맞아요.
0: 그거를 원하는 대로 좀 편하게 한번 풀어보세요. 영어로 가능할 만큼.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난 항상 피곤해서 그냥 낮잠을 자. 전해요. 네. 난 항상
1: 본인이
0: 피곤해.
1: 쓰셨으니까요. 예.
0: 그렇죠. 나는 항상 피곤해서 그냥 낮잠을 잔다. 네,
1: 아.
0: 요거를 만들면 되는데.
1: 낮잠 자다라는 그 덩어리 표현을
0: 네.
1: 예전에 저랑 같이 또 공부했었던 우리 왕초보
0: 네.
1: 시청자분들이라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0: 덩어리를 아신다면 그래도 한 거의 50% 이상은 따놓은 거죠.
1: 맞아요.
0: 자, 아무튼 요거를 최대한 완성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어떻게, 홍상씨 보내볼까요?
1: 가야죠.
0: Alright.
1: 시작.
0: 영업합시다.
1: 영업합시다.
0: 도전합시다. 히로,
1: 여가 시간에 뭐 해? 여가 시간.
2: 요가. 요가. Not much. A little bit.
1: 아, 요가, 너 요가.

0: 그러니까 뭐 하느냐고. What do you do? Your 뭘 하냐? 여가 시간. Rest time?
1: Last time,
0: Last time.
1: a
0: Rest.
1: lot,
0: Last 휴식.
1: a rest.
0: Rest time.
1: Oh, when I'm resting,
0: Yeah.
1: well, whenever I have free time, I read books.
0: Oh?
1: Yeah, I read lots of
0: Read
1: books.
0: the
1: Yeah, whenever I have free time, many, many books.
0: book.
1: And you, do you do anything special?
0: Wow. 뭐 이렇게 뭐 특별한 거 하냐고?
1: In your free time or rest time?
0: Rest time. 난 항상 피곤해서 그냥 낮잠을 자. 그러니까 I am always tired, so I take a nap. 낮잠, take a nap.
1: You just take a nap
0: I just take a nap.
1: in your free time.
0: Yeah,
1: Always.
0: always take a nap.
1: 와우.
0: I'm very tired.
1: I'm gonna read a book.
0: 오?
1: Okay.
2: 잘 봤습니다. 와, 오, 근데 그 여가 시간? 이게 잘
0: 네.
2: 안 떠오르죠, 솔직히.
0: 그래서 뭔가 휴식 시간.
2: 에,
0: 막,
2: 맞아요.
0: 이 공상 씨는 자기
2: 에.
0: 스스로 머리를 좀 굴려본 것 같아요.
2: 아니,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아까처럼 얘기를 했어도 원어민들이 웬만하면 알아들을 수는 있을 건데요. 사실 그 단어를 쓰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후반부에 뭐 낮잠을 잔다던가 이런 덩어리 표현은 잘해주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제가 디테일하게 오늘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4: Whenever I have free time, I read books. And you? Do you do anything special?
3: I'm tired all the time, so I just take a nap.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미션 문장부터 할게요. 여가 시간에 뭐 해? 이거는 사실 친구들끼리도 말 하잖아요. 너
0: 맞아요.
2: 보통 뭐쉴때뭐 하니?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0: 맞아요.
2: 시간 남으면 뭐 하니? 이런 거.
0: 자, what do you do?
2: 어.
0: 그죠? 뭐 하니?
2: 의미절 제대로 나눴는데요, 지금?
0: 그럼요.
2: 뭘
0: 어떤
2: 넌
0: 시간,
2: 하니? 어.
0: 어떤 시간 안에? 너의 자유 시간 안에?
2: 그렇죠, 그렇죠.
0: 아, 이거를 자유 시간이라고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여가라고 하니까.
2: 근데 보통 너의 자유시간이라고는 잘안 하잖아요. 그렇죠?
0: 그런가요?
2: 아, 저도 직역을 너무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또 한국에선 또막 의역 버전이나 좀또 자주 쓰는 단어들이 있다 보니까.
0: 보통 맞아요. 남는
2: 맞아요.
0: 시간에 뭐해? 이렇게도 안 돼.
2: 맞아. 남는 시간에.
0: 네.
2: 남는 시간에. 뭐쉴 때. 이런 걸로. 아까
0: 그럼
2: 전에 뭐라고 했었죠?
0: last
2: 무슨.
0: time,
2: rest?
0: rest,
2: rest. 오케이.
0: 쉬다가 rest 아니에요?
2: 그쵸.
0: 네.
2: 그건 맞긴 해요. 오케이. 자, 한번 맞는지 보겠습니다. What do you do? 언제? In your free time, 자유 시간에, correct?
0: 네.
2: 맞습니다. So, free, 자유로운 시간이 있는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실제로, hey, are you free tomorrow? 이렇게도 물어봐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있는이라는 뜻이 되는 건데, 이게 흔히 말하는 여가 시간이라는 것으로 의역이 좀 돼서요. 저라면 사실 free time만 알아두는 건 의미가 아예 없고요. 얘랑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항상 뭐 전치사랑 같이 알아둔다든가 이렇게 안 하면 문장 안에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묶어서 in one's free time. 누군가의 free time에. 자, 여기서 once라고 하는 거는 소유격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의 자유 시간에 그러면은
0: My free time.
2: 그렇죠. 그러면은 그녀의 여가 시간에 뭐
0: Her free
2: in
0: time.
2: her free time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0: 네.
2: 넌뭐 하니가 아니에요. What do you do가 아니라
0: 네.
2: 그녀는 뭘 하니? 그녀의 여가 시간에. 요걸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뭐 해?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What?
0: What do she does?
2: 오케이. 자, do she가 아니죠.
0: What
2: 3인칭입니다.
0: does she does?
2: 맞아요.
0: What does she do?
2: 잠깐만요.
0: 아,
2: do
0: 두개
2: she
0: 바꿔.
2: does 깜짝 놀랐네.
0: 죄송합니다.
2: 오케이.
0: 예,
2: So,
0: 약간.
2: what does she do? Right? 그녀의 여가 시간에.
0: What does she do in her free time?
2: 그렇죠. What does she do in her free time? 화나신 거 아니죠? 그렇죠?
0: 아, 제 스스로에게 좀 화가 났어요.
2: 자, 두 번째 가볼게요. 난 그냥 잠을 자. 내 여가 시간에. 나 시간 있잖아. 남을 때, 자유로울 때. 난 그냥 잠을 자.
0: 그냥 잠을 자. I just sleep
2: 아하.
0: in my free time.
2: 그렇죠. 이번에는 in my free time. 요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그렇죠? Alright. So, 지금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덩어리 표현, in her free time, in my free time. Okay? So 소유

0: 성격만 바꿔주시면서 연습을 응용을 더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1: What does she do in her free time?
2: What does she do in her free time?
1: I just sleep in my free time.
2: I just sleep in my free time.
0: 이런 거 나중에 지금은 덩어리로 했지만 뭐 when I'm free, when I have time 이런 식으로 옵션 다른 걸 해줘도 돼요.
3: 그러네요. 네,
0: 괜찮습니다. 자, 요거 읽어보도록 할게요. Again, 여기 정도에서 끊어 주셔야 됩니다.
1: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2: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0: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아, 난 여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책을 읽어.
3: 거짓말. 아, 죄송합니다.
0: 아, 약간, 저도 모르게. 약간 코믹복스일 수도 있으니까.
3: 아, 그러네.
2: 아, whenever. Whenever이 뭐, 그죠. 저는 잘 모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I have. 나는 그 free time, 자유 시간을 가질 때마다 나는 책을 읽어. I read a book. I read a book 아니에요, 근데? I read a book. 아, 리드 북스로 하면 되는군요. 책들을 읽네요.
0: 사실 I read a book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한번 맞는지 보겠습니다. So whenever I have free time, 내가 free time이 있을 때면 언제든 뭐 그럴 때마다 I read books. 책들을 나는 읽어. Check it out. 그렇죠. books가 나왔어요. Again, I mean 당연히 book는 책인데요. 이거 발음할 때요. 너무 북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얘는 힘을 빼고 하는 발음인 겁니다. 그래서 북 이게 아니라 book 이렇게 힘을 빼주면 우가 좀 덜 나오겠죠. 자, 가볼게요. book book
2: book
0: book. That's right. Alright. So 나는 books를 읽는다. 자, 그런데 사실 I have free time. I read books. 딴 게 아니라 얘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3: 저게 뭐 때마다인가요? 뭐 할 때마다?
0: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자, whenever는 사실은 얘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뒤에 평소문이랑 같이 오는 거거든요. whenever 어쩌고 저쩌고 whenever 어쩌고 아마 많은 분들이 when 어쩌고 저쩌고 이건 들어봤죠.
3: 그렇죠.
0: 뭐 예를 들어 when you go 네가 갈 때 걔는 뭐뭐 할 때 이렇게 끝이에요. 단순한데 걔를 조금 업그레이드 해준 게 whenever입니다. So whenever 평소문 이렇게 쓰면 뭐뭐 두 가지로 문맥에 따라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뭐뭐 할 때마다 오케이?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뭐일 땐 언제든 이럴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문맥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석하고 해석한다기보다 느껴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가 질문이 있을 때면 언제든 나한테 전화를 하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오케이. Okay? So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 그렇게겠죠. 뭐 just give me a call whenever you have a problem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걔는 뭔가 고민이 있을 때면 언제든 나에게 연락을 해.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So 약간 언제든 뭐 할 때마다라는 게 ever에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3: 그러면은 혹시 whatever은
0: 걔는 전혀 의미가 달라. 네. 뭔가 그 ever가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ever는 뭐 뭐든 상관없이라는 게 좀 들어가긴 하거든요.
3: 그래서 뭔가 어쨌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0: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기는 하죠. 오케이, so 자 이렇게 고민할 게 아니라 사실은 문장을 해보고 이해를 해보고 틀려보고 이러면 느낌이 더 올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free time이 있을 때마다 나는 운동을 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는 여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내가 여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러면은
2: whenever
0: 내가 여가 시간이 있다.
2: I have free time.
0: 나는 운동해.
2: I worked out.
0: Work out? Okay. Okay, work out. All right. 좋습니다. 맞는지 볼게요. sorry about that. 저 앞에 것만 볼게요. I exercise. 자, exercise 말고 사실 workout을 썼죠. workout은 조금 더 gym 같은 데서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몇 세트 막 이렇게 하는 거.
3: 그러니까 가벼운 뭐 조깅이나 이런 것까지 다 통틀어서 엑서사이즈라고 하고
0: 맞아요.
3: 헬스장 우리가 말한 더 짐 가서 하는 건 이제 약간 워크아웃이라고 하고.
0: 근데 사실 이거는 자기 선택이죠. 나는 뭐 프리 타임 있을 때마다 나는 이런 스타일로 가. 하면 워크아웃 쓰는 거예요. 네. 오케이? 자, 두 번째 거. 아까 잠깐 엑서사이즈로 봤는데 두 번째 이거 볼게요. 나한테 전화해. 네가 내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말이야.
2: Call me whenever you need me.
0: 그렇죠. Whenever you need me. 네가 나 필요할 때면 언제
3: 시고 시작할 때만 쓰는 게 아니고 중간에도 이렇게 써요.
0: 그렇죠. 근데 이거 사실은요. when 써도 돼요. call me when you need me. 그러면 네가 나 필요할 때 전화한 거고 whenever 쓰면 언제든이란 느낌이 조금 더 들어갔다는 거죠. Do you understand?
3: 지금 막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0: 느낌 와요?
3: 예.

0: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도 when I have free time도 된다는 거. 네. 내가 시간이 있을 때. 근데 whenever 그러면 있을 때면 언제든. 느낌이 조금 다르죠?
1: 약간 달라요.
0: Right, right. 업그레이드를 조금 해주는 거예요. 맛을 살리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본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Whenever I have free time, I read books.
1: Whenever I have free time, I read books.
0: 짬을 내서 읽는 것 같아요. 그쵸? Right.
1: 네.
0: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Whenever I have free time, I read books. Whenever I have free time, I read books.
0: Alright, 다음 문장 볼게요. 넌 그러면서 뭐 특별한 거라도 해? 나는 책을 읽거든. 그러면 너는? 너 특별한 거 뭐라도 하니? 그렇죠.
1: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 나옵니다. Andrew? I'm fine, thank you, Andrew.
0: Andrew?
1: 그 Andrew입니다. 너는? Uh-huh. 자, do you do anything? 땡땡땡?
0: Uh-huh.
1: 너는 뭐 어떤 거라도 하니? 특별한 거를?
0: Uh-huh.
1: Do you do anything? 특별한 거?
0: Uh-huh.
1: 그죠? 특별한 거 어떤 거라도?
0: 특별한?
1: Special.
0: Yes. 스펠링 확인할 겁니다. 오, 오케이. S-P-E-C-I-A-L. Are you sure?
1: Yeah.
0: Okay. Do you do anything? 어떤 anything? Special한 anything? 맞는지 보겠습니다.
1: Yes.
0: Got it. Special 형용사로 특별한 되겠죠. 자, 이거 나온 김에 이걸 쓰게는 안 할게요. 왜냐하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특별한 거에 반대는 굉장히 평범한 거죠. Right? So, 그 바로 단어 ordinary.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나 이런 생각해보니까 특별한 건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평범한이란 단어 자체를 생각해본 적 없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1: 우리는 노멀이 평범한 줄 알았는데
0: right.
1: 노멀은 정상인이더라고요.
0: 아, 정상. normal. 정상인 거. 네. 그렇죠. normal. Right? 근데 이 ordinary라는 단어가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일상생활에서 엄청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1: 네.
0: Okay? So ordinary. ordinary라는 단어. 지금 당장 안 외워줘도 괜찮으니까요. 몇 번씩 문장에 넣어서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고요.
1: 네.
0: 자, 지금 anything이라는 게 나왔죠.
1: 네.
0: 근데 왠지 특별한 뭐라도 이러면 special anything 같지 않아요?
1: 맞아요.
0: 어순상? 그렇죠?
1: 맞아요.
0: 하지만 우리가 anything, something, nothing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 앞에서 꾸며줄까요? 뒤에서 꾸며줄까요?
1: 뒤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0: 순서상 저기 보면 뒤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again, something, anything, nothing. 이런 것들은 앞에 형용사가 있는 게 아니라 뒤에서 꾸며주게 돼요. 그렇게 되면 형용사 한 무엇이라도, anything 형용사. So 여기서는 anything special이라도 있니? 하니?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뭔가 좋은 그 무엇이라도, 맛있는 그 무엇이라도 할 때 뭐라 그래요? 좋은 게 뭐예요? 좋은 거.
1: Good.
0: Good, right? 그러면 good anything인가요?
1: Anything good.
0: Anything good, right? 자, 그러면 재미있는 그 무엇이라도 하면 fun anything인가요?
1: Anything fun.
0: Anything fun.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만들어 볼게요. 너 그 어떤 무엇이, 그 어떤 좋은 거 뭐라도 있니?
1: 있니?
0: 가지고 있니?
1: Do you have anything good?
0: Do you have anything good? Do you have good anything? 이게 아닌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 뭐라도 했니? 재미있는? 이렇게 해볼까? 너 재미있는 거 뭐라도 했어? 과거에.
1: Did you do anything fun?
0: 그죠. Did you do fun anything이 아니라 Did you do anything fun? Do you understand?
1: Yeah.
0: So 여기서 만들려는 포인트는 something, anything, nothing은 형용사 뒤에서 꾸며준다는 거. 요거만 기억해 주세요.
1: 네.
0: Okay? 자, 문장 두 개 읽어보도록 할게요. Do you have anything good?
1: Do you have anything good?
0: 이게 의역하면 사실 뭐 맛있는 거 뭐라도 있나요? 여기 메뉴 딱 보니까 이러면서 약간 recommend 해달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Did you do anything fun?
1: Did you do anything fun?
0: Alright, 뭔가라도 재밌는 거 했니? 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So 여기서 볼게요. And you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you, do you do anything special?
1: And you, do you do anything special?
0: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실 숨어 있는 거죠. Do you do anything special in your free time?
1: 아, 그러네요.
0: 그쵸?
1: 뒤에 또 in your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0: 네, 뒤에 생략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미션 문장인데요. 난 항상 피곤해서 그냥 낮잠을 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게 상우 씨도 그렇지 않아요? 프리타임 같을 때 진짜 그렇게 남

0: 쉬는 시간이 되게 거의 굉장히 거의 금 같은 소중한 시간 아니에요?
1: 소중하죠. 근데
0: 그렇죠.
1: 저는 잠잘 시간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자기 개발하고,
0: 그렇습니까?
1: 항상 장난감을 조립하거나,
0: 아,
1: 뭐 이런 거 저런 거 합니다.
0: 그것도 일종의
1: 그거죠. 예. 뭐뭐 해서.
0: 아하.
1: So, I just take a nap. 요거, 그죠?
0: 이
1: 낮잠
0: 부분이
1: 자.
0: 감동이었어요.
1: 네. 그냥 낮잠 자 하고요. 여기 보니까 나는 tired해. 나는
0: 네.
1: 피곤해. 근데 여기 항상. 그러니까 always나 막 이런 걸쓸것 같은데. 이렇게 세 개로 나눈 거
0: 세 개로
1: 보니까.
0: 나눴습니다.
1: All the time.
0: 오!
1: 뭔가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0: 이거 최근에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1: 네.
0: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I'm tired all the time, so I just take a nap. 맞는지 한번 볼게요. 아예, 요거 약간 생소하죠?
1: 네.
0: 네. 해볼까요?
1: 해볼게요.
0: Yes! Yes, yes, yes. 자, 이거 드디어 맞추게 됐습니다. All the time은 매번 항상. 사실 얘는요, always라는 단어랑 비슷하지만, 계속 횟수를 또 강조할 때가 많아요. 아무튼 매번 all the time. 자, 이거를 대표적으로 만든 문장. 저는 이거 암기 안 아깝다고 보거든요.
1: 오.
0: I eat here all the time. 뭐냐면 나 여기서 매번 먹어. 여기 너무 맛있어라고 할때 I eat here all the time. Or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것도 저는 자주 써요. I come here all the time. I come here all the time이라고 하면 나 여기 매번 와요. 그 얘기 뭐예요? 나 여기 단골입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Oh yeah, I come here all the time. 저 여기 단골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익혀주면은 all the time이 매번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겠죠.
1: 네.
0: Right? 자, 여기서는 I'm tired. 나는 피곤해. All the time. 매번. 이런 느낌을 썼습니다. 자, 그것도 그렇고 여기 덩어리 표현. 이거는 여러분 회화에서 무조건 얘를 사실 대체할 수 있는 단어 표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됩니다. 바로 take a nap. 무슨 뜻?
1: 낮잠,
0: 낮잠을
1: 자다.
0: 자다, 그렇죠? 이 NAP라고 하는 거가요. 사실 낮에 꼭 잔다기보다는 아주 짧게 가볍게 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Nap, 오케이? So 시간은 정확히 상관은 없죠. 오전 10시든 오후 3시에 자든 상관은 없는데 아주 짧은 잠을 얘기를 합니다. So take a nap, 동사까지 이렇게 해서 낮잠을 자다. 그럼 낮잠을 잤다, 과거형으로 하면 took a
1: 죽겠네.
0: nap. 근데 이렇게 take랑 같이 안 알아두면 nap을 아무리 알아봤자 과거형으로 문장에 넣지도 못하고, 그쵸?
1: 맞아요.
0: Right. So,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명령어로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명령어는 take부터 출발을 해야겠죠. 동사부터 출발을
1: 동사
0: 해야겠죠.
1: 원형부터.
0: Alright. So, for example, 낮잠을 자. 자, 그런데 30분간. 야, 30분이 딱 좋아. 그러면서 30분간 낮잠 자.
1: Take a nap. 뭐뭐 동안.
0: 아하.
1: 30 minutes.
0: Hold on. 전치사 얼마 동안? For.
1: 아, for.
0: 다시 한번 try 해보세요.
1: Take a nap for 30 minutes.
0: Alright, that's right. Take a nap for 30 minutes, okay?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벌써 낮잠 잤어?
1: I already took a nap.
0: Beautiful. I already, 이제 과거 아니까, took a nap. 이런 식으로 시제 바꿀 수 있겠죠. You good?
1: 예.
0: 본문 읽어볼게요. Take a nap for 30 minutes.
1: Take a nap for 30 minutes.
0: I already took a nap.
1: I already took a nap.
0: 나 이미 낮잠 잤어.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당연히 뭐 tired 한 거는 you know 피곤한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죠. 오케이. 자, you guys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tired all the time, so I just take a nap.
1: Oh, I'm tired all the time, so I just take a nap.
0: That's 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nd you? Do you do anything special? And you? Do you do anything special? 'I'm tired all the time, so I just take a nap. I'm tired all the time, so I just take a nap.
0: 자, 그럼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2: Whenever I have free time, I read books. Whenever I have free time, I read books. And you? Do you do anything special? And you? Do you

0: do anything special?
1: I'm tired all the time, so I just take a nap. I'm tired all the time, so I just take a nap. 자, 미션 문장 안에 있는 핵심 패턴으로 이병작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키워주세요. In my free time, in her free time, 기타 등등. 누구의 여가 시간에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문장입니다. 너는 여가 시간에 뭐 해?
2: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1: 오,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그쵸? 자, 두 번째 갑니다. 그녀는 여가 시간에 뭘 해요?
2: What does she do in her free time?
1: 그렇죠. What does she do in her free time? 자, 세 번째 하나 더 해볼게요. 난 내 여가 시간에 그냥 자.
2: I just sleep in my free time.
1: 그렇죠. I just sleep in my free time. 내 시간이니까요. 그렇죠? Alright, 자, 두 번째 패턴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덩어리 표현. 이거는 진짜 무조건 알아야 돼요. 오케이? 자, 낮잠을 자다. Take a nap. 과거형은?
2: Took a nap.
1: Took a nap. Let's go. 난 그냥 낮잠을 자.
2: Oh, I just take a nap.
1: 그죠? I just take a nap. 두 번째, 명령어로 30분간 낮잠을 자.
2: Take a nap for 30 minutes.
1: 그쵸? Take a nap for 30 minutes. 자, 이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1: 동안. 자, 하나 더 할게요. 나 벌써 낮잠 잤어.
2: Oh, I already took a nap.
1: I already took a nap. 과거형으로.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병작 패턴 상훈 씨 한 거 달려볼까요?
3: 네. 너는 여가 시간에 뭐 해?
2: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3: 그녀는 여가 시간에 뭘 해요?
2: What does she do in her free time?
1: 난 내 여가 시간에 그냥 자.
2: I just sleep in my free time.
3: 난 그냥 낮잠을 자.
2: I just take a nap.
3: 30분간 낮잠을 자.
2: Take a nap for 30 minutes.
3: 나 벌써 낮잠 잤어.
2: I already took a nap.
1: Alright, you guys.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해결!
3: 피럴,
2: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Whenever I have free time, I read books.
3: Oh.
2: And you? Do you do anything special?
4: I'm tired all the time, so I just take a nap.
2: Okay, that's useful.
4: Yeah.
2: So I read books.
4: Wow, read books.
2: Lots of books, yeah.
4: Wow.
2: Harry Potter.
4: Oh?
2: Harry Potter 2.
4: 아, 포터만 읽고.
2: Harry Potter 3.
4: 오케이, 요.
1: 해냈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자, 그러면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 LA에서 방문해? 누가 방문해 LA에서?
3: 네.
1: 일단은 누가니까 이거는 의문사도 알아야겠네요.
3: 그러니까.
1: 누가? Who.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who가 주어기 때문에요. Who is visiting? 이라고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LA에서 이러면 뭘 써야 돼요?
2: From LA.
1: Perfect. So, hey, who is visiting from LA? Your cousin? Your mom?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In one's free time.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그들은 여가 시간에 뭘 해요? 아, 궁금하네. 그러면서 그들은 여가 시간에 뭘 하지? 이거.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3: 그들은
1: 그들입니다. 요거 약간 ones 이것도 좀 맞춰줘야겠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3: EBS E왕초보영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1: 네, 틀려도 되니까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3: tomorrow.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성훈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1: 와,
0: 와우.
1: 수요일 또 직업 영어 배웁니다.
0: 그렇죠.
1: 오늘은 어디로 또 갑니까?
0: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뭔가 이사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경우 가끔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다가 사무실, 네. 예를 들어서 너무 멀어요.
1: 네.
0: 너무 가는 곳이 멀어요. 아니면 분명히 처음에 취직했을 땐 가까웠는데,
1: 네.
0: 회사가 이전을 해버렸다든가 이런 경우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쪽으로 가까이 가겠어요?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겠습니까?
1: 아, 이사 가야죠.
0: 그렇죠.
1: 그럼요.
0: 그렇죠. 힘들지만 뭔가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situation.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장,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프리랜스라든가 아니면 I have my own business, 내가 사업이 있다든가 이런 거가 아니라 회사에 이렇게 종속이 됐다고 하나요? 어떻게
1: 네.
0: 해야 되나요? 이렇게 hire 된 경우에는 조금 어쩔 수 없이 이사를 다니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1: 실제로 우리 작가님이
0: 네.
1: EBS가 저쪽에 저기 양재 쪽에 있을 때
0: right.
1: 그때는 가까웠는데 일산으로 이사 오면서 너무 멀어졌다고 하시는데 이사 안 오시더라고.
0: 아, 그렇군요.
1: 끝까지 거기서 꾸역꾸역 출퇴근을 하시더라고.
0: 아, 꾸역꾸역.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한데
1: 케이스 바이 케이스.
0: 쉽지 않거든요, 그거. 아무튼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자, 첫 번째 미션 보면 회사가 날 LA 사무실로 보내네.
1: 이 정도면은 너 그만둬라.
0: 그렇죠.
1: 약간 좌천 아닌가요? 뭔가 그 전문적인 용어 있잖아요.
0: 아, 그렇죠. 완전히 떠나보내는
1: 거. 아니 뭐 진짜 뭔가 너무 잘해서. 출장처럼 보내는 걸 수도 있고.
0: 그러면 이렇게 장소를 공짜로 좀 이렇게 주지 않아야 되지 않나.
1: 아, 숙소까지.
0: 네, 해야 되지 않나. 자, 아무튼, 회사가 날 LA 사무실로 보낸다. 아, 요거고요. 두 번째 미션을 보니까, 아휴, 이사하는 거 외에는 선택권이 없죠.
1: 그래요. 이게 와.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0: 그쵸. 또 예. 아무래도.
1: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듯이 그런
0: 거. 돈을 벌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조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용어는 오늘 조금 맛보기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나는 뭐 하는 거 외에는 선택권이 없다. 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걸 만들어봤습니다.
1: 나는 선택권이 없다. 요거는 덩어리로 갑자기 좀 기억이 나긴 합니다.
0: 맞아요.
1: 뭐뭐 외에는? 와, 조금 헷갈리네요.
0: 자, 오늘 많이 틀리실 수 있는데요. 그만큼 또 많이 얻어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꽁상시를 어떻게 보내볼까요?
1: 가야죠.
0: Alright.
1: 자, 영어합시다. 도전합시다. 아.
2: What's wrong?
1: 회사가 날 LA 사무실로 보내네요.
2: 회사. Company.
1: The company. This company is out of me.
2: Oh, no.
1: Oh.
2: You're out?
1: Move to LA office. Move out to LA office.
2: Oh, you're not fired.
1: I'm not fired.
2: Oh, oh.
1: 그 이사, 이사.
2: Oh, they're moving you?
1: Yeah, LA office.
2: But it's too far from here.
1: Yeah.
2: Oh, you can't commute all the way to LA.
1: Commute?
2: You can commute.
1: Ah, communication is okay. No,
2: no, no, not,
1: no problem.
2: Not communication.
1: Huh?
2: You can commute. You know, you can't drive or get a bus. It's too far.
1: 아, 저기 go to work.
2: Yeah,
1: come
2: yeah, yeah.
1: To, 아.
2: It's too far.
1: Very, very far.
2: Yeah.
1: 뭐 이사하는 것 외에는 뭐 선택권이 없죠.
2: Huh?
1: 그러니까 I have no choice. Only move out. Move.
2: You have to move house, yeah.
1: Yeah, only. No, I may have no choice.
2: Man, that's sad.
0: 오늘은

0: 아예 좀 뭐라 그럴까? A를 얘기를 했으면 B를 알아들어 버리는 조금.
1: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
0: 맞아요. 약간 아이러닉하게도 약간 그런 상태가 벌어졌고요. 뒤에 부분에는 아무래도 표현, 덩어리 표현을 제가 좀 굵은 걸 넣다 보니까 그래도 노력은 했어요. 뭔가 choice, have no choice 이런 것을 활용을 했던 것 같은데 완벽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요, again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을 조금 강하게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표현들을 좀 넣어봤거든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제가 잘 리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The company is sending me to the LA office. But it's too far from here. You can't commute all the way to LA. We have no choice but to move.
0: Okay, you guys. 오늘의 미션 문장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날 LA 사무실로 보내네요. 그냥 보내요. 이건 그냥 팩트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1: 와, 보내는 게 샌딩으로 가네요. 자, 일단은 이렇게 끊으면 될것 같아요.
0: 약간 무슨 뭐 물건 보내듯이, 그렇죠?
1: 왜, 약간
0: 편지 보내듯이.
1: 놀랍습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회사가 지금
0: 그렇죠.
1: 이 우리
0: 아무
1: 회사가
0: 회사가 아니라
1: sending me, 나를 보낸다.
0: 보낸다.
1: 확정된 미래 사실.
0: 좋아요.
1: 어디로? LA 오피스로. Office.
0: Okay.
1: Yeah.
0: F 두 번이죠? OFFICE. 오피스로 나를 보내요. 이렇게 썼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gain, 상훈 씨가 여기 어순대로, 그리고 이제 의미절대로 끊어졌어요. So, the company is sending me. 너 어디로요? To the LA office. Check it out. 완벽합니다. 사무실이라는 단어. 자, 얘를 오피스라고 하면 안 되죠. 뭐, 일단은 F가 붙어 있으니까 입술이 붙어야 돼요? 안 붙어야 돼요?
1: 안 붙어야 됩니다.
0: 그쵸. 자, 그것도 그렇고, office 할 때는 O가 아니라 입모양이 벌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office가 아니라 office. office. 지금 앞부분에 제가 입모양을 벌렸고요. 입술 안 붙죠? office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office. office.
1: Office.
0: 아하.
1: Office.
0: Alright,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발음도 해줬고요. 여기 지금 보내다라는 동사, what is it?
1: Sand.
0: Send 나왔어요. 자, send 누군가를. 예를 들어, send me, 나를 보내는 거. Send him, 그를 보내는 거. 근데 어디로 보내는 거? To 명사. 이 명사는 장소를 쓸 확률이 아무래도 높겠죠. 그렇죠? Right? 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는 게, 성훈 씨, 보낸다라고 할때 send잖아요. 보냈다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Sent, right? 시제도 알아둬야 돼요. 그래야 입영작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 해보세요. 이 편지를 보내. 그런데 그 커플에게 보내. 자, 이걸 해볼게요. 나눠서 가볼게요. 이 편지 보내. 그럼 어때요?
1: Send to
0: 이 편지를 보내.
1: send this letter
0: 그 커플에게.
1: to the couples.
0: 그렇죠. Send this letter to the couple.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자, how about this? 소포로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게요. 박스하고 패키지를 사실 많이 쓰거든요.
1: 패키지.
0: 자, 그러면 아까 send의 과거형 뭐라 그랬죠, 우리?
1: sent.
0: 그러면 이거 해볼게요. 나그 소포 보냈어. 어디로 보냈어? 한국으로 보냈어. 해볼게요.
1: I sent package
0: 아하.
1: to Korea.
0: 오케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패키지. 오케이? 나는 그 패키지를 보냈어. 어디로? 한국으로 보냈어.
1: I sent the package to Korea.
0: 그렇죠. I sent the package to where? To Korea. 어렵지 않죠, 그렇죠? Right. So, 이걸 보내 어디로? To the couple 이런 식으로. 자, 두개 낭독 가보겠습니다. Send this letter to the couple.
1: Send this letter to the couple.
0: I sent the package to Korea.
1: I sent the package to Korea.
0: Alright. 자, 그리고 요것도 읽어볼 텐데. 저거 더 LA일까요?
1: DLA네요.
0: 왜 그럴까요? L 자음인데요?
1: L 모음이죠. 에 모음.
0: 그렇죠. 이게 스펠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발음이 중요하죠. L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음 사운드 취급이기 때문에 DLA가 맞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본문 갑니다. The company is sending me to the LA office.
1: The company is sending me to the LA office.
0: 오케이. 그랬는데 상대방이, 그렇지만 여기서 너무 멀잖아요. 그렇죠.
1: 그러니까요.
0: 너무 멀잖아요.
1: 하지만 뭐 It's too far.

0: 어디서부터? 여기로부터.
1: 완벽합니다.
0: 저는 또 그런 히어로 영화를 좋아해서, 요런, Far From Here! 요런 뭔가
1: 저
0: 덩어리.
1: 어디서 뭔가 무슨 영화 제목 같은 데서 본 적이 있었던 것
0: 있죠.
1: 같아요.
0: 예,
1: Right?
0: 거미인간
1: 뭐
0: 그,
1: 집에서
0: 네.
1: 멀다, 뭐, something like that, right?
0: 맞아요.
1: 자, 아무튼, so, but it's too far. 근데 어디서 far? From here. 맞는지 보겠습니다. Far, F-A-R. 그렇죠. 이거는 먼입니다. 이거 품사 뭐예요? It's
0: 형용사요.
1: far, far, right? Okay? 형용사. 형용사는 상태를 강조하죠. 그래서 멀다라고 하는 상태를 강조해 줬습니다. 자, 근데 it's far. This is far. My office is far. 뭔가가 멀다 좋은데 도대체 어디에서 멀다라고 할때뭘 써야 될까요? 어디에서라고 할 때.
0: From.
1: From. 이런 느낌인 거예요. 뭔가가 굉장히 far 하대요. Okay? 뭔가가 far. 근데 어디로부터? From 무엇?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가 영어로 뭐예요? 여기.
0: Here.
1: Here. Here는요. 여기에서 여기로 이런 부사도 되지만요. 명사로도 쓸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라는 단어로. 그러면 여기에서 혹은 여기로부터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0: From here.
1: From here. 그러면 여기로부터 먼, 여기에서 먼 그러면
0: Far from here.
1: 그렇죠. There you go. 자,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의 아파트는, 아파트가 영어로 뭐예요? Apart?
0: Apartment.
1: Apartment. 그러면 나의 아파트는 여기서 멀어. 이거 어떻게 할까요?
0: My apartment far from here.
1: 어? 비동사 빠졌는데요? 다시
0: Oh,
1: 한번.
0: my apartment is far from
1: 그렇죠.
0: here.
1: My apartment is far from where? From here. 자, 두 번째. 우리 박물관 영어로 보죠. M으로 시작하는 거.
0: Museum.
1: Museum. 그 박물관은 여기서 멀지 않아.
0: The museum is not far from here.
1: Beautiful. Oh, the museum? All right. The museum is not far from here. 그래서 멀지 않다. 이렇게 당연히 부정도 해줄 수가 있겠죠. So, far from, far from. 얘네를 항상 같이 묶어주세요. 어디로부터 먼, 어디에서 먼. Yeah? Okay. 자, 두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My apartment is far from here.
0: My apartment is far from here.
1: Oh, the museum is not far from here.
0: The museum is not far from here.
1: Alright. 자, 그리고 얘랑 약간 세트로 가져가고 싶은 게 있어요.
0: 어떤
1: 어디에서 먼다라고 할 far from이라고 그랬죠.
0: 네.
1: 근데 어디에 가까운 이렇게 반대로 하면 뭘까요? 어디?
0: Too close?
1: 잠깐만. far from이잖아요. 그거 그대로 한번 바꿔보세요. far 반대가 뭐예요?
0: Near?
1: 방금 맞췄어요.
0: Close?
1: Close. 그리고 어디로가 뭐죠? 어디로?
0: To.
1: To. 그러면은
0: 아, 클로스 투예요.
1: 그렇죠. 투 클로스가
0: 투
1: 아니라.
0: 클로스가 아니고.
1: 네, 순서가 들렸던 거죠.
0: 그래도 만족해요.
1: 나쁘지 않았어.
0: 예.
1: 나쁘지 않았어. 그래서 예를 들어 어디에서 멀다라고 하면 A is far from B 이런 식이지만 A가 B에 가깝다라고 하면 A is close to B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Right?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개가 정반대의 느낌?
0: 그러니까요. 요거 두 개는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Right, right. 약간의 친구처럼, 그렇죠? 자, 그리고 again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Here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은 명사로 쓴 거예요. From here, 여기라는 곳 그리고 로모모로부터 from이 더 추가가 된 거고요. 그 외에 뭐 come here 뭐 이런 식으로 쓸 때는 부사로 보통 이제 쓰게 됩니다.
0: 계속 보는 내내 그 Far From Home이 계속 보고 싶네요.
1: 아, 그 영화요?
0: 예.
1: 제가 봤나? 그거 기억이 잘안 납니다. 너무 영화 그 약간 액션 히어로 무비스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0: 맞아요.
1: 근데 그 이상하게 그게 강력하게 저도 기억에는 남아요. 제목은.
0: 그래서 그게 또 영어 공부에 도움이 돼요.
1: 그럼요.
0: 네, 다
1: 당연히
0: 이런 데
1: 그렇죠.
0: 활용이 되니까.
1: 왜냐면 뭔가 비교해 볼게 생기다 보니까.
0: 네.
1: 그래서 그런 제목을 외우거나 영화를 많이 보거나 이런 거 너무 도움됩니다. 자, 그럼 읽어보도록 할게요. But it's too far from here.
0: But it's too far from here.
1: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 company is sending me to the LA office. The company is sending me to the LA office. But it's too far from here. But it's too far from here.
1: All right. 자, 이러면서 이어지죠. 멀리 LA까지 통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걱정은 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 그쵸? 그래서, 이거 너무 멀다. 어떻게 할까요?
0: 자, 일단은 you can't

0: 너는 할수 없다.
1: 네.
0: To LA까지. All the way. 하...
1: 오늘 덩어리 표현 단어들, 그리고 아까 전에 들었을 때 오해가 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0: All the way가 통근일까요? 아니면 멀리일까요?
1: 뭐, 어순부터 한번 가볼까요? 주어가 뭐예요?
0: You.
1: 당신은?
0: 네, 할수 없다,
1: 할수
0: cannot.
1: 없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행동을 할수 없다는 거잖아요. 여기 뭐가 들어가요?
0: 통근을.
1: 그렇죠. 당신은 통근하다를 할수 없다. 그렇죠. 이 행동을 할수 없다. 근데 LA로.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0: 아, 통근이 뭘까요, 여러분들? 출퇴근 그런 걸까요?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대답 좀 해주세요. 아, 어렵네요. 통근.
1: 네.
0: 뭔가 저는 이제 그런 뭐, work, 그, 저, go to work, come to work, get off work,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
1: 네네네네.
0: 요거 찬스 한번 쓰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그래도, 그러니까 만약에 모른다면 어쩔 수 없죠. 뭐, go 같은 걸 써야겠죠. 그렇죠? So
0: 그러니까요.
1: you can go all the way to LA. 왜냐면 적어도 말은 통할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go라고라도 말을 하는 게더 낫다라는 주의입니다. 근데 통근하다라는 동사를 오늘 또 새롭게 배우면 또 그것도 깔끔하니까요. 제가 발음을 먼저 들려드릴게요. 바로 commute, commute 되겠습니다. 아, 아마 듣고서 오늘 들어봤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0: 와, 그래서
1: 와.
0: 커뮤니케이션 이게 뭐, 왜 자꾸 갑자기 소통을 하자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지?
1: 그래서 아까 콩상 씨가 뭐야 이거? 웬 갑자기 커뮤니케이션? 또 이랬을 수 있는데요. 비슷하게 들려요. 바로 네, C-O-M-M-U-T-E, commute라고 해서 얘는 commute 이게 아니라 오히려 U 쪽에 조금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commute, commute 이게 통근하다 아니면 통학하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학교든 일이든 상관없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막 Hey, how do you commute? 이래버리면 너뭐 학교 어떻게 가? 어떻게 통근해? 뭐 아니면 회사 어떻게 가? 뭐 이런 뜻으로 툭 하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0: 그러면은 그
1: Yes.
0: 통학 버스 같은 거
1: Right.
0: 그러면 미국에서 커뮤니티 버스라고 부르나요?
1: 아, school bus라고 보통 하죠. 그쵸.
0: 아, 맞다. 아, 죄송합니다.
1: 아, 이거
0: 아, 너무 꽂혀 있어 지금 저기에
1: 아니에요. 아,
0: 집중해가지고
1: 이
0: 제가.
1: 나한테. 아, 좋은 거예요.
0: I'm sorry.
1: 아, 이러면서 또 커뮤 딱 들어왔습니다. Right.
0: 네.
1: So you can't commute 못한다. To LA. 사실, 자, 보세요. All the way를 없애보세요.
0: 네.
1: 없애고 읽어보세요. 한번.
0: You can commute to LA.
1: 말 되죠?
0: 됩니다.
1: 됩니다. 충분히 됩니다. 그 얘기는 all the way는 양념 같은 옵션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all the way는 거리를 그냥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뭐 거리나 아니면 기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어로 굳이 따진다면 뭐 멀리, 한참, 완전히 이런 식으로 뭔가 거리감, 약간 기간 이것을 강조해 주는 느낌. So again, 얘 없어도 되는데 all the way to LA 이러면 뭔가 LA가 거리감이 있다는 느낌
0: 네.
1: 아니에요. 그렇죠? So 제가 oh, you can commute to LA 이래도 되지만 you can commute all the way to LA 아니 그 멀리 저기 LA까지 이런 느낌을 좀줄수 있는 거죠. 느낌
0: 네.
1: 안 나요?
0: 네.
1: 오케이. So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은 요거를 그대로 좀 가져와 볼게요. All the way to 어떤 장소 그러면 어디까지인데 얘를 좀 강조를 해줄게요. 멀리 어디까지? 멀리 어디까지? Right? So for example 이렇게 해볼게요. 휴스턴이 좀 멀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휴스턴 알죠? 휴스턴.
0: 알죠, 알죠.
1: 오케이. 자, 근데 여기 내가 있는 곳이랑 휴스턴이 굉장히 멀었다고 한번 쳐볼게요.
0: 네.
1: 자, 그러면 나는 멀리 휴스턴까지 운전해서 갔어. 이걸 해볼게요. 자, 보세요. Drive의 과거형이 뭐예요?
0: Drove.
1: Drove. 그러면 나는 운전했어. 일단 어떻게 해요?
0: I drove
1: OK. 자, 그냥 휴스턴으로가 아니라 멀리 휴스턴으로.
0: all the way to Houston.
1: 자, 연결해서 한번 해보세요. 나 멀리 휴스턴까지 운전했어.
0: Hey, I drove all the way to Houston.
1: Beautiful. I drove all the way to Houston. 너무 멀었다니까? 그쵸? 자, how about this? 와, 우리 있잖아. 멀리 하남까지 걸어갔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lright? 뭐, 하남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먼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는 걸었다. 어떻게 해요?
0: We walked
1: 멀리 하남까지.
0: all the way to
1: 그럼
0: 하남.
1: 합쳐서 한번 해볼게요. 야, 우리 있잖아. 멀리 하남까지 걸어갔어. 차가 문제가 생겼거든.
0: Wow, we walked all the way to 하남.
1: Beautiful. Very nice. So again. 없어도 말은 되지만 넣는 순간 멀리라는 것을 느낌을 살려주게 해준다라는 거. 왜요?
0: 언제까지 걸어가야 하나?
1: 어디 해야 하나?

0: Mom.
1: Right. 자,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본문 읽어볼게요.
0: You can commute all the way to LA.
2: You can commute all the way to LA.
1: 네, 너무 멀다고요, 멀다고요. 이런 느낌을 좀 살려줬습니다. Alright.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 더 남았습니다.
2: 어, 네.
1: 아휴, 이사하는 거 외에는 선택권이 없죠.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두기가 애매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마지막 나왔는데, again, 얘는 덩어리 표현이라 사실 기대하지는 않은 겁니다. Alright. 한번 그래서 try 해보세요.
2: 선택권이라는 거 보자마자
1: yes.
2: 약간 생각났습니다.
1: 어, 뭐가
2: 뭐, I have no choice, we have no choice. 요거 좀 덩어리로 예전에도 조금 저는 썼던 기억이 네. 있네요.
1: 실제로 왕초보 영화에서 나왔던 것 같기도 해요.
2: 아, 그래요? Right. 그리고 but to move.
1: But to move.
2: 아, 이사하는 거 외에는. 네.
1: 자, 우리가 but to 막 이런 거 쓰는 거를 미리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부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응용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 보도록 할게요. 아, we have no choice. We have no choice. 초이스가 없어. 뭐 하는 거 외에는 but to move. 일단 choice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Check it out. C-H-O-I-C-E. 선택 혹은 선택권이라는 명사입니다. 자, 우리가 더 나가기 전에 이거 제가 좀 짚고 가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choice는 아는데
2: 네.
1: 선택하다란 동사를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2: Choose.
1: 그렇습니다. 요거 써주세요. 스펠링 해주세요. 여러분 필기를 꼭 해주세요. 음흠. O가 하나도 아니라 두 개입니다. O가 하나면 그거는 chose, 과거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2: 네.
1: 자, 그리고 오늘 거 여기서 덩어리를 만들어봤는데요. 알아두시면 정말 끝내주고요. 오늘 암기 안 해도 괜찮으니까 try만 해보세요. 얘를 그대로 가져와서 have no choice. 여러분, 제가 바꾼 거 없어요. have no choice. choice가 없다. 뭐 하는 거 외에는
2: But to
1: do something.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행동하는 거 외에는 선택권이 없다. 어쩔 수가 없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오케이? Okay? So 예를 들어서 I가 될 수도 있고 we가 될 수도 있고 we have no choice. 뭐 하는 거 외에는 but to
2: move.
1: move 하는 거 외에는 오케이? Okay? 원래 여러분들 but이라는 게 뭐뭐이지만이잖아요.
2: 네.
1: 그거 말고도 뭐뭐 외에도 뭐뭐를 제외하고 나중에 아시게 되겠지만 except라는 단어가 나오게 돼요. 그건 요거 조금 여러분들 업그레이드 되고 나서요. 아무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Again, 굉장히 복잡한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약간 느껴볼게요.
2: 네, 네.
1: 느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선택권이 없었어.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2: 과거요.
1: 나는 선택권 없었어. 그냥 거기까지만 해보세요.
2: I had no choice.
1: I had no choice. 근데 But to
2: 네?
1: 그를 해고하는 거 외에는 해고하는 거 뭔지 아세요?
2: Fire.
1: Fire. 그러면 But to 그를 해고하다?
2: Fire him.
1: Fire him. 그런 식으로 I had no choice but to fire him. 아, 나도 너무 마음이 안 좋았었어.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자, 현재형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대신에 우리는 이번에는 우리를 할게요.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 어떻게 할까요?
2: We have no choice.
1: We have no choice. 자, 우리의 home, 집을 파는 것 빼고는. 그러면 but to
2: sell our house.
1: 그렇죠. Sell our house, home. 상관없습니다. Okay? So again, 오늘은요.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는 아, have no choice but to do something.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아요. Okay? 자, 그러면 본문 읽을게요. We have no choice but to move.
2: We have no choice but to move.
1: Alright,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 You can't commute all the way to LA. You can't commute all the way to LA. We have no choice but to move. We have no choice but to move.
1: 자,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The company is sending me to the LA office. The company is sending me to the LA office.
3: But it's too far from here. But it's too far from here. You can't commute all the way to LA. You can't commute all the way to LA.

0: LA office.
1: So the company is sending me to the LA office. Wow, it's a long sentence. 두 번째, 이 편지를 보내 그 커플에게 보내.
0: Send this letter to the couple.
1: 아, 완벽해요. Send this letter to the couple, right? So how about this? 패키지가 소포입니다.
0: 네.
1: Package. 나는 그 패키지를 보냈어 한국으로.
0: I sent the package from Korea.
1: Oh, from Korea.
0: To Korea. I'm sorry. 아, 다 잘했는데.
1: You're very close. 아, 괜찮아요. 틀리면서 익혀지는 거죠.
0: 아,
1: so, I sent the package to Korea.
0: Korea.
1: 그래서 두 번째 패턴 볼게요. Have no choice but to do something. 여러분, 보고 하셔도 되고 틀려도 됩니다. 해볼게요. 우리는 이사하는 거 외에는 선택권이 없어. 우리 선택권 없다. 우리.
0: We have no choice.
1: 이사하는 거 외에는
0: but to move.
1: All right. We have no choice but to move. 두 번째. 나는 선택권이 없었어. 과거형으로.
0: 네.
1: 나는 선택권이 없었어. 그를 해고하는 거 외에는 말이야.
0: I had no choice
1: but to
0: fire him.
1: 그렇죠. I had no choice but to fire him. One more. 우리는 집을 파는 거 외에는 선택권이 없어. 우리 선택권 없다.
0: We have no choice but to sell our home.
1: 그렇죠. We have no choice but to sell our home. 쉽지 않습니다. 연습 많이 하세요. 자, 이병자 패턴 상훈 씨 달려볼까요?
2: 네. 회사가 날 LA 사무실로 보내네요.
0: The company is sending me to the LA office.
2: 이 편지를 그 커플에게 보내.
0: Send this letter to the couple.
2: 난 그 소포를 한국으로 보냈어.
0: I sent a package to Korea.
2: 우리는 이사하는 것 외에는 선택권이 없어.
0: We have no choice but to move.
2: 난 그를 해고하는 것 외엔 선택권이 없었어.
0: I had no choice but to fire him.
2: 우린 집을 파는 것 외엔 선택권이 없어.
0: We have no choice but to sell our home.
1: 자, 그러면 미션 다 같이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3: 해결!
0: 아,
1: 어? What's up?
0: The company is sending me to the LA office.
3: But it's too far from here.
0: Yeah.
3: You can't commute all the way to LA.
0: We have no choice but to move.
3: Oh, that's a real hassle. I'm sorry.
0: 예스!
1: Yes,
0: okay,
1: 여러분. We made it. 또 해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어제 드린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들은 여가 시간에 뭘 해요? 그들입니다, 그들.
2: 맞아요.
1: So, 그들은 뭐 해요? 그러면 어때요? What
0: do they do?
1: 그런데 그들의 여가 시간에. 그리고 in my가 아니잖아요.
2: their네요.
1: 그렇죠. In their free time. So what do they do in their free time? 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2: 네.
1: 자, 그러면 오늘 이병자 패턴이죠. Have no choice but to do something. 요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난 그걸 먹는 것 외엔 선택권이 없었어.
2: 왜 자꾸 예문을 거의 먹는 거 위주로만 하세요? 뭐 다른 거 없어요?
1: 너무 배고팠거든요. 또.
2: 요 때.
1: 그래가지고 과거 얘기를 하면서 난 그걸 먹는 것 외에는 선택권이 없었어. 어쩔 수 없이 먹었다는 느낌으로 이거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근데 중요하죠.
1: 그럼요.
2: 네.
1: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2: EBS 2 왕초보영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1: 네, 틀려도 되니까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즐거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2: tomorrow.

0: 재밌어하는 관계 영어를
1: 맞습니다.
0: 배웁니다.
1: 이 관계는 사실 뭐라 그럴까요? 친구들끼리만이 아니라 뭐 직장 아니면은 뭐 가족들끼리 뭐가 될지도 모르죠. 그렇죠?
0: 네네.
1: 자, 오늘은요. 일단은 제목이 대체 더 이상 어쩌라는 거야라고 얘기를 해서 연인끼리 싸우는 시츄에이션 좀 준비해 봤습니다.
0: 재밌죠.
1: 네.
0: 연인끼리 싸우는 거 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1: 이게 제목 보고 느낌 벌써 오지 않아요?
0: 네.
1: 아니, 대체 이상 어쩌라는 거야? 이거 어떤
0: 미안해
1: 느낌인 것
0: 해보세요.
1: 같아요? 미안해.
0: 뭐가 미안한데? 이게 원래 자연스럽게.
1: 와, 자동이네요?
0: 네, 자동으로.
1: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미 내가 화를 어차피 한동안 낼 거니까 계속 달래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0: 맞아요.
1: 이런 게또 재밌잖아요. 그렇죠?
0: 맞아요.
1: 오케이. 자, 일단은 좀 준비를 해봤고요.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자,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1: 오, 근데 Thursday 방금 보고 하지 않았어요?
0: 아니요.
1: 예. 아니, 목요일인데, 그죠?
0: 왜 그러냐면, 예. 아, 이게 아직 금요일 아닌가? 약간 그런 기대감도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우리 목요일날 뭐예요?
1: 그래도 목요일은 네. 우리가

0: 오케이. 자, 첫 번째 미션 보겠습니다.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잖아. 이건 뭔가요,
1: 그러니까 뭔가 뭘 줘야 되나?
0: 아니,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이제 사과를 해야 되지 않나.
1: 무릎이라도 꿇어야 되는 지금.
0: 그러니까요. 지금 아직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제대로, 그리고 뭐 사과하다 이런 거 알아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 미션 보니까 충분치 않아. 난 네가 싫어.
1: 이 정도면 이제 헤어지는 겁니다.
0: 아, 이 끝난
1: 이건
0: 겁니까?
1: 브레이크 되는
0: 아, 이미
1: 거죠.
0: 브레이크
1: 브레이크업.
0: 돼버려요. 아우, 셉니다,
1: 예.
0: 셉니다.
1: 왜냐하면 아무리 헤어져도 아무리 싸웠어도 네가 싫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0: 아, 그거는 좀 도를 선 넘었네요.
1: 지금 선 넘어.
0: 선
1: 보니까
0: 넘었어.
1: 연애를 많이 못하신 티가 나요.
0: 아.
1: 난 네가 싫어 이런 거는 원래 헤어질 때 하는 거예요. 싸울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0: 정말 마지막이군요.
1: 파이널에 하는
0: 끝이야,
1: 거.
0: 이런 거는 안
1: 예.
0: 된다. 알겠습니다. 근데 영어니까 우리 또 한번
1: 아이
0: 해보시는 거.
1: 해봐야죠.
0: 예,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그러면 꽁상 씨 보내볼까요?
1: 가죠.
0: 네.
1: 시작.
0: 영어합시다.
1: 도전합시다.
2: How come you are still mad at me?
1: Mad at me 알아, 화난 거.
2: How come you're still mad?
1: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잖아.
2: What?
1: You don't apologize to me.
2: What? I did. I even wrote you a letter.
1: Letter? 이거 어떤 쓴 거?
2: I did apologize.
1: 충분치 않아. 난 네가 싫어.
2: What?
1: 그걸로는 충분치 않아. That is not enough. I hate you.
2: What do you want me to do?
1: Back?
2: Back?
1: Or watch?
2: A watch?
1: Or jewelry? Ring?
2: That's it.
1: Necklace? 어? Hey, Peter!
0: 아, 공상시가. 꽁상씨가 저의 커리어를 가져가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아니, 너무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뭐, 제대로 이런 단어는 못했죠.
1: 네.
0: 제 기억에. 근데 이제 뭐라 그럴까, 뭐, 사과하는 거?
1: 아우,
0: 이런
1: 뭐,
0: 거라든가, 이런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동사는 다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0: 근데 초반에 조금 힘들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째서 그런 거야?
1: 네.
0: 이런 것 같은 거라든가. 오케이. 자, 오늘도 그렇고, 지난 시간도 그렇고, 이번 것도 그렇고, 제가 다시 한번 양심 고백하자면, 좀 어려운 덩어리 표현들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왕초보 영어도 왕초보 영어라고 해가지고 수준이 무조건 낮게만 계속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발전 없이 계속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쇼크를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레벨을 올릴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어렵더라도 아, 나 오늘 약간 임프루브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좀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How come you are still mad at me?
4: You didn't apologize properly.
3: I did. I even wrote you a letter.
4: That's not enough. I hate you.
0: Alright, you guys. 오늘의 문장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아니지만 잘 알아들어야 되죠. 조금 쉽지 않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아니, 어째서 아직도 나한테 화가 난 거야? 응? 어째서 그런 거야? 요거 한번 해볼게요.
1: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사실 하우 컴은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0: 오케이 오케이.

0: 쬐서.
1: 왠지 이게 의문사 네. 같은 비슷한 것 같죠?
0: 아직도 너는 나에게 화가 났냐라고 덩어리. 요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오케이. 뭐 느낌이긴 하지만 그렇죠? 네. 한번 가볼게요.
0: 어째서 너는 나에게 여전히 화가 났냐 했을 때 mad at me.
1: Mad at me?
0: Yes.
1: How come you're still mad at me? Okay. 자, 여러분 괜찮아요. How come이 지금 뭔지 몰라도 되는 거고요.
0: 네.
1: 중요한 건 나한테 화가 났다라는 거가 좀 핵심인 것 같기는 해요.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Alright. M-A-D. mad라는 형용사가 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mad는 많이 해봤잖아요.
0: 맞아요.
1: mad가 뭐예요? mad.
0: 화가 난?
1: 화가 난. 이제 많은 분들이 사전에서 찾으면 뭐 미친이라는 뜻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뜻으로도 써요. 그럼 미친도 되는데 화가 난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씁니다. 실제로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mad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mad보다 더 화난 거 뭐라고요?
0: angry.
1: angry, right.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오히려 angry가 화난 거 아니냐, 더 많이 쓰지 않느냐 하는데요. 얘는 실제로 생각보다 굉장히 분노하는 느낌인
0: 맞아요.
1: 겁니다. 오.
0: 여기까지 한번 복습으로.
1: Very nice. 자, 일반적으로 제일 무난하게, 아, 나 화났어, 뭐, 삐쳤어, 이런 거는 mad를 제일 무난하게 많이 쓰고요.
0: 네.
1: 생각보다 angry는 분노의 강도가 꽤 강한 거. 그리고 upset은 그나마 약간 기분 상한 정도? 예, 요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뭐 제일 무난하게 너 나한테 아직도 화난 거야? mad 한 거야? 물론 여러분들 원하면은 mad 대신에 뭐 angry 이런 것도 가능은 해요.
0: 네.
1: 자, 우리가 지금 보면 나한테 화났냐고 했잖아요. 전치사 못 썼어요. 나에게라고 하려고.
0: at
1: 썼죠. 오케이. 네. 자, 이래서 덩어리 표현이 첫 번째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I'm so mad. She's mad. Are you mad? 거기까지는 누구나 쓸 수가 있어요. 형용사 활용하면. right? 그런데 누구에게라고 할 때는 to가 아니라
0: at
1: 써야 되는 겁니다. Okay, mad at me. So, for example, 나의 형에게 화가 났다. 남동생에게 화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0: Mad at my brother.
1: 그렇죠. Mad at my brother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너의 남자친구에게 화가 났다. 그러면 mad
0: at your boyfriend.
1: Boyfriend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문장 만들어 보세요. 나 우리 형한테 화나 있어.
0: Oh, I am mad at my brother.
1: 그렇죠. I'm mad at my brother. At my brother. 자, 이거 해볼게요. 너 아직도 화나 있어? 너의 남자친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아직도 화나 있니?
0: Are you still mad at your boyfriend?
1: 그렇죠. Are you still mad?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at your boyfriend? 이렇게 at을 추가를 하게 되면 도대체 누구에게 화가 나 있는지를 더 information을 줄 수가 있는 거죠. Do you understand?
0: Yeah.
1: Alright. 자, 본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읽어볼게요. 예문. I am mad at my brother.
0: I am mad at my brother.
1: Are you still mad at your boyfriend?
0: Are you still mad at your boyfriend?
1: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장에서 첫 번째 덩어리는 끝냈어요. You're still mad at me. 넌 여전히 나에게 화가 나 있다. 저 그런데 평소문이 아니라 지금 느낌이
0: 네.
1: 화나 거야?
0: 물어봅니다.
1: 물어보듯이 갔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왜 어째서 그런 거니? 어째서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짜증을 내듯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듯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why로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왜 그런 거야? 이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감정을 더 싣기 위해서는 how come? 이라는 패턴을 쓰게 됩니다. 들어본 적 있나요? How come? 아마 했는데 약간 헷갈릴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why 써도 돼요. 왜 그런 거야? 이럴 때 why 써도 되는데 how come? 이렇게 하면 왜에서 어째서? 라는 느낌으로 말투가 더 극적이 돼버려요.
0: 그리고 여기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 게 why 뒤에는 의문문을 해야 되고
1: 질문. 네,
0: 질문형을.
1: 질문어순.
0: 여기는 평소문을 또 씁니다.
1: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케이? 상훈 씨가 제 생각에는 약간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0: 네네.
1: 그때 했던 것이. 그래서 again, why do you 어쩌고?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how come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더 감정적이고 아 나 이해가 안 가. 어째서 그런 거야. 예를 들어 이럴 때 좋겠죠. 어째서 너 또 늦은 거야.
0: 아.
1: 이렇게 할 때는 why도 괜찮아요. Why are you late again? 괜찮은데 네. how come you are late again? 이러면 어째서 이렇게 더 감정적으로 나간다는 거죠.
0: 딱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왜 늦은 이유를 물어보는 거고 why는 how come은 그러니까 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1: 짜증나죠.
0: 짜증나는 느낌.
1: 맞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보다 뒤에 평소문이 온다. 이거 원어민들이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How come are you가 아니라 How come
0: you are
1: 평소문으로 가죠. 아니 어째서 너 나한테 아직도 화나 있는 거야. 짜증이 난 거죠. 그렇죠? 자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싫어하는 게 뭐죠?
0: Hate.
1: 어째서 너 나 싫어하는 거니? 나 이렇게 잘해주는데 어째서 너 나 싫어해?
0: How come you are hate at me?
1: 아, hold on. You hate at me? You hate me.
0: 아, 이거는 또 mad at me랑 좀 다르네. 아,
1: 그거 참,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째서 너 나 싫어해? 왜 그러는 거야? 너?
0: How come you hate me?
1: 그쵸, how come you hate me? 여기서 질문 어순으로 how come do you hate me?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녀가 어째서 날 초대 안 했지? 와, 실망이네. 이러면서 어째서 그녀는 날 초대하지 않았어?
0: Oh, how come she invites me?
1: She? 그러면은 어째서 그녀는 날 초대하지? 이거죠. 어째서 그녀는 날 초대 안 했지?
0: How come she doesn't invite me?
1: 자, 그러면 그녀는 어째서 원래 날 초대 안 하지? 자, 한 번만 더. It's okay. 그녀는 나를 초대 안 했지?
0: How come she didn't invite me?
1: 오케이, 주먹 주세요. 노력. 여러분, 틀려도 계속 해보는 거예요. 와, 아주 좋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You hate me. 넌 날 싫어해. 이거 질문이에요? 평소문이에요?
0: 아, you hate me는 평소문이죠.
1: 평소문입니다. She didn't invite me.
0: 평소문이죠.
1: 이런 식인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why로 가면 질문 어순으로 쓰지만 how come 가면 평소문 써준다. 자, 여러분 요걸 익히려면 약간 감정적으로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가보겠습니다. How come you hate me?
0: Hey, how come you hate me?
1: How come she didn't invite me?
0: Oh, how come she didn't invite me? Mm-hmm.
1: 자, 본문 갑니다. How come you're still mad at me?
0: How come you are still mad at me?
1: 오, 내가 막 사과했잖아. 이러면서 짜증이 나 있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자, 미션입니다. 너 제대로 사과 안 했잖아. 약간 이런 느낌.
0: 아, 여기서 나오네요. 이거 제대로. 음흠. 아, 이거 제대로 외워야겠습니다.
1: 네, 전화도가 쉽진 않아요.
0: 아, 일단은 you didn't. 넌 하지 않았어. 사과를 제대로. 음흠. 사과를 씁니다. 사과는 apologize 아니겠습니까? 팔러? 그죠?
1: 여러분, 사과하다 스펠링 써주세요.
0: 왜 웃으시지? Apologize.
1: 언젠간 되겠죠. 어허?
0: Apologize.
1: 머리가 아프네. 이게 상훈 씨가 가끔가다 한 번에 갈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한 번 말리면은 PO예요? 오케이. 자, 여러분 제가 apologize 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You didn't apologize properly. Check it out. 아. 두 번째 쓴 게 맞았네요. A-P-O-L-O-G-I-Z-E. 사과예요? 사과하다예요?
0: 사과하다죠.
1: 사과하다, right? So, 넌 그 행동하지 않았다. 자, 강세 어디 줄까요?
0: Apologize.
1: So, appall 하지 마시고요. 입모양 좀 벌려서 갑니다. Apologize. Apologize.
0: Apologize.
1: Yes.
0: Apologize.
1: 좋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얘는 좀 양념인데요. 너 사과 안 했다 그러면 아예 안 한 거잖아요. You didn't apologize 하면 너 아예 안 했잖아. 근데 뭐가 더 들어갔죠?
0: 하긴 했는데 제대로 안 했다.
1: 약간 어떤 느낌인 거예요? 약간 미안해 이게 아니라 약간 좀 제대로 사과 안 한 게 어떤 느낌이에요?
0: 미안해? 약간 이런 느낌이죠.
1: 아, 약간 자존심.
0: 너무 안 쳐다보고. 네, 아니, 잘못했어. 뭐 또.
1: 떨떠름하게. 이게 proper하게 하지 않은 거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 단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대로, 적절하게. 이게 바로 properly.
0: properly.
1: properly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right 있죠, right. 네. 그거를 좀 어렵게 만든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So you didn't apologize, 뭐, right. You're not eating it right. 제대로 먹고 있지 않구만.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그거를 조금 더, 격식으로 바꿨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얘는 여기다가 강세를 주면서 입모양을 좀 벌려주세요. Properly. Properly.
0: Properly.
1: Mm-hmm.
0: Properly.
1: 좋아요. Okay? So, properly 하게 너는 apologize 하지 않았다. 자, 여러분들, 이거 얼마 전에 했어요.
0: 오?
1: 과거에 어떤 행동 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don't가 아니라
0: didn't.
1: Didn't. Remember this? Okay. So, 너 과거에 뭐 하지 않았다. 그리고 주어 상관이 있다 없다요?
0: 없죠.
1: You든 she든 얘는 무조건 didn't예요. Okay? So you didn't do something, I didn't do something, she didn't do something, we didn't do something.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훔치는

0: 게 영어로 뭔지 아세요? 훔치다?
1: Steal?
0: Steal? Right? 그럼 이거 해볼게요. 억울한 거예요, 상훈 씨가.
1: 아.
0: 저 그 반지 훔치지 않았다고요. 왜냐면 외국 나갔다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Right?
1: 아.
0: 어, 나 그 반지 안 훔쳤어요.
1: I didn't steal the ring.
0: 그렇죠. I didn't steal the ring. Yeah? 자, 이건 어떻게 해요? 그녀는 넘어지지 않았어. 넘어지는 거 뭔지 알아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1: Fall?
0: Uh-huh. Okay. Okay. 그러면 그녀는 넘어지지 않았어.
1: Oh, she didn't fall.
0: She didn't fall. She didn't fall. Oh. 다행이야. 이러면서 스케이트 선수. Right?
1: 아.
0: 이런 느낌. Okay.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주어가 I시지만 다 didn't이죠.
1: 예, didn't밖에 없어요.
0: Right. 읽어보도록 할게요. I didn't steal the ring.
1: I didn't steal the ring.
0: Oh, she didn't fall.
1: Oh, she didn't fall.
0: 본문 갈게요. You didn't apologize properly.
1: You didn't apologize properly.
0: 제대로 안 했잖아. 이러면서 좀 화가 났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ow come you are still mad at me? How come you are still mad at me? You didn't apologize properly.
0: All right, you guys, 다음 문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했어. 심지어 너에게 편지도 썼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했어라는 거는 내가 제대로 사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 I did. You didn't로 하니까 I did.
0: I did.
1: 했다라고 받았고요. 여기서 나는 심지어 썼다. 너에게 편지를. 심지어 쓰면 됩니다.
0: 심지어. 양념이네요, 얘도.
1: 심지어.
0: 심지어.
1: Even.
0: 잠깐만요. 지금 굉장히 내추럴하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약간 힌트 얻은 것 같은데?
1: 아, 이제는 좀 주세요. 저도 의지할 곳은 있어야 돼요.
0: 알겠습니다.
1: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습니다.
0: 자, 우리 다 같이 공부하는, 우리 카메라 감독님까지 공부하는 왕초보 영어 보겠습니다. I did. I even wrote you a letter. Check it out. 그렇죠. 심지어 아니면은 뭐뭐도 뭐 요 정도 이제 말투가 되겠죠. 그래서 심지어 편지도 썼잖아. 그것까지도 했는데 뭐. 오케이. 자, 이거 볼게요. 우리가 편지를 써준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전치사 쓰지 않고 가볍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로 쓰는 거예요. 받는 사람을. 굉장히 어색할 것 같아요.
1: 오, 왜냐면 그러게요.
0: write someone 이러면 사람을 쓴다고?
1: 오.
0: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write someone something. 이렇게 하면 이 사람에게 이것을 써주다.
1: 아.
0: 이 정도의 느낌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So 여기서는 I even wrote you a letter. 이러면 이 사람을 쓸 순 없잖아요. 그렇죠?
1: 네.
0: 이 사람에게 써줬어요. 뭘 써줬어요? A letter 써준 거예요. Do you understand?
1: Yeah.
0: Right? Write의 과거 뭐라고요?
1: Wrote.
0: Wrote. 기억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그녀에게 써줬어요.
1: Oh.
0: 근데 카드를 써준 거예요.
1: Yeah.
0: 나는 그녀에게 카드를 써줬어.
1: I wrote her a card.
0: 그렇죠? I wrote her a card. Alright? 이건 사실은 나중에 풀면 이렇게도 돼요. I wrote a card for her.
1: 어, 그러니까.
0: Or to her도 가능합니다.
1: 어.
0: Okay? 자,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너 왜 그에게 편지를 써줬니? 너 걔 싫어한다며. 어. 이러면서 넌 왜 그에게 썼어? 편지를.
1: Why did you write him a letter?
0: 그렇죠. Why did you write him? 뭐를? A letter를. 이런 느낌이죠.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어요?
1: 좀 쉽지 않습니다, 진짜.
0: 이번 거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 이러냐면
1: 네.
0: 우리가 write someone something이라는 구조를 써본 적이 거의 없어서 그래요.
1: 그러니까요. 우리는 write a letter, 뭐, to 누구,
0: 이런 식에 너무 익숙하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니라 우리가 다른 구조 형식으로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오늘 만약 실수가 엄청 많이 나왔고 도저히 이 명작이 안 나왔다, that's perfectly natural. Alright?
1: Yeah.
0: 자, 읽어볼게요. I wrote her a card.
1: I wrote her a card.
0: Why did you write him a letter?
1: Why did you write him a letter?
0: 본문 읽을게요. I did. I even wrote you a letter.
1: I did. I even wrote you a letter.
0: 썼다고 이런 느낌. 처음에는 힘들지만 이게 쓰면 더 편해져요. 왜냐하면 전치사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짧아지거든요.
1: 그러네요.
0: 오케이. 자, 마지막 문장 갑니다. 충분치 않아. 난 내가 싫어. 그냥 싫은 거네요.
1: 편지까지 써줬는데 이러면 그러니까, 안 되지 않나요?
0: 아, 편지면 좀 강력한 건데.
1: 그러니까요. 자, that's not enough. 아, 그건 충분하지 않아. 난 네가 싫어. I hate you네요. I hate you.
0: 이거 아까

0: 잠깐 나왔었죠.
1: 네.
0: 이게 이제 mad랑 약간 헷갈렸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H-A-T-E, hate라는 동사 나왔는데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That's not enough. I hate you. Check it out. 그렇죠. 싫어하다, 뭐 싫다 정도의 느낌인데 우리가 왜 안 좋아한다라고 하면 나 너 안 좋아해 그러면 어떻게 like
1: don't like
0: I don't like you right yeah. 근데 걔보다 hate you 얘가 훨씬 강하죠 느낌상도 그렇고 자 so 뭐 I hate you 이래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습관이 돼서 I hate you you라고 안 하고 you 이러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자기 습관이에요 예 네, 그래서 아무튼 so I hate you 나왔고요 that's not enough hold on one second enough가 무슨 뜻이에요
1: 충분한
0: 충분한 그거 품사 뭘 것 같아요
1: 형용사죠.
0: Beautiful. 충분한, 뭔가 충분한 상태인 것을 강조를 해주는 거. Enough. However, 얘 발음할 때 제가 지금 마지막에 GH 부분을 어떻게 소리낸 것 같아요?
1: Enough. 발음 안 하시지? 약간 했어요. F 발음을.
0: 맞아요. 맞아요. 지금 상훈 씨가 F 발음이라고 그랬죠? 희한하게도 여기서 GH가 F와 비슷한 발음입니다. 그래서 enough. 바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Enough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갈게요. Enough.
1: Enough.
0: Enough. 좋아요.
1: Enough.
0: 음흠. Okay. 충분한. 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우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
1: Oh.
0: 충분한 시간이 뭐예요?
1: Enough time?
0: 음흠. 그럼 우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 한마디로 야 우리 시간 충분해.
1: Oh. We have enough. We have enough time.
0: 그죠. We have enough time. Right? 자, how about this? Slice 세 개는 three slices죠.
1: Three slices. Right?
0: 슬라이스 세 개라고 하는 거는 충분하지 않아. 아니, 그냥.
1: Three slices
0: is
1: not enough.
0: Not enough. Three slices is not enough. 그렇죠? 저한테는 세 조가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는 참고로 이거는요, 각자의 슬라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전체를 잡은 거예요. 세 슬라이스를 먹는 것, 이 전체를 하나로 잡아서 여기서 is로 쓴 것 뿐입니다.
1: 그러네요.
0: 예, 그래서 그게 지금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세 조각, it's not enough.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오케이? 자, 두 문장, 여러분 목소리 내서 읽어볼게요. We have enough time.
1: We have enough time.
0: Three slices is not enough.
1: Three slices is not enough.
0: Alright, 본문 약간 격양돼서 한번 해주세요. That's not enough. I hate you.
1: That's not enough. I hate you.
0: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 did. I even wrote you a letter. I did. I even wrote you a letter. That's not enough. I hate you.
0: 자,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How come you're still mad at me? How come you're still mad at me?
2: You didn't apologize properly. You didn't apologize properly.
3: I did. I even wrote you a letter. I did. I even wrote you a letter.
2: That's not enough. I hate you.
0: 자, 우리 미션 문장 안에 있는 핵심 패턴으로 이병작 가겠습니다. I didn't do something. 과거에 뭐 하지 않았다. 갑니다. 너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잖아.
1: You didn't apologize properly.
0: 그렇죠. You didn't apologize properly. 두 번째. 저 그 반지 안 훔쳤어요.
1: Hey, I didn't steal the ring.
0: 그렇죠. 이거 진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억울하잖아요.
1: 맞아요.
0: 자, 하나 더. 그녀는 넘어지지 않았어.
1: She didn't fall.
0: 그렇죠. She fell 아니라 she didn't fall. 반대로 넘어지지 않았다. 자, 다음 패턴 가볼까요? Enough. Something is enough, right? 그건 충분하지 않아. 그건 충분치 않다고.
1: Oh, that's not enough.
0: That's not enough.

0: 두 번째, 우린 시간이 충분해. 혹은 우리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
1: We have enough
0: 그럼 우린
1: time.
0: 시간 충분치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1: Oh, we don't have enough time.
0: 그렇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그건 충분치 않았어.
1: That was not enough.
0: Oh, that was not enough?
1: Yes.
0: Exactly.
1: 왜
0: Right?
1: 쓰리 슬라이스 안 하고 갑자기 바꾸셨어요?
0: 반성, 반성. 반전이 있어야죠, 또. 리얼이잖아요,
1: 아,
0: 그것도.
1: 그럼요.
0: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병자 패턴 한번 사고씨 달려볼까요?
1: 네. 너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잖아. You didn't apologize properly. 저그 반지 안 훔쳤어요. I didn't steal the ring. 그녀는 넘어지지 않았어. She didn't fall. 그건 충분치 않아. That's not enough. 우린 시간이 충분해. We have enough time. 그건 충분치 않았어. That was not enough.
0: 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해결!
1: 해결! How come you are still mad at me?
2: You didn't apologize properly.
1: I did. I even wrote you a letter.
2: That's not enough. I hate you.
1: What can I do? Okay, 여러분.
0: Yes, we made it.
1: 싸우지 마세요,
0: 놀지 마세요.
1: 형님끼리.
0: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난 그걸 먹는 것 외엔 선택권이 없었어. 그 족발이 날 부르고
1: 어머,
0: 있었다고.
1: 어머,
0: 이런
1: 어머.
0: 느낌. 나는 선택권이 없었다. 과거형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1: I had no choice.
0: I had no choice. 그 다음에 우리가 but 이러면 하는 거 외에는였죠? So but 그거 먹는 거
1: Eat it.
0: eat it. 그렇죠? So I had no choice but to eat it.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오늘 배운 입영적 패턴 바로 enough. 충분한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30달러면 충분하니? 조금 더 직역으로 하면 30달러가 충분해? 라는 질문입니다.
1: 와, 잠시만요.
0: 네.
1: 물어보는 건데. 그럼 주어가 30달러인 거예요?
0: 그렇다면 되겠죠. 네. 30달러를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 Yes.
0: 네. 틀리셔도 되니까 무조건 도전해 주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이왕 초보 영어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0: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1: Tomorrow.
3: Fast,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회전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5: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K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3: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4: You need some hot water?
5: Oh, yes.
3: 어린 학생들이
4: This one.
3: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0: 모르는 사람들이
1: 앉으세요.
2: 땡큐.
0: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5: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6: 어? 여긴 어디지?
4: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5: 다녀오겠습니다.
6: 어? 토끼다.
5: 길을 잃었어.
6: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4: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7: 집에 데려다 줄게.
6: 누구세요?
4: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6: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4: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그냥 120부터 되겠습니다. 아. 자배요.
1: 아, 아직은 멀었어. 앞으로 좀 더 해야지. 더 많이.
2: 오랜만에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 오늘의 백만장자. 일단 집으로 좀 오라고 하셨어요. 입구에 담쟁이 넝쿨이 있는 집이 보니까 여기인 것 같은데.
3: 확실하게 예. 담쟁이 넝쿨이 딱 있는데.
2: 집이 뭐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3: 이미 이 대문에서 티가 나죠.
4: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아, 예. 오늘 백만장자
3: 아니에요?
2: 차가 뭐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예. 보기 흔한 차가 아닌데.
3: 집도 만만치가 어휴, 않고.
2: 집이 뭐?
3: 어?
2: 집이 뭐?
3: 어? 어? 안녕하세요. 네.
2: 안녕하세요.
5: 회장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2: 아, 직원분이시고. 네. 아, 직원분이 많으시.
3: 곳곳에서 안내하시는 분이 달라지네요.
2: 네. 오. 집이 굉장히 큽니다. 아유.
3: 아내가. 예, 예. 아내가 왜 이렇게 넓어요?
2: 회장님 댁이네.
3: 진짜 드라마에서 보는 집. 꾸며져 있네요.
2: 아, 여기 계시네. 아,
3: 오, 이거 드라마에서 보는 네. 장면인데?
5: 회장님. 아이고. 손님 오셨습니다. 어?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아.
1: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3: 안녕하세요. 네.
2: 안녕하세요. 오늘 저쪽 보시고.
3: 저희 보지 마세요.
2: 우리 오늘의 백만장자이신가요?
5: 그렇습니다.
2: 반갑습니다. 예. 자기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1: 주식회사 정 네. 네. 회장으로 지금 네. 재임 중에 있습니다. 네. 네.
2: 성함을 네.
1: 박순호.
2: 아. 네. 박순호 회장님.
3: 회장님.
2: 박순호 회장님.
3: 신문이 막 날려가지고. 네.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1: 수정하면은, 어류를 만드는 회사. 네.

0: 저기 뭐야 그 브랜드 알죠? 인탄.
1: 알죠. 너무 잘 알죠. 네,
0: 인탄이 이제 수경의 브랜드예요.
2: 네, 그렇습니다.
0: 많은 우리 유명한 스타들이 광고하셨던.
2: 정준호하고 같이 찍었어요. 예, 예. 찍어서 광고는 해봤어요.
0: 인탄이라는 브랜드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언제 만들어진 거죠?
2: 그러니까 1974년?
0: 3년?
1: 3년.
2: 3년. 4년? 73년.
0: 73년.
2: 예.
0: 아, 제가 태어나기 1년 전. 그러니까 벌써 정말 이 브랜드가 50여 년이 넘었습니다.
1: 오래됐네요. 예.
0: 회장님 올해 저기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2: 올해요?
1: 네. 네.
2: 굉장히 연세 모르고 이상한데.
0: 아니 굉장히 젊어 보이셔서 브랜드가 50년이 넘었고.
2: 예.
0: 이래서 도대체 우리 회장님 연세를 가늠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2: 예. 올해요 80이에요.
0: 아,
2: 만 79세요.
0: 네, 80인데 회장님을 주제로 모티브로 만들었던 그 드라마가. 패션 70이라고
2: 아~
0: 예전에 그런 드라마가 아~ 그 있었다고
2: 오늘 제가 지금 기억을 잃었는데요. 네. 패션 70이라는 부의 미니 드라마를 네. 만들어가지고 네. 한 적이 있어요.
1: 네. 네. 보셨죠 그 드라마?
2: 아 맞죠.
0: 집이 굉장히 좋습니다. 집이 근데 이쪽에도 있고 저쪽은 뭡니까? 저 바깥에는?
2: 저거는 아래채인데요.
0: 예.
2: 우리 두째 딸이 살렸고 지은 집인데요.
0: 아~,
2: 예.
0: 아, 두째 따님이?
2: 예.
0: 아, 예, 예.
2: 여기 별채.
0: 따님.
2: 네.
0: 따님을 위해서 지으신 우리 따님이 이제 수녀님이라고 하셨는데 예.

0: 되게 곳곳이 너무 예뻐요. 네,
1: 아주 건물이 이쁩니다. 네. 네. 여러 가지.
2: 여기 복도가 있죠?
1: 네.
2: 예, 복도 밑에 다 들고 났습니다.
0: 아. 미술관 같아요. 이 공간만 네. 딱 봐도. 네.
1: 너무 뭐라 그럴까? 아늑하고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예. 우리 수녀님이 되신 둘째 따님을 위한 건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2: 저는 수녀로 못 가게 처음을 낳고 이거 지어서 여기서 살자 이랬는데 갔어요. 아. 못 잡았어요.
1: 아니 그럼 자녀분이 몇 분이세요?
2: 딸만 셋이에요.
1: 따님만 세 분.
2: 네, 딸만 셋입니다. 네.
1: 두 따님은 회사에서 일을 하시나요? 아니면
2: 막내는 회사에 지금 대표이사지요.
1: 네. 아, 막내 따님이.
0: 네. 첫째 따님은?
2: 첫째 딸은 결혼해가지고 네. 서울에 지금 서울에 지금 아이프에 살고 있어요. 네.
1: 회장님이 그 생활하는 곳으로 예. 한번 가볼까요?

0: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사모님이시구나. 아이고.
1: 반갑습니다.
0: 아유, 안녕하세요.
1: 저는 무조건 일하십니다. 아, 그럼.
0: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그러면 요 본체는 두 분만 지금 계신 거예요?
2: 네.
0: 아, 두 분만 사시는구나.
3: 근데 여기 집이 좀 독특한데요, 구조가?
0: 네. 여기 약간 반층 아래가 있네요.
1: 여기가
0: 거실. 여기가 마루.
2: 여기가 안방을 들어가기 전 거실이에요.
0: 여기도 통창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꽃이 피면
1: 방댐.
0: 네, 굉장히 그래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죽이 엄청 벗겨졌어요.
1: 너무 이거.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요거를
0: 오래 쓰셔서.
2: 오래 쓰셔서.
0: 오래 쓰셔서.
2: 예. 이 여자도 좀 특이한 의자인데요.
3: 이거는 뭘까요?
1: 이건 제가
2: 보여드릴게요. 네. 이것도
0: 의자가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2: 네.
0: 딱 봐도 굉장히 좋은 의자.
2: 네, 의자는 좋은 의자입니다.
3: 근데 왜 이렇게 담요를 이렇게 감춰놓으셨어요?
2: 그 기스가 나면 안 되니?
0: 기스가
2: 나면 안 되잖아요.
0: 아니 누가 뭐 긁을 것도 아닌데 묻어가지고
1: 안다 보시지.
2: 여기 한번 보실까요?
3: 네.
2: 저기. 안 해요?
0: 저기는
3: 좋아요. 회장님 마음껏. 회장님 마음껏.
0: 여기는 뭔가요?
2: 여기 한번 보시죠.
0: 여기는 뭐예요, 조그만 회장님? 방인데.
1: 네. 여기 이렇게 놓고 네. 잘 몰라요. 근데
2: 저하고 이렇게
3: 각방?
2: 각방이 아니고 이거 네. 각
1: 저기서
2: 즐기는 곳이에요.
3: 각자의 공간.
2: 예, 각자 공간을 즐기는 곳인데.
0: 네. 아니, TV도 모시고, 여기 따로.
2: 이거 위에가 뜰무습니다. 위에 하늘이 보이죠?
0: 아, 그러네. 아, 위에가 빛이 들어오고.
2: 네, 그 빛이 들어옵니다. 여기 침실, 이거 침실이에요.
0: 아, 여기도 침실. 아예 분리를 해놓으셨네.
2: 아, 아니, 여기 왜, 네. 이거 38선이에요.
3: 아. 네.

0: 주로 이제 이렇게 닫으면 이제 각방이거든요. 아. 예,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1: 안 만났다가.
0: 맞아요.
1: 아니. 이렇게 만나고.
0: 예,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너무 좀 깝깝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오픈 열어놓고 샀는데.
1: 저는 사실 닫고.
0: 사실 여기 앉아요.
2: 사모님은 절로.
0: 맞아요, 맞아요.
2: 절로.
1: 결국 다 회장님 자리네요.
3: 여기. 여기 잤다가 여기 잤다가.
0: 왔다 갔다 왔다 갔다.
3: 이제 내 방이에요.
1: 그렇네요.
3: 내가 쓰는 방이에요.
0: 드레스룸도
1: 한번 네. 구경해볼까요?
3: 벨, 여, 뭐, 드레스룸 옷이요. 간단합니다.
0: 우리 회사 옷밖에 없어요.
3: 여기 나무 옷은 하나도 없어요.
2: 와, 옷이 옷이 너무 많아.
1: 바지 왜 이렇게 많아요?
3: 다 우리께요. 와. 전부 다 우리께.
2: 남의 회사 거는 없습니다.
3: 없습니다, 여기.
2: 아예.
3: 예, 아예 아니요.
2: 하나도 없어요?
3: 한 개도 없어요.
2: 사모님은?
0: 저는 있어요.
3: 옷을 좋아했어요, 제가요. 굉장히 옷 입는 것을 좋아하고, 새 옷을 좋아하고, 내가 만든 제품이, 내 혼이 들어가지 않는 제품은, 살아서 숨 쉬는 제품이 아니라, 죽은 제품이라고 나 칭을 하거든요. 저는 그게 철칙으로 생각해요.
2: 야, 여기가 특정 사옥이군요.
3: 네, 그래요.
2: 여기 쌍둥이 빌딩인가요? 아니, 이쪽에도 하나 있는데.
1: 여기도 하나 있고.
3: 네, 여기도 우리 거요.
2: 예. 네.
3: 네, 여기도 우리 거.
2: 그러니까. 저기도 있습니다.
1: 저기도 있고요.
2: 회장님, 저기도 있어요.
3: 아, 저.
1: 여기 야. 회장님 거리네요.
3: 아, 그럼요. 우리 회장, 회장의 문화거리.
2: 1세대 패션 그룹을

0: 이끈 우리 패션왕 박순호 회장님. 우리 회장님 뭐 어릴 때 패션 공부를 하셨나요?
1: 아니죠. 제가 어렸을 때는 삼키 끼니를 끓이지는 못하고요. 네. 먹지를 못했어요. 깨끗한 옷을 한번 제대로 입어본 일이 없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옷을 위에다가 겹쳐서 막 집어가지고요. 그런 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2: 끼니도 챙기기 어려우셨으면 학교 다니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1: 중학교는 못했죠. 중학교는 못했습니다. 아들 다섯 명 중에서 네. 농사를 꼭 재보고 시켜야 되겠다고 아버지가 해가지고 네. 중학교를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래도 엄마는 안 했어요. 이 7남매 공부를 다 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네. 당장 먹고 사는 거 그게 더 급한데 네. 6시 일어나면 소풀부터 먼저 잘라러 가야 돼요. 망태 올려매고 소꼴로 잘라서 딱 망태 한 망태 해놓고 산에 나무를 이제 전부 다 해가지고 나무로가 불로 떼서 밥을 해먹고.
3: 그 어린 나이에요?
1: 아이고 어린 나이가 아니고 그때 어른같이 했어요. 예? 그때 어리다고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무슨 일이든 시키면 다 했어요.
0: 아버님을 도와서 이제 농사일을 하다가 언제 고향을 떠나신 거예요?
1: 16살인가 마산에 뭐뭐 하는 우리 집안에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야기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산을 가게 됐거든요.
0: 가게에 먼 친척이 하는 가게에 네. 취직을 하신 거네요?
1: 취직을 했죠.
0: 그건 뭐 하는 가게였어요?
1: 메리아스 러닝사스 이런 거 네이 도매상이에요.
2: 그럼 그 도매상 일을 도우신 거예요?
1: 그 일하러 갔지요, 내가. 그거 가서 이제, 모르니까. 네. 그때는 모르잖아, 무엇을요. 그래서 이제 옷 만지는 거, 옷 개비는 거, 뭐 이런 거 참 뭐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때는 거기 뭐, 온돌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마루판에 그냥 위에 담요 깔고, 그래 잤거든요. 그때 동상도 걸리고요. 발, 손발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랬죠. 퉁퉁 부어가지고 양말이 맞는 게 없고 신발이 맞는 게 없었어요.
2: 처음 도시로 나가서 일을 시작하시면서 돈을 좀 모으시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1: 돈이 어디 있어요. 월급도 없고요. 삼시세끼 먹여주는 것밖에 없고요.
0: 왜 안 줘요? 아무리 먼 친척이라도.
1: 그때는 밥만 먹여줘도 감사합니다. 예.
0: 예. 그 뒤로 그럼 처음에 가게를 어떻게 차리신 거예요?
1: 한 2년 딱 열심히 배웠죠. 배우니까 알겠더라고 이제 내가 해도 이제 하겠다. 예. 배울 거는 다 배웠다. 네, 네.
0: 그래도 우리가 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1: 아 이거 너무 길어지는데
0: 괜찮아요. 저희 뭐 시간 많습니다.
2: 얼마나 괜찮습니다.
1: 부산의 중앙시장이라는 곳을 새로 짓고 네. 있더라고요. 야, 저 시장에 들어가서 내가 장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만 돈이 가진 게 없잖아요, 제가.
0: 네. 아니, 전세금이 얼마였어, 그때?
1: 그때 그, 40만인가?
0: 40만원. 예. 자리세가 비싼데, 그럼 가게를 이제 어떻게 얻으신 거예요, 가서?
1: 가위를 사고, 소고기, 집에 가서 소고기를 사서 딱 포장을 하고, 제가 들고 주인집을 찾아갔죠. 벨 눌려가지고 사모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 나와서, 그래. 어떻게 왔습니까? 그래서 내가 3개월에서 4개월만 다 기다리시면은 내가 이 보증금을 다 걸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걸겠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사정을 쭉 하니까 그 사모님이 옆에서 다 듣고 있더니 돈 때문에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도 아닌 것 같으니까 열쇠를 키를 주세요. 한참 쉬려다가 키를 딱 내주더라고요. 그 키를 잡고 돌아서서 집에 오는데 눈물이 막 한방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0: 아니 그러면
1: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0: 보증금 없이 그냥 가게를 그냥 얻은 거예요.
1: 그냥 키를 그냥

0: 장사가 잘 됐어요?
1: 그래서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2: 잘 됐어요?
1: 저는 그 안에 전체 가게가 130개 소매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전부 다 대줬어요.
2: 전세금은 다 갚으셨고 아까 그죠?
1: 전세는 벌써 다 줬고요. 벌써
0: 다 주셨어요.
1: 그때 다 줬고요.
2: 그때 4개월 안에 저 준다라고 네. 약속했으니까 네. 다 주셨고
1: 네. 딱 찬스가 좋은 것이 부산쯤 큰 시장이 중앙시장이 제일 큰 시장이었어. 그 부산쯤 문일동 그 안에서는 제일 큰 시장이었어요. 160군데 물건을 전부 다 제가 다 대했어요. 그래가 대해주고. 오전에 딱 문 열면 문 가지가 다 와요. 그래서 도매해서 그었어요. 처음부터 도매를 했었죠. 도매도 하고 소매도 하고 같이 했지만 기회가 아주 좋았어요. 물 좀 드시고요.

0: 그때 부대에 돈을 가져갔어요. 부대에 돈 매장에서 세하는 수가 없어요. 방에다가 돈 자루 가워서 부으니까요. 이 돈인지 뭐 이게 종인지 그 생각이 없더라고. 구분이 없어요. 막 전부 구해가 싣다가 이래 밟아가 가왔으니까. 자 아이론 가왔어요. 다리야 돈을.
1: 아니 근데 그렇게 장사가 잘 됐는데 우리 회장님 갑자기 옷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0: 아니 그러니까 도매상을 하든 소매상을 하든 판매하는 거하고 네. 제조를 하는 거하고는
1: 차이가
0: 또 차이가 있잖아요. 네, 네. 공장을 제가 묵은 데로 가잖아요. 가면 공장을 아주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공장 배 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짜가지고 염색해서 재산해가 옷 만들어지고 나오는 것까지 전부 다 명으로 해가면서 다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아하 이거 생산을 해야 돈을 벌지. 이거 뭐 우리 때가 팔아가 이거는 이게 돈의 한계가 있다. 공장을 한 나도 언젠가는 이 공장을 한번 하기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딱 가지게 됐죠. 저도 제일 처음 멘티 사슬을 제가 독립티 다음에 제가 제일 먼저 개발했거든요.
1: 피티
0: 아세요?
1: 알죠. 그럼 예. 전 나이가 좀 있습니다. 막 그렇게 어리지는 않고 제가 PAT는 압니다.
0: 알아요. 예. 그 PAT가 멘티 사서가 우리나라에 제일 최초예요.
1: 야, 예.
0: 그걸 보고 네. 그 샘플을 사서 자 멘티 사서를 메리아스 짜는 기계에다가 짜면 멘티 사서를 만들 수 있어 하는 걸 자신 딱 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이 티셔츠를 멘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죠.
1: 회장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옷이 목폴라 티셔츠래요. 목폴라 티셔츠.
2: 요거가요?
0: 보여드릴까요?
1: 아, 요거 제가
2: 듣고. 우리 말고 이렇게.
1: 요렇게 폴라 있는 요 티셔츠. 네. 네. 요거를 처음에 만드신 거예요?
0: 제일 처음.
1: 제일 처음에.
0: 제일 처음 작품이에요.
1: 옛날에는 회장님 만드시기 전에 이거 없었나요? 목폴라가?
0: 다른 데 있었죠. 독립에서도 하고 했죠.
1: 근데 뭐가 좀 다른 게 뭐가 있었나요?
0: 다른 게 있었죠. 네. 이거 지금 현재 이수매가요. 네. 이거 없잖아요.
2: 없어요. 네, 네.
0: 여기 만약에 요거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미싱으로 박아가지고 이렇게 깁어가지고 이거 뒤집어서 이렇게 소매를 단다 하면은 네. 이게 튀어나오잖아요. 네.
2: 맞아요. 튀어나와요.
0: 여기 튀어나오잖아요. 고개요. 네.
1: 맞아요. 도저히. 이해도 불편하고.
2: 불편하니까.
1: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옷, 소매 여기 이제 목이랑 이런 데 봉제선이 있는데 이 봉제선 없이 통으로 그냥 만든 거다.
0: 그렇지. 네. 그렇죠. 면장갑 짜는 기계 요만한 통도 다 면장갑 다 끼고 손가락도 다 짜지 않습니까? 그걸 가서 보자고 내가. 그 철공 사장님을 모시고 저 동상동 그 장갑 짜는 공장을 갔거든요. 아,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죠. 아 이건 해보자고. 재미있겠다고 말이지. 해보자. 그래야 했는데 수공 박식 있잖아요. 일은요, 자신감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된다고 포기하는 거예요. 나 그거 제일 싫어해요. 끝까지 안 되더라도 끝까지 하는 거. 끝까지.

0: 자꾸 만지기만 만지보고 뭐. 그래서 내가 제품이 안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제품이 안, 마음에 안 드시는가 봐요. 내라니까. 그렇게 독점을 해달라는 것도, 거기서. 또 독점. 자기 집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딴 데 줄까 싶어서 딱 겁을 내는 거예요. 딴 집에 가가지고.
1: 그럼 거기서 주문이 계속 더 들어왔겠네.
0: 아, 들어오지. 이거 막, 이거 달라고 막 서울서 내려오고 그랬지. 딴 도매상이. 이거 제품 달라고. 만든 게 주야로 막 이어서 공장을 막 돌렸거든, 저는요. 밤에도 돌렸어요. 야간 12시 반까지 막 돌렸어요.
2: 어느 정도로 잘 팔린 거예요?
0: 아니, 만든 대로 팔렸으니까.
2: 만드는 족족 다?
1: 없어서 못 팔 정도로?
0: 네, 잘 팔렸어요. 그래야 그 히트가 굉장한 히트를 쳤어요. 그거요, 그거는 전부다 숨겨놓고 팔았어요, 밑에요. 올 내놓지를 않고요. 밑에 전부 다 숨겨놓고. 그만큼 인기를 끌었다니까요. 그래서 부산 문현동이라는 곳에 2층 양옥집을, 새로 지었는 양옥집을 샀어요, 제가요. 예. 그때 돈 250만원.
1: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문현동에 2층 양옥집
0: 샀죠.
1: 그때가 이제 사모님 만나시기 직전에.
0: 직전이죠. 제가 그거 사놓고 결혼했으니까. 집을 사놓고.

0: 예, 이리 오시죠. 그러면 네. 이렇게 오셔서 요 안에도 부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1: 여기서 식사를 네. 하시고. 네. 아, 와. 여기 누가 뭐.
2: 조명이.
1: 여기 앉아 있으면 저 바깥에 보이는 게 약간 뭐 유럽에 온 듯한.
2: 감사합니다.
1: 네, 너무 이뻐요. 우리 사모님이 음식을 전부 직접 하시진 않으시죠?
3: 네, 제가 직접 합니다.
1: 아, 직접 하세요? 네. 오, 사모님 음식은 어떻습니까, 회장님?
0: 잘해요. 아, 맛있게 해요. 냉장고 구경하면서.
2: 네. 냉장고가 세 개나 있다는 거는. 네.
1: 아니, 워낙에 뭐 손님들이 아마 많이 오실 테니까.
0: 이 냉장고가.
2: 와.
1: 아, 너무 깔끔하게 근데.
2: 사모님 너무 깔끔한 거 아니에요?
3: 아니, 부끄럽네.
1: 이렇게 근데 이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기가 쉽지가 않은데.
2: 와, 반찬도.
1: 그 정도면 됐어요. 네. 그 정도만 그냥 고, 요대로 들고 갈게요, 제가.
2: 많이 자르신 거 같아요.
1: 여기 앉으시죠.
2: 오, 막대 아이스크림처럼.
1: 아, 요렇게. 웰컴부. 요 이제
2: 어, 웰컴부 처음이에요.
1: 텃밭에 네. 키우신 부를.
0: 신선한 맛 그대로 느낌이 돼요.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2: 네.
1: 아, 늘 드셔서 제가 저희.
2: 우리만 먹었는데.
1: 죄송합니다.
2: 괜찮죠, 회장님?
0: 아, 괜찮아.
1: 아까부터 뵀는데 손이 고우세요, 손이. 피부 그리고 아니
0: 내 우리 손보다 내가 더 곱다.
1: 그러니까 네. 아니
0: 안녕하세요. 계속. 옷을 보고 옷을 만지고 원단도 만지고 다 하잖아요. 이 하섬을 만지니까 손톱이요 계속 망개지는 거예요. 그래 갈라지는 거예요. 또 그때부터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한 5년 됐어요. 원장이 잘해서가 아니고
4: 다시
0: 뭐 잘하나 그러면?
4: 그건 뭘 하나?
0: 그래도 일 하고 나니까 손들도 깨끗해서 좋고 자신감 있고 참 좋다. 바짝 바짝 좋아요.
1: 두 분 다 굉장히 젊으시고
2: 네.
1: 피부도 좋으시고
3: 아유,
1: 참
3: 감사합니다.
1: 예.
3: 저를 팩 하나씩 팔라 예.
2: 팩도 하세요?

0: 또 사모님이 좀 도와주시는구나.
1: 그 정도 해가 이건 안 되죠. 본 바탕이 있어야 그게 되는 거지요.
0: 사모님이 해주셔서 더 좋아지셨다라고 좀 해주세요. 사모님.
1: 아, 그것도 있어요. 맞아요.
0: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1: 아, 그런 건 묻는 거 아니에요? 아,
2: 궁금해요.
0: 우리 네? 사모님, 궁금해요. 사모님이 좀 대답을 해주세요. 네.
3: 제가 26 때, 네. 회장님 26 때, 친정 엄마를 통해서 봤어요.
0: 아, 서원을.
3: 예, 네. 예. 엄마가 여러 번 만나보고, 네. 이제, 총각이 똘똘하게 눈매도 그렇고, 생활력도 있어 보이고, 그때는 멋있다 이런 생각도 없고, 그냥, 네. 그냥, 눈이 이치나고, 아니나고, 예. 보통 사람은 좀 다르게, 예. 26에 결혼할 준비가 다 있고, 아~ 2층 양옥집 사놓고, 통장에 돈도 꼽아놓고, 그래서 별명이 꼬마 재벌.
2: 꼬마 재벌. 재벌로 예. 유명했어요. 예. 벌써?
0: 젊은 나이에. 예. 아, 우리 사모님은 막 그렇게까지 너무나 완벽하게 내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냥. 그냥 성실하고.
1: 내 스타일 아닌데. 아,
0: 눈에 빛이 나니까. 아. 결혼을 결심하고. 우리 회장님은 처음에 사모님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1: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앉아가 있는데 너무 적어가지고 보이시나.
0: 회장님 참 경상도사나이.
1: 어, 맞습니다. 여기 이제 한번 또 말씀해 드릴 게 있어요. 아, 여기서 아침에요. 네. 제가 이 집사람 머리를 제가 이 말아줘요.
2: 어, 진짜요?
0: 이거를 젊은 사람도 사실 이거를 직접 이렇게 말아주는 사람 내가 별로 못 봤거든요.
2: 아, 그리고 저도 할 줄 몰라요.
3: 너무 잘해.
0: 아니, 근데 아침마다 이거를 이렇게 말아주신다는 거는 되게 놀라운데요?
1: 와. 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더 하면 안 돼요.
2: 네.
1: 더 많이 알면 안 돼요.
0: 잘 해.
1: 가시죠.
0: 지금.

0: 당신이 이렇게 말아주니까 내가 너무 편하다. 내가 손재주가 없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예쁘게 말아주면은 내가 아주 온종일 머리가 잘 살아있으니까 굉장히 행복해요.
1: 왜 말아주시게 되신 거예요?
2: 머리 볼륨을 살리기 위해서 말아준 겁니다. 키가 작으니까 좀 크게 늘고.
0: 그 눈이 날리면 안 되고 이렇게 말고 가면
2: 미장원에서 하는 것부터 더 잘해요.
0: 근데 이거 이렇게 말고 가면은 머리 예쁘게 했네요 이런 소리 듣고 8시 30분에 출근하는 회장이 아침에 머리 짓게 말아주는 사람은 아마 전국에서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쵸? 이런 사람 없어.
2: 얼굴 뭐 어때요?
0: 파마 한다고 주신다면서.
2: 얼굴 섰죠?
0: 원래 기본이 됐죠.
2: 키가 10cm 컸어요. 잘 됐죠? 예?
3: 얘가 한번 하자. 이게 뭐냐? 뭐? 열 보고. 이렇게.
4: 회장님, 지금은 우리가 다 알만한 브랜드 옷을 만들고 계시지만, 과거에는 이제 재고가 엄청 쌓일 정도로 좀 고생을 하셨다고요?
2: 그 이야기하면, 좀 눈물 났는데?
5: 눈물은 제가 네. 흘릴게요, 지금.
4: 들어야 돼요, 이거.
5: 흘리겠습니다.
2: 이 쌍피 시럽이라고 있었어요, 부산에. 네, 네. 네? 쌍피 연산동.
5: 네.
2: 봄에 옷을 갖다가 쫙, 밤을 매일 야간을 해가지고 네. 옷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딱 푸니까요. 옷이 막 전국에 나갔는데 소매상 줄로 서서 가져갔거든요. 네. 그게요, 보면 대박이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반팔러시도 잘라가 많이 만들어본 거죠. 하천 공장으로 돌리고요. 보시하는 데다가. 그래가 돌릴까. 아이, 초봄에, 가을, 겨울에 있는 옷을 두께로 가지고, 그 반팔로 만들어질게, 그 반팔이 팔리겠어요. 더웠어요.
5: 망해가지고, 그, 어떻게 돼, 그 다음에는?
2: 제가 그, 당시에 그, 빚이, 네. 그때 돈 3,800만 원. 3,800만 원. 요즘은 3피 8억 정도 안 되겠어요.
5: 빚을 갚으라고 엄청 독촉을 하셨을 것 같은데.
2: 많이 받았어요. 네. 매일 아침 저녁을 불려갔죠. 내가 죄는 내가 지었죠. 누가 지었습니까? 내가 지었죠. 내가 남은 돈은 그만큼 작살로 내놓고 못 갚았죠. 내가 그랬어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딴 문단을 좀 줄 수 없느냐고. 그래서 그걸 좀 달라 하니까. 자기들이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형부 그랬어요. 줘야 내가 열심히 내가 만들어서 또 팔아서 이익을 남기가 빨리 갖다 드리려 안 되겠냐고. 참, 그때 말도 못 했어요. 눈물도 많이 흘리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원단을 갖다 놓았었어요.
4: 근데 거기도 대단하네요. 망한 상태인데 또 원단을 요청했을 때 들어준 거잖아요.
2: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갚을 테니까 조금 기다려달라. 네. 기다려주면은 내가 최선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 돈을 빨리 갚아드리겠다고. 네. 그래가지고 24시간 잠도 안 자고 돌렸어요. 네. 그래가 4년 딱 해가지고 그 빚을 다 갚았어요. 저는요, 완전히 끝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안 될 때까지. 안 되는 건 안 될 때까지 하긴 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먼저 지어먹으면 뭐 아예 하질 않잖아요. 그럼 실패를 하더라도 한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까지 해보고 실패를 하더라도 그래서 성공을 하는 거예요.

0: 가겠습니다.
1: 네.
2: 네.
1: 네.
2: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방이.
0: 예, 내가 여기서 일하는 곳에 근무하는 곳.
2: 일하시는 곳.
0: 예.
2: 아, 근데 앞에 직원들이 이렇게 쭉 앉아 계시는데 회장님이 여기 계셔, 여기 딱 앉아가지고 일하시면 직원분들이 너무 신경 쓰이겠네.
0: 신경 하나도 쓸 것 같아.
3: 회장님은 신경 안 쓰시잖아요.
2: 아니, 회장님.
0: 아니, 나도 안 쓰고.
2: 회장님이 너무 여기 딱 계시면 저 앞에 직원분들이.
0: 더 잘해요.
2: 더 잘해? 네. 아.
0: 일을 함께 하거든.
2: 제가, 함께. 제가 이따 한번 우리 직원분들한테 물어, 여쭤봐야 돼.
0: 아, 여쭤보세요.
4: 회장님, 평소에도 항상 여기 2층에서 일하세요?
5: 매일 올라오세요. 무조건 9시 전에 출근하셔서 9시 반에는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같이 계시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 할아버지보다 자주 뵙는, 그러니까 가족보다 더 가까운 느낌도 들어요, 한 번씩.
4: 조직물이랑 이런 거랑 이제 이런 거는 재고사에 있는 걸로 본팅해 주신 거 제가 캐드 올려놓은 거거든요.
6: 내년 봄, 닛닛, 마, 마가 들어간 난방.
0: 지금 현재 이 토팅을 내가 이거 대충 해놨는데, 이 칼라, 핑크, 레드, 와인, 내년에 팔릴 트렌드 칼라를 찍어놓은 거예요, 이거.
7: 이 반영은 그 샘플 칼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0: 이 벨트 고리를 조금 넓게, 좀 튼튼하게 좀 넓게 하라고요. 응.
7: 알겠습니다.
0: 네. 응. 예. 앞으로. 집을 좀 내려봐, 조금. 어. 제품을 이어보니까 어때?
7: 상당히 좀 시원하고, 이거는.
0: 이게 지금 힘이 있잖아, 옷이.
5: 네, 네.
0: 어.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뜨면 안 돼, 칼라가.
2: 그럼 회장님 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가시죠.
0: 될까요?
2: 네. 아, 여기가, 그렇죠. 아, 역시. 네,
0: 제 집무실이에요.
2: 아, 여기가 집무실이었어요.
0: 네,
2: 여기가... 저희는 저쪽 안쪽이었는데.
0: 네, 여기가 제 집무하는 방입니다.
2: 아, 앞에 뷰가 진짜 끝내줍니다. 그 저 산이 있고, 바로 앞에 또 새 건물이 이렇게 딱 보이고. 아니, 여기,
3: 오.
2: 진짜 초대형 금고가 있는데, 여기는 뭐 넣어두시는 거예요?
3: 살짝 보여주세요, 회장님.
0: 이걸요?
3: 네.
0: 이걸요?
3: 네.
0: 이걸요?
2: 네.
0: 열어야 돼?
2: 한번 열어봐 주세요. 저희가 안 볼게요.
3: 저희가 안 볼게요. 뒤돌아 있을게요. 아,
2: 뒤돌아 있을게요. 가릴게요.
3: 비번 가려드릴게요, 저희가 이렇게. 아니, 왜 저런 걸 넣어놓으셨지?
2: 보성 녹차, 이건.
3: 녹차 비싼 건가요, 이거?
2: 이건 뭡니까?
0: 그 녹차가 비싸게 들어가, 막.
3: 그래요?
0: 아주 좋은 녹차가 들어있어요.
2: 아, 진짜 이게 녹차가 들어있는, 돈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3: 오! 오!
2: 근데 엄청나게 많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500만 원짜리가 한 아, 3개 정도. 아니 그럼 돈을 안 갖고 다니지?
0: 돈이야. 돈 네. 있어요.
3: 그냥 이렇게? 지갑도 없어.
2: 지갑을 왜 안 갖고 다니지?
0: 야, 이렇게 빨리 꺼내야지. 지갑 연락하면 좀 오래 걸리잖아.
2: 근데 지금 보니까 한 10만 원 10몇만 원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닙니다.
3: 15만 원.
0: 많아요. 이거 많아요.
3: 아니, 아니다.
0: 많아요.
2: 많네. 25만, 30만 원.
3: 30만 원
2: 있네, 30만 원.
0: 32만 원.
2: 30.
3: 카드는 왜 안 갖고 다니세요?
0: 아, 카드 제가 잘 안 써요.
2: 제가 보니까 아, 진짜 우리 회장님이 정말 오리지널 어떤 부산 사나이의 감성을 갖고 계시죠. 예, 뭐, 구체하는데, 지갑은, 뭘 지갑은 그냥 주머니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3: 맞아요. 이렇게 하는
0: 맞아.
6: 가시죠.
2: 네.
6: 여기도 있어요.
3: 여기는 안 볼 수가 없어요.
2: 여기가 예. 이 지금 대통령 훈장들이 쭉 있고 아너 소사이어티 이거 저도 회원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회장님은 내신 금액이 어마어마하니까 뭔가 조금 다르게 이렇게 거대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저거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거든요.
6: 저는 아너 소사이어티의 네. 전국 5위입니다.
2: 아 그러니까
6: 다섯 번째예요.
2: 아 그래서 저 우자가 아~ 저
6: 그래서 우자.
2: 박순호 회장님, 근데 아직까지 저희가 좀 못 받은 게 있어요.
6: 주세요.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2: 아, 여기, 아, 깜짝.
3: 너무 자연스러워서.
2: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 결제 서류 이렇게.
5: 회장님의 백지 수표.
2: 이게 뭡니까? 400억 원. 회장님의 인생 수업료는 400억 원.
6: 400억을. 지금까지 존의를 아, 했다냐고.
2: 예. 이렇게 총 기부해 오신 금액이 400억 원이다. 우리 직원분이 이건 왜 주셨나요?
3: 아, 여기. 아~
2: 내역이 있습니다. 내역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박순호 회장 자원봉사 대상 대통령 초창을 받으셨고요.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의 기부천사. 박순호 회장 부산 첫 아너소사의 가입. 이웃돕기 3억 2천만 원. 주역, 주거 취약 어르신 연 사랑의 집 330호 지원. 흰 제주 중장년 세대 제주 힐링 여행 지원. 1,453명의 학생에게 17억 원의 다금 전달.
3: 뒷장도 있어요. 첫 장이 끝이 아니라.
2: 이게 너무 많은데. 요약해서 이렇게 하셨는데도 네. 지금 이게 4장이나 될 만큼.
6: 애들까지 다 데리고 갔어요. 네. 이런 걸 보여줘야 되겠다.
2: 아.
6: 저것도 앞으로 성장해서 나중에 돈을 벌면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살아라고 네. 보여줘야 되겠다는 거.

0: 준비됩니다.
1: 네, 준비했습니다. 됐어.
2: 어, 아마 드실 것 같은데 할머니 한번 만나실래요?
3: 회사도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하셔서 성공적으로 키우셨고 지금 또 이제 나눔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우리 박순호 회장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사시나요?
4: 저는 이 기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네. 예, 회사를 크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 꼭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사람으로 남는 것이 제 희망이에요. 돈은요, 내가 죽을 때 돈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돈 가지고 안 났고 내가 죽을 때 돈 가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벌은 돈을 어떻게 쓰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벌은 돈을 잘 써야 돼요. 값어치 있게. 제 철학이에요, 이거는.
3: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5: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6: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장원님. 만두 백만장자 만두킨입니다. 사랑합니다. 10만 명 드실 수 있느냐?
3: 만두를 이렇게 동시에 많이 본 적은 처음인가?
6: 대한민국 만세가 여덟 네. 판을 먹은.
3: 그럼 돈은 많이 버셨나요? 네.
6: 이야. 오, 대단하신데요?
3: 아, 그럼 여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5: 정말 일만 하시네요.
6: 집에서 다리 뻗고 편하게 자면 좀 마음이 해이해질까 봐. 직원들 물려줘야지. 상속 포기 각서도 받았어요.
3: 이렇게까지 뭐 직원들한테 잘해주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0: 강인한 인상과 압도적인 힘. 로트와일러가 맹견이라서 사납고 공격적일 거라는 오해는 이제 그만. 자, 때론 듬직하게, 때론 부드러운 것이 로트와일러의 매력.
1: 저희 집 애교쟁이 막내고요.
0: 여러분은 혹시 맹견이라는 이유만으로 편견을 갖고 있진 않나요? 맹견이 아니라 소중한 반려견으로 살아가는 로트와일러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경기도의 한 반려견 테마파크. 이곳에 로트와일러 친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2: 야, 앉아! 앉아! 씻!
0: 특별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났는데요.
2: 다시.
0: 신나는 공놀이를 하나 했더니.
3: 들어가, 뺏지 말고 앉아시기 보세요.
2: 아우씨! 앉아!
0: 갖고 놀던 공을 명령에 따라 놓는 훈련을 하는 거랍니다. 다음은 돌발 상황에 대한 훈련.
3: 오, 오빠, 이거 봐.
0: 맹견 기질 평가를 위해 모인 로트와일러 친구들. 가까이서 보니까 멋지고 귀여운데요.
4: 얘네 둘 소개 좀 해주세요.
2: 네, 이 친구는 지금 3살 됐고요. 이름은 로이입니다, 로이. 얘는 테리입니다. 2살 좀 안 됐고요. 근데 이제 성격이 되게, 보다시피 되게 얌전하고 온순합니다.
0: 경비견으로 활약할 만큼 용감하면서도 온순하다는 로트와일러들.
5: 친구 이름은 아돌프고 나이는 6살이에요. 성격이 되게 밝아요. 사람도 좋아하고 애교도 많고.
0: 아돌프는 개인기 부자랍니다.
5: 돌아! 어디? 돌아! 쟤! 레비야! 레비야!
0: 오우, 굿보이!
5: 히야!
0: 오, 각이 살아있네. 아니, 근데 이건 무슨 소리죠?
6: 괜찮아, 좀 가만히 있어. 셋, 같이 나.
0: 이름이 망치구나. 근데 넌 왜 그러고 있어?
7: 오늘 여기는 어떤 일을 이렇게 찾아오시게 되셨나요?
6: 아, 기지평가 때문에 왔습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그리고 또 망치가 집착을 많이 하니까 다른 개들한테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 솔직히 말하면 많이 두렵습니다.
0: 사회성이 부족해 맹견 기질 평가가 걱정이라는 망치.
8: 맹견 사육 허가제가 시행되면서 다음 달부터 맹견 기질 평가가 시행됩니다.
0: 개물림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 대책인 맹견 기질 평가. 맹견 5종과 공격성이 있는 일반 견종도 평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공격성 유무와 관계없이 의무 대상인 맹견 5종.
9: 반려견 기질평가.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0: 맹견들을 길 가다가 마주칠 때 길 옆으로 피해가게 되고 좀 무서웠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긴 해요.
11: 개물림 사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있다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12: 아무래도 사건 사고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했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입니다.
13: 맹견 기질 평가를 한다고 이렇게 예고가 나왔잖아요. 네. 그 얘기를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14: 맹견 기질 평가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고 모든 개들이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뭐 준비가 된 게는 솔직히 걱정이 없겠죠. 다만 집에서 혼자 키우시는 분들. 상대편 개가 없잖아요. 도움이 견이 없는데 그런 걸 어떻게 연습을 하고. 혹시나 그걸 준비 안 하신 견주님들은 더 엄성화되지가 않을까 걱정입니다.
0: 기질평가에선 낯선 사람이 쓰다듬기. 유모차 킥보드와 마주치며 지나가기. 다른 개들과 만나기 등 모두 12가지 항목을 통과해야 합니다.
15: 뭐 다른 견종도 이 기질평가를 봤을 때 이거에 100% 통과한다는 보장은 못하거든요.
16: 기질평가 항목 중에서 좀 바꿨으면 하는 부분이 있나요?
14: 저희들이 새끼 때부터 기초훈련을 시킬 때 공 가지고 집중을 시키고 흥분을 시키고 재미있게 놀아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질평가에서는 그 공으로 했을 때 반응을 심하게 하면 탈락이 되는.
0: 탈락하면 안락사에 처해질 수도 있어 우려가 큰데요.
2: 혹시 기질평가에 통과를 못했을 경우에 최후는 안락사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너무 좀 허무하고 슬플 것 같습니다.
17: 기질평가 응시세서는 없는 거고 그리고 기질평가를 탈락을 했다고 해서 인도적인 처리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재응시를 할 때마다 같은 개가 주인분들 컨트롤하기 힘들고 공격성이 워낙 높아서 혹시라도 계속 데리고 있을 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기질평가 위원분들이 판단했을 때는 걔는 이제 사회 불허가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만 인도적인 처리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0: 로트와일러의 사회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로트와일러 보호자 모임. 특히 공격성이 강한 로트와일러는 자발적으로 번식 자체를 자제하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답니다.
14: 네, 됐습니다.
0: 때문에 무조건적인 중성화를 받아들이기 더욱 힘들다는 입장인데요.
15: 기질평가를 해서 진짜로 교육을 우선은 해서 개를 바꿔야 되고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변화를 못하고 계속 문제가 된다. 그럴 때는 이제 중성화를 하고 차후를 또 논의를 해야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중성화를 한다 그러면 한 5년 뒤, 10년 뒤에는 이 견종은 없어질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6: 안녕하세요.
2: 왕 씨.
18: 어떤 게 제일 걱정이세요?
6: 기질 평가에서 다른 거는 뭐 접하지 못해봤으니까 아마 다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Stay. 가만히 있어.
0: 다른 개를 보면 흥분하는 망치를 도와 연습을 해보는데요. 이런 식이면 기질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6: Stay.
0: 걱정이 정말 크시겠다.
5: 특히 거기는 강아지들이 거리가 되게 가까워요. 2m밖에 안 돼요. 이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강아지가 뛰어왔다. 그럼 거기에 대한 이제 되게... 그래서 강아지한테 집중을 하면서도 계속 뭔가 신호를 줘야 돼요.
0: 망치야, 잘 듣고 있지?
19: 그 의견 들어보니까 좀 나아지는 생각이 있네요.
6: 지금 배우기는 했는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를 모르겠어요.
0: 보호자가 일하는 인적 드문 공장에서 살고 있는 망치.
2: 니미 일로 와봐. 일로 와. 컴온. 헉.
14: 굿 girl.
0: 이 친구는 망치 동생 미미랍니다.
14: 굿 girl.
2: 내려가. 망치. 그쵸?
14: 오케이. Good boy.
0: 망치 너 아까랑은 완전 다른 모습이다.
2: 셋. 셋. 무서워? 무서워? 셋.
0: 미미는 물론 망치도 보호자 말을 잘 듣는 온순한 반려견의 모습인데요.
2: 셋.
14: Good boy.
0: 하지만 맹견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힘든 점.
2: Boy. Yeah. 자, 셋.
0: 맹견이라는 이유로 최근 셋. 큰 변화도 겪었다는 미미와 망치.
14: Stay. Good girl.
20: 네카라를 왜 쓰고 있어요?
6: 중성화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20: 중성화는 왜 하셨어요?

0: 의무적으로 기질 테스트 하기 위해 중성화를 시켰어요. 둘 다.
1: 동물 등록과 책임보험 가입에 더해 올해부터 중성화 수술도 의무화된 겁니다. 맹견이라는 이유로 감수해야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함께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들.
2: 얘네들이 공장에서 지내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0: 사람들이 얘네들 보면 되게 무서워하고 그리고 말들이 심해요. 그런 것 때문에 얘네들이 이런 데 와가지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만나는 그런 게 없으니까 오히려 얘네들이 더 편하죠. 셋.
3: 망치.
1: 오, 망치가 제작진이 마음에 들었나 본. 아니구나. 간식 없는 건 눈치챘구나.
3: 망치. 망치.
0: 망치. 망치. 일로 와.
3: 앉아. 셋. 망치 앉아. 옳지. 잘했어.
2: 그래도 처음 봤는데도 전혀 거부감이 없이 하네, 망치도. 네.
3: 손. 손. 굿. 하이파이.
1: 망치의 재롱에도 보호자는 마음 편히 웃지를 못하네요.
2: 지금 계속 걱정만 있으신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기질 평가 테스트 한다 그래가지고 놀랬죠, 뭐 한마디로. 애들이 과연 저걸 갖다 통과할까? Stay, me.
1: 맹견은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이 의무죠. 미미와 망치도 잘 지키고 있답니다.
0: 아빠랑 같이 가, 미미. 아빠랑 같이 가.
1: 그런데 미미와 망치의 산책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 눈에 띄었는데요.
0: 미미, 그렇지? 자, 일로 와.
2: 산책 코스가 되게 네. 짧은데요?
0: 짧을 수밖에 없는 게 갈 때는 많은데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려고요.
2: 최대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다니시는 거예요?
0: 네네.
1: 좀 외로워 보이지만 이들에겐 소중한 일상.
4: 미미랑 망치랑 어떻게 더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을까요?
0: 일단은 기지 테스트 그거에 대해서 좀 교육 좀 시켜보려고요.
4: 그거 잘 통과해서 이제 계속 같이 지내고 싶으신 거죠?
0: 당연하죠. 뭐냐면 식구니까.
1: 이번엔 도심에 사는 맹견 친구를 만나러 왔습니다. 경고문까지 붙인 거 보니 살짝 긴장이
5: 예쁘다,
1: 되는데요.
5: 예쁘다, 예쁘다. 해차, 이리 와봐.
1: 오, 너구나. 반가워. 견생 9개월 차 로트와일러 히트랍니다.
5: 히도야.
6: 히도.
1: 도베르만 히도도 있었네. 히도도 안녕.
2: 이름이 왜 히도하고 히트예요?
7: 저희 애들이 히자 돌림인데 도베르만이라서 히도고 로트바일러라서 히트라고 지었어요. 네.
2: 이름 그렇게 짓는 거에 반대 없었어요?
5: 근데 오히려 동생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8: 가족 회의로 지은 거예요? 네. 저희 다 딸들이어서요. 좋았어요. 네.
1: 그러니까 로트바일러 히트가 이 집의 막내군요. 말괄량이 도베르만 히도와 달리 애교 만점이라는 앉아. 로트와일러 히트. 앉아봐.
8: 아빠 주세요.
7: 앉아봐.
1: 아이고, 아빠 눈에서 꿀 떨어지겠어요.
8: 옳지. 잘 먹었네.
7: 맛있다.
2: 예, 히도는 아니지만 히트는 맹견이잖아요. 히트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세요?
7: 한 20년 전에 엄마랑 딸을 같이 키웠었어요. 로트와일러. 근데 둘 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고 엄마는 14살까지 살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맹견이라고 분류는 돼 있어도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형견 중에 온순하다고 알려진 애들보다 차라리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2: 혹시 아내분께서는 맹견인 걸 아셨어요?
8: 네, 듣기는 했었어요. 네.
2: 걱정은 안 하셨어요?
8: 많이 했죠. 저는 강아지라는 존재를 이번에 처음 키워

0: 봐요. 근데 알아서 잘 하겠다고 다짐을 받고 데려왔습니다.
1: 아니, 애들이 알아서 잘 키운다 그랬지. 처음에.
0: 각서까지 썼어요. 3명 알아서 다 하겠다고.
2: 각서를 쓴 아빠와 두 딸은 물론 엄마까지 귀염둥이 막내딸 희태에게 푹 빠졌답니다. 온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폭풍 성장한 히트. 9개월 만에 체중이 무려 35kg이 됐다는데요. 하지만 덩치만 컸지 가족들에겐 그저 귀여운 막내랍니다.
3: 전혀 무섭고 그런 게 없어요?
4: 무서운 건 별로 없어요. 네.
3: 원래 어떤 견종으로 알고 있어요?
4: 맹견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내 보니까 사람 보고 짖는 것도 없고 오히려 희도보다 조금 더 순한 것 같아요.
2: 하지만 엄연히 히트가 맹견이기에 한 달 전 주택으로 이사까지 했다는 가족.
1: 강아지 때 이제 아파트에 살면서 걔는 계속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대부분의 그 애견 카페에서 이 로트바일러 같이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은 출입 자체가 불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좁지만 그래도 이제 풀어놓고 같이 시간 보낼 수 있는 공간이어서 그래도 작지만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2: 히트랑 희도 너무 좋겠다.
5: 하이파이브. 옳지, 잘했어. 히트사? 옳지.
6: 아우, 잘했어.
2: 맹견이자 대형견을 키우기 때문에 집 구조에도 신경을 썼다는 보호자.
1: 이제 주택 가니까 좀 낯선 사람이 가까이 지나간다던가 이러면 짖거나 경계하고 이러는 게 주위에 피해를 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방지하려고 이렇게 이쪽을 막아놨어요.
2: 가족들의 노력 덕분에 집안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로트와일러 히트. 언니들 사랑도 독차지고요.
7: 히트, 일로 와봐.
8: 나가자.
2: 드디어 산책 가는구나. 사람도 많고 자극도 많은 도심 산책. 과연 어떨지 궁금한데요.
1: 가자.
7: 니도 천천히. 천천히도 안 돼. 천천히. 엄마랑 같이.
2: 히트는 산책도 잘하는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오자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비켜서는 히트네 가족.
7: 기다려. 잘한다. 짧게 잡아줘. 기다렸다 갈 거야.
2: 히트나 히도가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꼭 잘못한 사람처럼. 아니, 왜 그러는 거죠?
7: 기다렸다가.
3: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옆으로 살짝 비켜주시던데.
1: 네네.
3: 그런 이유가 따로 있어요?
1: 우리한테는 얌전한 게인데 이제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옆에서 비켜가지고 다 지나가실 때까지 좀 시간차를 두려고.
0: 이 아이는 어쨌든 종 자체만으로도 다른 사람한테 약간 혐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잠재적 가해자여서 저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방어적으로 행동을 해야지 그나마 사람들의 시선이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1: 기도.
7: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1: 누가 왔어?
9: 안녕하세요.
2: 주말을 맞아 지인들이 히트네를 찾았습니다. 반기는 모습이 들어? 자주 본 사이 같죠?
1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네. 안녕하세요.
9: 히트. 일로 와, 히트. 몸무게 한번 재보자. 우와, 일로 와. 일로 와봐. 우와! 많이 컸네.
1: 다 컸어?
3: 얘네들이 맹견이잖아요.
11: 그렇죠.
3: 히트 봤을 때는 어떠셨어요?
9: 보시면 잘 보시면 되게 귀엽게 생겼거든요.
2: 히트 귀여운 거 인정 인정 인정.
3: 반려견을 키우시나요?
9: 네, 저는 세퍼트 반려견으로 한 10년 키우고 있습니다.
3: 히트하고 봤을 때는 어떤 점이 좀 다른 부분이 있나요?
9: 다른 부분은 전혀 못 느끼고요. 다 똑같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막 해코지하거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0: 히트.
1: 사회화를 위해 지인들과의 만남을 어릴 때부터 자주 해왔다는 히트. 지금까지로 봐선 맹경 기질 평가도 큰 어려움 없어 보이는데요.
2: 진짜 더.
3: 나 줘.
4: 혹시나 걱정되는 점이나 고민은 없으세요?
3: 필수 항목에 그 중성화 수술을 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기질 평가까지 받아야 된다. 근데 이 기질 평가를 통과를 못하고 뭔가 뭐 중대한 문제가 있는 이런 친구들은 중성화를 뭐 할지 말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뭐 무턱대고 대놓고 그 허가를 받는 조건 자체가 중성화를 한다. 이건 좀 너무 불합리하다.

0: 견종 구분 없이 모든 반려견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반려견 행동 교정 전문 수의사 설쌤이 왔습니다.
1: 아,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인 것 같아요. 곧 이제 우리나라에서 맹견에 대한 그 기질평가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법에서 맹견이라고 하는 견종 로트와일러를 키우는 보호자님들을 모시고 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진짜로 실효성 있게 이 사람과 동물이 같이 행복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좀 바꿔가면 좋을지 제가 우리 보호자님들 얘기도 듣고 우리 친구들 얘기도 같이 좀 듣고 그리고 제 생각도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과연 법에서 정해놓은 견종만 맹견일까요? 진짜 맹견이란 무엇일까요?
1: 이 맹견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맹견은 관리 부실견이 아닐까. 아무리 싸나워도 보호자가 잘 관리하면 사고 안 나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고 다른 강아지들한테도 피해 안 주고 잘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보호자가 관리를 못하는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 저는 이렇게 그냥 견종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반대합니다. 이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게 추세이기도 하고요. 되게 유명한 학술지 중에 사이언스라는 학술지가 있어요. 거기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견종으로 이 공격성이나 성향을 판단하는 건 9%밖에 되지 않는다.
0: 견종이 성격을 결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격과 품종의 관련성은 9%에 불과하다.
1: 이게 결국에 어떻게 보면 진화랑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이 사회에 알맞은 유전자들이 선택적으로 교배되고 그 후손들이 나오면서 점점 변해가는 거죠.
2: 아, 이거 좋아.
1: 키트는 사회화도 되게 잘 되어 있을 것 같네요.
3: 네, 뭐 얌전한 편이에요.
1: 네.
4: 앉아.
0: 보고 있으면 그저 흐뭇한 모습이네요.
1: 히트나 희동이는 거의 우리 두 친구들보다 몸무게가 비슷할 것 같거든요. 겁나거나 부담되는 건 없어요?
5: 겁나는 건 별로 없는데 더 커지는 거는 살짝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딱 이제 개충기 시기.
3: 네, 이제 성격 나올
1: 네, 자기 성격이 시기죠. 조금 나올 시기인데 네. 어떤 것 같으세요?
3: 저희가 이제 개를 기르면서 볼 때는 뭐 공격을 한다든가 뭔가 좀 위협적인 뭔가를 할 것 같진 않아요. 네, 앞으로도.
1: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모든 강아지들의 행동 문제는 사실 가장 밑바탕에는 유전적인 이유가 있다. 그러면 바꿀 수 없는 것이냐? 아니다. 이 유전적인 기질이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다면 그 스위치를 키고 끌 수 있는 게 보호자다.
3: 네. 네.
1: 보호자가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환경을 제공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기질의 스위치를 끌 수도 있고, 관리 안 해주고 좀만 방치해버리면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기질의 스위치를 켜버릴 수도 있다. 네.
6: 한 개월 안에 되게 많이 만나야 얘들이 사람을
0: 전통시장 다니기 등 사회화 교육을 열심히 한 히트.

0: 뿐 아니라 모든 개들에게 사회화는 필수죠.
1: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저는 사회화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만약에 공격적인 기질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공격적일까요?
2: 자기가 불안한 상황?
1: 그렇죠. 내가 불안한 상황은 뭐냐면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2: 네.
1: 그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보통 개들은 5개월 이전에 긍정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질의 그 스위치를 끄는 방법 중에 또 쉬운 방법이 5개월 이전에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자극들을 긍정적으로 경험을 해보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위험한 게 아니야, 이건 불안한 게 아니야 라고 하면 공격성이 줄어드는 거죠.
0: 키트는 캔넬 사용이 일상화되어 있는데요.
1: 네. 너무 좋네요. 이거 모든 개들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2: 어릴 때부터 캔넬
1: 교육을 하신 거잖아요.
2: 네. 완전 어릴 때부터.
1: 많은 분들이 저걸 보면 이제 감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2: 개들이 캔넬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1: 이게 어렸을 때부터 적응만 되면 저건 자신만의 방이에요.
2: 네.
1: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개들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개들은 저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이유가 수면을 질로 하지 않고 양으로 해요. 일반적인 아이들이 한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얕은 수면으로 오래 자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있어서 이 얕은 수면이라도 편하게 하고 조금 더 숙면으로 들어가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회복에 되게 중요한 거죠.
3: 니도 천천히. 천천히 해도 안 돼.
0: 히트가 산책을 잘하는데도 사람들을 먼저 피했던 히트네 가족들.
3: 잘했어.
1: 교육 너무 잘하신다.
3: 옳지, 잘한다.
1: 산책 교육하는 거 봤을 때 너무 멋졌어요. 네. 다른 이웃들한테 피해 안 주려고 노력하신 게 그냥 눈에 다 보여요.
2: 우리가 겁 안 먹게 해드려야죠.
1: 네. 또 이거는 맹견뿐만 아니라 대형견 보호자분들이 정말 힘드신 분인데 펍 다 지켰어요. 끼라고 해서 꼈고 데리고 나갔는데 잘해요. 뭐 다른 사람한테 짖지도 않고 공격성도 안 보였어. 그런데 왜 나왔냐고 한다거나 시비 거는 경우들은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시비지. 저는 되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는 그 관리를 잘하는 보호자예요. 큰 틀에서의 교육 방향이나 아니면 관리하시는 느낌은 너무 좋습니다.
2: 네.
1: 그리고 그게 애들한테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0: 공장에 사는 로트와일러 남매 미미와 왕치. 최근에 중성화 수술도 받았었죠.
4: Good girl.
1: 왕치랑 미미 수술을 했구나. 저 친구는. 그렇죠. 네. 수술할 때는 좀 어떠셨어요?
4: 일단은 같은 배에서 온 애들이니까 한 명은 하려고 그랬어요. 한 마리는 하려고 그랬는데 두 마리 다 해버리니까 뭐 앞으로 뭐 이렇게 다른 교배되는 게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화났어요. 근데 뭐 법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중성화 시킨 거죠.
1: 우선은 수컷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 시켰을 때 공격성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테스토스테론과 공격성은 어느 정도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는 게 첫 번째 옵션이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암컷들은 중성화했을 때 반응성이나 불안도가 더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
4: 가자.
0: 인적 없는 생활 공간, 주변 환경, 미미망치에겐 괜찮을까요?
1: 사람들이 없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사회성은 제가 봐도 우리 희동이나 히트보다는 떨어질 거예요. 근데 사실 강아지들은 저런 공간을 더 좋아하긴 하죠. 이 자극이 적은 게 좀 더 평상시에 편안함이 느껴질 거예요.
4: 집에를 안 데려가요. 왜냐면 얘네들이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 걸 아니까 안 데려가요.
1: 그러니까 그게 관리예요. 보호자가 관리만 잘하면 문제 안 생긴다.
5: 굿보이.
1: 망치도 사회성이 나쁘지 않은데요? 오, 차분해. 이쁘라. 지금 가장 걱정되는 항목이 있으세요? 그래도 뭐

0: 지금 중성화도 했고.
1: 미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피해요. 모든 거.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런 걸 다 피해요. 근데 망치 같은 경우에는 들이대요. 공격성을 보인다는 거겠죠?
2: 다른 개에 대한 사회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망치.
1: 기질평가에서 뭐 만지는 거나 또 묶어서 놔두는 거, 그리고 다른 개들 마주치는 거.
0: 전 저 2번 항목. 저건 모든 개들이 싫어해요. 저건 일반적인 다른 강아지들도 싫어하는 거고, 개들한테 참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내가 처음 보고 모르는 강아지면 터치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 맹견의 무조건적인 중성화에 대한 우려도 컸었죠.
3: 기질평가를 통과하냐 못하냐 이런 거를 떠나서 10년 지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싹 없어져야 되는, 예, 그게 뭐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예, 이런 생각도 듭니다.
0: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미국의 위험한 개법을 얘기해요. 뭔가 다른 사람이나 동물들한테 위해를 끼칠 뻔했는데 실제로 크게 다치지 않거나 상해를 입지 않았다. 그러면 잠재적으로 위험한 게. 근데 이 친구들이 또 비슷한 사건을 일어내거나 일으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정말 다치게 했다. 그러면 진짜 위험한 개와 아주 위험한 개로 분류가 돼요. 그러면 이 단계별로 보호자한테 주어지는 의무가 달라요. 보험을 들어야 된다거나 공공장소에 나오지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안락사는 안 시킬게. 산책시키지 마.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해야 되고 해야 되냐면 얘네 생명이거든요.
3: 그렇죠.
0: 우리가 얘네들의 생명 하나를 신경 쓰고 복지를 이렇게 신경 쓰는 거를 만들어 놓으면 적어도 우리는 그것보다는 더 좋은 대우와 밑바탕을 깔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약자에 대한 대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3: 법적으로 문제 없이 이렇게 다 같이 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0: 의무만 부여하지 않고 이 법을 정말 실효성 있게, 그리고 불편함이 없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불만이 있고 그러더라도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목소리를 전달할 테니까 주어진 법은 지켜야죠. 네.
3: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한번 우리 선생님과 함께 실제 기질평가를 한번 몇 가지 항목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4: 네. 가장 먼저 진행을 할 때 우선은 입마개 착용하고 스킨십, 그거 먼저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기다려.
0: 전혀 문제 없습니다.
4: 자, 그럼 머리 세 번, 몸 세 번, 그리고 밑에 쪽 세 번. 이렇게 세 번 했을 때에도 반응이 없으면 그 다음 걸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2: 먼저 우산 펼치는 사람 지나가기.
0: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물체가 부피가 커진다거나 할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고, 그 깜짝 놀라는 것에 반응을 해서
4: 달려드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짖냐 그거를 파악하고 있어요.
0: 공격성을 보이는지. 네.
3: 히트 가자. 가자 가자 가자.
2: 우산을 펼치는 돌발 상황에도 아무런 동요 없는 히트.
4: 네, 되게 잘했어요. 네.
0: 지금 히트 무조건 만점입니다.
4: 이야.
2: 다음은 벨 울리는 킥보드 지나가기.
0: 이 개들은 동체 시력이 우리보다 더 좋고,
4: 맞습니다.
0: 그리고 선천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렵죠. 네. 이거
2: 히트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0: 오히려 쳐다보지도 않아. 고개 돌려서 보호자 쪽 쳐다보고. 예.
2: 군중 속 걷기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사회성과 공격성을 알아보는 항목인데요.

0: 밑에야 설마 여기서 실패하는 건 아니지?
1: 기다려. 지나가잖아. 그렇지.
2: 옳지.
0: 의심해서 미안해, 히트야.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꼬집었던 항목이죠. 공으로 유혹하기.
3: 공놀이에서 아이들이 무는 건 좋아요. 털어도 상관없는데 대신에 어떤 걸 보냐. 보호자분이 아이한테 놔라고 했을 때 놓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겁니다.
2: 공에 대한 소유 공격성 같은 걸 보일 때.
3: 그거를 많이 보고 있어요.
4: 공 좋아.
0: 공을 갖고 놀게 한 후 해수하는 보호자.
3: 자, 여기서 이제
1: 하지 말자.
3: 한번 얘기했어요.
1: 이리 와. 우리 거 아니지. 앉아.
5: 옳지.
3: 잘했다.
2: 너무 좋네.
3: 잘하네. 히트.
1: 이건 물욕이 없는 건데. 난리가 나야 돼.
2: 꾸는 잘 못하겠다, 너. 히트야.
6: 잘했어, 히트.
7: 잘했죠.
6: 잘했어, 히트.
2: 히트는 네 너무 잘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지금 맹견이고 뭐고 모든 강아지들 다 테스트해도 상위 뭐 5% 안에 들을 정도로 불안감도 없고 공격성도 안 보였고 뭐 약간의 관심들이 있기는 했지만 실제 테스트에서도 너무 잘할 것 같아요.
1: 뭐 원래 온 순화니까 크게 걱정은 안 했는데
2: 네.
1: 그래도 이렇게 짜여진 걸 처음 해보니까 생각보다 잘하는 것 같아서
2: 네.
1: 만족스럽네요.
2: 네. 아, 네. 너무 전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히트보다 이 도시 환경이나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이 경험을 많이 못 해봤기 때문에 좀 긴장한 모습 보이다. 이건 되게 좋은 모습이에요. 네. 아이들이 서 있다가 엎드리는 거는 그래도 좀 마음이 안정돼야지 할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망치도 이제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0: 망치도 입마개는 큰 문제 없이 통과. 이어서 보호자가 걱정했던 만지기. 과연 총 세 번의 터치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 보는 제가 더 떨리네요.
2: 자기가 그 스킨십에 대해서 좀 깜짝 놀라고 하는 모습은 있지만 깜짝 놀라서 자기 감정 컨트롤 못하고 왕 한다거나 뭐 공격성을 보인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라도 그러거든요. 이렇게 누가 저 이렇게 건드리면
3: 맞아요. 놀라는 게
2: 딱 이 정도 반응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것도 점수적으로 봤을 때 탈락의 점수는 아닙니다.
0: 다음은 아기 울음소리 나는 유모차 지나가기.
2: 봐보시겠습니다.
0: 과연 망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8: 예뻐요.
0: 유모차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망치. 다행히 그냥 지나치네요.
2: 좋아요. 아주 좋아요.
3: 오,
2: 아주 좋습니다.
0: 킥보드도 평화롭게 통과. 이번엔 블라인드 뒤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와 택배 상자 떨어뜨리기인데요.
2: 이번에는 이제 돌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한번 가보실까요?
3: 네.
0: 실제 평가 과정과 똑같이 진행했습니다.
9: 아이, 깜짝이야.
0: 떨어진 상자를 본 망치, 과연?
9: 아이, 깜짝이야.
0: 상자를 보고도 쿨하게 지나가는 망치.
2: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반응은
3: 원래 물건을 던진다 했을 때 되게 아이들이
2: 깜짝 놀라죠.
3: 반응을 하거든요.
2: 네. 택배 상자만 봐도 공격하고 이러는 애들도 있어요. 너무 좋은데요? 네.
8: That's a good boy.
2: 실제로 뭐 미국 같은 데서도 제일 큰 문제였던 게 네, 우체부들이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세상에 물지 않는 개는 없다라는 포스터를 만들어서 배포하기 시작한 게 미국의 우체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큰 물건을 들고 있고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개들한테는 불안감을 되게 많이 올릴 수 있는데
3: 그렇죠.
2: 너무 잘합니다. 망치 너무 잘하고 있어요.
3: 네.
0: 드디어 올 것이 왔네요.
2: 다른 강아지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0: 지금 조금 망치가 벌써 약간 긴장하는 모습들이 보이기는 합니다.
1: 네. 네.
2: 다른 개를 보고 많이 흥분했던 망치. 설샘 앞에선 어떨까요? 역시나 흥분을 감추지 못하네요.
0: 흥분도가 상당히 강하죠?
1: 네. 네.
2: 거리가 멀어져도 소용이 없는데요.
0: 저희가 이거 연습을 조금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개를 봐도 자기가 스스로 빠져나와서 보호자한테 집중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벌써 한번 흥분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일 멀리서 조금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네.
2: 기질평가 통과를 위해선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과정.
3: Calm down. 어? Be good boy? 응? 급보해? 어? 이거 잘해야 돼. 아니면 아빠 못 봐. 응? 부탁이야. 잘해? 응?
2: 망치야, 잘할 수 있지? 하지만 시야에 다른 개가 들어오자
0: 빠져나오질 못해.
3: No.
2: 흥분하며 눈을 떼지 못하는 망치.
0: 망치? 못 빠져나와. 자, 그렇지, 옳지. 조금 더 재밌게 안정화가 되면요.
3: 네.
0: 이런 상황에서는 줄을 살짝 풀어주세요. 살짝. 네, 오케이. 통제를 할 때는 딱 잡아 당겨야 되지만,
3: 네네.
0: 얘가 안정 상태에 들어오면 당기고 있을수록 더 긴장할 수 있어요.
3: 아, 네.
0: 그러면 이럴 때는 풀어줘서 좀 편안하게 해주고, 통제를 해야 될 때는 옆으로
3: 강하게.
0: 네, 강하게 오고. 계속 당기고 있으면 사람도 그렇지만 계속 긴장도가 높아. 옳지. 이런 걸 칭찬해야 돼요. 그러니까 꼭 나 안 봐도 돼요. 네. 옳지. 자. 쳐다보고 있던 거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행동하면 칭찬하는 거예요. 바닥에 땅의 냄새를 맡는다거나. 목표는 단 하나. 개에서 눈을 떼면 칭찬이에요.
3: 네네.
0: 한 발짝씩만 조금씩만 앞으로 오실게요.
2: 도우미 경과에 거리가 좁혀지자 또 다시 흥분하는 망치.
0: 네, 그렇죠. 다시 옆으로 앉히고.
3: 앉아.
0: 살짝 풀어주시고. 네, 좋아요.
2: 조금씩 흥분도가 낮아지며 보호자의 통제에 집중하기 시작하는데요.
0: 긴장도 보세요. 지금 긴장했어요. 살짝 신호 주세요. 뒤로. 네. 네.
3: 셋.
0: 그렇지. 풀어주세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3: Stay, 망치. Good boy.
0: 좋아요, 칭찬해 주세요.
3: Good boy.
2: 오, 망치, good boy.
0: 특히 줄에 묶여 있을 때 조금 더 이 긴장도나 이런 게 높아지긴 할 텐데 이 절제력을 높여주려고 진짜 차근차근히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아예 뒤돌지 말고 뒷걸음질로 데리고 가보실게요. 뒷걸음질로. 천천히. 네.
3: Stay. Good boy.
2: 오, 망치야.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너무너무.
3: That's a good boy.
0: 좋아요. 네, 좋아요. 오케이.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이제 움직이면서 멀어지니까 그런 건데 이게 차근차근 해야 돼요. 이 참는 능력 아까보다 훨씬 좋거든요. 근데 오늘 잠깐 봤지만 망치가 참으려고 하는 모습이 미세하게 계속 있었고 보호자님 리더십이나 컨트롤하는 모습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꾸준하게 연습을 하면 싫어도 참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기질평가에 대한 간략한 우리 선생님과 함께 테스트까지 진행을 해봤는데 뭐 히트는 전혀 걱정이 없을 것 같고 우리 망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흥분도가 높고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교육을 하면 충분히 괜찮아질 수 있다, 잘할 수 있다라고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이 정해진 법 안에서 우리의 의무를 좀 지켜야지만 목소리도 더 낼 수 있잖아요. 이 제도를 좀 개선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게 노력을 할 테니까 네. 우선은 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1: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큰 관심 없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좀 많은 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시게 되면서 조금 불합리하다고 네. 견주들이 느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하루빨리 개선이 돼서 정말 실효성 있는 이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목소리를 내면서 말씀하신 부분들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 네, 고생하셨습니다.
5: 감사합니다.
4: 고생하셨습니다.
6: 고생하셨습니다.
7: 고생하셨습니다.
2: 맹견을 반려견으로 바라보는 시선, 머지않아 달라지겠죠?

0: 멋있는 제주의 풍경을 뒤로하고 예쁘게 앉아있는 강아지 한 마리. 바로 제주에 사는 몽이랍니다.
1: 너무 빨렸어. 몽이 너무 빨렸잖아.
0: 이번에 인증샷 편하게 찍을 수 있도록 유채꽃밭 배경으로 얌전히 앉아있는 몽이. 와, 가는 곳마다 그림이다. 시원하게 뻗은 삼나무 숲길도 제주하면 빼놓을 수 없는 명소죠. 쉿! 여러분도 몽이와 함께 숲의 소리를 감상해 보시죠. 와, 제주도에 살면 산책을 가도 바다 뷰가 쫙 펼쳐져 있겠네요. 몽이가 멀리서 뭔가를 본 것 같죠? 방금 보셨나요, 여러분? 제주도 돌고래를, 와, 그것도 산책하다가 이렇게 막 보고. 좋겠다, 몽이야. 어디 돌고래만 만나게요? 길 가다가 조랑말이랑 인사도 해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 사는 제주몽씨 몽이라고 해요.
0: 가끔 기분을 내고 싶을 때는 이렇게 배를 타고 섬 속의 섬, 부속섬 여행을 떠나기도 한답니다. 와, 눈이 맑아지는 느낌! 우리 몽이는 등산도 잘하네요. 이야, 이거 CG 아니죠? 진짜 멋있다. 어머, 몽이야, 갑자기 왜 그래? 왜 이래요? 지금 뭐 그 뱀 흉내 내기 뭐 그런 거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죠?
2: 우와, 이렇게 땅바닥에 이 몸을 비비면 기분이가 좋거든요.
0: 몽이의 땅 비비기, 몽이가 기분 좋을 때마다 보여주는 시그니처 포즈라고 하네요.
2: 여기서도 힘든다. 비비자.
3: 뭐야, 쟤 왜 저래? 몰라, 아까부터 저랬어.
0: 몽이의 하루하루가 항상 행복한 이유. 눈을 즐겁게 하는 제주 풍경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에 반려인이 함께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몽이와 반려인의 그림책 같은 이야기들이 더 많이 펼쳐지길 바랄게요. 이번에도 역시 조금 특별한 산책을 즐기는 친구입니다. 매 주말마다 반려인과 함께 자전거 나들이를 떠나는 망치인데요. 영상이 바뀔 때마다 장소가 계속 달라지는 게 보이시나요? 주변의 아름다운 산책 명소를 돌아다니며 망치에게 예쁜 풍경들을 선물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계절이 돌고 돌아도 멈추지 않는 망치의 자전거 나들이. 앞으로도 쭉 계속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바다를 향해 멋지게 달려가서 경이로운 장관을 선사하는 오늘의 주인공. 올드 잉글리시 십독은 양떼몰이에 능숙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친구는 새떼몰이가 특기인 것 같죠? 이번 소개할 친구는 장난꾸러기 임소맥.
4: 여러분, 저도 땅 비비기 잘해요.
0: 띠 많은 재롱둥이 소맥이는요, 수영도 꽤나 잘하는데요.
4: 더 잘하죠?
5: 잘한다!
4: 땅 파기도 완전 잘해요. 이거 봐.
5: 잘하네.
4: 칭찬 좋아, 더해줘, 집사야.
6: 또 조개 나오는 거 아니야?
4: 조개? 오케이, 내가 잡아줄게.
0: 이어서 등장하는 보너스 묘기.
4: 이거 봐라, 나는 아빠랑 그네로 간다.
0: 열정 만렙 재롱둥이 임소맥. 오고고, 잘했어요.
7: 야, 일어났어 우리 진구?
0: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은 고양이 진구입니다.
7: 진구, 신기한 거 많지? 응?
0: 아빠 품에 아주 가만히 안겨있네요. 진짜 얌전하네.
7: 친구 걸어봐, 친구. 다리가 꼬이겠다. 힘이 없다, 지금 다리가.
0: 네, 사실 진구는 다른 고양이들처럼 잘 걷지 못한답니다.
7: 응? 있어? 응?
0: 태어날 때부터 뇌소두증을 앓았던 진구는 최근 수술을 받고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빠 품에 안겨서 예쁜 꽃과 나비도 보고 싱그러운 풀냄새도 맡아보면서 조금씩 걸음마 연습을 한다고 하네요.
6: 뭐야, 일로? 뭐야?
7: 알치, 엄마한테 왔어. 알치.
0: 꽃잎이 비처럼 내리는 동화 같은 풍경 속에서 아빠와 도란도란 교감하며 추억을 쌓아가는 진구. 오, 한 발짝, 두 발짝. 이제 쓰러지지도 않고 제법 잘 걷는 것 같죠?
6: 뭐야.
0: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기도 하고 또 이제는 가보고 싶은 방향대로 자유롭게 걸어보기도 하는 진구.
8: 진구.
0: 가끔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걸어가 보는 진구인데요. 진구가 자신의 힘으로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는 진구 아빠. 기특한 진구에게 쓰담쓰담 칭찬과 진구가 좋아하는 캣그러스를 선물해 주시네요. 아유, 잘 먹는다. 근데 진구야, 그건 먹는 게 아닐 텐데.
4: 이건 맛없어.
0: 호기심 많은 고양이 진구. 더 아름답고 예쁜 세상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진구의 당찬 발걸음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9: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관상용 물고기 우행입니다. 우행이는 열대어에 속하는 혈액무인데요. 붉은 빛깔에 앵무새의 부리를 닮은 귀여운 입모양이 특징입니다. 우행이가 처음 집에 온 날인데요. 어항에 바로 넣지 않고 어항 속 온도에 먼저 적응할 수 있도록 온도 맞댐을 시켜주시고요. 어항 속 수질에 적응하는 물맞댐 단계를 거쳐 드디어 새 집에 들어가게 된 우행.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1: 하루가 지났는데요. 아이고, 이래갖고 언제 친해질지 모르겠네, 진짜. 잔뜩 졸아가지고 저기서 절대 안 나와요. 언제 나올래?
0: 집사가 다가가면 바위 뒤로 모습을 감추는 무행이. 경계심이 상당한데요.
2: 저기요, 누구신데 자꾸 남의 집을 훔쳐보고 그러세요?
0: 그래도 이걸 보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걸? 밥은 먹어야지.
2: 어, 밥이다.
0: 어이구, 잘 먹네.
2: 한, 어, 넌 뭐야? 누구야?
0: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제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어항 속을 탐방하는 무행. 입꼬리가 올라가서 웃고 있는 것 같죠? 손짓에 따라 위아래로 왔다 갔다 집사와 교감하면서 새 집에 완벽히 적응했네요. 그런데 다시 예민 보스가 되어버린 무행이.
3: 알겠어.
0: 어항을 예쁘게 꾸며주려는 집사맘도 모르고 자꾸 물속으로 침범하는 집사의 손길에 뿔이 잔뜩 난 상황인데요. 그래도 은신처도 더 많아지고 좋지 않니, 무행아? 어딘가 분주해 보이는 무행이의 몸짓, 아직도 화났니? 사실 이건 모래를 옮겨서 자신에게 유리한 지형으로 바꾸는 영역 표시 과정이라고 합니다. 지느러미까지 사용해서 엄청 열심이죠? 무행이가 하룻밤 사이에 퍼나른 모래의 양, 엄청나죠? 그런데 은신처가 좀 좁아 보이는데요.
3: 뭐지.
0: 코코넛 은신처를 새로 넣어주려는데, 아이고, 뒤집혔네요.
1: 뭐야, 앵무가 쪼고 있는데요? 코코넛을 쪼네.
0: 새로 투입한 코코넛 은신처, 과연 무행이가 좋아할까요?
3: 나오네. 일단은 설치를 마쳤어요. 마쳤는데, 벌써 들어가나?
1: 지금 앵무가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상태예요. 오, 이렇게 잘 들어가 준다고? 진짜? 헐. 너무 귀엽고. 아,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는데. 진짜 말도 부럽다. 이렇게 잘 들어가네.
0: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완성한 신축 코코넛 아지트. 집주인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죠?

0: 산초 앞에 등장한 낯선 녀석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크게 놀란 것 같은데 또 쉽사리 도망가진 않네요.
1: 난 무섭지 않다. 무섭나?
0: 낯선 녀석들이 다시 가까워지자 다시 내적 갈등에 휩싸인 칸초.
1: 그래, 난 안 무서워. 그치. 잠깐만.

0: 무섭나?
1: 그리고 칸초를 당황시킨 또 한 마리의 낯선 녀석이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하루. 그렇다. 겁무서운 줄 모르는 하루 강아지의 존재가 칸초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칸초의 새로운 가족이 된 하루.
2: 오빠, 오빠, 같이 놀자. 안 놀 거면 자기소개라도 하든가, 대화를 하든가, 아님 놀든가, 뭐라도 해야지. 아, 이 어색하게 이게 뭐야. 어디가, 어디가. 가봤자 같은 거실인데 굳이 꼭 갈 필요가 있나? 이해가 안 되네. 아, 왜 그러는데, 왜 그러는데, 왜, 왜, 왜, 왜, 왜. 어머,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왜, 왜, 왜 그러는데, 왜. 아니 저기요, 왜 그러는지 말을 해줘야지. 왜 그러냐니까요. 왜, 왜 말해봐.
3: 동생 귀찮아? 동생이랑 잘 지내봐.
1: 보호자가 없을 때도 역시나 투닥투닥거리는 칸초와 하루. 오빠는 계속 딴 데 보고 동생은 계속 놀자고 쪼르고. 이거 아까 봤던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인데. 칸초와 하루 과연 친해질 수 있을까요? 오, 카리스마로 제압해버리는 하루. 멋있는데?
2: 오빠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1: 든든하다, 내 동생. 이제는 낯선 존재가 아닌 든든한 가족이 된 칸초와 하루였습니다. 나른하게 거실에 엎드려 휴식을 취하고 있는 마리.
4: 졸린가 보다. 오, 언니들 왔다.
1: 언니들이라고 했죠? 누굴까요? 짜잔, 강아지 언니들이 오셨습니다. 덩치 큰 언니들과 마주한 마리의 반응은요?
2: 바로 냥냥 펀치 발사.
1: 테이블 위를 차지한 채 손님들께 계속해서 무력을 행사 중이신데요.
2: 나그러 우리 집이다. 너그러 했다.
1: 어머, 방금껏 이거 너무 셌는데? 이걸 또 참아주네, 언니들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걸 무척이나 경계하는 마리. 계속해서 언니들에게 경고를 보내죠. 그러자 분말 없이 자리를 피해주는 강아지 언니.
2: 뭐라? 대화가 통하는 언니들이네.
1: 자기 밥그릇만 먹고 알아서 자리를 피해주는 언니들.
2: 어쩌면 잘 맞을 것 같기도 하고.
1: 이게 뭐지?
2: 어머, 막 움직이네. 자, 언니들 보세요. 이건 이렇게 탁 놓고 쬐는 거라고요.
5: 마리는 구인물이야.
6: 잘했어.
5: 안 돼.
6: 망가지는 거 아니야?
5: 야, 잠깐. 망가져. 망가진다고. 나.
2: 그렇지, 그렇지. 우리 언니 잘한다.
1: 그렇게 급속도로 친해진 마리와 언니들. 마리야, 양념펀치는 이제 그만 넣어둬.

0: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순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이 책은 한글을 어떻게 쓰는지

0: 용감한 친구들을 위한 책입니다. 한글을 찾는 용감한 용사와 한글을 먹는 재미있는 악어가 나오죠. 여기서 가장 놀라운 건 훈민, 정음 두 아이가 만든 이야기라는 것.
1: 저는 불러주는 대로 쓰기만 했을 뿐.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2: 으!

0: 사람이네?
1: 으르렁.
0: 무서운 호랑이다. 정음아, 내가 재밌는 이야기 생각났어.
2: 와, 거기도?
0: 자, 짠! 이름도 있어? 으뜸이야.
2: 귀엽다. 아, 어디 가?
0: 정음아, 호랑이 데리고 와.
2: 어, 가자. 이야.
0: 자, 내가 무섭고도 재밌는 이야기 해줄게.
2: 너무 무서우면 어쩌지?
0: 무서우면 안 들어도 돼.
2: 훈민 이야기는 꼭 들을 거야. 그런데 좀 으스스하다.
0: 여기는 으뜸이네 집이야. 으리으리한 집에 살지? 으뜸이는 엄마가 집을 나간 사이에 혼자 아기를 보고 있었어.
2: 으리으리하다.
0: 그런데 그때 호랑이가
1: 으르렁.
0: 으뜸이는 무서워서 이불 속에 쏙 숨었지.
2: 호랑이한테 들키면 안 돼.
1: 배고파.
0: 그런데 그때 아기가 깨서 으앙으앙 울기 시작했어. 으앙, 으앙. 그 소리를 듣고 호랑이가 으뜸이에게 다가왔지.
1: 으르렁. 곧 감아놔주면 안 잡아먹지.
0: 곶감은 없어요. 대신에 할아버지의 호두를 드릴게요. 으뜸이는 호랑이에게 호두를 하나 주었어.
2: 여기요.
1: 일단 이거라도 먹자.
0: 호랑이가 호두를 한 입 베어보니
1: 으드득. 아! 내 이빨. 으르렁. 으르렁.
0: 그때 으뜸이가 호랑이한테 다가가더니 호랑이야, 다시 산으로 돌아가라! 으라타짜! 하고 발차기를 했어.
1: 내 엉덩이야! 도망가자!
3: 이 이야기의 제목은 뭐야?
0: 제목? 제목은...
3: 그래, 으뜸이가 아기가 으앙 으앙
1: 호랑이가 으르렁
2: 으르렁
1: 으라차.
3: 우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
0: 그러네. 그럼 이 이야기의 제목은?

0: 내가 제목 써줄게. 내 수첩이랑 연필이 어디 있지? 어? 너 아까 마당 테이블에 두고 온 거 아니야? 맞아. 마당으로 가보자.
1: 응? 가보자, 가보자.
0: 훈민아, 이거 봐라. 내가 으 썼다. 그런데 이게 맞아? 좀 이상한데? 으, 어떻게 쓰지? 아이야에게 물어보자. 응? 한글 용사 아이야!
2: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3: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4: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3: 아 이
4: 야
5: 얘들아 안녕?
0: 안녕.
5: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0: 으가 궁금해. 으.
4: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한글의 문.
2: 이익의 문을 찾자.
4: 여기야.
2: 이응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찾았어. 아기 얼굴에 이응. 아기가 자고 있으니까 오늘은 조용히 가져와야겠어.
1: 나와라 한글.

0: 저장 완료. 훈민정음의 손으로.
1: 한글 카드다.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2: 뭐든지 자판기에 한글 카드를 넣으면
1: 우와, 우리가 만든 이야기책이 나왔다.

0: 우리 할아버지께 읽어달라고 하자. 응.
1: 할아버지! 예.
2: 할아버지가 읽어줄게. 한글 으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할아버지가 읽으면서 보여줄게요. 할아버지 따라 읽어봐요. 으

0: 무서운 이야기.
1: 짠. 꿀꺽. 맛있다.
0: 한글이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1: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으르렁, 으앙, 오도독.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으르렁, 으앙, 오도독.
0: 으. 훈민정음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요. 으뜸이와 호랑이가 나오는 으 이야기예요. 훈민정음은 으가 쓰고 싶어요. 아기 얼굴에 이응이 으를 만나 으. 으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으, 동화책이 나왔네? 할아버지는 으 이야기를 좋아해요. 할아버지는 으 이야기를 좋아해요. 할아버지는 으 이야기를 좋아해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1: 가수.
2: 훈민이가 노래합니다.

0: 이제 정음이가 노래합니다. 북치박치 북치박치 삐기삐기삐기삐기 보.
1: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기차 위로 올라갑니다. 고개를 갸웃갸웃 거리며 길을 따라 달려갑니다. 예!
0: 우와, 우리 진짜 가수 같다.
1: 가수!
2: 그런데 진짜 마이크였으면 좋겠다.
0: 큰 무대도 있고
2: 악기 연주해주는 사람도 있고
0: 반짝반짝 빛나는 조명이랑
2: 음악도 크게 나오고. 어? 무슨 소리지? 어?
0: 어? 어, 여기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2: 똑똑똑.
3: 거기 누구 계세요? 진짜 가수가 있는 거 아니야?
0: 진짜 가수 만나보고 싶다.
3: 여기에 한글 카드를 넣어보자. 그럼 진짜 가수가 나올지도 몰라.
0: 어, 맞아. 근데 가수 어떻게 쓰지? 아, 아이야를 불러보자.
4: 한글 용사 아이야.
5: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6: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5: 아! 이!
6: 야!
5: 얘들아, 안녕?
2: 안녕!
5: 오늘은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4: 가수가 궁금해.
6: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한글의 문! 가수의 가를 쓰려면 기역이 필요해. 기역의 문을 찾자.
7: 스.
6: 여긴 아니군.
7: 그.
5: 여기야!
7: 그.
5: 기억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기억을 찾자. 찾았어. 꽃게 기억.

0: 기억이 알을 만나 가. 가.
1: 가수의 수를 쓰려면 시옷이 필요해. 시옷의 문을 찾자.
2: 스스스스스스
3: 여기야.
2: 스스스스스스
3: 시옷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야가 간다.

후, 오늘은 무척 바쁘군. 하지만 힘들지 않아. 한글을 찾아서 어디든지 가는 나는 용감한 용사.

찾았어. 산의 시옷!

0: 차.
1: 시옷이 우를 만나 수.
0: 수.
2: 가.
0: 수.
3: 가수.
4: 합체.
5: 저장 완료.
4: 가. 수.
5: 훈민정음의 손으로.
6: 우와, 가수 한글 카드다.
7: 뭐든지 자판기에 가수 한글 카드를 넣으면 이게 뭐지?
6: 오,
7: 티켓이네.

0: 우리 얼굴도 있어.
1: 어, 정말 우리네.
0: 우리가 가수야? 우리 지금 진짜 가수가 된 거야?

0: 여러분 정말 멋진 공연이었어.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가수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친구들 할아버지 따라 읽어봐요.
1: 그
0: 아
1: 아 그 아 그, 그. 아. 아.

0: 스스스스스스 우스우수수수 가수 가수 가수 가수 할아버지도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1: 꿀꺽.
0: 거미가 줄을 타고
1: 가수 글자는
0: 내려갑니다.
1: 맛있어요.
0: 어? 글자가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네. 그 아 그 아 그 아 그 아 그 아?

0: 스. 우. 우. 스. 우. 스. 우. 수. 수. 수. 가수.
1: 가수. 가수. 가수. 가수. 끝.
2: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3: 가수, 가지, 나비.
2: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3: 가수, 가지, 나비.
1: 가수. 진짜 가수처럼 무대에서 노래하고 싶어. 꽃게의 기억이 아를 만나 가. 산의 시옷이 우를 만나 수. 가수.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었어요. 자판기에서 훈민정음 콘서트 표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이 가수가 되었어요. 훈민정음이 가수가 되었어요.

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1: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2: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0: 그럼 민방공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찬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나비다.
1: 우와, 노란 나비다. 날개를 나풀나풀 나풀, 나비가 날아가네. 나비가 꽃에 앉았네. 예쁘다.
0: 나비가 날아간다.
1: 나비야. 아, 맞다. 우리 나비 날개 있잖아. 맞아, 맞아. 정은나비야, 우리 꽃 찾으러 가자. 나비가 날아가요. 나무 위로 나풀 나풀.
2: 느릿, 느릿, 높이 올라가.
1: 나비가 꽃에 앉아요. 나비는 꽃에 앉아서 친구를 기다렸대.
0: 안 오네.
1: 내가 나비 노래 불러볼까?
2: 그래, 나비가 노랫소리를 듣고 날아오게.
1: 응?

0: 나비는 집에 갔나 봐.
1: 뭐든지 자판기에 나비 한글 카드를 넣어보자.
0: 그래, 그럼 나비를 만날 수 있겠다. 아이야를 불러봐야겠다.
1: 응?
2: 한글 용사 아이야!
3: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4: 나는 야! 구매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2: 나비가 궁금해!
4: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3: 한글에
4: 응! 나비의 나를 쓰려면 니은이 필요해. 니은의 문을 찾자.
3: 여긴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4: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여기야.
3: 네. 니은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나무늘보야, 안녕?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 힘들지 않아? 벗어. 나무늘보의 니은.

0: 미쳐!
1: 니은이 아를 만나 나.
2: 나.
3: 나비의 비를 쓰려면 비읍이 필요해. 비읍의 문을 찾자.
2: 그.
3: 여기야.
2: 그.
4: 비읍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비읍을 찾자. 비읍. 정말 찾기 어렵군. 드디어 찾았어. 봉투에 비읍. 나와라 한글. 하차.
1: 비읍이 이를 만나 비.
0: 비. 나. 비. 나비. 합체.
2: 저장 완료. 나. 비. 훈민정음의 손으로.
3: 우와, 나비 한글 카드다. 뭐든지 자판기에 나비 한글 카드를 넣으면.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나 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할아버지 따라 읽어봐요.
1: 느느
0: 아아아

0: 무.
1: 무?
0: 이. 무이.
1: 무이.
0: 무이.
1: 비.
0: 비. 나.
1: 비.
0: 나비.
1: 나.
0: 비.
1: 나비. 나비.
0: 할아버지 코에 나비가 앉았네.
2: 꿀꺽 꿀꺽 꿀꺽. 맛있다.
0: 오잉? 한글이 어디로 갔지?
3: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0: 느. 아. 느.

0: 나. 무. 이. 나비.
1: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나비, 나무, 다리.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나비, 나무, 다리.
0: 나비. 훈민이와 정음이가 노란 나비를 보았어요. 하지만 나비는 나풀나풀 날아가 버렸어요. 훈민이와 정음이가 나비를 기다려요. 나무 늘보에 니은이 아를 만나 나. 봉투에 비읍이 이를 만나 미. 나비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볼까? 나풀나풀 나비가 나왔네. 훈민정음은 나비를 좋아해요. 훈민정음은 나비를 좋아해요. 훈민정음은 나비를 좋아해요. 훈민정음은 나비를 좋아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두유.
2: 응? 혼민아, 너 뭐 먹어?
3: 아, 이 글자 저번에 배웠지? 우유. 이건 우유가 아니라 두유야. 두유.
2: 두유?
3: 응, 콩으로 만든 거래. 이거 마시면 튼튼해진대.
2: 나도 마실래. 나도 두유 마시고 싶은데.
3: 할아버지, 뭐 하세요?
0: 응, 콩국수하게 콩물 만든다.
3: 콩물? 아, 나 좋은 생각 났어. 정음아, 응? 이거 한번 마셔봐. 이것도 콩으로 만든 건데 두유랑 비슷한 맛이 나.
2: 아, 진짜? 아, 이것도 맛있긴 한데 난 두유가 마시고 싶은데. 두유 더 없나? 콩물에 우유를 넣어볼까?
3: 어?
2: 콩물이랑 우유랑 섞으면 두유가 되는 거 아닐까?
3: 내가 섞어볼게.

0: 맛있어?
1: 응, 너도 먹어봐. 우와, 맛있네. 두유 맛이 나. 할아버지, 콧물 더 주세요.
0: 더 주세요.
2: 가져왔어?
1: 자,
0: 훈민이랑 정우미가 두유를 만들어요.
1: 두유가 두 병이네.
0: 누구에게 주지?
1: 할아버지도 우리가 만든 두유 좋아하실 텐데.
0: 그럼 이건 할아버지께 드리자.
1: 할아버지!
3: 할아버지!
1: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책상에서 콕 주무시네. 이건 냉장고에 넣어두자.
4: 근데 우리가 만든 두유인 줄 모르시면 어떡하지?
1: 여기에 두유 이름표를 붙이면 되지.
4: 아, 훈민정음 두유라고 이름표를 붙이면 되겠다. 근데 너 두유 쓸 줄 알아?
1: 한글이 궁금할 땐 아이야를 부르면 되지.
4: 맞아! 우리에겐 아이야 용사가 있잖아.
3: 응. 한글 용사 아이야!
5: 얘들아, 안녕?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4: 두유가 궁금해.
6: 기다려,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한글의
6: 문!
5: 두유의 두를 쓰려면 디귿이 필요해. 디귿의 문을 찾자.
7: 스.
5: 여긴 아니군.
7: 드.
8: 여기야.
7: 드.
5: 디귿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뭔가 으스스하군. 하지만 두렵지 않아. 난 한글 용사 디귿을 찾으러 왔지. 어? 넌 도마뱀? 저기에도 도마뱀이 있군. 도마뱀의 디귿.

0: 차. 디귿이 물을 만나 두.
1: 두. 두유의 유를 쓰려면 이응이 필요해. 이응의 문을 찾자.
2: 여기야!
3: 이응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1: 아이야가 간다!

0: 이응을 찾아야 해. 어? 저기 양배추가 가득하군. 오늘은 쉽게 찾았어. 양배추의 이응. 도움이 필요해.
1: 잠깐만 멈춰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글 유를 부탁해.
0: 고마워. 양배추의 이응.
2: 돌아와.
3: 이응이 유를 만나 유.

0: 유.
1: 부.
0: 유.
1: 부유.
0: 합체.
2: 저장 완료. 두 유.

0: 훈민정음의 손으로.
1: 하늘 카드가 생겼다. 얼른 자판기에 넣어보자.
2: 응. 뭐든지 자판기에 두유 한글 카드를 넣으면
1: 우와! 두유 이름표가 나왔어! 얼른 병에 붙이자!
2: 자, 잘 들고 있어야지.
1: 자, 완성! 할아버지, 훈민정음 두유 배달합니다!
3: 두유!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두유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친구들, 할아버지 따라 읽어봐요. 두유. 훈민정음 두유 정말 고마워.
4: 하하. 꿀꺽 꿀꺽. 하하. 두유 꿀꺽.
3: 아. 두유는 정말 맛있어요. 글자가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네.

0: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1: 두유, 두부, 루비.
0: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1: 두유, 두부, 루비.
2: 두유. 훈민정음은 병에 두유를 쓰고 싶어요. 도마뱀의 디귿이 우를 만나 두. 양배추의 이응이 유를 만나 유. 할아버지, 훈민정음 두유 드세요. 할아버지는 두유를 좋아해요. 할아버지는 두유를 좋아해요. 할아버지는 두유를 좋아해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링,
3: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7: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7: 일상
6: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8: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9: 안녕.
8: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2: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식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정의의 용사 헌디맨과 함께

0: 운동의 요정 뿅.
1: 어? 아, 아, 배가 아픈데 똥이 안 나와.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슈? 이런, 지구에 똥을 못 넣어서 고생하는 아이가 있잖아.

0: 그렇다면 똥의 요정 뿅이 간다. 뿅뚜루뿅뿅 뿅.
1: 아우 얘들아.
2: 어?
1: 나 왔어.
2: 도라라.
3: 도라라 공주.
4: 도라라 너 왜 그래?
1: 내가 왜 그러냐면

0: 잘 안 나오는구나.
1: 배는 아픈데 안 나와. 그러니까 힘도 없고 며칠째 똥을 못 쌌어.
2: 그런 증상을 바로 변비라고 하는 거 알아?
3: 변비.
4: 얘들아, 이제 나 왔어. 다시 놀자.
0: 좋아. 나랑 손바닥 밀기 할까?
4: 좋아. 잠깐만. 갑자기 배가.
5: 배. 너 똥 마렵구나. 빨리 화장실 가. 빨리.
4: 아니야. 괜찮아. 빨리 놀자, 우리. 놀자.
1: 다 좋아. 너 그러다가 진짜 나처럼 똥 안 나온다.
0: 맞아.
4: 정말?
1: 그래. 나도 화장실 가고 싶은데 안 가고 꾹 참다. 이렇게 된 거야.
4: 그래도. 나 노는 게 더 좋아. 나는 화장실 가기 싫어.
1: 하긴 나도 그래. 막 똥은 냄새나.
5: 맞아. 얘들아, 그래서 난 똥 누러 갈 때 이렇게 하지.

0: 그렇게 하면 똥 냄새가 덜 난다고.
1: 아, 몰라 몰라. 아무튼 난 똥 진짜 싫어.
2: 어? 나도.
1: 똥 없는 세상에서
2: 편하게 살고 싶다.
1: 예.
2: 얘들아, 우리 잡기놀이 하자.
3: 어?
2: 나 잡아봐라.
3: 거기서 내가 빨리 잡을 수 있지.
4: 뭐? 똥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고? 똥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슬프다.

0: 가시별 대장님이 주신 화나요 딱지.
1: 오, 근데 이걸 누구한테 쓰지? 잘겠다.
0: 아, 그치. 내가 쓰지. 잠깐만.
1: 이 냄새는
2: 너 똥쌌지.
0: 나 아니거든.
1: 나도 아니야.
0: 너가 아니면 누구겠어?
1: 너.
0: 너지.
1: 너.
0: 나야.

0: 뿅이구나.
1: 근데 너 여기 왜 온 거야?
2: 아, 오랫동안 똥을 못 누는 아이가 있어서 잘 누게 도와주려고 왔는데 똥이 없는 세상에서

0: 그럼 너 혹시 똥을 빨리 나오기도 할 수 있고 느리게 나오기도 할 수 있어?
1: 응, 난 똥의 요정 뿅이니까 당연하지. 그럼 그럼 이렇게 보면 어떨까? 어떻게? 경계 학교 아이들이 똥을 싫어하는 건 똥의 소중함을 몰라서 그렇지?
0: 그럼 똥을 하루 아니 한 일주일 정도 안 나오게 하는 거야.
2: 일주일이나?
1: 어.
2: 아 그럼 배가 많이 아플 텐데.
1: 어이. 그 정도는 해야 똥의 소중함을 깨닫지.
0: 그래 괜찮아 한번 해봐.
1: 그래
2: 그럴까?
1: 해봐. 좋아. 똥뚜루똥똥똥똥 일주일간 범계학교 아이들의 배에서 똥 나오지 마라. 야! 야! 된 거야?
3: 응.
1: 아, 너네 날 도와줬으니까 우리 똥별로 초대할게. 우리를?
0: 응. 똥별로 초대해?
1: 왜? 설마 너희들도 똥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어? 그럼 너희들도 일주일!
0: 아니야.
1: 갈게. 가려고 했지.
0: 그럼.
1: 아차차.
0: 어?
1: 이거 알지?
0: 어, 알지.
1: 아, 뭐 해?
0: 가자. 얼른 가자.
1: 가자. 따라와.
0: 똥별.
1: 똥별.
4: 너무 아파.
2: 큰일 났네. 어쩌지?
5: 얘들아, 나도 도라라처럼 똥이 안 나와. 벌써 며칠이나 지났는데.
6: 아, 조용히 해. 내가 제일 오래됐거든.
2: 뭔가 이상해.
7: 똥을 잘 낼 때는 몰랐는데 똥이 안 나오니까 밥 먹기도 싫어.
5: 맞아. 밥 먹고 싶지도 않아.
2: 안 되겠다. 번개맨에게 도와달라고 하자. 친구들, 우리 다 같이 번개맨을 불러주세요. 번개맨! 번개맨! 번개!

0: 아니, 얘들아, 너희
1: 번개맨, 친구들이 며칠째 똥을 누지 못해서 힘들어해요.
0: 그래? 그럼 똥의 요정 뿅에게 부탁해야겠군.
2: 똥의 요정 뿅이요?
0: 응. 너희들이 직접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게 좋겠어.
2: 네? 네? 어디로요?
0: 그건 바로 똥의 요정 뿅이 살고 있는 똥별이지.
2: 네! 똥별이요?
1: 똥별은 건강한 똥이 모여있는 곳. 똥산도 있고, 똥나무도 있고, 똥강도 있고.
3: 그만! 여기까지.
4: 그래, 그래.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그 똥 얘기 좀 하지 마. 나도 하지 마.
2: 번개맨과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아요. 갈게요.
5: 아, 저희도요.
6: 저희도요.
0: 그래, 좋아. 그럼, 자, 모두 준비!
2: 준비!
0: 똥별로 번개 이동!
5: 와,
3: 여기가 똥별이구나.
4: 얘들아, 근데 생각보다 똥 냄새는 별로 안 나는 듯?
5: 우와.
0: 똥의 요정 뿅님, 어디 계세요?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5: 화가 난다! 화가 나!
4: 어? 아니, 왜 저렇게 화가 나 있는 거지? 뭔가 이상한데?
2: 저 가슴에 이상한 딱지가 붙어 있어요.
5: 아우, 그가
3: 우리가 붙였지.
7: 아차, 아차.
5: 뿅, 어서 공격해.
8: 똥 냄새 공격.
0: 냄새. 안 되겠군. 어서 뿅을 막아야겠어.
8: 날 막을 순 없을걸?
0: 이제 내

0: 차라군 번개 아차차차
1: 지금 야밤 공격해.
2: 커다란 똥폭탄을 떨어뜨려주마. 똥에 모아 모아 모아.
1: 똥폭탄 맞는 거 아니야?
3: 아 그럼 안 되지. 피해.
2: 떨어져라 똥폭탄.
0: 똥의 요정에게서 가시 딱지는 떨어져라. 번개 파워.
4: 내가 어떻게 된 거지?
1: 다행이야.
0: 용님, 아차 아차차가 붙인 가시딱지 때문에 화가 엄청 많이 났었어요.
4: 뭐라고요? 너희들 정말 나 몰래 가시딱지를 붙인 거야?
1: 갈 때가 된 것 같아.
3: 아차, 도망가자.
1: 도망가자.
2: 어디? 똥뚜루둥뚱뚱뚱. 야!
3: 설마 똥마법을 건 거야?
4: 아, 이제 일주일 동안 똥이 안 나올까?
3: 너무해!
5: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4: 네, 뚱님 어서 마법을 풀어주세요.
2: 근데 너희들은 똥이 필요 없다며.
6: 아, 이제 알았어요. 똥을 못 사면 배도 아프고 힘도 없고 음식도 먹을 수가 없다는 걸요.
0: 앞으론 참지 않고 바로 화장실 갈 거예요.
4: 얘들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서운하다고 마법을 걸어버린 거 사과할게. 미안해.
0: 자, 그럼 뚱님 부탁해요.
4: 맞다. 네, 알겠어요. 똥또로똥똥똥똥 똥마법은 풀려라. 야!
0: 신호가 온다.
4: 좋아.
6: 왔어.
0: 커다란 게 오고 있다는 신호. 나 화장실. 형님 고마워요. 우리들은 번개 학교로 돌아갈게요.
4: 네.
0: 또 만나요.
4: 안녕.
0: 화장실을 잘 가니까 시원하고 다 좋아.
6: 좋아. 난 이제 음식도 맛있게 많이 많이 먹을 수 있지.
0: 맞아 맞아. 그리고 난 파워 체조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우리 친구들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갈 수 있겠죠? 좋아요. 자, 그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파워 체조 함께 해요. 우와!

0: 오늘의 이야기 사자와 은혜 갚은 생쥐.
1: 평화로운 숲속 마을이 있었어요. 깜짝이야. 사자. 아유, 살려주세요. 저 맛없거든요.
2: 뭐라는 거야? 에이, 식사는 방금 전에 했고 어서 나와. 나 여기 밥 먹고 낮잠 자는 자리거든.
1: 아, 네. 그럼 여기 저 꿀잠 주무세요. 쌩.
2: 그래. 아이고. 아우, 밥을 잘 먹었더니 아주 그냥 잠이 솔.
3: 세상의 숲속 댄스 파티. 춤추다가 다리가 꼬여 넘어지면 어떡해. 넘어지면 피가 나겠지? 피냄새를 맡으면 뱀이 오겠지? 뱀이 오면 아 무셔.
4: 아니 무슨 생각이 거기까지 가.
3: 아니 그냥 춤추자는 건데.
5: 맞아. 생쥐는 겁쟁이라니까.
3: 아, 겁쟁이가 아니라 그냥 좀 걱정이 많은 거지.
6: 그게 겁쟁이라는 거야.
5: 생쥐는 겁쟁이래요.
3: 참, 내가 얼마나 용감한지 겁쟁이라니. 난 잠자는 사자의 코털도 뽑을 수 있다는 거 알아?
7: 어? 어, 누가 내 얘기를 하나. 귀가 간지러워.
6: 사자자. 와, 마침 저기 사자가 딱 잠을 자고 있어요. 사자가.
3: 그러네. 세상에 이런 일이.
4: 네가 어떻게 사자 코트를 뽑아. 지금이라도 겁쟁이라고 인정하시지?
3: 무슨 소리? 나 진짜 뽑을 수 있거든. 잘 봐. 어? 사자님. 제발. 계속 주무세요. 제발 깨지 마세요. 제발.
6: 진짜요?
7: 너 지금 내 코털 뽑은 거야?
3: 네? 아닐걸요? 모기? 모기가?
7: 모기?
3: 영영! 모기, 영영!
7: 한겨울에 무슨 모기야? 너 감히 내 코털을 뽑아!

0: 잡았다.
1: 잘못했어요.
2: 그래, 잘못했지. 자, 그럼 내 뱃속으로 들어가자.
1: 잠깐만요.
2: 너 왜?
1: 저요, 제들이

0: 놀라고 놀려서 제가 어떻게 됐을까 봐요.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1: 아, 꼭 은혜를 갚아?
0: 네.
1: 어떻게?
0: 아, 사장님이 위험에 처했을 때 제가 도와드릴게요.
1: 도와? 누가? 네가 나를? 아이고, 이 조그마한 게 귀엽... 너!
0: 네.
1: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내가 마침 이 배가 아주 부르거든. 아우, 잘 잤네, 오늘도. 아이고, 아이고.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뭐야?
0: 감사합니다.
2: 뭐야? 사자가 왜 그냥 가?
0: 사자도 내 용감함을 인정한 거지.
2: 우와.
1: 너 방금 뭐랬냐?
0: 우와!
3: 그렇게 생쥐는 사자한테서 목숨을 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자가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그만 걸리고 말았네요.
1: 어? 아유,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안 벗겨져. 아우, 사자 살려. 아유, 죽을.
0: 사자를 살려. 무슨 소리. 빨리 와봐. 사자님. 와, 사자가 아니 사자님이 그물에 걸렸다.
1: 야야야, 눈에 잘 왔다. 나 좀 구해도 돼요?
4: 네?
5: 아니, 구해주면은 우리 잡아먹을 거잖아요.
1: 어? 안 잡아먹어. 내가 왜 잡아먹어. 그럼.
6: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0: 맞아요. 무서워서 뛰다요?
1: 아니, 뭐 너네는 속고만 살았어? 어?
0: 네.
1: 그래, 내가 많이 속이긴 했지. 아야, 어떡하냐 이거. 아우, 이제 곧 사냥꾼이 올 텐데. 아이고, 이거 나 어떡해.
0: 아유. 맞아! 비켜! 사장님은 내가 구한다!
7: 생쥐, 이거?
1: 야, 그래, 생쥐야. 너 반갑다.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너처럼 조그만한 애가 뭐, 이 그물을 들 수나 있겠니? 됐다, 됐어. 아유, 내가 그냥 나가지.
0: 힘은 약하지만, 전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앞니가 있거든요. 이 앞니로 그물을 싹둑싹둑 잘라드릴게요.
1: 그래.
0: 싹둑싹둑.
1: 너도 어서 도망가. 어? 이러다 너까지 잡힐라.
0: 무슨 소리예요. 제가 꼭 은혜 갚는다고 했잖아요.
1: 헨지야. 고마워.
0: 다 됐다. 사장님 어서 나오세요.
1: 숨자. 여기로.
0: 어서 이쪽으로.
8: 가보라.
9: 어? 분명 여기서 사자 소리가 났었는데. 에? 뭐야? 어떻게 빠져나갔지? 에휴! 잡아라!
1: 아이고.
0: 아이고. 사자꾼이 가시어요!
1: 아이, 그래.
0: 아이고, 사자님!
10: 우와,
0: 생쥐 대단하다! 우와!
1: 저, 생쥐야. 그 내가 그동안 너 작다고 무시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유, 그래. 자, 오늘부터 우리 숲속에서 가장 용감한 동물은 바로 생쥐다.
7: 우와, 용감한 생쥐 최고.
1: 아이고, 고마워.
11: 창의 융화 혁신의 도시 호황의 산기암 오늘 같은 동네 가족을 소개합니다.
12: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8: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5: 안녕.
6: 재밌게 공부해요.
7: 와 놀이터다.
8: 빙글빙글 쌩쌩.
9: 정면 버스 별지간 놀이터.
10: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1: 내일 떠나자.
12: 키키키키.
13: 타는 아이도
14: 키키키키.
1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5: 다들 뭐 먹는 거지?
16: 이게 뭐예요?
1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얼굴엔
3: 순한 길길
1: 줄무랑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2: 옛설 칫솔 마데카.

0: music box. Music box. 뭐든지 music box.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대 놀이 해전 놀이 재밌어요.
6: 시원해.
7: 언제나 신나는
4: 뽀로로 유치원.
8: 키키키키.
9: 사는 아이도
8: 키키키키.
9: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직동.
10: 얼굴엔
11: 순한 킥킥.
10: 식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든 집 뮤직 박스. 오늘은 어떤 박스를 볼까? 이거? 어? 박스가 재밌게 쌓여있네. 오.
1: 이거.
0: 그래. 이 박스로 써있어. 어? 뭐가 이렇게 가벼워? 뭐지? 이게 뭐지? 자, 뜯어볼게. 오늘은 바로 짜잔! 아래로? 안녕! 어? 지유랑 정엽이가 어딨지? 안녕! 반가워, 하이파이! 깜짝 놀랐잖아. 자, 오늘의 재미있는 박스. 짜라잔! 뭐가 들어있을까?
2: 몰라요. 사탕?
0: 어? 과연 그럴지? 하나, 둘, 셋! 잠깐! 오늘은 우리 셋이 손을 넣어서 만져보고 맞춰보기로 하자.
2: 네.
0: 자, 눈을 감고 손을 넣으세요. 자, 눈을 감고. 자, 정엽이부터. 뭘까?
2: 이거 그거 같은데, 스프링.
0: 어, 잠깐만, 같이 만져보자. 지우도. 오.
2: 스프링 같은데, 나도? 스프링?
0: 자, 누구 말이 맞나 볼까? 짜자잔! 스프링! 스프링 장난감이네.
2: 아, 재밌겠다.
0: 이거 봐라. 이게 이렇게 길게 늘어나.
2: 맞아요. 하나 둘 잡은 바야.
0: 어떻게 할 거야?
2: 하나 둘 셋.
0: 우와. 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지렁이.
2: 나도 지렁이.
0: 우와, 멋있어.
2: 아저씨. 나도 지렁이.
0: 봐라, 나는 이렇게도 한다. 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 이게 왜 아래로 아래로지?
2: 맞아.
0: 이게 왜 아래로 아래로일까?
2: 계속 아래로 아래로 가서?
0: 응? 아! 역시나 음악 대장이야. 재밌는 놀이가 생각났어.
2: 누구예요?
0: 나를 따르라. 짠!
1: 어? 저건 뭘까? 내려오네?

0: 흥. 깜빡 속았네. 하지만 재미있었어.
1: 어? 지희랑 정엽이가 어디 있지?
2: 아니야.
3: 자, 여기서 아래로 아래로 스프링을 내려보낼게. 얘들아, 여기서 잘 봐. 그리고 정엽이랑 지유가 이 스프링을 잘 받아줘. 자, 스프링을 아래로 아래로 내려보낸다. 오, 스프링이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와우, 주세요. 자, 한 번 더 해볼게. 지유야, 미소 잘 받아. 재밌지? 봐봐, 한 번 더 할게. 스프링을 아래로 아래로. 어떻게?
2: 아래로 아래로.
3: 좋아. 갑니다. 이것은 스프링인가 애벌레인가? 아, 좋았어. 잘했어. 재밌지?
2: 네.
3: 이거 해볼 사람?
2: 네.
3: 알았어. 근데 여기에서 할 수 있겠어? 이걸 아저씨밖에 못할 것 같은데.
2: 이거 올라가면 되죠.
3: 근데 여기 밟으면 이 박스가 망가질 것 같은데.
2: 안 돼.
3: 그러면 어떻게 할 거?
2: 몰라요.
3: 괜찮아. 아저씨가 목마트 해주면 돼.
2: 좋아.
3: 오케이, 하이파이브. 자, 나봐.
1: 자, 간다. 하나, 둘, 아, 도와줘. 아,
2: 못하겠네.
3: 됐다. 자, 그러면 정엽이가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 보내는 거야.
2: 네.
3: 자, 그러면 정엽이 준비됐어?
2: 네.
3: 준비됐어?
2: 네.
3: 간다.
2: 이제 시작.
3: 와.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2: 이야.
3: 고맙습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정엽이. 걱정하지 마, 절대 안 떨어져. 당합니다. 자, 정엽이 한 번 더. 이렇게, 알았지? 시작. 우와. 잘했어. 와, 서고. 자, 걱정하지 마. 일로 와. 오케이. 자, 그러면 지유도 한번 해보자. 지유는 귀여운 계단에서, 박스 계단에서 해보자. 여기 어때?
2: 네.
3: 너무 귀엽지? 자, 지유 준비됐어요?
2: 네.
3: 준비됐어요?
2: 네.
3: 시작. 아래로, 아래로. 한 번 더. 이번엔 여기서 해볼까? 시작.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성공. 잘 봐라. 아저씨 봐라. 잘 봐.
2: 제발 나한테 와.
3: 이쪽 뒤로 가 있어. 박수 준비해. 알았지?
2: 네.
3: 간다.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하이파이브.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는 이 느낌 그대로 음악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공연 박스. 친구들도 색다른 느낌으로 들어봐. 아래로, 아래로 공연 박스. 큐!

뭐든지 가지고 놀아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거. 뭐든지 뮤직박스. 와, 오늘 잘 됐다. 어? 어? 이건 처음 들어보는 소린데? 이 소리로 음악을 만들면 정말 재밌겠다. 어떤 박스지? 꼭 찾아내고야 말겠어. 어?

0: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오늘은 바로 짠! 장단 도깨비?
1: 안녕하시오. 우리 지유 아가씨 그리고 정엽 도련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소?
2: 네.
1: 오늘도 역시 큰 박스를 가져왔소이다. 짜잔.
2: 우와, 아저씨 목소리를 원래로 해요.
0: 알았어. 자, 아저씨가 직접 골라온 거야. 에헴. 자, 여기 서봐봐.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2: 몰라요.
0: 궁금하지?
2: 네.
1: 코뿔소가 들어있노? 자.
2: 야, 코뿔소네.
0: 지금 여기에 장단 도깨비라고 써있어. 혹시 도깨비가 들어있는 거 아닐까?
2: 네.
0: 아, 예.
1: 도깨비. 나는 6살 때부터 만나고 싶었었는데.
3: 어? 아저씨다. 하하. 아저씨다.
0: 나 아저씨 맞는데?
2: 아, 도깨비인가 봐요.
3: 재밌는 뮤직박스, 재밌는 뮤직박스.
0: 뮤직박스도 맞는데? 아,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시죠?
3: 방망이 쿵 더러러러 도깨비 쿵 더러러러.
0: 우와.
1: 도깨비? 방망이?
0: 자, 그러면 눈 감아. 자, 아저씨만 볼게. 난 본다, 본다, 본다. 눈 감아, 눈 감아. 빨리 열어드릴게요. 짜자자자자잔. 짜자자자자잔. 짜잔.
3: 아이고, 아이고, 답답했는데. 박스 열어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요. 아이고, 신이 난다, 신이 나. 어? 친구들 반가워.
0: 반가워요. 도깨비 아저씨다, 박수!
3: 어? 어? 아저씨다! 하하! 아저씨다!
0: 어? 아저씨다! 도깨비 아저씨다! 덩덩덩덩! 덩덩덩덩!
3: 어? 여기가 바로 소문으로 듣던 뮤직박스! 얼씨구 좋구나! 재밌는 뮤직박스! 우와!
0: 덩딱딱 쿵딱쿵 덩딱딱 쿵딱쿵.
3: 오, 나는 신나는 도깨비. 오! 장단도 잘 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 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3: 칠동.
1: 얼굴엔
3: 순한 킥킥.
1: 중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